0: 안드레아 보첼리와 이재가 함께한 DNA 이번 월드컵 북중미 월드컵 주제가입니다. 듣고 오셨습니다. 오늘 새벽 북중미 월드컵이 공동 개최국인 멕시코에서 가장 먼저 화려하게 막을 올렸습니다. 이 개막 공연에서 K-POP 데몬 헌터스의 가수 이재가 성악가인 안드레 보첼리와 이 주제가 DNA를 열창해서 화제가 되고 있었는데요. 아마 들으신 분들 한국어 가사 있다. 예. 또 넘어져도 난 다시 일어나. 이런 한국어 가사도 있었습니다. 오뚜기 같은 근성의 기. 선수들은 물론이고 이 월드컵 보는 모든 분들이 가져가시면 좋겠어요. 그리고 우리 체코와의 첫 경기 이겼습니다, 여러분. 예. 일단은 1-0으로 끌려가다가 황인범 선수가 동점골 넣고요. 그다음에 오영규 선수가 후반 35분에 역전골을 터뜨리면서 2-1로 이겼습니다. 이제 다음 경기는 일주일 뒤인 다음 주 금일 오전 10시에 멕시코와 또 있거든요. 홈팀이랑 또 있어가지고 또 일방적인 응원이 이어지지 않을까 하는데 그래도 오프닝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준비한 기량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보여준 우리 선수들 됐으면 좋겠네요. 자, 돈이 되는 라디오 머니특별시 우리 집 재무 상황 점검에서부터 일상에서 벌어지는 소비 생활에 대한 고민을 나누고요. 알아두면 유용한 경제 꿀팁에 관한 정보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벌써 목소리가 새어나가는데 함께해 주실 두 분의 전문가 모시겠습니다. 재무 전문가 이재한 정용환 팀장님 어서 오십시오.
1: 안녕하세요. 이재한입니다.
2: 안녕하세요. 정용환입니다.
0: 예, 우리 선수들 활약 보셨죠?
2: 봤습니다.
0: 보셨죠. 예. 어떤 월드컵이 가장 기억에 남으세요?
3: 당연히 2002년 월드컵이죠.
0: 2002년?
3: 네.
0: 이때 계셨군요. 네네네네네. 그때 그럼 어디서 주로 응원을 하셨어요?
3: 그때는
0: 광장만 나가셨어요?
3: 바깥으로 나갔잖아요.
0: 맞아요. 그 끌어오르는 걸 어쩔 수가 없어갖고.
3: 그때는 월드컵 경기장에 경기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전광판 하나 틀어놓고 모두가 모여서 아주 신나게 응원하고 돌아가는 그 길 내내 대한민국을
0: 맞아요. 빠밤빠밤 경적도 막 그렇게 울려가면서.
2: 맞아요. 저도 이때 당시에는 저는 한국에 있지 않았습니다. 그때는 제가 이제 미국에서 살고 있을 때다 보니까
3: 편히 주무시고 계셨다고.
2: 주무시긴 했어요. 근데 중요한 경기는 왜냐하면 이제 시차 때문에 새벽 한 3시, 4시에 봐야 되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그때 아마 그 한인 교회나 이런 한인 식당에서는 항상 열어서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다 같이 거기서 응원 엄청 했거든요. 그래서 저도 무슨 한국에서의 그 뜨거운 열정과 이런 건 못 느꼈지만 어릴 때여다 보니까 근데 그때 엄청나게 뭔가 좀 이게 약간 되게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뭔가 조금 희열을 좀 느끼는 그런 시기가 아니었어요.
1: 아니 결론적으로 못 봤다는 건데 못 봤다는 걸 이렇게 포장을 한다는 게 참 정말
2: 보기에 맞습니다. 보기에 맞어요.
1: 놀랍습니다. 네, 네, 이렇게 선물 포장 잘하시네요.
2: 감사합니다.
0: 아무튼 그 2002년 그 월드컵을 함께 누릴 수 있었던 세대는 복받았다. 예, 그런 생각도 들고 그걸 뛰어넘는 또 경기를 보고 싶다. 그런 또 희망도 생기네요.
3: 88올림픽은 못 봤지만 2002년 월드컵은 잘 봤습니다.
0: 예. 정말요? 다 봤어.
1: 88올림픽은 전 태어났기 때문에.
0: 그래요? 예, 네, 예,
1: 전
0: 그렇습니다.
1: 태어나서 기억하시냐고 물어보는데 아무것도 기억나지 않습니다.
0: 전 심지어 86년 아시안게임, 서울 아시안게임 때 마스게임에 나갔습니다. 예. 자, 오늘 방송은 유튜브 TBS 시민방송에서 보이는 라디오 진행하고 있고요. 여러분들의 사연 기다립니다. 경제상식이나 저축, 보험, 재무설계 등 일상에서 일어나는 소비생활에 대한 모든 고민 나눠주시면 되겠습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우물정 0951번, 샵 0951번으로 문자 보내주시면 되고요. 상담

신청하시면 상담이라고 두 글자만 보내주시면 됩니다. 예. 상담 신청 문자는 생방송 중에는 물론이고 오전 9시 재방 시간에도 열려 있으니까요. 문자 번호 우물정 0951번 5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샵 0951번으로 상담 신청해 주세요.

경제 뉴스와 금융 이슈들, 건강한 소비를 위한 꿀팁과 꼭 필요한 정보를 콕 집어 정리해드리는 시간, 머니 트렌드. 이란 전쟁 장기화 여파가 고용시장에 반영되면서 지난달 취업자 수가 감소세로 돌아섰습니다. 국가데이터처에 따르면 5월 취업자 수는 1년 전보다 4만 명 줄었는데요. 취업자 수가 감소한 것은 1년 5개월 만입니다. 제조업 취업자는 반도체 호황에도 14만 명 줄어서 2019년 이후 가장 큰 감소폭을 보였습니다. 건설업 취업자도 25개월 연속 감소했고 농림업, 전문과학기술서비스업에서도 일자리가 줄었습니다. 특히 청년층 고용 부진이 두드러졌는데요. 15세에서 29세 취업자는 25만 5천 명 감소해 코로나19 영향이 컸던 2021년 2월 이후 최대 감소폭을 기록했습니다. 정부는 중동전쟁 장기화와 산업구조 변화, 경력직 중심 채용이 겹치면서 청년층 고용 부담이 커지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주식 투자 열기가 뜨거워지면서 이른바 B2 수요가 늘자 금융당국이 가계대출 관리 강화에 나섰습니다.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5월 전 금융권 가계대출은 9조 3천억 원 증가해 전달보다 증가폭이 크게 확대됐습니다. 특히 마이너스 통장과 신용대출 등을 포함한 기타 대출은 5조 3천억 원이나 늘어 약 5년 만에 가장 큰 증가폭을 기록했는데요. 금융당국은 주식시장 투자 수요와 가정의 달 자금 수요가 겹치면서 신용대출이 급증한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이에 따라 당국은 금융회사들이 제출한 가계대출 관리 목표 이행 여부를 매주 점검하고 관리가 미흡한 금융회사를 중심으로 집중관리에 나설 계획입니다. 은행권도 고액 신용대출 한도를 조정하고 중도 상환 수수료 면제 등을 통해 대출 증가세 관리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유료 구독 서비스를 이용하다 문제가 생겨도 고객센터 연결이 쉽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서울시가 쇼핑과 배달, 택시, 세탁, OTT, 음악 등 주요 구독 서비스 19개 업체를 조사한 결과 8곳은 전화 고객센터를 운영하지 않았고 전화 상담이 가능한 업체도 앱 첫 화면에서 실제 연결 단계까지 평균 5단계 가까이 거쳐야 했습니다. 채팅 상담도 마찬가지였습니다. 16곳이 1대1 채팅 상담을 운영했지만 상담 창구에 접속하기까지 평균 5단계 이상이 필요했습니다. 서울시는 고객센터가 소비자 피해 구제의 첫 관문인 만큼 접근성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50대 이상 소비자는 전화 상담 선호도가 60%를 넘어 고령층을 위한 상담 창구 개선이 더 시급하다는 분석입니다. 지금까지 화제의 경제 뉴스와 금융 이슈를 콕 집어 정리하는 시간 머니 트렌드였습니다. 다음 코너는 머니 특별시 재난구조센터 긴급출동 머니 119입니다.

0: 머니특별시재난구조센터 긴급출동 머니119 위기의 가정경제의 호흡과 맥박을 점검하고 심폐소생 해드리는 시간입니다. 경제재난 현장에서 SOS가 울리면 우리 머니특별시 재무전문구조단이 출동을 하죠. 오늘의 출동지는 충북 음성이 되겠습니다. 함께 나눌 얘기 주제는 뭔가요?
1: 네, 오늘의 주제, 이 미래에 불안하지 않으려면 이 목적에 맞는 금융상품을 잘 찾자입니다. 네, 보통 금융상품은 처음에 가입할 때는 다 좋은 얘기 많이 듣잖아요. 네, 좋고 나한테 필요해 라고 해서 상품을 가입을 했지만 막상 가입해서 나중에 확인을 해보면 이건 나한테 맞지 않은 거였네 라고 나중에 확인하실 경우들이 많습니다. 네. 눈에 보이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사연을 좀 예로 들어서 큰 틀에 있어서 이 나에게 상품을 맞는 나에게 맞는 상품인지 이걸 기준을 좀 알고 상품을 찾을 수 있는 몇 가지 방법을 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0: 좋습니다. 그럼 오늘의 사연 먼저 만나볼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음성에서 자영업을 하며 소중한 두 딸과 함께 세 식구가 살고 있는 50대 가장입니다. 아이들이 어릴 적 홀로 가정을 책임지게 되면서 엄마 없는 자식이라는 소리는 절대 안 듣게 하려고 정말 이 악물고 노력하며 키웠습니다. 제 마음이 하늘에 닿은 걸까요? 거칠 것만 같았던 사춘기를 지나 이제 훌쩍 자란 딸들은 제게 가장 든든한 아내이자 때로는 엄마 같은 최고의 지원군이 되어주었습니다.
2: 아빠, 내가 아침에 아빠 빈속으로 출근하지 말라고 이 스크램블 에그에다가 따뜻한 커피 딱 내려놨잖아. 아빠 그냥 홀랑 나가버렸더라. 나 정말 서운해.
0: 진짜? 아빠가 오늘 가게 문을 좀 빨리 열어야 해서 정신없이 나가느라 못 봤네. 아, 미안해 우리 딸. 내일은 아빠가 꼭 다 먹고 갈게.
3: 아빠, 내가 오늘 아빠한테 어울리는 착장 그 유세 여행하는 OOTD 신경 써서 거울 앞에 딱 준비해놨잖아. 근데 아빠 또 칙칙하게 면바지에 검은 티 입고 갔더라. 내일은 무조건 내가 골라준 옷 입고 가야 돼. 알았지?
4: 여동생 맞는 거죠?
0: 아니, 우리 딸들 목소리가 원래는 옷구슬처럼 예쁜데 오늘은 좀 이상하네요. 예, 이렇게 예쁜 우리 딸들 최대한 뒷바라지를 잘해주고 싶어서 조금씩 저축도 하고 보험도 오래 유지해왔습니다. 그런데 3년 전 실손 보험료가 올라 보험 리모델링을 받았는데 제가 가입한 상품이 다 갱신형 보험이더라고요. 자영업을 하다 보니 수입도 일정하지 않은데 앞으로 보험료가 계속 오를 수 있어서 걱정이 큽니다. 저축 중인 상품도 제 상황에 맞는지 잘 모르겠고요. 머니특별시 전문가님들, 저희 집 재무 점검도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라는 사연이었습니다.
1: 아유, 훈훈하네요. 훈훈해.
0: 그러니까요. 딸들이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미래를 위한 저축 상품이나 보험은 말씀해 주신 것처럼 당장 이렇게 눈에 보이는 게 아니라서 언젠가 사용하게 될 비용을 미리 준비하는 거다 보니까 정확하게 좀 이해하고 가입하기는 어려운 것 같아요.
5: 그렇죠. 아무래도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이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여러 가지의 금융 상품들을 내 상황에 딱 맞게 고르는 몇 가지의 기준을 좀 알려드릴까 합니다.
0: 기준을 알려주신다. 그러면 내 상황에 맞는 금융상품 고를 때 가장 먼저 봐야 되는 기준은 뭘까요?
1: 일단 저축성 보험들 위주로 좀 설명을 좀 드릴게요. 네. 이번 시간에. 예, 저축성 상품들을 먼저 좀 알려드리면 큰 틀로 볼 때 이 연말 정산에 세금 혜택이 있냐 없냐. 이걸로 조금 보면 좋을 것 같은데 세금 혜택이 있다면 세제 적격 상품이라고 하고요.
0: 네.
1: 연말 정산 때 세금 혜택이 전혀 없는 저축성 상품을 세제 비적격 상품이라고 합니다. 네. 일반적으로 은행에서 우리 적금, 예금, 뭐 IRP, 연금저축 뭐 이런 거 하잖아요. 이런 것들은 세제 적격 상품일 수 있고요. 뭐 증권사의 뭐 연금저축 펀드 이런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이런 것들은 납입한 그 크기에 따라서 연말정산 때 세액공제 또는 소득공제로 이제 일부를 환급하게 되죠.
0: 아, 연말정산 때 세제, 그러니까 세금을 뭐 돌려받을 수 있느냐, 마느냐, 막 그런 차이.
1: 맞아요.
0: 예. 그런데 연금저축이나 IRP 같은 거는 납입할 때 세액공제를 받는 이런 상품들은 나중에 연금받을 때 또 세금이 붙는다던데 진짜 그렇습니까?
5: 네, 맞습니다. 이 세제 적격 상품들은 납입 당시에는 세금 혜택을 전혀 체계를 받지만 이 향후 원금에 이자를 형성되면 그 이자 소득세와 이 연금으로 받게 되면 연금소득세라는 거를 국가에 납부를 하게 됩니다. 결국 가입 당시에는 당시에 받았던 혜택을 결국 향후에 추가로 이제 어떻게 보면 그때 가서 찾을 때는 좀 다시 토해내게 되는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0: 조삼모사 같은 거예요. 예, 그러면 세금 혜택을 받는 게 막 딱 다 좋은 게 아닐 수도 있는 거네요?
1: 또 근데 그렇진 않아요. 이게 뭐냐면 이런 상품들을 통해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이 좀 있다면
0: 예.
1: 가장 대표적인 게 자영업자분들, 사업자분들 있죠. 이런 분들은 당장 납부해야 되는 그 종소세 이런 어떤 납부해야 되는 세금의 양을 줄이는 목적으로 이런 세제 적격 상품을 이용하면 너무 좋죠. 그런데
0: 예.
1: 급여를 받는 급여소득자분들은 좀 두 케이스로 좀 나눠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면 보통 세금을 환급받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이런 경우는 연말정산 때 내가 그만큼 소비가 많았다면 돌려받는 경우들이 많고요.
0: 네.
1: 반대로 소비보다 저축을 더 많이 했다라면 추징을 받습니다. 세금 추징을 받아서
0: 네.
1: 내가 더 토해내야 되는 경우죠. 그러니까 일반 근로소득자분들은 둘로 나눠서 만약에 나는 환급을 좀 충분히 받는 분들은 이런 상품을 이용하는 것도 굳이 이런 상품을 이용하는 게 필요 없죠.
0: 네.
1: 왜냐하면 난 이미 충분히 받게 되니까.
0: 네.
1: 그런 분들이 세금 혜택을 더 받자고 이런 것들을 가입하게 되면 방금 말한 것처럼 이제 세금 이연 효과라는 게 있기 때문에
0: 네.
1: 향후에 내가 노후 시기에 이런 어떤

0: 상품들을 잘 준비한 것들을 받을 때 혜택을 받을 때 세금의 양이 너무 커질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평소에 연말정산할 때 환급을 받으시는 분들은 주의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1: 네. 그래서 이제 상황에 따라 다른 거다라고 맞아요. 말씀하시는 거군요. 그러니까 세제 적격 상품은 현재 세금 부담이 좀 큰 자영업자나 사업자분들 또 연말정산 때 세액공제 혜택을 활용하고 싶은 분들께는 도움이 될 수 있겠지만 예, 그 환급액이 좀 적당히 있으시다면 굳이
0: 맞아요.
1: 예, 노후 때 세금이 많아질 수도 있으니까 요거는 판단을 잘 하셔라라는 네. 말씀이 되겠네요. 그럼 반대로 세제 비적격 상품은 어떤 거예요?
2: 네. 자, 세제 비적격 상품은요. 이제 세제 적격에 따른 반대겠죠. 그래서 이제 상품이 인원 상품 같은 경우는 가입 초기에는 이런 세금 혜택, 세제 혜택을 사실 받지는 못합니다. 하지만은 이게 원금 대비해서 이자가 더 발생하고 그럼 이 발생한 이자에 대한 이자 소득세를 내지 않아도 되는 상품이에요.
1: 네.
2: 그러다 보니까 이걸 연금 받을 경우에는 또 연금 소득세도 내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오히려 나중을 위해서 준비한다고 했을 때 내가 어떻게 보면 그 돈을 그동안 원금에다 쌓인 금액들을 그대로 다 돌려받을 수 있는 효과가 있는 거죠.
1: 그럼 갑자기 또 궁금한 게 뭐 아까 예를 들어 제가 연금 저축을 하고 있어요.
0: 네. 네.
1: 전 근로자니까 연말정산 때. 근데 나는 엔간히 받아서 굳이 이제
0: 환급을 받아서
1: 받는 입장이라서 굳이 네. 토해낼 게 없으니까 저기 토해내는 입장은 아니어서
0: 네.
1: 저축을 가입하고는 있는데 굳이 신고를 안 할 수도 있어요.
0: 그렇죠.
1: 네. 네.
0: 연금 저축 뭐 연금 저축 펀드 이런 것들을 하고는 있어요.
1: 네.
0: 근데 이 세액공제 혜택을 안 받으면 됩니다. 세액공제 혜택을 안 받으면 향후에 이연 효과도 없어요.
1: 없어요. 네.
0: 근데 세금 혜택을 받고 있다.
1: 네.
0: 이게 나중으로 이렇게 이연되는 거죠.
1: 그러니까 절대 가입하지 말라 뭐 그런 의미는
0: 그런 건 아니고. 아니에요. 그런 건 아닌데.
1: 신고 여부도 본인이 선택할 수 있으니까
0: 맞아요, 맞아요.
1: 이런 것까지 종합적으로 다 따져보시면 되겠네요.
0: 네.
1: 예. 자, 그러면 가입할 때 예, 세액공제 혜택을 받는 대신에 나중에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는 구조가 이제 세제 비적격 상품이다.
0: 세제 네 맞아요 예, 비적격 네 맞아요.
1: 막 좀 헷갈려. 그렇다면 세제 비적격 상품은 현재 세금 환급이 크게 필요하지 않거나 장기적으로 노후 자금을 준비하려는 분들에게 더 맞는 상품이다.
2: 그렇죠. 이렇게, 예. 네 확실합니다. 자 앞서서 이 세금 혜택이 있는 상품은요 내가 올해 납부할 세금의 양을 좀 줄이기 위해서 가입하는 것이라면. 세금 혜택이 없고 그 대신에 원금 대비 이자가 얼마가 되어도 소득세를 부과하지 않는 상품을 준비하는 게 훨씬 더 좋을 수 있습니다. 자, 대표적으로 이런 것들은 보험회사를 통해서 가입하는 연금보험, 변액연금보험 혹은 보증형 연금보험 등 이 저출성 상품으로 여기에 포함이 되기 때문에 나한테 있어서 맞는 조건이 비적격을 좀 원한다라고 했을 때는 첫 번째는 보험사를 통해서 한번 알아보시는 게 가장 효율적일 겁니다.
1: 네. 이렇게 해서 세제 적격, 세제 비적격 상품은 이런 것들이 있다 말씀을 드렸고요. 그러면 이렇게 그런 거 있잖아요. 나중에 연금으로 받을 생각으로 가입한 종신보험.
0: 네.
1: 이런 거는 뭐 어디에 해당이
0: 그건
1: 될까요?
0: 참 이것도 저것도 아닌 정말 애매모호한 그런 상품이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1: 애못단지네 종신보험은 정말.
0: 이 종신보험은 만들어진 취지 자체가 네. 구성, 그러니까 분류군 자체가 저축성 보험이 아니라 보장성 보험입니다. 분류군 자체가.
1: 예, 네, 이쪽에 네. 포함되는 성격이 아니군요.
0: 왜냐하면 사망보험금을 보장해주는 보장성 상품인 거죠.
1: 네.
0: 네.
1: 그런데 왜 그 종신보험을 마치 저축처럼 가입을 하는 걸까요?
0: 해지 환급금 때문에 그렇습니다.
1: 해지 환급금?
0: 네. 이 종신보험의 구조 자체가 이 해지 환급금은 일정한 이율로 불이가 돼서 어떤 일정한 시점이 지나게 되면 원금 대비 이자가 생기는 것처럼 해지 환급금이 올라가게 됩니다. 이자가 적용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당연히 원금 대비 이자가 커지면 커질수록 이자라기보다 해지 환급금이 커지면 커질수록 나 이자도 많이 받는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겠죠. 저축처럼 보일 수 있는
1: 네.
0: 거예요. 오해가 될 수 있는 거죠. 근데 문제는 이 원금 대비 뭐 이런 그 해지 환급금이 원금을 초과하는 이런 경우들이 발생하려면 납입 기간이 일정 기간 이상이 지나야 돼요.
1: 좀 많이 지나야 되는 거죠.
0: 많이 지나야 돼요. 그런데 만약에 그 기간을 지나지 못한 상태에서 해지를 한다 그러면 요즘 같은 경우에 많이 판매가 되고 있는 종신보험은 20에서 30%밖에 못 받습니다. 얼마의 기간이 지났든지 간에 얼마가 쌓였든지 간에 20에서 네. 30%가 고정돼 있어요.
1: 손해가 많네요.
0: 나머지가 다 손해인 거죠. 근데 통계적으로 봤을 때 가입하고 나서 한 1년에서 2년 사이에 전체적인 보장성 보험의 해지, 그 종신보험의 해지율이 60에서 70% 정도가 돼요.
1: 아이고.
0: 그러면 이건 가정경제가 그만큼 1년, 2년 이내에 좀 이렇게 왔다리 갔다리 하는 이런 상황들이 네. 발생하는 과정에서 보험을 가장 먼저 손대니까
1: 네.
0: 그때 종신보험의 어떤 큰 비중이 차지하고 있던 것들이 해지가 되면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일정 기간 전에 해지됐기 때문에
1: 손해를 많이 보게
0: 되는 경우들이 생기죠.
2: 간혹가다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제가 가입한 종신보험은 나중에 연금으로도 전환이 가능해요.
1: 네.
2: 이렇게 해서 여러 가지의 기능이 있습니다라고 하는 경우가 있는데 실제로 계산해봤을 경우에 종신보험을 연금으로 전환했을 경우 실질적으로 손해보는 금액이 훨씬 높을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내가 가입한 사망보험금 예를 들어서 1억을 가입했으면 이 1억에서 뭐 연금을 전환할 게 아니라 내가 냈던 해지 환급금을
1: 가지고
2: 거기 안에서 공시율을 적용해서 연금이 적용이 되고 그 금액도 평생 나온 게 아니라 기간 설정해서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뭐 종신까지 받을 수도 있긴 하겠지만 결국 쌓인 금액이 결국 내가 냈던 금액 해지 환급금 일부가 일단 기본 원금이다 보니까 연금으로 수령한 것도 실질적으로 좀 손해를 볼 수 있어서 이 부분도 잘 확인하고 연금 전환 신청하셔야 합니다.
1: 네. 종신보험. 제가 이거
0: 종신보험 있으세요?
2: 있으시죠?
1: 아 저는
2: 근데
0: 더 큰 문제는 네. 변액 종신보험이에요.
1: 그건 아니고.
2: 아닌가요?
1: 네, 그건 아니고.
0: 좋습니다, 일단.
1: 네, 그리고 네. 완납을 해버려가지고. 근데 이제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의 문제.
0: 아, 그러면.
1: 쇼건이가 맞죠. 개인적으로. 네.
2: 상담 문자 보내주시면 도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예. 훅 들어갔네요, 종신보험. 네. 어쨌거나 종신보험은 네. 네. 개념 자체를 이렇게 저축성 상품이 보시면 안 되고 보장성 상품이라는 거로.
0: 근데 지금 납이 끝났다고 하셨잖아요. 네. 그때 기간에는 종신보험이 오히려 그때 당시 저축성 상품보다 나을 어떤
1: 있을까요?
0: 면이 많이 있긴 했어요.
1: 예. 네. 그때는 다 종신보험 들었거든요.
2: 맞아요. 다 들었죠.
0: 예정 이율이 높았어요, 그때는. 예, 예, 예. 네, 그런 효과들이 있기 때문에 예. 요즘의 기준으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지 과거 기준으로만 말씀드리는 건 아닙니다.
1: 네, 알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지금까지 이제 세제 적격, 세제 비적격 적격? 이 상품 네. 이제 소개를 드렸는데 그럼 투자님들은 두 가지 상품 중에서 뭐 어떤 걸 더 선호를 하시는 게 있습니까?
2: 당연히 둘 다죠.
1: 둘 다죠.
2: 네, 둘 네. 중에 뭐가 더 좋아? 뭐 양념이냐, 후라이다 이게 아니라 이건 둘 다 가져가야 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연말 전산 때 소득세액 전산 때나 혹은 소득 종합소득세 신고할 때 세금의 양 때문에 고민하신 분들이라면 당연히 세제 적격 상품이 필요한 건고요. 그리고 이런 연금이나 노후자금 IRP나 이렇게 퇴직연금 운영하실 경우에는 예, 환급을 이용하시는 것도 물론 당연히 좋게 합니다.
0: 네, 근데 세금의 양보다 이 향후에 이 노후 시기에 받을 노후자금을 확보를 확실히 잘 준비하시고자 하시는 분들이라면 세제 비적격 상품, 이 연금보험이나 변액연금보험을 잘 활용하시면 좋은데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국가에서
1: 네.
0: 국가 사회적인 제도로 노후 준비를 다 못하니까 개인이 가입할 수 있게끔 권장하면서 비과세 혜택을 주겠다라고 약속을 한 거예요. 그럼 혜택이잖아요.
1: 네.
0: 국가에서 주는 혜택 몇 개 없습니다. 그게 몇 개 안 되는 혜택 중에 하나가 비과세 혜택이에요.
1: 예.
0: 그러면 당연히 세금에 관련된 문제가 노후에는 항상 발생하는데 세금 혜택 다 주겠다. 할 만한 거죠.
1: 할 만하네. 비과세가 이게 또 그 얼마 차이로 또 되게 크거든요.
0: 표정이 너무 안 좋으신 거 보니까 저 종신보험 많이 하셨나 보다.
1: 아니에요.
0: 노후 준비를 종신으로 많이 하셨나 보네.
1: 아니에요. 예. 자, 사연으로 돌아와서 네네. 그럼 사연자님이 가입해 두셨던 저축 상품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0: 네. 이 미리 가입해 두셨던 상품은 월 30만 원 정도 되는 연금 저축 상품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이 상품은 가입할 당시에 은행 직원분께서 세액공제 많이 받아라 라고 해서 이 세금의 환급 관련된 이점만 강조해서 가입을 하셨는데 물론 말씀드린 것처럼 세금에 대한 환급이 강점은 맞습니다. 장점 맞는데 현재 사연자님은 세금을 추가 징수하는 추징되는 상황보다는 소비가 적절하게 받쳐지고 있어서 세금을 환급받는 상황이 더 컸기 때문에 굳이 이렇게 세금을 더 줄일 목적으로 이 세제 적격 상품을 준비하는 것은 사실 바람직한 그림은 아니라고 설명드렸죠.
1: 네.
0: 그렇기 때문에 세제 비적격 상품을 준비해서 내가 원금 대비 이자가 얼마가 붙든지 간에 거기에 대한 전체 다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비과세 상품을 더 준비하는 네, 그게 더 경제 상황에 맞는 상황이었습니다.
1: 그래서 어떻게 조정을 해주셨습니까?
2: 네, 그렇죠. 이게 궁금하신 건데 설명 오늘 많이 깁니다. 네. 팀장님. 네. 자, 그래서 어떻게 드렸냐. 표정을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네.
0: 아, 저한테 얘기한 거였어요?
2: 네네.
0: 아, 그렇구나.
2: 자, 그래서 어떻게 했냐. 자, 연금 저축 상품을 일단 납입 중지를 하기로 했습니다. 대신에 이 납입 기간도 짧게 해서 이제 앞으로 30만 원씩 매월
1: 네.
2: 5년간만 납부를 하고요.
1: 예.
2: 그리고 5년을 그대로 거치라는 겁니다.
1: 네.
2: 자, 그렇게 되면 10년을 채우게 되겠죠. 10년을 채웠을 경우에 환급금이 정해지는 금액 즉 130%를 환급을 그대로 받을 수 있는, 즉 이게 비과세 효과도 보면서 여기다가 그 30%에 대한 어떻게 보면 뭐 이제 수익률이죠. 수익률 이자도 될 수 있고.

0: 이 금액들을 그대로 통장에 받을 수 있도록 도움을 아. 변경해 드렸는데 이 상품도 근데 헷갈리시면 안 돼. 이것도 사실 종신보험이긴 해요.
1: 네.
2: 아, 이거 아니에요. 종신보험 아닙니다.
0: 아, 이건 종신 안 하셨나요? 네, 네. 네, 종신보험 중에서도 단기납 종신보험이라고 하는 상품 중에서는 이렇게 짧게 내고 짧게 금액을 받고 비과세 혜택 10년을 딱 채웠을 때 끝나게끔 만드는 이런 상품들이 있기 아. 때문에 내약한 가입한 종신보험에 무조건 다 나쁘다라고 보기는 좀 어렵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1: 비과세 혜택을 받으려면 10년은 최소
2: 5년 납 10년 유지라고 하는 조건이
1: 있으니까 네. 그 네. 조건만 맞춰가지고 어쨌든 이렇게 잘 운영을 하시면 괜찮게 뽑아가실 수 있다.
2: 네, 네. 맞습니다.
1: 그리고 이제 경제 상황에 맞는 적합한 저축 방법을 이제 찾으신 건데 그러면 이제 보장 내용도 한번 볼까요?
2: 일단 사연자님께서 오래전부터 유지를 해왔던 종합보험의 내용을 약 3년 전에 리모델링을 하셨는데 실손보험은 4세대 실비로 전환을 하셨고요. 이 나머지 보장은 전부 해지한 이후에 새로 이제 준비를 하신 것 같아요. 아. 내용을 살펴보니까 볼 필요도 없는 잘못 가입된 상품이었습니다.
1: 볼 필요도 없이 아주 최악의 경우네. 뭐가 잘못된 거죠?
0: 자. 왜 이렇게 말을 무섭게 하십니까?
2: 볼 필요도 없는.
1: 네. 볼 필요도 없어.
0: 아나운서님, 만약에 네. 지금 가입되는 보험이 있어요. 근데 이 보험을 만약에 이제 어느 정도 비교적 저렴하게 이제 가입하게 됐는데 대신에 조건이 있습니다. 납입하는 기간을 죽을 때까지 내시래요. 싸게 해줄 테니까.
1: 아, 절대 안 하죠.
0: 것 같아요.
1: 절대 안 하죠.
0: 절대 안 하죠.
2: 볼 필요도 없다고 했죠.
1: 네, 그죠. 어떻게 죽을 때까지 돼요? 내가 소득이 어떻게 있을 줄 알고. 예. 그래서 말도 안 되는. 그래도 이제 어떤 분들은 보험료가 많이 이렇게 저렴하면 이렇게 눈길이 가긴 가잖아요.
2: 근데 추가로 나도 모르는 사이에 보험료도 올라요.
1: 또 갱신형이에요.
2: 죽을 때까지 내야 되는데 보험료도 올라간대요. 그러면 어떠세요?
1: 그런 상품은 진짜 가입을 안 하겠죠.
0: 그렇죠. 네. 특히 뭐 이런 건 문제가 뭐냐면 예를 들어서 한 60대, 70대이신 분들이라고 하면 아우 내가 얼마나 산다고 이럴 수 있잖아요. 근데 만약에 이걸 20살한테 했으면요.
1: 아우.
0: 몇 년을.
1: 내가 네, 보험을 얻고 살지, 내가.
0: 네. 네. 네. 이런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이 가입 당시에는 보험료가 뭐 전화로 하거나 했을 때, 고객님, 뭐 저희는 이번에 해가지고 뭐 가지고 얼마까지 되고 뭐 몇 억까지 됐는데, 단돈 3만 원이에요. 정말로 가입하신 경우가 있잖아요. 자, 이런 경우가 정말 많은데 덜컥 이래서 보험료 때문에 가입을 했다가, 보험료가 인상되는 내용을 알지 못한 채로 그냥 살고 있다가 어느 순간 갑자기 보험을. 금액이 갑자기 올라가거나
1: 예.
0: 이거 언제까지 내야 될지 확인해보니까 10년, 20년을 쭉 계속 내야 된다. 이런 보험들을 좀 가입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1: 예.
0: 당연히 가입할 당시에는 좀 기분이 좋을 수 있죠. 그런데 결국은 이 보험은 저렴하다는 이유로 갱신보험이 만약에 준비가 돼 있으면 정작 소득이 없는 이 노후 시기에는 결국 이 보험 때문에 결국 늪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 좀 오히려 그때 가서는 나중에 가서 아우 잘못했네 하면서 그때 가서 해지하는 경우가 있는데 또 이런 건 또 해지 환급금이 거의 없어요.
1: 없어요. 아. 그러니까 그 눈앞에 보험료만 보고 덜컥 하실 게 아니라 시간이 지나서 내가 계속 이제 유지할 수 있는지 이런 감당 여부를 좀 파악을 하신 다음에 전략적으로 좀 활용을 하셔야 된다는 거. 근데 사실 또 갱신형 보험이 막 무조건 나쁘거나 또 그런 건 아닐 수도 있지 않나요?
2: 갱신형 보험은 말 그대로 전략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상품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나이가 많아요. 그러면 아까 정영환 팀장이 말한 것처럼 나이가 많은 분들은 사실 보험료가 비싸잖아요.
1: 네.
2: 같은 보장을 준비해도 젊은 분들보다 비싸기 때문에 나는 이 나이 때까지만 일정 기간 내만 딱 그냥 보장받고 싶어 라고 하는 분들이 갱신되기 전까지 자기의 필요한 보장을 채우시는 분들 이런 때 갱신형 보험을 유지하면 좋고요.
1: 연령이 높으신 분들한테 유리하겠고
2: 또 하나는 나는 이미 비갱신형으로 보장을 어느 정도 준비를 해놨어요. 근데 왠지 가족력 때문에 또는 왠지 내 생활 식습관이 좋지 않아서 내가 경제 생활 하는 이 기간 동안까지 은퇴 전까지만 내 보장을 좀 더 늘리고 싶어. 값싸게. 이런 분들은 20년 갱신으로 해서 뭐 40세에 가입해서 60세까지만 일단 갱신이 얼만큼 될지 모르겠지만 내 보장이 너무 부족하니 좀 약하니 이걸 60세까지만 조금 보장을 더 키우겠다.
1: 아, 그 일정 기간만 딱 정해가지고 운영하시는 좀 더 것도
2: 필요하게 계단형으로 이렇게 딱 추가하는 거. 이런 것들은 좀 전략적으로 이용하는 건 좋겠죠.
0: 그리고 또 이런 얘기도 든 적 있어요. 거기가 이제 보험 가입을 하면 가입 제안서나 이게 상품 설명서라는 걸 받게 되는데 거기에 보면 갱신 예시 금액이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얼마가 될지에 대해서 예시한 금액이 있는데 말씀드리면 그건 예시 금액이기 때문에 확정 금액이 아니에요. 그래서 믿을 게 안 된다라고 보기는 어렵지만 이런 식으로 최근에 만나뵀던 분도 저 이거 가입했는데 근데 이거 많이 안 오른다고 하던데요.

0: 라고 설명 들었다고 하는 거죠. 근데 그거는 아무도 모르는
1: 장담할
0: 거예요.
1: 수 없는 거다.
0: 근데 경험상 꽤 오르더라고요.
2: 그게 뭐냐면 그 뒤에 나와 있는 예시표는

0: 그러니까 정신 똑바로 차리셔야 됩니다.
1: 그래서 전략적으로 이용하는 건 좋다.
2: 네. 예.
1: 근데 이것만 맹신하고 가는 건 가격만 위험하다. 보고 결정하는 건 위험하다.
0: 그러면 이제 사연자님 다시 갱신형 보험 어떻게 개선을 해주셨습니까?
2: 네. 20년 날 90세 만기로 해드렸습니다. 자, 90세까지 보험료가 오르지 않는 조건으로 딱 필요한 보장만 갖추게 되었고요. 암, 뇌, 심장질환 그리고 각종 수술비와 암치료비용까지 가입을 다 도와드렸어요. 자, 그런데 이분이 한 약 3년 전쯤에 어깨치료랑 췌장염으로 각각 10일씩 입원하신 이력이 있어서 당장의 보험료는 많이 저렴하게 보면 늘지만 대신 한 가지 기능을 더 알려드렸습니다. 바로 네. 자동 할인 제도.
0: 자동 할인 제도.
2: 매년마다 입원과 수술력이 없으며 보험료가 1년마다 할인을 받을 수 있는 조건입니다.
0: 자동차 뭐 사고 없으면 조금 뭐 할인인데 뭐 그런 개념인가요?
1: 개념은 비슷합니다. 비슷한데 어쨌든 뭐 그런 할인 제도도 있고요.
0: 할인 제도가 있다. 네.
1: 그래서 기존의 총 보험료가 약 한 28만 원 정도 납입을 하고 계셨는데 그중에 18만 원이나 갱신형이었어요. 18만 원짜리. 근데 18만 원짜리를 100세까지 약 50년을 납부를 해야 된다고 하면 이거 진짜 엄청 긴 거잖아요. 근데 중간에 또 보험료도 올라간다. 그러면 이거는 한 60대쯤 됐을 때는 이제 고민이 이제 슬슬 시작되는 그런 상황이 될 수 있겠죠. 심지어 여기에는 입원비, 아니 수술비, 암치료 비용이 다 빠져 있었습니다.
0: 어이구야.
1: 네, 그래서 이 내용을 보충하면서 90세까지 보험료가 오르지도 않도록 해서 보험료는 26만 원 정도로 약 8만 원이 증가했어요. 평소에 저희가 안내를 드릴 때는 감소하잖아요.
0: 네.
1: 이분 같은 경우는 8만 원이 증가했습니다. 예. 그런데 매년 입원 수술이 없으시면 무사고 자동 할인이라는 제도를 통해서 23만 원까지 보험료를 할인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5만 원의 보험료가 증가되는 상황이었습니다.
0: 예. 근데 이분 같은 경우는 보험료 부담 좀 늘 수는 있지만 이게 이제 길게 보면은 훨씬 더 절약하시는 거죠.
1: 훨씬 더 절약이죠.
0: 네. 진짜 상황에 맞게 노후 준비도 챙기시고 꼭 필요한 보장도 크게 변동 없이 유지할 수 있도록 정리를 해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본인도 본인이지만 이제 따님 걱정도 많이 하셨거든요.
2: 네, 그 아까 전에 저희 건장한 따님들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0: 네.
2: 우선 첫째 따님의 같은 경우는 보니까 보장 관련된 부분의 보험 가입 내용 확인해 보니 큰 문제점이 없었습니다. 이게 참 아이러니하죠. 그런데 잘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왜 잘 됐냐 여쭤보니까 사실 본인은 잘 모르겠다 하시더라고요.
0: 네, 네.
2: 그래서 요거는 조금 이제 좀 운이 좋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그대로 냅두기를 했고요. 안심됐는데 문제는 이제 둘째 따님이 좀 문제가 있었습니다. 둘째 따님 같은 경우는 암, 뇌졸중, 급성 심근경색 진단비와 실비 외엔 보장을 별도로 준비한 것이 전혀 없는 상태였습니다.
1: 마침 이제 사연자님께서 상담을 요청하신 이유가 본인의 보장도 그렇지만
0: 네.
1: 이 둘째 따님의 보장이 좀 약한 것 같다라고 좀 생각은 평소에 하셨다고 해요. 그래서 이 보장을 좀 추가하시기를 원하셔서 그래서 보험료를 이제 보험회사별로 쭉 비교를 하고 적절한 회사를 좀 찾아서 암, 혈관질환 관련된 뇌혈관, 심장질환, 그다음 각종 수술비, 암치료 비용 등을 골고루 했는데 이 나이가 깡패인 게 보통 이제 이렇게 40대, 50대 분들 이런 거 다 설정하면 한 10몇만 원 나오거든요. 얼마 나왔냐면 7만 원 나왔어요. 엄청 적게 나왔죠. 7만 원대 정도 나왔습니다. 근데 심지어 20년 나 100세 만기예요.
0: 어머.
1: 네, 그러니까 같은 보장인데 60대 분들, 50대 분들이 가입할 때는 15만 원, 20만 원 나올 거를 지금 10대 때 가입하니까 10대 후반인데
0: 이렇게.
1: 10대 때 가입하니까 7만 원대 나오면서 20년 나 비갱신으로 100세까지. 혜택이 많이 크죠.
0: 20년 납입이면 30대에 다 이게 끝나고 나서 100세까지 그냥
1: 30대 그렇게. 후반에 딱 끝나고 100세까지 보장만 받으면 됩니다.
0: 좋겠다.
1: 네. 그래서 보험료 증가 없이 비갱신형으로 보장을 유지할 수 있도록 만들었습니다.
0: 네. 뭐 자꾸 이입이 돼가지고요. 자, 보통 성인의 경우 암, 뇌, 심장질환 진단비에 수술비, 암치료비용 다 하면 진짜 10만 원은 뭐 거뜬히 넘잖아요. 역시
1: 맞죠.
0: 이제 어리고 건강할 때 준비를 하니까 확실히 좋습니다. 갱신형 보험이 무조건 나쁜 건 아니지만 처음 보험료가 저렴하다는 이유만으로 가입하면 나중에 이 보험료 부담이 커져서 유지가 어렵습니다. 특히 소득이 줄어드는 노후까지 가져갈 보험이라면 이 보험료가 오르는 구조인지 몇 세까지 납입을 해야 하는지 필요한 보장은 빠져 있는지 이런 거 한번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보시는 게 좋겠고요. 이렇게 전문가 조언이 필요하다 하시는 분들은 누구든지 무료 상담 신청하시면 됩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드는 문자번호 샵 0951번, 우물정 0951번으로 상담이라고 두 글자 보내주시면 저희가 전문가와의 무료 상담 안내해 드릴게요. 7409번님이 궁금한데요. 두 분은 고객을 최대 몇 년까지 관리를 해주고 계시는지 그런 분들하고 어떤 부분

0: 까지 공유하고 계시는지 궁금해요. 그리고 오래전에 두 분이 설계해 주신 걸로 실제로 도움받은 분들도 있나요? 라면서. 예. 당연히 있으시잖아요.
1: 뭐라고 말씀드릴지
0: 예.
1: 모르겠지만.
0: 하여튼 최대 몇 년까지 관리를 하고 계시는지.
2: 저는 지금 뭐 짧으면 짧고 길면 길지만 지금 올해가 11년 차거든요.
0: 네.
2: 이제 만 10년은 지난 것 같고요. 이제 11년 차에 이제 접어들었는데. 사실 2017년도에 저를 통해서 리모델링 하셔서 이제 제 고객이 되신 그분이 이제 제주도에 계세요. 근데 그 제주도에 지난달에 다녀왔습니다. 네. 그러니까 다녀와서 그분이 이제 지금 이제 현재 필요한 과거에 그 시점에 CI 보험을 GI 보험으로 변경했던 그 보험을 갖고 계셨는데 그게 이제 2017년도에 했으니까 뭐 혈관 질환도 보장이 되게 협소하고 이럴 거 아니에요.
0: 네.
2: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조금 이제 그 계약 변경을
0: 계속
2: 해지한 게 아니고 계약 변경을 좀몇 가지를 하고 최근에 필요한 이 심장 질환 이런 내용들을 이제 준비를 하신 어떤 이런 사례들이 또 최근에 있죠. 그러니까 고객 관리라고 하면 관리인데 소통이라고 하는 거는 사실 제가 어느 보험사로 가든 내용은 똑같고요.
0: 네.
2: 뭐 상품도 똑같잖아요. 그러니까 관리하는 거는 사실 그렇게 크게 어려움은 없는 것 같습니다.
0: 이렇게 했고 한 10년 가까이 하시는 분도 있고 그리고 또 설계사님들하고는 막 세밀한 부분까지 왜냐하면 다뭐다 밝혀야 되잖아요. 소득이 얼마고 뭐 직업이
1: 재무
0: 뭐고
1: 설계,
0: 뭐
1: 재무 설계할 경우
0: 하고 뭐
1: 한데,
0: 네. 어느 부분까지 있어서. 공유하는지도 궁금하다고 하셔서
1: 그러니까 저는 상담을 할 때, 모든 분 동일하게 하지 않습니다. 각각 원하시는 방향성이 다르기 때문에, 원하시는 방향이 만약에 재무 설계 관련된 부분에 이런 부분이 있다고 하면, 정말로 하나 더 이렇게 다 여쭤보겠지만, 아, 저는 보험 관련된 부분만 도움받고 싶어요. 혹은 저는 뭐 보험금 청구나 다른 부분을 좀 도움이 필요하다고 하면, 딱 거기에 맞게끔만 도움을 드리기 때문에, 뭘 굳이 일일이 다 알아도, 저도 뭐 그걸 다 기억하기도 어렵고 하니까요.
0: 예, 예, 예. 자, 이렇게 그냥 편하게, 예,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2: 화가 많이 쌓였네요.
0: 예. 뭐 재무면 재무, 뭐 보장이면 보장, 뭐 이렇게 해서 물어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러면은 노래 한 곡 듣고 소비자 민원실 준비하고 있을 텐데요. 조피디의 노래입니다. 친구요.

0: 어려운 경제 용어부터 저축, 보험, 연금 등 일상에서 만나는 돈에 대한 궁금증을 샅샅이 파헤쳐보는 곳, 머니 특별시 소비자 민원실입니다. 첫 번째 민원입니다. 7789번님 안녕하세요. 30대 후반 직장인입니다. 제가 국민연금 외에 연금을 따로 준비를 해본 것이 없는데요. 이제 곧 마흔이 되는 상황에서 노후 연금액을 확실하게 증가시킬 수 있는 방법 있을까요? 라고 확실하게 증가. 여기에 저는 눈에 보고네요. 라고 문자를 주셨습니다.
1: 네, 우선 이 질문에 대해서 이 조금 확장해서 두 가지 답변을 좀 드리고 네. 싶은데 우선 근로소득자로서 연금액을 증가시키는 방법 그다음에 주부님을 포함해서 사업자분들이 연금액을 증가시키는 방법 이 두 가지를 알려드릴게요.
0: 예.
2: 네, 우선 이 근로소득을 받고 계신 분들이라고 하면 자기 급여에 해당하는 만큼 준소세로 국민연금 납부하고 계시니까 일단은 공적연금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직장 내에서 퇴직연금은 어떻게 운영되는지를 보셔야 되는 건데요. 내가 열심히 일해서 모아놨던 퇴직금, 퇴직연금이 DB형이든 DC형이든 회사 운영 방침에 따라서 잘 준비가 되어 있는지 확인하시고요. 네. 만약에 이 수익률이 나한테 마음에 들지 않는다라고 할 경우에는 개인퇴직연금제도인 바로 IRP를 직접 운영해서 조금 더 수익을 좀 개선해보는 것도 좋습니다.
0: IRP를 직접 한번 좀 수익을 내보셔라. 그럼 개인연금은 어떻게 준비하는 게 좋을까요?
1: 네. 앞서 이제 머니 119 시간에서도 다뤘잖아요. 네. 이 비과세연금을 준비해서 원금 대비 이자가 얼만큼 붙든지 간에 나라에서 세금을 나라에 납부하지 않아도 되는 비과세연금
0: 네.
1: 상품 통해서 이 노후연금액을 더 증가시킬 수 있도록 사전에 나이가 어릴 때 사전에 가입을 해두시면
0: 빠르면 빠를수록 좋은
1: 네,
0: 거네요.
1: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 비과세 연금도 수익률을 대폭 키워서 이자를 키우는 상품이 있고요. 이자율은 좀 다소 낮겠지만 연금 개시 후에 원금과 이자를 모두 소진해도 사망 시까지 계속 지급되는 이런 상품도 있기 때문에 내 입맛에 맞게 상품을 고르시는 게 좋겠죠.
0: 안정적인지 수익률을 조금 더 방점을 맞아요. 둘 것인지.
1: 맞아요.
0: 자, 그럼 이쯤에서 등장하는 그 시간 그것도 모르냐? 퀴즈 시간입니다.
2: 네, 그것도 모르냐? 퀴즈 드리겠습니다. 자, 소득이 없는 주부는 네. 국민연금에 가입할 수 없기 때문에 노후 준비는 개인연금으로만 준비를 해야 한다. 맞으면 O, 틀리면 X.
0: 저 이건 확실하게 알아요. 주부도 가입할 수 있습니다. 임의 가입이라는 게 있어서. 요거는 제가 잘 알죠.
1: 지식이냐, 지식.
2: 그래서 정답은?
0: 아, 뭐지? 저 X.
2: 네. 맞습니다.
1: 입을 정말 잘 하시네요.
2: 이미 답변하셨기 때문에 그냥 바로 넘어갈까 다른 걸로.
1: 네.
2: 자, 우선은 소득이 없는 주부도 별도로 가입하는 바로 임의 가입으로 국민연금 준비할 수 있고요. 국민연금 최소 가입 기간이 10년을 채워야 합니다.
0: 네.
2: 그래서 노령연금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소득이 없더라도 가능한 한 이 가입 기간을 좀 만들어 두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0: 소득이 없는 주부도 국민연금 가입을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예.
1: 네. 네. 그리고 이제 가입 기간이라고 하는 내용이 있잖아요. 예, 가입 기간은 10년.
0: 10년.
1: 10년. 지역
0: 최소 10년.
1: 예, 임의 가입도 10년. 지역 가입자도 10년.
0: 네.
1: 예, 예상을 해 두셔야 사망 시까지 연금 받을 수 있습니다.
2: 그리고 국민연금 확보해 두신 후에는 여유 자금에 따라서 개인연금도 당연히 준비하는 걸 권유드리고 있어요. 그리고 개인연금을 준비하실 때는 세금 납부의 정도에 따라서 이 세금 양을 줄이기 위해서 가입하는 아까 말씀했던 세제 적격 상품이나 뭐 이런 거 준비하셔도 되고요. 혹은 노후 준비로 내가 조금 더 잘 준비하고 싶고 이렇게 이제 내가 세금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뭐 혜택을 안 받아도 된다라고 할 경우에는 세제 비적격 상품인 연금보험으로 준비해서 노후에 좀 필요한 금액을 미리미리 확인하고 확보해 주시는 거를 좋다고 항상 말씀드리고 권장해드리고 있습니다. 권유드리고 있습니다.
0: 만약에 제가 가정주부예요. 네. 여유자금이 한 50만 원 있어요.
2: 네.
0: 그러면 국민연금 먼저 임의가입하고 나서 그러니까 뭐 돈을 쪼개서 이렇게 국민연금, 개인연금 하는 게 나을까요? 아니면 국민연금에 넣는 게 나을까요?
2: 뭐 저는 어떻게? 쪼개서 가입하는 게 좀 더 유리하다 볼 수 있는 게 이 네. 개인연금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지금 가입하시는 분께서 좀 주부님께서 몇 세가 되신지 모르겠지만 국민연금은 좀 내는 기한이 좀 길죠.
0: 네.
2: 60세까지는 납부를 해줘야 되는 조건이 있지만 개인연금은 보통은 5년 단위 5, 7, 10 이렇게 나가니까 조금 짧은 기한 안에 좀 빨리 준비할 수 있겠죠. 그래서 좀 쪼개서 하는 거 좋지 않을까 싶어요.
1: 그것도 그런데 저는 이 얘기를 좀 드릴게요.
0: 네.
1: 어쨌든 연금액이라고 하는 거는 재산 재분배 법칙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많이 낸다고 그만큼 많은 돈으로 돌아오지 않아요. 일정 기간을 초과하면, 아, 일정 금액을 초과하면 딱 한계치에 걸립니다.
0: 네네네.
1: 그 이상 증가를 안 해요. 그러니까 50만 원을 뭐 납부를 했을 때 30만 원을 납부했을 때 추가 납입 포함해서
0: 네.
1: 이런 것들을 다 계산을 한번 해보셔서 노후 수령액이 가장 많을 때까지는 국민연금액을 딱 설정하시는 건 좋고
0: 예.
1: 그 이상 초과되는 거는 이왕이면 개인연금을 준비하시는 게 좋겠죠.
0: 아, 그것도
1: 묶이는 돈이 되니까.
0: 그렇네요. 그렇네요. 예. 0210번님이 퇴직금 어떻게 운영할지에 대해서도 사람들이 상담을 많이 하나요? 두 분은 어떤 식으로 상담을 해주시는지 궁금합니다. 퇴직금 운영.
1: 한 네. 50대 중반쯤 넘어가시는 분들은 이제 퇴직할 때
0: 네. 네,
1: 퇴직연금 국가 뭐야 그 기업에서
0: 네.
1: 뭐 DC형이다 DB형이다 이거 어떻게 하느냐 뭐 물어보시는 분들 많이 계시거든요. 뭐 이거 당연히 뭐 IRP 계좌를 통해서 이제 은퇴 이후에 옮겨서 더 이렇게 불려 나가시거나 아니면 IRP로 옮겨서 일시금으로 받으셔도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소득세 30% 감면이 되거든요.
0: 그러니까
1: 이런 어떤 다양한 혜택들이 있기 때문에 퇴직 은퇴 이후에 어떤 내용들은 세금과의 전쟁이잖아요.
0: 네.
1: 상담 많이 하십니다.
0: 퇴직 직전에 하는 게 낫나요? 아니면은 조금 더 여유 있게 전에 하는 게 좋나요? 퇴직 후에 하는 게 좋나요? 상담은
1: 당연히 미리
0: 앞에 많이 미리
1: 벌어질 일들을 대비하시는
0: 많이 미리 미리
2: 회사마다 네. 이게 아니더라도.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는지 좀 다르더라고요. 뭐 어떤 데는 DC형, 어떤 DB형, 혹은 여기서 빼와서 IRP 개인적으로 할 수 있는지에
0: 네.
2: 대해서도 회사의 정책 이라고 해야 되나요? 회사
1: 내규,
2: 내규에 의해서 네. 정해지기 때문에 일단 그거 먼저 확인해 보신
0: 해보시고.
2: 다음에 어떤 게 나한테 좀 더 유리한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0: 예. 자, 이렇게 오늘도 정보들을 드렸는데 원포인트 이거는 가져가셔라 하는 것들 짚어주세요.
2: 오늘은 저희가 이런 그 보험, 보장성 보험보다는 저축성에 좀 포커스를 많이 뒀습니다. 그 이유가 바로 보장성보다는 항상 말씀드리지만 노후, 100% 확률로 올 수 있는 노후. 관련된 부분에 저축이 우선이기 때문에 오늘 여기에 좀 집중했고요. 나한테 있어서 지금 준비가 덜 된 부분이 있다고 하면 꼭 한 번 더 검토해 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0: 네.
1: 네. 이 재무 설계에서 보험은 정말 극히 일부분이에요. 네, 그렇기 때문에 보험을 너무 포커스를 맞추시는 것보다 내 노후 준비를 위한 현금 확보 정말 중요한 포커스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현금 확보를 좀 더 목숨 걸고 하시면 좋겠습니다.
0: 거기에 우리가 누릴 수 있는 비과세 혜택은 꼭 챙기시는 방향으로
1: 네.
0: 예, 이 세금과의 전쟁에서 꼭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 들려주신 이재한 정영환 팀장님 감사드리고요. 저도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윤종신의 팥빙수 전하면서 물러갈게요. 고맙습니다.
1: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0: TBS 캠페인
1: TBS 연중 캠페인 아름다운 내일을 향해 동행합니다. 배우 메리 스트립은 무명 배우 시절 영화 킹콩의 오디션을 보러 갔다가 너무 못생겼다는 이유로 탈락했습니다. 심사위원들에게 그녀는 이렇게 얘기했죠. 너무 못생겼다고 생각하신다니 유감이네요. 하지만 그것도 그저 수천 개의 의견 중 하나일 뿐이라고 생각합니다. 못생겼다는 이유로 오디션에 탈락했던 메릴 스트립은 미국 아카데미상에 21번이나 후보에 오른 대배우가 됐습니다. 나를 깎아내리는 말도 그저 수많은 의견들 중 하나일 뿐이라는 생각. 인생 2막을 다시 시작하게 하는 힘이 됩니다. TBS 연중 캠페인 아름다운 내일을 향해 동행합니다는 100년의 약속 글로벌 금융판매 협찬입니다.

비가 오면 옛 생각이 떠오르시나요? 마음이 촉촉해지시나요? 감사는 이제 그만. 비가 오면 이젠 이 세 가지를 떠올려주세요. 첫째, 제한 속도보다 20% 이상 속도를 줄여주세요. 둘째, 차간 거리를 평소보다 1.5배 이상 지켜주세요. 셋째, 제동 시에는 브레이크를 여러 번 나누어 밟습니다. 타이어 마모 상태를 미리 점검하고 공기압을 10% 정도 올려주는 것도 수막 현상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뒷길 안전운전, 생각보다 더 조심해도 괜찮습니다.

0: 단시간에 많은 비를 뿌리는 집중호우는 큰 피해를 가져올 수 있는데요. 가정에선 하수구나 배수구 등 집 주변을 미리 점검해 주시고 침수 위험이 있을 땐 전기기구 콘센트는 빼주세요. 운전 중 집중호우를 만나면 속도를 줄이고 물에 잠긴 도로를 피해 저단 기어로 운행해 주세요. 천둥이나 번개가 칠 때는 가까운 건물 안이나 낮은 곳으로 대피해 주시고 감전 위험이 있는 전신주나 가로등 근처에는 가지 마세요. 많은 인명피해와 재산피해를 낳는 집중호우. 철저한 대비만이 피해를 줄이는 방법입니다.
1: TBS 교통정보.
2: 9시 58분 교통정보입니다. 올림픽대로 하남 쪽으로 한강대교 부근 4차로에서는 사고 처리가 40분 넘게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뒤로 여의 하류부터 사고 지점까지 정체고요. 반대에 김포 쪽으로 한강대교 부근 1차로에서는 작업하고 있어서 뒤로 반포대교부터 속도가 떨어져 있습니다. 강변북로 일산 쪽으로 반포대교 부근 2차로에는 화물이 떨어져 있습니다. 갑자기 차로 변경하는 차량들 때문에 사고 위험 높은 만큼 반포대교 앞두신 분들은 속도를 줄이는 것은 물론 미리 차로 변경에 신경 쓰셔야겠고요. 반대 구리 쪽으로 마포대교 부근 4차로에서는 고장차 처리 작업하고 있습니다.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 일산에서 판교 쪽으로 안현분기점 진출로에서는 사고 처리 중이고요. 서해안고속도로 목포 쪽으로 팔탄분기점을 조금 못 간 지점에서도 사고가 발생해서 3차로가 통제되고 있습니다. 교통상황이었습니다.

Arsenal의 폭성. 안녕하세요. 대한민국 기타 함춘호입니다. 2026년 2월 15일 월요일 아침입니다. 누군가에게 6분은 시각을 면할 수 있는 시간, 시험에 오답 하나를 고쳐낼 수 있는 시간, 미처 하지 못했던 말 한마디를 전할 수 있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그 6분이 그럴 땐 참 짧게만 느껴졌는데요. 지난 국가대표팀 경기에서는 왜 그리도 길게 느껴졌을까요? 공이 우리 진영으로 넘어올 때마다 5초가 10초처럼 느껴지고 시계는 분명 흘러가는데 시간은 더디게 가는 것만 같았습니다. 인저리 타임을 언저리 타임이라고 부르는 이유를 알 것 같더라고요. 끝이 보이는데도 쉽게 끝나지 않는 시간, 그 언저리를 잘 버텨낸 덕분에 우리는 더 크게 환호할 수 있었습니다. 새로운 한 주 각자의 언저리를 지나게 되겠지만 지난 경기처럼 그 시간도 결국은 지나가겠죠? 어서오세요. 여기는 함춘호의 폭송입니다.

기분 좋아지는 두 시간 함께 내 복성. 6월 15일 월요일 첫 곡, 송창식 푸르른 날로 문을 열었습니다. 아이, 푸르른 날은 음악을 듣다 보면은 한번 일절 끝나고 나서 중간에 약간 몇 초의 텀이 있죠. 나중에 들은 얘기인데요.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일절을 녹음하고 났는데 가사가, 이제 시가 그거 하나밖에 없으니까 너무 짧더래요. 그래서 그걸 그대로 한번더 반복을 했다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냥 모르고 들었을 때는, 멋있는데. 알고 들으니까, 이렇게 재밌네요. 자, 주말 내내 우리 축구 대표팀 경기 하이라이트 많이 보셨을 것 같은데요. 1대0으로 지고 있을 때는 왜 그렇게 시간이 빨리 가나 싶더라고요. 근데 막상 역전하고 나니까 그 후반 추가 시간 6분이 어찌나 길게 느껴지던지. 축구 팬들 사이에서는 추가 시간을 뜻하는 그 인저리 타임을 언저리 타임이라고 부른다는데요. 저도 그런 줄 알았어요. 언저리 타임. 끝이 보이는 것 같은데 좀처럼 닿지 않는 시간. 지난 경기의 6분이 딱 그랬던 것 같습니다. 이번 주에도 그런 언저리의 순간들이 찾아오겠지만 다잘 지낼 겁니다. 그러니 이번 한 주도 힘내보자고요. 예제빠빠님께서, 준호형님 안녕하십니까? 일요일 요란했던 소나기가 미세먼지를 날려줘 깨끗하고 행복한 아침 폭성 출석합니다. 저는 만나지 못했어요. 일요일 날 소나기가 요란했다고 하는데 저는 만날 수가 없었어요. 얼마나 요란했는지. 저녁에 집으로 들어가는데 하늘이 번쩍번쩍하긴 하더군요. 근데 비는 못 만났습니다. 아, 3983님께서, 안녕하세요, 춘우 형님. 아, 춘우 형님 스포츠캐스터 초보이신데. 어떻게 한국 체코전 스코어를 정확히 맞추셨는지. 아니에요, 저못 맞췄어요. 저는 우리 캐스터님이 2대1이라 하셔가지고, 아, 저는 달리하겠습니다. 그래서 3대1로 했는데, 좀 아쉽더라고요. 작두 타셔야겠다고요? 알겠습니다. 다음 멕시코전도 미리 알려주세요. 아, 어떻게 하지? 아, 이번 주 금요일 10시. 한복성과 함께 하시죠. 어떻게 되는지 한번. 그때 제가 딱 어떤 느낌이 오는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723님께서는요, 함춘호의 폭송 원조 애청자 출석 체크합니다. 예전에는 여름 낮 기온 30도라는 7월 말? 그렇죠. 여름 낮 기온 80도는 7월 말? 8월 초? 한두 주 정도 볼수 있었던 기온이었는데, 요즘은 6월에도 30도 기온이라니. 아, 이말 정말 공감이 갑니다. 지구가 많이 아파요. 그래서 걱정입니다. 그런 것 같아요. 진짜 지구가 많이 아픈 것 같습니다. 다음 세대에게 건강한 지구를 물려줘야 할 텐데, 어떻게 하죠? 쉽지 않네요. 오늘 서울이 32도, 내일은 33도. 그리고 이번 주 내내 30도 이상이라고 하네요. 이제 정말 본격적인 여름. 건강 관리들 잘 하셔야겠습니다. 함춘의 폭성 오늘 3부는요, 함춘호의 수다 코너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믿고 듣는 뮤지션이죠. 이상순 씨와 함께 할 예정입니다. 기대 많이 해주십시오. 함춘의 폭성은 여러분들의 참여로 이루어집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0951번 또는요, 무료 TBS 앱이나 TBS FM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듣고 싶은 노래, 나누고 싶은 이야기들 함께 할수 있습니다. 많이 많이 보내주십시오. 아, 그리고 저희 인스타그램과 스레드 계정 있거든요. 함춘호라고 검색만 해도 나온다고 합니다. 선곡표도 보실 수 있고요. 다양한 소식도 있습니다. 사진도 있고요. 와보셔요. 재밌어요. 별일 다 하거든요. 사연과 신청곡 등등 이쪽으로 많이 많이 보내주십시오. 함께 하겠습니다. 함신의 폭성과 함께하는 소중한 분들입니다. 아일로드 듀얼 코일 차량용 무선 충전 거치대, 핸드폰 고속 무선 충전기. 제 것도 무선 충전기로 주지. 유선이라 조금 거추장스럽습니다. 이거 좋을 것 같네요. ABC 모든 유형의 화재를 진압할 수 있는 자동차 겸용 소화기, 아일러드 분말 소화기.
사용할 일 없어야겠죠. 언제나 안전운행 바라겠습니다. 지친 하루의 끝, 당신의 표부에도 깊은 휴식과 건강한 에너지를 채워보십시오. 프리미엄 피디알렌 스킨케어 브랜드 이때르 준비했고요. 국내산 녹연과 숙지황, 당귀, 천궁 등 16가지 전통 원료를 정성껏 담았습니다. 깊고 진한 풍미를 담아낸 동광 녹용 쌍화진액. 요 상품 소개할 때마다 배고픈 건 기분 탓이겠죠? 청정자연에서 자란 뉴질랜드산 녹용과 국내산 홍삼의 만남. 녹용과 홍삼의 조화를 담은 동광 녹용 홍삼 대보진액. 건강해지고 싶어요. 100% 국내산 여주와 돼지감자만을 담았습니다. 여주랑 돼지감자랑 진액. 무슨 맛일까요? 사 먹어봐야겠습니다. 저는 당신의 몸에 편안한 휴식을 선물해 보십시오. 의료기기 바디케어 브랜드 메디비오 의료용 압박스타킹입니다. 아, 그리고 통영 바다의 맛을 그대로 담았습니다. 고추장과 함께 얼마나 좋을까요? 통영 여객선 터미널 앞에 위치한 50년 전통의 강남상회에서 준비해 주셨습니다. 멸치 세트. 그리고 제가 갖고 싶은 망치입니다. 3대 재장장인 집안에서 직접 만드는 명품 국산 생활공구 헥토르 가정용 망치 준비되어 있습니다. 고마워요. 아침입니다. 소중한 사람아. 그리고 이상호의 목소리를 준비했어요. 이 순간을 언제까지나.

소소한 이야기와 좋은 음악이 함께하는 함춘의 복성입니다. 아침 소중한 사람아였고요. 이상우의 이 순간을 언제나 두곡 함께 들었습니다. 6933님께서 한포송에서 주신 연극 티켓으로 잘 보고 왔습니다. 중년의 언저리에 있는 제게 연극 한 편이 74년 만인가 온다는 엘리뇨를 넉넉히 이길 청량감을 주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잘 다녀오셨나요? 재밌으셨나요? 야, 또 저희가 또 그렇게 6934님을 또 기쁘게 해드렸다니 마음이 좀 좋네요. 524님께서는 아 축구모르는 함디와 같이 하니 너무 신나고 즐겁게 들었습니다. 저더러 그날 사람들이 제정신이냐고 이번 주 금요일도 부탁드립니다 하셨는데요. 아이고 멋모르곤 했는데, 이야, 쉬운 게 아니더군요. 뭔가, 오디오가 비면 안 되니까. 아, 아무튼, 이번 주는 저 혼자 한번, 음악도 좀 많이 들으면서, 한번, 시도를 해보겠습니다. 김초복마니님께서는, 반갑습니다, 준호영님. 오늘도 행복하고 건강한 하루 보내십시오. 저는 공원에서 운동하며, 폭성 함께 하겠습니다. 덥지 않나요? 괜찮는가요? 자, 그늘에서, 자, 쉬엄쉬엄. 요번에 보니까 축구에서도 22분 후에 쉬는 시간이 있던데, 22분 운동하시고, 좀 쉬시죠? 아, 오늘도 TV에서 정성화 응원하며 아자아자 하셨는데요. 저는 김초봉만이님 운동 응원하겠습니다. 여러분, 귀좀 풀고 가시죠. 날도 더운데. 함 퀴즈. 우리 대표팀이 월드컵 첫 승을 거둔 도시입니다. 멕시코, 과달라하라가 대한민국 독립운동의 흔적이 남아있는 역사적인 공간으로 알려져서 화제라고 하네요. 와, 1917년 대한인국민회 총회장 자격으로 대한인국민회라는 데가 있었나 보다. 멕시코를 방문해서 한인사회를 결집하고 독립운동 기반을 다진 이분을 마치는 퀴즈예요. 이듬해 미국으로 돌아가려던 중에 여권 문제로 난관에 부딪히게 되는데요. 일본 여권 발급을 거부하며 정체성을 지키는 선택을 했고 결국 미국 입국에 성공하기까지 약두 달간 과달라하라에 머물렀다고 합니다. 아, 자 여기서 한 퀴즈 나갑니다. 앞에 문제가 어려웠잖아요. 근데 이 퀴즈의 그 팁이 여러분들을 금방 아 이거다 싶은 결정을 할수 있는 팁일 것 같습니다. 자, 여기서 한번 퀴즈 나갈게요. 호가 중요합니다. 호는 도산입니다. 도산. 도산? 끝 이름이 저랑 같죠? 독립운동가이자 교육자이신 이분을 맞춰주는 퀴즈입니다. 보기 드리겠습니다. 1번 김구. 내 이름은 김구가 없네. 2번 안창호. 내 이름 끝자고 같네요. 자, 여기까지 마쳤는데, 여기까지 말씀드렸는데, 설마. 정답 아시는 분은요, 샵 0951, 50원이 필요합니다. 유료 문자로 보내주십시오. 사연과 함께 보내주시면 당첨 확률이 더 높아진다고 아시죠? 여러분들, 문자 기다리는 동안 두 곡 준비했습니다. 아, 김장훈이에요. 피아가 함께한 김장훈의 독립군 애국가, 그리고 양현의 목소리입니다. 상록수.

함춘하의 복성 함께하고 계십니다. 김장훈의 독립군 애국가 피아가 함께 있고요. 양희은의 상록수까지 저희가 듣고 왔습니다. 아, 오늘 함 퀴즈 정답 정말 많이 보내주셨어요. 정답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2번 안창호였습니다. 과달라하라의 대표적인 역사 건축물인 프란세스 호텔 로비에는요. 도산 안창호 선생의 얼굴이 새겨진 기념 동판이 설치되어 있다고 합니다. 2017년 한국 정부와 호텔 측의 협의를 통해 마련된 것이고요. 해외에 남겨진 독립운동의 흔적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다고 합니다. 자, 이제 저희가 선정된 분을 모시기 전에 먼저 보내주신 문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야, 3983님께서 그냥 다 알려주는 함 퀴즈 정답 도산 안창호 선생입니다. 멕시코에 심어놓으신 대한의 혼을 이번 월드컵에서 태극 전사들이 멋지게 보여주길 기원합니다. 오, 그러네요. 이두 개가 이어지면 좋겠다. 그렇죠? 우리 태극 전사들이 그런 에너지를 받아서 지난 저첫 경기에서 그 힘을 잘 냈을까요?

예, 멋지게 보여주길 저도 기원하겠습니다. 일산 멋쟁이 주님께서는 도산 안창호. 오늘 아내 생일날 작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반돈에 3만 원, 2만 5천 원, 한돈에 5만 원, 6만 원 했었는데. 언제냐고요? 모르죠. 그때가 있었어요. 그럴 때가. 3386님, 안녕하십니까? 출첵합니다. 이른 여름 아침부터 후끈 달아오릅니다. 미국과 이란의 전쟁이 그 끝을 보이려나. 워낙 기싸움이 될 듯하면서 또 안개 속으로 들어가 다음 날이 되면 오리무중이 되어버리니 어떠한 이유와 명분으로도 소중한 생명이 무고하게 희생되는 전쟁이 더는 없길 바라고 월드컵이라는 커다란 스포츠 축제를 신호탄으로 모두가 하나가 되는 아름다운 지구촌이 되길 바라봅니다. 마침 퀴즈도 나오고 답도 안창호 2번입니다. 오늘도 수고 많이 하십시오. 문자 주셨어요. 근데 다행이에요. 오늘 오전 들은 뉴스를 보면은 106일 만에 사실상 종료되었다고 하네요. 19일에 서명한다고 하니까요. 이번 주 금요일이네요. 바쁘네. 이번 주 금요일 날 축구 중계도 해야 되고 서명하면 또 서명식에 대한 얘기도 해야 되고 어떡하지? 음악도 틀어야 되고 바쁘다 바빠. TV에서 정상화되기 전까진 멀티로 해야 되겠죠. 심지어 뭐 협찬 광고도 있는데 뭔들 못하겠어. 좀 이따 이제 DJ 그 턴테이블도 올려다 주겠어? 직접 판 틀으라고. 왜? 기계도 갖다 주지 마이크 올리라고. 행복해요 그래서. 6934님께서 정답 2번 안창호 선생님입니다. 안창호 선생님은 오렌지와 사탕수수 공장에서 일한 월급의 반을 나라를 위해 보내셨다고 해요. 와 쉽지 않은데 그렇죠. 큰아드님의 이름이 필립인데 반드시 필, 설, 립. 오 영어 이름인 줄 알았는데 아니네요. 필립으로 독립의 아들을 지으실 정도로 나라를 사랑하시는 분이에요. 대학로 길에 안창호 선생님의 말씀이 돌에 새겨져 있습니다. 우리 중에 인물이 없는 것은 인물이 되려고 마음먹고 힘쓰는 사람이 없는 까닭이다. 아 그러네요. 그저께 연극 보고 돌아온 대학로에서 보고 참 감사했어요. 고맙습니다 안창호 선생님 이라는 또 진심 어린 문자 보내주셨습니다. 반드시 필설립 정말 멋집니다. 자 많은 분들이 문자 보내주셨는데요. 저희가 그래도 선물 받으실 분 선정해야겠죠? 오늘은 두 분을 저희가 선정했습니다. 어떤 선물인지는 저희 강세희 작가의 손이 가는 대로 정해질 것 같아요. 물론 마음도 가야겠죠? 자 먼저 두두두두두두두두 1로 시작합니다. 1? 530님 축하드립니다. 정답 안창호. 춘호영님 오늘은 사랑하는 아내 정숙현의 56번째 생일입니다. 축하해 주십시오. 축하드려야죠. 축하드립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매년 꽃다발 2개 준비해서 아내와 장모님께 드리고 있는데 조금 전 장모님께 드리고 예쁜 딸 나오셔서 감사해요. 라고 했습니다. 애플 수박하고 초당 옥수수도 드렸습니다. 오, 먹고 싶다. 초당 옥수수 뭐 이렇게 달아요? 이게 입에 넣으면 이렇게 후루룩 사라지던데요. 애플 수박은 무슨 맛일까요? 먹어봐야 될 텐데 쉽게 만날 수가 없습니다. 5058님께 다시 한번 또 당첨돼서 축하드린다고 전합니다. 5058님 기쁘신가요? 자 5058님은 이런 문자 주셨어요. 2번 안창호입니다. 답은 아 그리고 오늘 큰아들 제대하는 날이라 터미널에 데리러 가는 길입니다. 대한민국 만세! 정말 대한민국을 위해 큰 수고하신 큰아드님께 감사하고 수고하셨다고 저희도 인사 전하겠습니다. 아, 참 선물이 위로가 되셨을지 모르겠습니다.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1530님 그리고 5058 두 분께서는요. 성함과 주소 다시 한번 샵 0951 문자로 보내주십시오. 저희가 선물 준비한 곳에 보내드려야 선물이 제대로 출발하거든요. 다시 한번 꼭 보내주십시오. 이정석의 목소리를 함께 듣죠. 여름날의 추억.

함춘의 복성 함께하고 계시고요. 이정석 여름날의 추억 그리고 이어서 윤종신의 바다 이야기까지 함께했습니다. 4723님께서 금반지 점점점 1998년 저희 첫 아이돌 때 4만 3천 원 정도였는데 그때 받은 금반지 IMF 때 나라를 위해 다 팔았지요. 그래요. 이때 정말 우리 전 국민이 나라를 위해서 많은 노력과 희생을 하셨죠? 전 그때 반지가 없어가지고 팔게 없었네요. 대한민국 이겁니다. 자, IMF 때 금반지 다 파셨죠? 저희가 대신해서 위로의 노래 하나 보내드리겠습니다. 이곡 신청해 주셨어요? 잔나비, 초록을 거머쥔 우리는 4723님, 함께 듣겠습니다.

0: TBS 캠페인
1: 어려운 시간에도 서울의 골목은 살아있습니다.
2: 그리고 TBS도 시민 곁을 지키고 있습니다.
1: 이제 TBS가 처음으로 상업 광고를 시작합니다.
2: 그 첫 번째는 크고 유명한 브랜드가 아니라 오늘도 자기 자리를 지키는 시민들의 가게였으면 합니다.
1: 당신의 가게와 사업 이야기 TBS가 함께 소개하겠습니다.
2: TBS 광고 1호 프로젝트
1: 시민과 함께 다시 TBS
3: 아무리 부채질을 해봐도 선풍기를 세게 틀어도 에어컨을 틀어도
4: 아휴 더워.
5: 더워.
4: 왜 이렇게 덥냐.
5: 너무 덥네.
3: 무더위가 시작되는 7월은 온열질환 환자가 급증하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온열질환을 예방하기 위해 가장 더운 시간대인 낮 12시부터 5시는 외출을 자제하고 야외 활동 시에는 챙이 넓은 모자를 착용하세요. 틈틈이 마시는 물로 수분을 보충하는 것도 잊지 마세요. 충분한 수분 섭취와 그늘에서의 휴식. 온열 질환을 예방하는 가장 쉬운 방법입니다.

0: 노란 불이네. 이럴 땐 빨리 가라는 신호.
1: 차량이 많은 교차로, 꼬리물귀의 유혹에 넘어가진 않았나요? 도로교통법 25조에 따르면 교차로 진입 시 다른 차의 통행을 방해할 우려가 있을 때는 들어가서는 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요. 파란불의 교차로로 진입했어도 차량이 많아 가지 못하고 다른 차의 통행을 방해했다면 위법이 될 수 있습니다.
2: 꼬리물기는 나만을 생각하는 이기적인 행동입니다. 교통의 원활한 흐름을 위해 이기적인 마음은 접어두세요.
3: TBS 교통정보
4: 10시 58분 교통정보입니다. 강변북로 일산 쪽으로 한남대교 부근에 있었던 사고 처리는 조금 전 끝났습니다. 이미 차가 많았던 곳에 사고 여파 더해지면서 뒤로 영동대교부터 한남대교까지 정체했고요. 청담대교 북단에서 남단 쪽으로 연결로에서는 고장차 처리 중인 만큼 잘 살펴서 이동하시기 바랍니다. 동부간선도로 성수분기점 쪽으로 월계 1교 부근 1차로에서는 작업하고 있어서 뒤로 도봉터널부터 정체인데요. 서울 양양간고속도로 양양 쪽으로 기린 4터널 안 1차로에서는 승용차 추돌사고 처리 중이고 중앙고속도로 춘천 쪽으로 다부터널 안 1차로에서도 사고가 났습니다. 터널 앞두신 분들은 속도를 줄이는 것은 물론 미리 차로 변경에 신경 쓰셔야겠고요. 호남고속도로 순천 쪽으로 순천 2터널 부근 3차로와 갓길에서는 화물차 화재 사고 처리 중에 있습니다. 교통상황이었습니다.

0: 뭐 우리 함춘호 씨는 그 기타에 완전히 우리나라에서 최고. 특히 함춘호 씨의 기타의 특징은 굉장히 사운드가 맑아요.
1: 안녕하세요. 대한민국 기타 함춘호입니다. 그거 형님이 붙여주셨잖아요.
2: 그럼 내가 붙여줄게. 별명이게. 아, 기타가 정말 기타다운 기타가 필요할 때는 내가 안 치니까. 함춘호한테 딱 줘버리니까. 함춘호의 폭송이라니깐 함춘호의 폭송 누가 제목 쳤는지 잘 졌네.
3: 함춘호의 폭송.

오늘도 한 곡 마음을 담아 전해보는 함춘의 플레이리스트 한플레 시간입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곡은 유태 대표작 원입니다. 이 곡은 1991년 장벽이 무너진 직후에 베를린에서 녹음되었습니다. 당시 유트는 음악적 견해 차이로 밴드가 거의 해체되기 직전에 극심한 갈등을 겪고 있었는데요. 위태로운 상황 속에서 기타리스트 DH가 우연히 연주한 두 개의 코드 위에 보노가 즉흥적으로 가사를 붙이면서 거짓말처럼 이 기적같은 노래가 탄생했습니다. 밴드를 구하고 나아가 전 세계를 하나로 묶은 대작이 된 것이죠. 이 곡을 들을 때마다 감탄하는 것은 악기들이 만들어내는 완벽한 양보의 미학입니다. 보컬, 보노가 우리는 하나지만 같지는 않아요 라고 울추릴 때 드럼과 베이스 그리고 기타는 결코 자기 목소리를 크게 내지 않습니다. 그저 묵묵하게 서로의 뒤편을 받쳐주며 점진적으로 감정을 쌓아올릴 뿐이죠. 후반부로 갈수록 눈물겹도록 아름답게 휘몰아치는 오케스트라와 DH의 울부짖는 듯한 기타 톤은 갈등을 극복하고 마침내 도달한 완벽한 화합의 순간을 귀로 느끼게 해줄 겁니다. 이런 가사가 있어요. 우리는 하나이지만 서로 같지는 않아요. 하지만 우리는 서로를 짊어지고 가야 합니다. 이런 노래말처럼 우리는 저마다 다른 모습으로 다른 고민을 안고 오늘을 살아갑니다. 하지만 결국 우리는 혼자서는 살아갈 수 없는 연약한 존재들이죠.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고 서로의 무거운 짐을 기꺼이 나누어질 때 우리는 비로소 진짜 하나가 될 수 있을 것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월요일 아침만큼은 내 주변의 동료들 혹시 내 곁에 소중한 사람들의 손을 마음으로 가만히 잡아보는 다정한 하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유트 원

0: 저와 함께 음악과 인생에 대해 거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분들을 초대해서 한판 쓸라를 보는 시간이에요. 함춘호의 수다. 자신만의 음악 세계를 꾸준히 만들어온 뮤지션이죠. 어서 오십시오, 이상순 씨. 반갑습니다.
1: 안녕하세요, 이상순입니다.
0: 정말 어려운 걸음 해줬어요.
1: 아유, 뭐 어렵긴요. 저 여기 형님이 하시고 계시는데 보통 또 가까이 또
0: 그렇다면서요.
1: 일을 하고 있어가지고 아주 익숙한 동네.
0: 익숙한 동네. 네. 거기 옆 동네에서 생방하시죠? 여기 라디오 진행하시죠?
1: 그렇죠. 네.
0: 몇 시 하세요?
1: 저는 오후 4시 하고 있어요.
0: 아, 그럼 저희 마치고 시간이 좀 뜨네. 네. 어떻게 해?
1: 밥 먹어야죠.
0: 식사하시고 사우나도 좀 갔다가. 아,
1: 네, 저희는 집이 그렇게 멀지가 않아요. 그래서 또 집에서 또 밥 먹고 뭐 강아지들 좀 돌보다가.
0: 오, 강아지. 네. 강아지 얘기도 있다 좀 하도록 하고요.
1: 네네.
0: 4시 프로그램 저희가 한번 예전에 그 한 적 있었거든요. 4시.
1: 아, 네네네. 4시. 오후 4시에.
0: 그 정말 에너지가 남달리 유난히 많이 쓰이던 그 시간대인데 어떻게 하세요?
1: 저는 그렇게 안 합니다. 저는 그냥 차분하게.
0: 네. 괜찮아요.

0: 괜찮아요 그 시간에?
1: 어, 저는 괜찮죠. 이제 들으시는 분들이 좀 조금 졸릴 수 있는데.
0: 그거 괜찮네.
1: 예, 예. 저는 그냥 제 스타일대로 하면은 저는 그런 생각이었어요. 어, 제가 억지로 제가 하지도 못하는 스타일로 이렇게 막 에너지를 에너지라기보다는 소리를 막 지르면서 네네.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그냥 제 차분한 스타일대로 하면은 또 저랑 비슷한 취향에 가지신 분이 또 모일 것이다.
0: 아, 제가 네. 그때 4시 할 때 어, 저쪽 목동에 있는 라디오 방송에서는 네네. 그 붐이 했었거든요, 붐. 네네. 야, 자꾸 붐하고 비교를 하는 거야. 이 사람들이 정신이
1: 맞아요.
0: 정신이 있나 싶어가지고.
1: 아유, 우리도 또 스타일이 있는데 그렇게 아유, 또. 아, 그분은 또 그분 스타일대로 열심히 하시는 거고.
0: 아유, 잘하죠.
1: 우리도 우리 스타일대로 우리 열심히 스타일대로. 하는 거잖아요.
0: 그렇죠.
1: 우리가 할 수 있는 최대한.
0: 진작 만났겠어요. 265년이라는 오 아이디를 가지신 분이 완하 애청자입니다. 상순 오빠 파이팅 하셨어요.
1: 아유, 또 이쪽으로 오셨고. 아니 제가 오늘 이렇게
0: 아, 제목이 네. 뭐예요? 상승.
1: 완벽한 하루라는 프로그램입니다. 아, MBC FM4U 여기서
0: 잘못했네. 그 FM4U 시그널 아예 틀어드릴 걸.
1: 아 그것이
0: 앞에 그냥 네. 뭐 여는 얘기를 여는 인사를 하려고.
1: 그 이제 FM4U 처음에 그 제어의 완벽한 하루 시그널이 네. 제 곡입니다. 제가, 아. 제가 완벽한 하루라는 곡을 만들어서 어, 재작년에 냈었는데 그거를 이제 시작하면서 어, 제
0: 시그널로 쓰시는군요.
1: 예. 그리고 제 곡과 똑같은 제목으로 하면서 어, 그 곡을 이제 어, 처음에 오프닝으로 쓰겠습니다.
0: 나도 곡 만들어야겠는데. 어쩌다 보니 뭐 이런 걸로 할까?
1: 포크송 하나 만들어. 포크송.
0: 아니면 네. 저런 그 음악 고수.
1: 아, 좋습니다.
0: 겁이 없네요. 아. 4723님 저희 애청자 분이신데요. 이상수님께서는 저희 고등학교 후배라고 아, 하셨고요.
1: 중경고등학교.
0: 그러니까 어디?
1: 중경고등학교.
0: 아, 유명한 네. 학교였구나.
1: 예, 제가
0: 그냥 뭐라고 하나 뭐라도 하나 엮이고. 싶은 보잘것없는 선배의 마음이다.
1: 아, 감사합니다. 이렇게
0: 중경고등학교 나오셨군요.
1: 네네네.
0: 양파 씨도 중경고등학교.
1: 맞아요.
0: 그렇죠. 어. 그 연예인들 많이 나오네.
1: 제 아내 이효리 씨도 네.
0: 잠시
1: 서문여고에 중경고등학교에 있다가 중경고등학교에 다니다가 서문여고로 갔죠.
0: 그렇죠. 네. 어, 일단 서문여고로 갔지. 푸른돈님께서 몇 걸음 옆 동네라고는 하지만 MBC가 하지만 맞습니다. 가난한 TBS의 발걸음 고맙습니다.
1: 아 무슨 소리입니까?
0: 반가워요 네. 하셨고요.
1: 네. 언제든지 불러주시면 제가 오죠. 네.
0: 자 지금 상순 씨와 함께 합춘에서도 하고 있고요.
1: 네.
0: 어, 유튜브 TBS FM으로 들어오십시오. 보이는 라디오로 이상순 씨를 만날 수 있거든요. 어떤 아유. 분인지 궁금하시다고요? 네. 와보셔요. 목소리 끝내주죠. 끝내주죠. 네. 와.
1: 빨리 보이는 라디오로 아,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0: 다 들어오시고요. 네. 자, 우리 상순 씨에게 궁금한 점, 목격담, 그리고 추억 있으신 분들. 아까 4723님처럼 고등학교 후배입니다. 아, 어떻게든 네네. 인연을 엮어보려고 했던 네네. 소소하게. 네. 그런 분들은 TBS 앱이나 50원 유료 문자 샵 0951로 보내주시면 저희가 아, 방송 사이에 저 나가면서 함께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네.
0: 아 상순 씨 혹시 저희 언제 만났는지 기억이 나요. 나는 어느 날 보니까 상순 씨가 아주 내 옆에 같이 있던데 나랑 같이 우리 어쩌다 맞아. 보니 이렇게 가까이 있는 거 아닌가?
1: 글쎄요. 저는 이제 예전부터 이제 기타리스트를 꿈꾸며 예전부터 이제 함춘호 씨에 대한 어떤 동경이 있어가지고. 어떻게든 가까이 가보려고
0: 어, 잘한다.
1: 노력을 해가지고
0: 오늘 게스트 섭외 잘했네. 아 이제
1: 아니 뭐 대한민국 기타리스트라면은 당연히 이제 함춘호 씨와 어떻게 좀 어, 얘기라도 한번 나눠보고 싶고 이제 어릴 때부터 정말 동경하고 살았어요.
0: 네덜란드에서 공부했죠.
1: 그렇죠.
0: 네덜란드에 네. 내가 한번 간 적이 있는데 우리 그때 아, 그래. 만난 적 없죠.
1: 그때는 뭐
0: 아, 네. 못 만났죠.
1: 네네네.
0: 그때 네덜란드에 있는 그 학교가
1: 네네.
0: 한국에는 잘 알려지지 않았지만. 어. 아주 실력 있는 뮤지션들이 어, 그 학교를 맞아요. 수학하고 나왔거든요.
1: 암스테르담에서 콘서바토리에서요.
0: 근데 제가 거기에 뮤지컬을 가지고 한국 뮤지컬을 가지고 공연을 갔는데
1: 아 그래요.
0: 그때 그 극장에 공연장에 네네. 한국 분들이 몇 분 계신 거예요. 그런데 제 기억에는 네네. 어떤 친구한테 어, 형님 안녕하세요. 어, 여기 웬일이냐고 그랬더니 여기서 공부하고
1: 아,
0: 있다고.
1: 맞아요.
0: 그 이후로 이제 그 학교에 대해서 알게 되었죠.
1: 한국 사람들이 거기서 많이

0: 그럼 하고 있었습니다.
1: 암스테르담 컨서바토리에서는 네. 그 학교는 어떤 학문을 주로 가르쳐요? 재즈? 그,
0: 네. 클래식 파트도 있고 재즈 파트도 있고 저는 이제 재즈 기타를 전공을 했었죠. 뒤늦게 이제 늦은 나이에 이제 유학을 가가지고 롤러코스터 활동을 5집까지 하고 나서 제가 33살에 이제 유학을 갔어요. 그래서 이제 재즈 기타를 좀 공부를 하고
1: 멋있다.
0: 그리고 이제 졸업은 안 하고
1: 원래 졸업하면 재미없어.
0: 저희 나이가 많다 보니까 졸업은 못 하고 한 3년 정도 있다가 왔죠. 네.
1: 재밌었어요? 어땠어요?
0: 정말 저 인생에 정말 너무너무 중요하고 즐거웠던 시기였던 것 같아요. 거기서 이제 공부를 하면서 공부도 좋았지만 거기에서의 어떤 삶이 되게 많은 거를 저한테 느끼게 해줬고 많은 시야가 좀 넓어진 느낌이었어요. 네. 그리고 새로운 것들을 굉장히 많이 그때 흡수를 했던.
1: 아, 그 나라 자체가 네. 좀 그런 느낌을 주나 봐요.
0: 그 나라 네덜란드는 뭐 아시는 분은 많이 아시겠지만 옛 것은 잘 지키고 네. 새로운 것은 정말 정말 현대적으로 잘 표현하는 그런 잘 받아들이는 그런 좀 국민성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네덜란드 친구들을 만나면서 그런 것을 많이 배웠던 것 같아요. 음악보다는 뭐 음악이야 뭐.
1: 네가 가라 네덜란드.
0: 참 좋았습니다. 네.
1: 요즘 라디오 DJ를 한 1년 정도 하셨죠?
0: 1년 넘게 이제 한 1년 반 정도 좀 넘었어요.
1: 네. 오, 어때요? 재밌어요? 그 시간대?
0: 저는 뭐 형님도 이제 DJ를 하고 계시니까 네. 저희 음악하는 사람들은 참 음악 듣는 걸 굉장히 좋아해요.
1: 아, 재밌어요.
0: 그리고 얼마나 좋습니까? 음악을 계속 좋은 음악을 들으면서 음악을 이렇게 소개해드린다는 여러분께 네. 제가 아는 음악을 또 이렇게 서로 소개해드리고 또 거기에 또 취향이 맞는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1: 맞아요, 맞아요.
0: 또 재밌는 얘기하고 이러는 게 저는 너무너무 즐거워요. 네.
1: 아, 너무 좋아요. 네. 지금 그 방송하시는 분들 가끔 만나게 되면은 기타를 연주하시던 분들이 네. 이렇게 라디오 프로그램에서 하시는 분들이 계셔요. 상순 씨 있고. 네네. 우리 적재 씨는 뭐 IP 유튜브 SNS 그쪽 계열의 이제 프로그램에서 유튜브 많이, 쪽에서 이제 많이 하죠.
0: 맞아요.
1: 아, 입담이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어요.
0: 아유, 그렇죠? 적재는 뭐
1: 그렇죠.
0: 이게 우리 그 춘호 형님도 그렇지만 손가락을 이렇게 많이 기타를 잘 치는 사람들이 입도
1: 그동안 왜 네. 마이크를 기타에다 만졌는지
0: 악기하는 분들이 참 얘기 잘 재밌게 잘하시는 분들 많아요.
1: 아 네. 그래요. 네. 아, 우리 저거 얘기 한번 해봐요. 롤러코스터 얘기 한번 해봅시다. 아, 롤러코스터를 통해서 상순 씨는 내가 인상에 정말 기억에 남거든요.
0: 아, 네네.
1: 그때 3인조.
0: 그렇죠. 진우 씨, 조원선 보컬.
1: 그 다음에.
0: 그리고 저.
1: 그 드럼은 없었죠.
0: 없었어요.
1: 그 네. 컨셉이 어떻게 해서 그렇게 만들어지게 된 거예요?
0: 처음에 우리가 이제 그 3인조로 출발을 했었어요.
1: 네.
0: 1집을 이제 3인조로 드럼은 프로그래밍도 하고 이제 세션 드러머를 써가지고 이렇게 녹음을 이제 했었는데 네. 아무래도 드럼이 필요하겠다.
1: 네.
0: 그래서 사실 2집 내기 전에 드러머를 뽑았었어요.
1: 아.
0: 근데 이제 이 세 명이 너무너무 친하고 축이 잘 맞다 보니까
1: 네.
0: 아 우리 셋이야라는 어떤 계신가 보다. 조금 이게 새로운 사람이 들어오는 게
1: 뭐 잘 안 맞았구나.
0: 뭐 특별히 잘 안 맞는다기보다는 셋이가 제일 편하다. 뭔가 그런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1: 네.
0: 또 보면 그 삼각형이 제일 안정적인 구조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뭐 투표를 해도 2대2로 갈리면 좀 곤란하잖아요.
1: 밥 먹을 때 곤란하겠다.
0: 곤란해요.
1: 뭐 먹으러 갈까? 이렇게 의견 갈리면.
0: 그냥 2대1로 가는 게 좋아서 3인조로 이렇게 출발을 했었죠. 네.
1: 그 진우 씨가 또 그 프로그래밍을 참 잘하잖아요.
0: 그 기가 막히죠.
1: 그렇죠.
0: 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당시에 그 옛날에 홈 레코딩이라는 걸 할 수 있었고
1: 네.
0: 그래서 롤러코스터만의 사운드가 또 나올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 주축이 이제 진우 형이 또 그렇게 많이 했었죠.
1: 저는 뭐 그 개인적으로 원선 씨는 어릴 때부터 이제 알고 있었는데
0: 그렇죠. 네.
1: 롤러코스터 이 세 분의 만남은 어떻게 시작이 된 거예요?
0: 저 이제 롤러코스터는 사실은 결성되기 전에 다른 드러머와 다른 기타리스트가 있었어요.
1: 아하.
0: 이 얘기 뭐 제가 어디서 해본 좀 했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윤도현 밴드의 허준 씨.
1: 네.
0: 그 기타리스트가 아~ 원래 롤러코스터 처음에 진짜
1: 그래요?
0: 그리고 이도원 씨라고 지금 재즈 드러머예요.
1: 아, 예. 네, 도원 씨.
0: 도원이가 이제 이렇게 넷이서 밴드를 먼저 시작하자고.
1: 묘한 조합이네.
0: 네. 저랑 같이 이도원 씨랑 허준 씨랑 저랑 같이 이렇게 연습을 하던 연습실에서 맨날 그 팀 연습을 하고 그랬어요.
1: 4인조로?
0: 네. 근데 어느 날 이도원 씨와 그 허준 씨가 밴드 이제 우리는 못하겠다. 우리는 재즈 음악을 해야 된다. 라면서 밴드를 나갔는데, 이렇게 지나다 보니까 그 자리에 제가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같이 뭐, 라디오 방송국도 같이 가서 막 네. 라이브도 하고 이러면서, 네. 친해지면서 네. 같이 결성을 하게 됐죠.
1: 롤러코스터라는 이름도 참 귀에 쏙 들어오거든요.
0: 네, 맞아요.
1: 밴드 이름은 어떻게 만들어졌어요?
0: 근데 거기 이제 조원선 씨랑 진우 씨랑 저랑 이제 셋이 뭐 이것저것 얘기를 하다가 만들었는데 사실은 어감이 되게 좋았어요. 롤러코스터라는 어감이 뭔가 네. 이렇게 위로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그 떠올리는 것도 기분 좋은 그런 느낌이잖아요. 그래서 그냥 그래서 뭐 특별한 이유 없이 이 단어가 되게 좋다 특이하다 이렇게 사실은 그때 했었고 사실 뭐 인터뷰하면서 많은 뭐 지어낸 얘기들을 많이 하잖아요 보통 그래서 많이 했지만 사실 그냥 어감이 좋고 듣기 좋은
1: 좋아요
0: 좀 떠올렸을 때 기분 좋은 단어다라는 생각을 해서 그렇게 지었었죠 정말
1: 그 보통 네. 말하기 좋아하시는 분들 그러잖아요 야, 가수는 곡 제목 따라간다 네. 뭐 이런 얘기했는데 네. 롤러코스터라는 팀명처럼 팀이 네. 그렇게 롤러코스터를 타거나 그러지 않았나요? 오르락내리락.
0: 그렇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왠지. 팀명처럼 이렇게 오르락내리락이라기보다는 되게 기분 좋았던 것 같아요. 하는
1: 그래.
0: 내내 우리가 원하는 음악을 했고 그러면서 아주 기분 좋게 이렇게. 근데 이게 오르락내리락 하는 길도 있지만 롤러코스터는 평탄한 길도 있거든요.
1: 평탄한 길도 네. 있죠.
0: 그래서 뭐 조금씩 뭐 오르락내리락 했겠지만은 전체적으로 보면은 끝나고 나서 본 그 롤러코스터는 기분이 좋았다.
1: 아, 롤러코스터에서 상순 씨는 기타를
0: 네.
1: 담당하고 있고
0: 네.
1: 주로 작편곡은
0: 이제 작사는 조원선 씨가 주로 했고
1: 네.
0: 곡을 쓰는 건 셋이 같이 썼어요. 같이 제가 코드와 이제 진행을 어떤 테마를 만들고 거기에 같이 멜로디를 얹고 진우 씨가 프로그래밍과 뭐 다른 전체적인 편곡도 같이 하고 그러니까 모여서 셋이 모여서
1: 네.
0: 집에서 띵가띵가 기타를 치면서 진우 씨가 리듬을 만들면 그 위에 내가 또 기타를 쳐보고 그러면은 또 이제 조원선 씨가 멜로디를 거기 위에 붙이고 그러면서 나중에 가사를 써서 그런 식으로 만들었죠 우리는.
1: 야 그래서 이 이 상상의 그 나래가 계속 펼쳐졌나 봐요.
0: 그렇죠. 셋이 이렇게 같이 있을 때 뭔가 엄청나게 그 시너지 효과가 있어서 곡이 굉장히 그때는 술술 나왔던 느낌이었어요.
1: 시인 고춘향 그냥 받아서 편곡했는데. 그래서 저희가 준비했어요.
0: 네.
1: 롤러코스터 2집 중에 상순 씨가 작곡한 연주곡이 있어요. 크런치라고 하는 연주곡이 있어요.
0: 네네네.
1: 이 곡은 저희가 이제 들어보려고 하는데
0: 네.
1: 어떤 곡이에요, 이 곡이?
0: 이 곡은 그냥, 연주곡을 하나 만들고 싶다라고 생각을 했고, 우리 롤러코스터와 좀 잘 어울리는 어떤 분위기가 뭘까라고 제가 생각하다가, 뭐, 좀 신나고, 기분 좋은 리듬의 연주곡이 하나 만들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고, 저희가 그 당시에 제가 좀, 치던 그 기타 스타일이, 펑키하지만 약간 블루지한 느낌이 있어가지고
1: 블루지한 걸 좋아하잖아요.
0: 그래서 솔로는 약간 블루지한 느낌을 많이 블루지하면서 약간 제가 좋아하는 약간 재즈적인 리프도 좀 가미를 하고 뭐 그런 식으로 연주곡을 만들어야겠다고 생각해 딱 한번 만들어 본 연주곡이었어요.
1: 글쎄요. 네, 네. 이후로 암스테르담으로 향하게 되는군요.
0: 그렇죠. 아, 좀 더 재즈 공부를 해야겠다. 이런 생각에.
1: 들어보겠습니다. 롤러코스터 2집에 수록되어 있는 이상순 작곡의 크런치입니다.

0: 빵빵빵! 우후!
1: 저도 참 오랜만에 듣네요.
0: 이야, 그 네덜란드로 공부를 하러 가겠다고 마음을 딱 생각을 했을 때,
1: 네.
0: 혹시 뭐 어떤 기대와 걱정 이런 거 있었어요?
1: 많았죠. 이제 저희가 처음으로 이제 해외에서 살아야 되고, 그때 당시에는 뭐 제가 영어를 잘하는 것도 아니었고, 혼자 사는 것도 또 처음이고, 이제 제가 이제 다 모든 걸 꾸려야 하는 그런 걱정이 많았고, 이제, 새로운 환경에서 다시 이제 학생으로 돌아가서, 33살이었거든요. 학생들은 거기 이제 외국 애들은, 외국 친구들은 네. 나이가 굉장히 어려요.
0: 그렇죠.
1: 18, 19 이런 친구들하고.
0: 완전 삼촌뻘이네. 네,
1: 그렇죠. 그런 친구들하고 생활하는 거에 대한 어떤 두려움이 많이 있긴 있었는데, 사실 뭐, 근데 그런 거에 비해서 사실 음악이란 게 사실은 세계 공통어잖아요. 영어를
0: 그렇죠.
1: 못해도 나는 음악으로 좀 이렇게,
0: 음악의 언어라는 게 있으니까. 네,
1: 그런 게 있으니까.
0: 언어가 있으니까. 네.
1: 그래서 좀 더 수월하게 할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도 들었고, 여러 가지 생각이 있었죠.
0: 졸업을 안 하고 그냥 왔어요.
1: 네.
0: 졸업을 안 하지 말아야지. 네?
1: 하지 말아야지라기보다는 이제 제가
0: 바빴구나.
1: 졸업보다 더 중요한 이제 활동이 있었죠.
0: 아, 뭐
1: 베란다 프로젝트를.
0: 그 얘기하고 싶어서요.
1: 제가 그때 아, 이거를 좀 활동을 하려면은 이제 내가
0: 들어가야 되겠구나. 네,
1: 들어가야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고 뭐 그 이후에도 사실 더 하고 싶었던 이제는 내가 좀 음악 활동을 해야 되는 나이가 됐다라는
0: 네,
1: 생각을 했으니까
0: 네, 네.
1: 왔죠, 이제.
0: 자,
1: 네.
0: 베란다 프로젝트 이야기를 이제 한번 해 볼까 합니다.
1: 좋습니다.
0: 일단 그 프로젝트 명이 너무 신선했어요.
1: 그래요. 맞아요.
0: 베란다 프로젝트라 그래서
1: 네.
0: 어떤 느낌이 들었냐면은 정식은, 정식의 음악은 아닌 것 같고 약간 골방 같은 데서 하는 것 같고 잘하면 좋고 못해도 욕은 안 먹고 뭔가 약간 피해갈 수 있는
1: 네.
0: 요소인데 우리의 매력은 한껏 발산하고 싶은 누구랑 같이 했죠?
1: 김동률 씨하고 같이 했죠.
0: 얘기 좀 해주십시오. 네. 어떻게 결성하게 된 거죠?
1: 네덜란드에서 제가 유학 당시에
0: 네.
1: 김동률 씨가 놀러 왔었어요. 저희가 친하게 지냈었기 때문에 그 전부터. 올라서 이제 와가지고 처음에 와가지고 이제 뭐 우리 집에서 제 방에서 유학 시절에 거기서 지내면서 뭐

0: 이런저런 일들 뭐, 놀다가 네. 놀다가 네. 아니 우리 이렇게 음악하는 사람 두 명이 모였는데
1: 네.
0: 한번 음악이나 한번 만들어볼까요? 오. 하다가 그래서 어, 뭐 그렇죠 하면서 저도 기타를 치고 뭐 동현 씨도 피아노를 치고 이러면서 이렇게 음악을 만들다 보니까 김동률 씨는 이제 기타리스트와의 어떤 같이 만드는 음악을 기타리스트와 같이 만들어 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1: 오.
0: 어떤 기타와 같이 음악 작업을 한다는 거에 굉장한 신선함을 느끼고 있었고
1: 아.
0: 저도 이제 동률 씨가 워낙에 그전부터 제가 좋아했던 뮤지션이기 때문에 동률 씨랑 같이 음악을 만든다는 것도 너무 재밌었고 그러다 보니까 아 우리 이렇게 프로젝트 앨범을 하나 만들어 봅시다. 라는, 그러니까 네덜란드에서 제가 유학하는 당시에
1: 야.
0: 결성을 하고 계획을 하고 또 네덜란드에서 이제 곡을 쓰기 시작했죠. 그래서 거기서 곡에 대한 스케치부터 다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서울에 와서 같이 그래서 같이 녹음을 하게 된 거죠.
1: 야. 그 베란다 프로젝트가 많은 분들의 사랑을 받았어요. 음악을
0: 그렇죠.
1: 좋아하는 분들.
0: 네, 맞습니다.
1: 예.
0: 네.
1: 그 아주 재밌는 조합이기도 했어요.
0: 그렇죠. 의외의 조합이죠.
1: 의외의 조합.
0: 기타리스트와 게다가 이제 기타리스트이기도 하지만 제가 또 거기 저는 노래를 잘 안 했었는데
1: 네.
0: 베란다 프로젝트를 하면서 이제 노래를 하는 거를 많은 분들이
1: 봤어요.
0: 들은 거죠. 예.
1: 그리고 보고 네. 듣고 해서 실은 네. 제가 어느 축제에 나가서
0: 네.
1: 봤는데 네. 아니 우리 내 누구야 상순이가 노래를 하네.
0: 맞아요.
1: 막
0: 네.
1: 아주 네. 신선했어요.
0: 의외의 조합에 좀 네. 신선함이 좀 있었어요. 네, 있었죠.
1: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네. 우리 상순 씨가 노래하면은 다들 박수 네. 막 쳐주고 했다.
0: 그때부터 사실 그 전에는 뭐 노래를 한다는 걸 그렇게 상상을 안 했었는데.
1: 아, 우리 바쁘잖아. 네. 기타만 치기도.
0: 맞아요. 근데 이제 동률 씨랑 같이 하면서 아 노래도 할 수도 있겠구나.
1: 네.
0: 그래서 용기를 내서 저도 이제 그 이후에 계속 노래를 하게 된 거죠. 네.
1: 그렇죠. 네. 어때요 노래 해보니까?
0: 네, 뭐 제가 하는 노래라는 게 어떤 뭐 이제 기교가 막 있는 그런 게 아니고
1: 감정이
0: 그냥 네. 제가 치는 기타 위에. 노래를 얻는다. 이 정도라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뭐 즐겁습니다. 근데
1: 앨범 자켓 보셨어요? 혹시 베란다 프로젝트? 기억나세요?
0: 그렇죠.
1: 네. 이게 네. 보니까 얼핏 보면 진짜 네덜란드 느낌인가?
0: 그곳은 베를린입니다. 동윤 씨랑 같이 베를린에 놀러 갔었어요. 네덜란드에
1: 네,
0: 왔다가
1: 네, 네.
0: 베를린에 놀러 가서 이제 뭐 여기저기 돌아다니다 공원에서
1: 그 동네구나 다
0: 네, 놀고 있는 아이들을 찍은 그런 그 안에 있는 그 자켓 안에도
1: 네.
0: 다 동률 씨랑 제가 같이 찍은 직접 찍은 사진들로
1: 네.
0: 저희가 이제 만들었죠 자켓을.
1: 예쁘네요. 음악도 네. 이런 분위기
0: 그냥 맞아요. 거. 음악도 좀 이렇게 좀 편안하게 이렇게 자연에서 들으면 좋은 뭐 편안한 어떤 그런 음악들을 많이 만들려고 노력을 했죠.
1: 아, 네. 두 멋진 아티스트가 만났으니 얼마나 음악이 좋겠습니까?
0: 아유,
1: 베란다 프로젝트. 네. 이름도 너무 멋지고.
0: 네.
1: 약간 부러웠어요. 음악 한번 듣죠, 뭐.
0: 좋습니다.
1: 자, 베란다 네. 프로젝트 음악 중에요.
0: 네.
1: 벌써 해가 지네. 들어볼까요?
0: 좋습니다.
1: 자, 듣고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0: 야, 이상순 씨 목소리가 이렇게 매력적으로 들릴 수.
1: 아, 감사합니다.
0: 오, 이상순 씨 목소리를 이렇게 듣고 있다가
1: 네네.
0: 동률 씨의 목소리가 같이 더해지는데,
1: 네.
0: 전혀 이질감이 없네요.
1: 그
0: 잘
1: 의외로,
0: 부탁하네요.
1: 제가 좀 이렇게 제 목소리가 나올 때는 살짝, 뭔가 막이 하나 있는 느낌인데, 동률 씨가 나오면은 그게 막이 싹 풀리면서.
0: 아, 그래요?
1: 그래서 사람들이 되게, 통쾌하게 좋아하는
0: 통쾌하게 줘야지.
1: 느낌이잖아요.
0: 그런. 이 녹음은 한국에서 하신 거죠?
1: 그렇죠. 곡은 다 이제 암스테르담에서 같이 썼고, 한국에 같이 들어와서 이제 여기서 이런저런 녹음실을 다니면서 녹음을 했죠.
0: 동료 씨가 들어가서 브랜드 프로젝트 하자. 이렇게 또 그때 즈음에 또 상순 씨도 그렇게 음악을 하고 싶은 마음이
1: 그렇죠.
0: 있었던
1: 이제
0: 거고.
1: 한국에서 어차피 제가 활동할 무대는 한국이니까 뭐 빨리 나이가 더 들기 전에 와서 해야겠다 이 생각을 했죠.
0: 아우, 지금도 어리잖아요. 아닌가?
1: 그런가요?
0: 아,
1: 아, 좀
0: 그런가요?
1: 어립니다.
0: 어립니다. 그때 당시에 서른
1: 네.
0: 몇이라고 했으니까.
1: 그렇죠.
0: 예지 아빠빠님께서 춘호 형님과 상순님 두 분이서 뒷마당 프로젝트, 마을회관 프로젝트 한번 만드시는 건 어떨까요?
1: 좋죠.
0: 상순 씨한 60되면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을회관 프로젝트.
1: 얼마 남았습니다.
0: 경로당 프로젝트 이런 거. 2010년도에 앨범을 만든 거네요.
1: 맞아요. 네. 꽤 됐죠. 이제는 오래됐어요.
0: 그래요.
1: 네.
0: 제가 베란다 프로젝트를 음악 축제, 올림픽 공원에 있는 야외 마당, 잔디 마당에서 상순 씨 노래하는 걸 때 봤는데, 그때 어디 그렇게 시간이 됐네요.
1: 그러게요. 참,
0: 그렇죠.
1: 시간이 참, 그렇게 생각하면 참 빠른 것 같아요. 네.
0: 멋진 뮤지션 이상순 씨, 늘 기타도 부럽게 잘 치고요.
1: 아유, 무슨 소리 하시는
0: 롤러코스터 기타 칠 때, 아, 쟤는 안 만났으면 좋겠다 했던
1: 아유,
0: 친구를
1: 무슨
0: 늘상 만났는데, 어느 날 저한테 연락을 해
1: 소리 하시는 거예요. 맞아요.
0: 오셨어요. 그래서 연락을 받고 가봤더니 손에 붕대를 감고 계시더라고요.
1: 맞습니다.
0: 이게 무슨 일인가. 그게.
1: 제가 사실은 기타리스트이기 때문에 제가 만든 음악은 제가 치는 게 사실은 당연했어요. 왜냐면 제가 기타로 만들기 때문에. 근데 그때 자전거를 타다가 제가 손이 골절상을
0: 맞아요.
1: 당해가지고 녹음 한 3일 전인가? 녹음 얼마 전에 그게 골절이 된 거예요.
0: 아, 제가 좀 오프 더 레코드로 얘기하는데, 이들의 사랑은 그때 시작이 된것 같아요. 제가 그
1: 맞습니다.
0: 사랑 싸움에, 사랑 노름에 제가 희생양이 된것 같은 그런,

0: 아주 묘한 기분을 느끼. 아, 이게 두네. 이렇게.
1: 그러니까 정말 그 녹음실에서 형님하고 같이 만났을 그 당시에는
0: 네.
1: 사귀는 시절이 아니었고
0: 이효리 얘기입니다, 여러분.
1: 네. 이효리 씨와 그 곡으로 의인해서 그 곡으로 인해서 이제 연이 닿았고 그때 녹음할 때만 해도 상상도 못하는 일이었어요. 근데 서로 호감이 있었던 거야. 그런 당시에 이제 제가 골절상을 당해서 자전거 타다가, 예. 네.
0: 일부러 붕대 갖고 온거 아니에요?
1: 아유, 설마요, 형님.
0: 차량 모드로
1: 형님.
0: 보호를 받고 싶어.
1: 어쨌든 그래서 녹음을 해야 되는데.
0: 아니, 미룰 수도 있었잖아.
1: 아니죠. 그거는 이제, 유기견을 돕기 위한 어떤 프로젝트였어요. 기간이 있었어요. 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때 딱 제가 녹음을 해야 되는데 기타리스트를 섭외해야 된다 했을 때, 당연히 제일 먼저 저는 그러면 함춘호 형님이다. 우리나라 대한민국 기타.
0: 대한민국.
1: 아니면 누가 이거를 나 정말 그렇게 녹음실에서 볼 수가 없잖아요, 우리는.
0: 아 그렇죠. 우리가 네. 같은 업종이라서.
1: 그러니까.
0: 절대 상도는 지키거든요.
1: 맞아요. 녹음실에서 우리는 만날 수가 없고 형님이 녹음하는 걸 언제 보겠어요.
0: 내가 간 녹음실에 기타리스트가 들어온다? 그거는 상도를
1: 그렇죠.
0: 위반하는 행위이기도 하고.
1: 그래서 깁스를 하고 이제 딱 들어가서. 네.
0: 아, 두 분의 모습이 그때 저는 그 느낌이 뭔가 기분이 묘하시더라고요.
1: 그래요.
0: 평소에 볼 수 없었던 상수 씨의 그 매너리즘과 함께 뭔가 따뜻함, 저렇게 달콤한 친구였나 싶을 만큼. 아, 저는 그때 네. 또 한편 좀 새삼스러웠던 것 좀, 이효리 씨 하면 많은 분들이
1: 네네.
0: 아이돌이시잖아요, 그때. 네. 그리고 음악 하면은 조금 아주 팝적이고 힙하고 그런 아티스트로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데
1: 댄스
0: 가수이기도 네. 하고 그런데 이 어쿠스틱 기타의 음악을 한다? 그래서 정말 대단한 어떤 음악에 대한 열정이 있구나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1: 사실은 댄스 가수지만 정말 다양한 장르의 음악을 살아가는 분이세요. 그래서 뭐 이런 저희가 하는 이런 음악들도 굉장히 좋아하고
0: 네.
1: 또 우리 포크송도 굉장히 좋아하고
0: 네, 네.
1: 또 뭐 여러 장르의 음악들을 많이 좋아하고 제가 그 프로젝트를 하기 전에 같은 프로젝트에 또 루시드 폴과도
0: 네.
1: 함께 같이 했었고
0: 네.
1: 예, 그런 음악을 굉장히 좋아했었어요.
0: 야, 그 보통 그 유기견 프로젝트를 하시잖아요, 효리
1: 네네.
0: 씨가.
1: 네네.
0: 정말 그 유기견에 대한 관심, 애정, 사랑이 대단하죠.
1: 엄청났죠. 예. 지금도 당연히
0: 그렇죠.
1: 예. 그 열정이 정말 제가 옆에서 지금 같이 결혼하고 이렇게 봐도 참 존경스러울 만큼 그냥 대단하고.
0: 어때요? 쉽지 않죠? 그 유기견을 보호한다는 게?
1: 너무너무 어려운 일이죠. 보호라기보다 그 계속 봉사를 다니고 정기적으로.
0: 아, 그렇군요.
1: 네. 그냥 한번 가가지고, 한번 봉사하고 이렇게 이벤트식으로 하는 게 아니라.
0: 꾸준히.
1: 정말 꾸준히 한다는 게 정말 힘든 일이에요. 정말 많은 일들을 겪어야 하는, 걔한테 물리기도 하고.
0: 네.
1: 걔가 뭐 싸워서 막 이렇게 안 좋은 일들도 많이 봐야 되고.
0: 네.
1: 그래도 그거를 이렇게 꾸준히 한다는 게 참 쉽지가 않은데 참
0: 맞아요. 멋진 일하고 계셔요. 장필순 씨도 함께 하고 있고
1: 그럼요. 예, 필순 나도 제주
0: 사시는 분들이
1: 열심히 하고
0: 그 뭐 효리 상순 부부도 제주도에 살면서 또 유기견보다 더 가까워지기도 했잖아요.
1: 그렇죠. 그렇죠. 많이 데려오기도 했고
0: 아 맞아요.
1: 네.
0: 자 그때 만든 곡 제목이 기억해
1: 이게 이제 같이
0: 글은 누가 썼어요?
1: 글은 윤영배
0: 글 잘 쓰죠.
1: 네, 써줬고 그 당시에 저희랑 같이 많이 작업을 했었고 곡을 제가 쓰고 또 이효리 씨가 노래를 했던 그런 곡이죠.
0: 그러면 기억해라는 그 곡은 어떤 내용이 담겨져 있는 거죠?
1: 그게 이제 유기견 프로젝트에 관한 그의 한 일부이기 때문에 어떤 그 키우던 어떤 강아지에 대한 어떤 그리움 같은 거를 강아지가 우리를 기억해 줄 수도 있는 거고.

0: 반려견이 우리를 기억해 줄 수도 있는 거고 네. 우리가 또 그들을 그들은 항상 우리 반려견들이 우리보다 더 그 짧게 세상에 머물다 가잖아요.
1: 맞아요.
0: 그래서 좀 더 뭐 그들을 우리가 더 기억하는 입장이 되겠죠. 아. 네. 그런 내용을 했던 얘기를 했던 그렇군요. 그런 곡이었습니다. 거기에 또 이제 정말 중요한 역할을 한 게 이제 기타였어요.
1: 네.
0: 왜냐면 기타로 제가 썼기 때문에.
1: 이야.
0: 그때 녹음실에 우리 함춘호 대한민국 기타 아저씨 오셔가지고 그거를 치시는데 아 정말 내가 그 춘호 형님을 부르길 정말 잘했다. 곡이 너무 달라졌어요.
1: 자 푸른돈님께서 이런 문자 주셨어요. 상순효리의 사랑의 오작교가 우리 봄디였구나.
0: 아,
1: 자, 기억해로 함춘호가 기타를 고생하는 동안 그 둘은
0: 꽁냥꽁냥 밖에서
1: 그렇습니다. 아 가사가 너무 좋을 것 같아요.
0: 가사 그렇죠? 너무 좋습니다.
1: 그 감정을 담아내는 효리 씨의 목소리도 참 좋았던 것 같아요.
0: 네. 그리고 기타 소리도 한번 잘 들어보시면 정말 이런 기타 없습니다.
1: 저 네. 4시에 이쪽으로 넘어갈게요. 4시에 넘어가서 기억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노래 듣고 이야기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윤영배 작사, 이상순 작곡, 이효리 노래, 함춘호 기타, 이효리의 기억해 듣겠습니다.

0: 함춘의 복성학교 여기시고요. 아, 이효리의 기억해 함께 들었습니다. 이상순 작곡. 9915님께서 상순 씨 기타의 신, 춘호 씨 목소리 들으니 너무 행복하네요. 효리 씨 목소리가 아닌 듯하다고요.
1: 아, 그래요? 오.
0: 너무너무 부드럽고 소프트하니까.
1: 맞아요. 그전하고는 조금 다른 스타일이니까요.
0: 네. 지금 이상순 씨는 다양한 모습을 가지고 계신데 네. 앞으로 어떻게 변할 계획이세요?
1: 뭐 변하지 않을 겁니다.
0: 그래요, 그래요.
1: 그냥 저 사는 대로 그냥 지금처럼 뭐 음악하고 또 라디오도 진행하고 뭐 그냥 음악하는 사람으로 계속 사는 게 저의
0: 좋네요.
1: 목표니까요.
0: 네. 좋네요. 네. DJ 하셨었잖아요.
1: 맞아요. 네.
0: 힘드시죠?
1: 그거는 이제 제가 너무너무 좋아했는데 너무 이제 밤늦게 하다 보니까 좀 이게 체력적으로 조금 에너지를 좀 모아서 음악에 또 정진하고 싶다 해서 조금 쉬고 있어요.
0: 이상순이 완벽한 네. 하루에서 DJ 쇼 하는 거 아니에요? 재밌겠네요. 아유, 이제 인사 마쳐야 할 시간이에요.
1: 아, 네네, 벌써 이렇게.
0: 재밌었어요.
1: 시간이 너무 빨리 갔네요.
0: 너무 빨리 갔죠?
1: 네.
0: 뭐 너무 빨리 갔다 하면 한부터 나오신다는 이야기.
1: 아유, 뭐 언제든지 부르시면 뭐 옆동네니까.
0: 야, 두 시간 저는 행복했고요. 네. 저는 내일 다시 이 자리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가서 4시 방송 잘 하셔야 돼요.
1: 4시에 MBC FM으로 놀러 오시기 바랍니다.
0: 자, 마지막 곡 이상순 완벽한 하루 들으면서 인사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 기타 함춘이었습니다.
1: 감사합니다.

0: 안녕하세요. 셰프 에드워드 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바쁜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1: 제가 들어드릴게요.
2: 여기 앉으세요.
0: May I help you? 모르는 사람끼리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모습을 보며 이게 대한민국이구나 생각했습니다.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3: 숲속의 나무들이 일제히 낯을 씻고 환호하는 6월. 그런데 이 아름다운 햇빛에 숨겨진 무서운 비밀을 알고 계신가요? 피부노화의 주범, 배기가스를 분해해 2차 오염물질을 생성하는 자외선은 1년 중 6월에 가장 강합니다. 마스크로도 막을 수 없는 자외선. 태양을 피하기 위해서 자외선 차단제는 2시간에 한 번씩 발라주세요. 자외선이 가장 강한 오후 12시부터 2시까지는 외출을 자제해주세요. 꼼꼼한 자외선 차단. 내 몸의 건강을 지키는 비결입니다.
4: 어우, 잠깐 주차한 건데 차 안이 왜 이렇게 더워? 사우나가 따로 없네.
5: 폭염이 기승을 부리는 여름. 실외에 주차된 자동차는 단 10분 만에 약 20도가 올라가고요. 외부 기온에 따라 최대 90도까지 올라갈 수 있습니다. 차 안에는 폭발 위험이 있는 일회용 가스라이터나 휴대전화 배터리, 캔음료 등은 절대 두시면 안 되고요. 부득이하게 실외에 장시간 주차해야 할 때는 창유리를 살짝 열어두거나 햇빛 차단막을 치는 것이 좋습니다. 차 안에 무심코 방치한 인화성 물질, 안전을 위협하는 시한폭탄이 될 수 있습니다.
6: TBS 교통정보.
7: 11시 58분 교통정보입니다. 올림픽대로 김포 쪽으로 한남대교 부근에 있었던 차량 전도사고 처리작업은 이제 막 끝났습니다. 여파 때문에 뒤로 영동대교부터 사고 지점까지 정체했고요. 반대편 하남 쪽으로 한남대교 부근 1차로에서는 작업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뒤로 한강대교부터 속도가 떨어져 있고요. 동부간선도로 성수분기점 쪽으로 월계 1교 부근 1차로에서는 작업이 계속되고 있어서 뒤로 도봉터널부터 작업 지점까지 막힙니다. 경부고속도로 서울 쪽으로 안성분기점 2차로와 갓길에서는 차량 여러 대가 부딪힌 사고 처리 중이고요. 호남고속도로 순천 쪽으로 순천 2터널 부근 3차로와 갓길에서는 화물차 화재 사고 마무리 작업이 2시간 가까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영동고속도로 강릉 쪽으로 북수원 부근 1차로에서는 고장차 처리 중에 있습니다. 교통상황이었습니다.

TBS 정오뉴스입니다. 미국과 이란이 개전 106일 만에 종전에 합의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현지 시간 14일 SNS를 통해 이란과의 종전 협상이 타결됐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이란에 대한 해상 봉쇄도 즉각 해제하며 합의 서명 후 호르무즈 해협이 통행료 없이 개방된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란 외무부도 전쟁을 즉각적

0: 이고 영구적으로 중단한다며 19일 스위스에서 양해각서에 서명한다고 발표했습니다. 협상을 중재해온 파키스탄도 양측이 레바논을 포함한 모든 전선에서 즉각적이고 영구적인 군사작전 종료를 선언했다고 확인했습니다. 호르무즈 해협이 조만간 개방되고 국제유가가 안정되더라도 국내 소비자들이 체감하기에는 2, 3주가 걸릴 것이라고 예상됩니다. 통상 원유 도입 이후 해상 운송기간, 정유사의 정제와 유통기간, 재고 소진 주기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국제유가가 국내 유가에 반영되기까지는 통상 2, 3주가 걸린다는 게 업계의 설명입니다. 정부와 정유업계는 비중동산 대체 원유를 도입해 8월까지 충분한 원유를 확보한 만큼 미국과 이란 간 합의의 실제 이행 여부를 지켜보며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바티칸을 방문 중인 이재명 대통령은 현지 시간 15일 레오 14세 교황과 면담합니다. 이 대통령은 교황과 만나 세계 평화와 연대를 위해 힘을 보태겠다고 약속하며 한반도의 평화에 대해서도 교황청에서 관심을 갖고 성원해 줄 것을 당부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 대통령은 전날 성 바오로 대성당에서 열린 특별 미사에서도 연설을 통해 한반도의 평화가 세계 평화로 이어지고 세계 연대가 다시 한반도 평화를 굳건하게 만드는 선순환을 함께 만들어가길 희망한다고 밝혔습니다. 여야는 22대 국회 후반기 18개 상임위원회와 상설특별위원회 위원장 배분 등 원구성을 두고 본격적인 협상에 돌입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재명 정부 국정운영을 입법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주요 상임위원장 자리를 챙기겠다는 구상입니다. 국민의힘은 제2당으로서 정부 여당을 견제하기 위해 핵심 상임위원장을 야당이 맡아야 한다며 벼르고 있습니다. 특히 주요 법안 처리에 관문 역할을 하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 자리를 두고 신경전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노동계가 내년도 최저임금으로 올해보다 16.3% 오른 시급 12,000원을 요구했습니다.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은 오늘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내년도 최저임금을 올해 최저임금 1320원보다 16.3% 인상한 12,000원으로 결정하자고 요구했습니다. 양대 노총은 2025년 최저임금위원회 기준 생계비는 월 275만 4천 원인데 최저임금 월 환산액은 215만 원의 수준에 그쳐 생계비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서울시는 부동산과 관련한 규제 완화, 사업성 개선, 기간 단축, 주민 권익 보호 등 4개 분야 10개의 과제를 정부에 건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시는 우선 투기 과열지구 지정으로 일반 주택담보대출과 똑같이 주택담보대출 비율 40%를 적용받는 이주비 대출을 70%로 확대하자고 건의했습니다. 오늘은 대체로 맑은 가운데 서쪽 지역을 중심으로 낮 기온이 30도를 웃돌 전망입니다. 서울도 낮 최고 기온이 32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서울의 현재 기온 29.2도입니다. 정원 뉴스를 마칩니다. 나선홍이었습니다.
1: TBS 캠페인 고온 다습해지기 시작하는 6월은 식중독균이 증식하기 쉬운 계절입니다. 충분히 가열하지 않은 음식이나 높은 온도에 방치돼 상한 음식을 먹어 식중독 증상이 나타날 때에는 음식물 섭취를 제한하고 수분을 보충합니다. 이온음료나 소금물, 설탕물은 오케이. 우유나 주스는 삼가세요. 식중독에 걸려 발생하는 구토와 설사는 독소를 배출하는 자연스러운 과정이므로 지사제나 항구토제는 오히려 증상을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여름철 식중독 예방을 위해 익혀서 드세요. 깨끗하게 보관하세요. 오래 두지 말고 건강하게 드세요.
2: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0: TBS 캠페인
1: 어려운 시간에도 서울의 골목은 살아있습니다.
0: 그리고 TBS도 시민 곁을 지키고 있습니다.
1: 이제 TBS가 처음으로 상업 광고를 시작합니다.
0: 그 첫 번째는 크고 유명한 브랜드가 아니라 오늘도 자기 자리를

0: 지키는 시민들의 가게였으면 합니다.
1: 당신의 가게와 사업 이야기 TBS가 함께 소개하겠습니다.
0: TBS 광고 1호 프로젝트
1: 시민과 함께 다시 TBS.
2: 고속도로에서 사고로 멈춰선 승용차를 뒤따르던 화물차가 들이받아
3: 이번에도 2차 사고가 나면서 피해를 키웠습니다.
4: 도로 위의 고장이나 교통사고 발생 시 신속하고 정확한 조치를 취하지 못한다면 2차 사고로 인한 치사율은 일반 사고에 비해 5배나 더 높습니다. 교통사고 발생 시 2차 사고를 예방하려면 사고 즉시 비상등을 켜고 안전한 곳으로 이동합니다. 차량 뒤쪽에는 사고와 고장을 알리는 삼각대를 설치해주세요. 여의치 않은 경우 보닛이나 트렁크를 열어서 문제가 있음을 알리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모든 조치가 끝난 후에는 도로 밖으로 대피하세요. 2차 사고 예방,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5: 그러니까 내 말이 맞다니까.
6: 저기요, 통화 목소리 좀 줄일 수 없어요? 너무 시끄러워요.
5: 아, 네, 죄송합니다.
7: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대중교통, 매너를 지키지 않는 일부 사람들 때문에 불쾌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8: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는 가급적 통화는 삼가고 불가피하게 통화를 해야 한다면 목소리는 낮춰주세요. 동영상 시청이나 노래 감상을 할 때는 이어폰을 이용해 주시고 특히 지하철에선 다른 사람을 밀치지 말고 내릴 사람들이 모두 하차한 후 승차해 주세요.
7: 상대방의 입장이 되어 생각한다면 대중교통 매너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9: TBS 교통정보
10: 12시 58분 교통정보입니다. 서울 양양간고속도로 서울 쪽으로 기린 1터널 출구 바로 앞에서는 약 40분 전 사고가 있었고요. 현재 사고 차량들 갓길로 옮겨서 처리 중에 있습니다. 기린 1터널 앞두신 분들은 속도를 줄여서 통과하셔야겠고요. 이후로 남양주요금소 부근 3차로에서는 작업하고 있어서 요금소 앞두고 2km 구간 막힙니다. 반대편 양양 쪽으로 춘천분기점 부근 2차로에서는 고장차 처리 중이라 이곳을 앞두고 2km 구간 정체고요. 서해안고속도로 목포 쪽으로 팔탄분기점을 조금 지난 지점 1차로에서는 사고가 났습니다. 이 때문에 사고 지점 앞두고 3km 구간 속도가 떨어져 있는데요. 동부간선도로 성수분기점 쪽으로 월계 1교 부근 1차로에서는 작업 중이라 뒤로 도봉터널부터 정체고 반대 의정부 쪽으로 원룸분기점 부근 1차로에서도 작업하고 있습니다. 교통상황이었습니다.

돈이 되는 라디오 머니 특별시. 합리적인 소비 생활을 위한 우리 집 가장 경제 솔루션 돈이 되는 라디오 머니 특별시. 안녕하세요, 송정혜입니다. 월요일이 사라졌다라는 제목의 영화가 있습니다. 월, 화, 수, 목, 금, 토, 일 이렇게 요일의 이름을 가진 일곱 자매 중에 월요일이 갑자기 사라지면서 벌어지는 이야기인데요. 뭐 영화 내용도 내용이지만 많은 분들이 이 월요일이 사라졌다는 제목을 좋아하시더라고요. 사실 일요일 밤만 되면, 아니 뭐 오후, 오전부터 누구나 특히 직장인이라면 한 번쯤 바라게 되죠. 아, 월요일이 통째로 사라져버렸으면 좋겠다 하고요. 근데 문제는 월요일이 사라진다고 해서 고통이 해결되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월요일이 아니면 화요일, 화요일이 아니면 수요일, 그렇게 이름만 바뀌었을 뿐 결국 한 주의 시작에 주는 무게는 그대로일 테니까요. 어찌 보면 사람들의 환영을 받지 못하는 월요일이 그동안 그 어려운 자리에서 묵묵하게 버텨주고 있었다는 그런 생각도 드네요. 우리를 다시 움직이게 하는 기특한 월요일, 돈이 되는 라디오 머니 특별시 시작합니다.

돈이 되는 라디오 머니특별시 우리 집 재무상황 점검부터 일상에서 벌어지는 소비생활에 대한 고민도 나누고요. 또 알아두면 유용한 경제 꿀팁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방송은 유튜브에서 보이는 라디오로 보실 수 있습니다. TBS 시민의 방송 채널로 들어오시면 되겠고요. 여러분들의 사연은 언제나 환영합니다. 경제상식이나 저축, 뭐 보험, 재무설계 등 모든 고민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드는 우물정 0951번 샵 0951번으로 보내주세요. 그리고 상담 원하시면 상담이라고 두 글자 주시면 전문가와의 무료 상담 받으실 수 있습니다. 상담 신청 문자는 생방송 중에는 물론이고 오전 9시 때 방송되는 재방 시간에도 열려 있으니까요. 문자 번호 우물정 0951번 샵 0951번 기억하셨다가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첫 코너 천여진 PD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금산댁의 경제 이슈 함께 만나보죠.

0: 복잡한 경제 정세 핫 이슈만 콕 짚어드릴게요. 네, 금산탁의 금쪽 같은 경제 뉴스 경제 이슈. 집어드릴게요. 예.
1: 네,
0: 이렇게 하고 싶었는데 잘 안 되는. 교수님, 어서 오세요.
1: 네, 길게 예. 끌면 됩니다. 예. 콕 집어드릴게요. 막 이렇게.
0: 예. 네. 자, 오늘은 아주 반가운 네. 소식부터 전해드릴 수 있겠네요.
1: 네.
0: 중동에 꽉 막혔던 바닷길이 열린다고요?
1: 네, 맞습니다. 그동안 이제 전 세계 경제를 아주 무겁게 짓누르던 거대한 먹구름이 일단 거쳤습니다. 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과의 종전 협상 양해 각서 체결을 정격 발표했습니다. 그 미국과 이란이 이제 연합 공격을 시작한 지 106일 만에 드디어 총성을 멈추기로 정격 합의를 한 겁니다. 그래서 오는 6월 19일에 스위스에서 양국이 직접 만나서 공식적으로 평화협정 서명식을 가질 예정이래요.
0: 이번 주 금요일에.
1: 네. 예. 그래서 서명식이 끝나자마자 호르무즈 해협도 전격 봉쇄를 풀기로 했습니다.
0: 참 길었습니다. 네. 106일 만에 종전.
1: 네.
0: 그동안 호르무즈 해협이 봉쇄되면서 우리나라는 물론이고 전 세계가 걱정을 많이 했었잖아요.
1: 네. 맞아요.
0: 그럼 이번 합의로 바닷길이 완전히 풀리는 건가요?
1: 네. 완전히 풀립니다. 아, 이번 타결의 핵심이 바로 이 전 세계 원유의 핏줄. 이라고 할 수 있는 호르무즈 해협의 즉각적인 개방인데요. 그 호르무즈 해협은 이제 전 세계 원유의 20%가 왔다 갔다 하는 길목이라서 굉장히 중요한 곳이죠. 이 19일에 공식 서명이 완료가 되는 대로 이란이 그동안 요구해왔던 해협 통행료 이것도 싹 없애기로 했고요.
0: 통행료도 없고.
1: 네. 예. 바닷길이 완전히 시원하게 뚫리게 됩니다. 그리고 동시에 이제 이란이 해협을 봉쇄를 했으니까 우리는 해상을 봉쇄할 거야 하면서 미군도 거기서 해상을 봉쇄하고 있었는데 이 해상 봉쇄 조치도 즉각 해제하기로 트럼프 대통령이 승인을 했다고 합니다. 아, 트럼프 대통령은 그 특유의 어조가 있잖아요. 아, 그 어조로 SNS에 이렇게 적었어요. 세계 선박들은 엔진을 가동하라. 석유가 흐르게 하라. 이렇게 적었는데 일각에서는 네. 본인이 신이냐 뭐 이런
0: 요즘 좀 자꾸 그렇게 착각하는 것 같아요.
1: 아, 네. 그런 비판도 있었지만 네. 어쨌든 좋은 소식이니까 네. 네. 좋게 넘어가기로 하고
0: 석유가 네. 흐르게 하라.
1: 네. 네. 네. 아주 자신만만하게 그렇게 선언을 했고 네.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0: 네. 네. 근데 두 나라가 이제 워낙 앙숙이라서
1: 네.
0: 근데 도대체 어떤 조건을 내밀었길래 이란이 네. 합의에 동의를 했을까 궁금하네요.
1: 네. 이제 현재 들려오는 소식으로는 이란이 핵무기를 영구적 포기를 하기로 했다라고 이렇게 전해 들려오고 있어요. 기존의 핵 프로그램을 완전히 해제를 하고 동시에 핵 물질까지 전부 폐기하기로 약속을 한 것으로 보인다라고 추측을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대신에 이제 미국은 이란이 이 약속을 얼마나 잘 지키는지 그 이행 성과를 꼼꼼하게 지켜보면서 보상을 해주기로 한 것 같다. 아, 그동안 꽁꽁 묶여있던 이란의 해외 동결 자산을 풀어주고 대이란 경제 제재를 해제를 하는 것을 이렇게 약속하면서 단계적으로 이렇게 하나씩 풀어주면서

0: 합의를 만들어낸 게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요. 이란 입장에서는 이제 꽉 막힌 경제 숨통을 틔우기 위해서 어쨌든 핵을 버리는 아주 큰 결단을 한 것으로 보인다라고 추측이 나오고 있어요. 근데 자세한 이야기는 자세한 합의 내용은 이제 서명식이 열리는 19일에 최종적으로 확인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1: 네. 이로써 이제 기름값 걱정, 또 물가 걱정했던 우리 서민들에게는 정말 단비 같은 소식이 될 텐데.
0: 네.
1: 금융시장 반응도 막 지금 다 달구고 있죠, 아주.
0: 네,
1: 뜨겁죠? 예.
0: 맞습니다. 일단 중동 리스크가 사라지니까 국제 기름값, 국제 유가가 빠르게 이제 안정세를 찾고 있고요. 저도 주말에 이제 지방에 다녀왔는데 서울에는 그렇지 않은데 아직까지 그 외곽에서는 2,000원을 넘은 곳도 많더라고요. 경유나 휘발유 가격이.
1: 예.
0: 그런데 이렇게 중동 리스크가 사라지면 아마 차츰 국내 유가도 안정세를 찾지 않을까 추측을 할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덕분에 이제 올해 하반기에 이게 기름값이 오르면 물가도 오르니까 인플레이션이 오는 게 아니냐라는 우려가 계속 있었는데 이 인플레이션 압박도 사라지지 않을까 라고 사람들이 기대를 하고 있고요. 또 코스피 시장도 좀 안정되고
1: 네.
0: 개방되자마자 또 좋게 올라갔고,
1: 폭등했죠.
0: 그다음에 예, 또 이제 19일 서명식 이후에 본격적으로 이제 회업이 열리면 수출을 하는 것도 전반적으로 아주 든든하게 좀잘될 것이다, 호재가 있을 것이다라고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1: 네. 못 봐도 저는 거기 계속 묶여 계신 우리 한국 국민들 있잖아요. 빨리 돌아오셨으면 좋겠어요. 예.
0: 다행입니다.
1: 중동의 평화 소식으로 숨통이 좀 트이는 것 같은데, 오늘은 또 뜨거운 경제 소식이 있더라고요. 또 하나. 어떤 내용이죠?
0: 이번 소식은요, 국내 투자자분들이 들으면 아주 속이 좀 끓을 만한 소식이에요. 그러니까 요즘에 전 세계가 가장 주목하던 일론 머스크의 우주 항공 기업 스페이스X가 현지 시간으로 지난 12일에 상장을 했어요. 아주 화려하게 상장을 했고 주식시장에 등장을 한 거죠. 그날 첫날 공모가가 135달러였는데 상장 이후에 공모가 대비 19.3%나 그 가격이 상승을 했어요. 폭등을 했어요. 그래서 단숨에 그 기업의 글로벌 시가총액이 6위로 등극을 했어요. 이게 덕분에 일론 머스크는 세계 최초로 조만장자의 반열에 올랐고요. 엄청난 부자가
1: 네.
0: 됐고요. 그 초기에 그 스페이스 X에 투자했던 초기 투자자들도 엄청난 대박을 터뜨렸습니다. 하지만 정작 우리 국내 투자자들은요, 이 주식을, 그러니까 스페이스 X 주식을 단한 주도 배정을 받지 못하는 황당한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1: 분명히 얼마 전에 국내 그 대형 증권사에서 스페이스X 공모주 청약을 대대적으로 받았고 또 이게 몇분 만에 완판이 됐고 막 그런 기사가 나왔었거든요. 근데 단한 주도 배정을 못 받았다고요.
0: 단한 주도 배정을 못 받았는데 그 대형 증권사 말씀하신 그 대형 증권사는 이제 미래에셋 증권인데 아무래도 이제 미래에셋 증권으로 주식 투자하는 분들이 많으니까요. 이 미래에셋 증권이 미국에서 물량을 공수를 해 와서 이거를 살수 있도록 해주겠다. 청약을 받겠다 해서 국내 청약을 진행을 했었는데요. 그때 이제 스페이스X를 공모가 싼 가격에 살수 있다라는 기대감에 무려 1조 8천억 원이 국내 뭉칫돈이 미래에셋 증권에 몰렸거든요. 그래서 말씀하신 상품이 2분 만에 완판이 됐어요. 근데 이 상황을 쉽게 비유를 하자면 이게 전 세계에서 제일 유명한 맛집, 그러니까 스페이스X라고 할게요. 이 스페이스X의 한정판 메뉴를 대신 줄 서서 사다 주겠다고 돈을 받아간 거예요. 그러니까 구매 대행 업체 미래에셋이. 그런데 상장 당일 새벽에 가게 본점인 미국의 대형 증권사, 그러니까 골드만삭스가 갑자기 미안해. 전 세계에서 주문이 너무 많이 밀려서 한국 대행 업체에는 주기로 했던 물량을 줄 수가 없게 됐어. 취소할게 하고 문 앞에서 입국 컷을 한 거예요.
1: 되게 기분 나쁘다.
0: 네. 그러니까 결국 그 대행 업체를 믿고 돈을 이렇게 맡겼던 우리 투자자들은 주식은 구경은 못하고 단한 주도 배정을 못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돈만 그대로 환불을 받게 된 건데 일단 그런 상황입니다. 일단 돈을 환불을 받아야 되는 상황이고.
1: 정말 입국 컷은 너무 기분 나쁘잖아요. 상장하자마자 19% 넘게 폭등한 게 이거 통째로 눈앞에서 날렸으니까 투자하신 분들은 진짜 허탈할 수밖에 없죠. 근데 여기서 끝이 아니라 이제 우주테크 ETF 상품이라고 해서 이제 스페이스X를 여기다 많이 넣겠다고 이쪽으로 오셔라 이렇게 광고했던 자산 운용사들이 또 있었는데 여기도 줄줄이 비상이 걸렸다고.
0: 이 자산 운용사를 비유로 하자면 어떻게 보면 그 큰손

0: 거죠. 그러니까 미래의 셋에서 뭔가 물량을 크게 떼우면 그 미래의 셋에서 우리가 이만큼 또 받아서 이런 상품을 만들 거니까 우리한테 돈을 맡기세요라고 했던 큰손 손님이에요. 네. 근데 이 큰손 손님도 어떻게 보면은 차질이 생긴 거죠. 왜냐면은 사실 이번 그 스페이스X 청약의 쟁점은 뭐냐면요. 금융 당국의 규제 때문에 전문 투자자나 법인 기관이 아닌 개인 투자자는 이 자격이 제한돼 있어요. 이걸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희 같은 이제 평범한 일반 개미들은 애초에 직접 신청할 기회조차가 자격이 없어요. 안 됐고. 그래서 이제 자산 운영사들이 머리를 쓴 거예요. 그러니까 자산 운영사들은 법적으로 대형 기관 투자자가 될 수 있으니까 자산 운영사들이 기관 자격으로 미래에셋 증권에 돈을 내고 줄을 선 거예요. 대량으로 공모주를 받아와서 그걸 자기들이 만드는 ETF 상품으로 이렇게 만들면 주식 종합 선물 세트를 만들면 거기에 이제 스페이스X 그 주식을 쏙 넣으려고 했던 거죠. 그리고 일반 개인 투자자분들한테는 여러분은 직접 청약을 못하니까 저희가 공모가로 싸게 받아온 그 스페이스X가 담겨있는 이 ETF 상품을 사세요라고 광고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산 운용사 역시 이제 미래 에셋에 줄을 섰던 큰손 손님이었던 거죠. 그런데 이제 이게 다 어그러졌기 때문에 그거를 믿고 돈을 댔던 분들까지도 사실 이제 손해를 본 거고 자산 운용사들도 졸지에 빈손이 된 거고 그러다 보니 자산 운용사들이 뒤늦게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공모가가 아닌 주식 시장에 나온 가격 더 비싸진 가격을 사가지고 그거를 상품의 ETF에 채워 넣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 일반 개인 투자자분들은 공모가로 싸게 살 수 있게 해준다고 해서 내가 이 돈을 넣었는데
1: 그러니까.
0: 더 비싸게 주고 산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이 굉장히 그 부분에 굉장히 분노하고 계신 거죠.
1: 예, 네. 뭐 이런 저기가 만지고 도매가로 뭐 해준다 그랬다가 그냥 소매가로 이렇게 하니까
0: 맞아요.
1: 뭐 하는 거냐?
0: 공장 화끈할. 가격으로 싸게 고기 준다고 해서 이렇게 돈을 줬는데 동네 그 제육점에서 파는 그 가격으로 상품 넣어놓고 어쩔 수 없었다 이렇게 나오는 것 같은 느낌이 드니까 네. 이제 개인 투자자분들은 화가 나는 거죠.
1: 사기극이다 아무래도 네. 그래서 결국에는 뭐 금융당국이 나서나요?
0: 네 맞습니다. 이제 금융당국이 나서서 이번 사태에 대해서 조사를 해본다고 합니다.
1: 예, 네. 참 들여다볼수록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좀 많이 쓸쓸하네요.
0: 네,
1: 씁쓸하네요.
0: 맞아요.
1: 예. 네. 해외 투자 시장의 높은 벽, 또 우리와는 다른 독특한 규칙을 또 실감하게 되는 그런 사건이었는데 앞으로 뭐 이런 대형 해외 상장이 좀 계속 있을 텐데
0: 맞아요.
1: 예, 대책이 좀 필요해 보이네요.
0: 네. 이번 사태를 보면요. 우리가 이걸 좀 알아야 될 것 같아요. 미국의 공모주 시장은요. 우리나라는 달리 아까 말씀드린 그 골드만삭스 그 권한이 절대적이에요. 거기서 우리 못 팔게 됐어 안 팔아 하면은 바로 뒤집히거든요. 네, 그래서 그 부분이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되는 부분이고 언제든 약속이 뒤집힐 수 있다라는 거 그 부분을 염두하고 개인 투자자분들도 해외 공모주를 투자를 할 때는 그거를 염두를 꼭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말씀하신 것처럼 앞으로도 이제 대형 해외 기업들이 줄줄이 상장을 할 거거든요. 그러면 그 기업에 투자하고 싶은 국내 투자자분들이 있을 거잖아요. 그런데 어떤 대형 그 증권사들이 이만큼 우리가 공모가로 너희들이 살 수 있게 할 거야. 그러니까 돈을 우리한테 맡겨라고 할 때 이게 뒤집힐 수도 있다라는 거를 염두해야 된다라는
1: 우리랑
0: 거.
1: 우리랑 룰이 다르다는 거.
0: 네. 네.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금융감독원 비롯해서 우리나라에서도 앞으로 이런 해외 기업에 투자를 할 때 국내 투자자들은 어떻게 보호를 할 것인가에 대한 대책도 필요하다라는 네.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1: 화려한 해외 호재 속에 가려진 우리 국내 투자자들의 그늘을 네. 좀 꼼꼼하게 짚어봤습니다.
0: 네.
1: 오늘도 두 가지 소식 잘 들었고요.
0: 네.
1: 경제 이슈에 맞게 선곡을 하나 더 해주고 가셔야죠.
0: 네. 아쉬운 마음에 선곡을 했습니다. 그 스페이스X 공모가 가격으로 주식을 갖지 못한 것이 너무 아쉬워서 뱅크에 가질 수 없는 거.
1: 나 갖고 싶었어.
0: 네. 네. 네,
1: 뱅크에 가질 수 없는 너 전해드리고요. 다음 주에 다시 뵐게요.
0: 네, 감사합니다.
1: 경산댁 천열진 PD였습니다.

0: 머니 특별시 재난구조센터 긴급출동 머니 119. 위기의 가정경제 호흡과 맥박을 점검하고 심폐소생해드리는 시간입니다. 경제재난 현장에서 SOS가 울리면 머니 특별시 재무전문 구조단이 출동을 하는데요. 오늘 함께해 주실 두 분 모십니다. 재무전문가 문나영 최정현 팀장님 어서 오세요.
1: 네, 안녕하세요.
2: 반갑습니다.
0: 네. 오늘 그 여는 말 주제가 월요병이었거든요. 두 분은 월요병이 있으실까요?
3: 저는 없는 것 같아요. 월요일 날이 이제 제가 방송하는 날이다 보니까
0: 네.
3: 예전에 그냥 회사로 출근할 때랑 좀 다르게 이런 게 좀 없어진 것 같습니다.
0: 아, 회사 출근할 때보다 방송하러 나오는 마음이 더 가벼우신가 봐요.
3: 맞습니다.
0: 오, 체질.
1: 네. 맞아요. 저도 원래 방송이 화요일인데 네. 월요일 날 딱 방송을 한다고 생각하니까 괜히 설레고 좋은 그렇죠. 마음으로.
0: 와, 이게 어떻게 압박이 안 되실 수가 있죠? 와, 체질이신가 봐요, 두 분 다. 그럼 제일 좋아하는 요일?
3: 제일 좋아하는 요일? 금요일?
1: 저는 금요일. 목요일.
3: 네. 주말이 목요일. 다가오니까. 네.
0: 아, 같은 이유예요. 주말이 다가오니까.
1: 그렇죠.
0: 조금 더 일찍 생기시고, 바짝 좀 계시고. 그렇습니다. 자, 이제 출동을 해볼 텐데, 오늘의 출동지가 서울 양천구네요. 어떤 얘기 담아 오셨어요?
3: 네, 오늘의 주제는 지금은 저렴한 갱신형 보험, 노후에는 보험료 폭탄이 될 수 있답니다. 보험료가 지금 당장은 저렴해 보여도 중요한 진단비들이 갱신형으로 되어 있으면 나이가 들수록 보험료 부담이 커질 수 있습니다. 오늘은 60대 가장의 사연을 통해서 갱신형 보험을 어떻게 점검하고 가족 전체 보장을 어떻게 다시 정리해야 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0: 네, 그러면 오늘의 사연 만나볼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목동에 사는 60대 남성입니다. 저도 퇴직한 뒤 잠시 보험회사에 근무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들 제가 보험을 훤히 꿰고 있을 거라 생각하지만 대기업 대상 법인 영업을 주로 했던 터라 정작 암이나 뇌, 심장 같은 개인 보장성 보험에 대해서는 잘 모릅니다. 지금은 은퇴 후에 카페 두 곳을 차려서 장성한 두 아들과 함께 운영하고 있는데요. 삼부자가 같이 일하니 겉보기엔 참 안정적으로 보여지지만 제 마음 한구석에서는 늘 지워지지 않는 불안이 있습니다. 지난 2022년 평화롭던 우리 집에 찾아왔던 큰 시련 때문이죠. 4년 전 어느 날이었습니다.
4: 여보, 나 수술해야 한대.
3: 갑자기 무슨 말이야? 수술이라니? 어디가 어떻게 아픈 건데?
4: 당신 너무 놀라지 마. 내가 글쎄... 난소암이래. 나 치료 시작하면 하던 일도 쉬어야 할 텐데 치료가 길어지면 어쩌지? 당장 병원비도 걱정이고 나 정말 나올 수 있을지 너무 불안해 여보.
3: 몸도 아픈 사람이 무슨 병원비 걱정을 하고 있어? 그런 걱정은 요만큼도 하지 말고 당신은 치료받는 데만 전념해. 내가 어떻게 해서든 당신 꼭 낫게 할 테니까 이 남편만 믿어. 알았지?
0: 정말 하늘이 도왔는지 아내는 시료를 잘 맞춰서 지금은 다행히 아주 건강합니다. 그때 가족 중 한 사람이 아프면 집안 전체가 흔들릴 수 있다는 걸 정말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그 이후로도 보험이 계속 마음에 걸렸습니다. 보험료는 매달 나가는데 이게 정말 필요한 보장인지 확신이 안 들더라고요. 갱신형이라 나중에 보험료가 크게 오르는 건 아닌지, 아내 보험은 병력 때문에 바꾸면 안 되는 건지, 두 아들 보험은 지금 이대로 괜찮은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번 기회에 저와 아내 그리고 두 아들까지 우리 가족 보험을 제대로 분석받고 싶습니다. 전문가님들, 필요한 보장은 살리고 불필요한 보험료는 줄일 수 있는 방법 좀 알려주세요. 아, 보험회사에 근무하셨어도 이렇게 분야가 다르면 뭐 이렇게 보장성 보험에 대해서는 또 모르실 수가 있는 거군요. 목동에는 잘 다녀오신 거죠? 예.
1: 네. 사연자님 잘 만나서 정말 꼼꼼하게 상담해드리고 왔습니다. 사연자님은 보험을 전혀 모르는 분은 사실 아니었지만 본인이 하셨던 업무가 법인 영업 쪽이다 보니 실제 가족보장 분석은 완전히 다른 영역이었습니다. 특히 우리 배우자분이 난소암 진단과 수술을 겪으셨기 때문에 보험을 대충 보고 넘어갈 수 없는 상황이었고요. 가족 네 분의 보험을 하나씩 뜯어보니 사실 겉으로는 보험료가 아주 과한 편은 아니었는데요. 속을 들여다보니 중요한 진단비가 전부 갱신형으로 묶여있는 게 가장 큰 문제였습니다.
0: 예, 그러면 먼저 사연자님의 보험 가입 내역부터 좀 살펴볼까요?
3: 네, 사연자님은 총 7건의 보험이 있었고 월 보험료는 약 20만 원 정도였습니다. 겉으로 보면 60대 남성 보험료치고는 아주 과한 수준은 아니었는데요. 구성을 보면 3세대 실손보험 한 건, 그리고 이 실손을 전환하고 남겨놓은 5년 갱신형 건강보험 한 건, 그리고 합산 사망보험금이 1억 원인 완납된 종신보험 2건, 운전자보험 1건, 마지막으로 생명보험사의 갱신형 건강보험이 하나 더 있었습니다. 문제는 중요한 암이나 뇌나 심장처럼 이런 진단비들이 보장 범위도 좁았지만 대부분 갱신형이었다는 점입니다.
0: 예, 그러니까 뭐 전체적으로 보면 20만 원 정도면 크게 다달이 부담되는 금액은 아닌데 문제는 이제 앞으로 보험료가 계속 오를 수 있는 갱신형이었다는 거죠?
3: 맞습니다. 이 갱신형 보험은 지금 보험료만 보면 괜찮아 보일 수 있는데요. 그런데 5년, 이렇게 10년마다 보험료가 다시 책정이 되는데 나이가 많아질수록 위험률이 올라가기 때문에 보험료가 정말 많이 오를 가능성이 있습니다.
1: 특히나 우리 사연자님처럼 은퇴 이후의 연령대에서는 앞으로 소득이 줄거나 일정하지 않은데 보험료는 계속 오르는 구간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갱신형 진단비는 노후로 갈수록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겠죠.
0: 그런데 또 사연자님은 2021년에 실비를 전환하셨다고요?
3: 네, 2021년에 실손보험은 3세대 실비로 전환을 하셨고 나머지 보장들은 그대로 남겨두신 상태인데요. 그런데 이 남아있는 보장 중에 5년 갱신형으로 뇌출혈과 급성 심근경색 진단비가 들어가 있었는데 이 부분은 특약 삭제를 진행을 해드렸습니다. 왜냐하면 갱신 주기가 너무 짧고 앞으로 보험료가 올라갈 가능성이 있는데 보장 범위와 효율을 따져봤을 때 그대로 가져가기보다는 새롭게 비갱신형으로 보완하는 게 훨씬 유리하다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0: 네. 그리고 완납된 종신보험이 두 건이 있었어요. 이건 어떻게 하셨어요? 지난 시간에도 이게 종신보험 무조건 해지하면 안 된다고 하셨는데.
1: 네, 맞습니다. 이번에도 무조건 해지가 정답은 아니었습니다. 사연자님의 종합보험 두 건은 이미 완납된 보험이었고요. 사망보험금도 합산 1억 원 정도 있었습니다. 이미 납입이 끝난 계약은 유지 부담이 없기 때문에 급하게 해지할 이유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건 유지하시되 나중에 상황을 봐서 필요하면 연금 전환 기능을 활용해 노후 자금으로 사용할 수 있는 방향까지 열어두기로 했습니다.
0: 네. 그리고 이제 병력도 확인하셨을 텐데 새 보험 가입한 데는 문제가 없었나요?
3: 네. 크게 문제는 없었는데요. 사연자님 병력은 고지혈증 약을 복용 중이셨고 그리고 2022년도에 대장 용종 제거술 정도였고요. 일반 보험은 조건이 까다로울 수 있었지만 유병자 보험 중에서도 가장 할인이 많이 되는 3텐텐 조건으로 준비가 가능했습니다. 쉽게 설명드리면 최근 3개월 이내에 의사로부터 질병 진단이나 의심 소견, 입원이나 수술이 필요하다는 이야기를 듣지 않았고 추가 검사나 재검사 권유를 받은 적이 없어야 합니다.
1: 네, 또 최근 10년 이내에 질병이나 사고로 입원하거나 수술한 이력이 없어야 하며 암이나 뇌졸중, 심근경색 같은 중대질환도 일정 기간 이내에 진단이나 입원, 수술 이력이 없어야 가입이 가능합니다. 물론 일반 건강체 보험에 비하면 보험료는 사실 조금 높을 수가 있겠지만 고지해야 할 항목이 상대적으로 간소화되어 있기 때문에 병력이 있는 분들도 일반 건강체 보험보다는 가입이 수월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0: 이러겠어요. 3텐텐 조건으로 가입을 해드렸고요. 그러면은 사연자님 보험은 어떻게 조정이 됐는지 결과적으로.
3: 네. 갱신형 건강보험 두 건은 정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전부 비갱신형으로 새롭게 구성을 해드렸고요. 20년 납 기준으로 암 진단비 3천만 원, 뇌혈관 질환 진단비 1천만 원, 심장질환 1천만 원 이렇게 구성을 했고요. 특히 심장 쪽은 허혈성 심장질환보다 그 보장범위 훨씬 더 넓은 심장질환 진단비로 준비를 해드렸습니다.
0: 허혈성 심장질환보다 심장질환이 보장범위가 넓다 그러면 얼마나 더 많이 넓은 거예요?
3: 그러니까 보장 비율로 보면 허혈성이 한 80%대 정도라고 보면 네. 심장질환 진단비로 변경을 하면은 거의 100%에 가깝게 보장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0: 그렇습니다. 뭐 요즘은 진단비뿐만 아니라 또 치료비 보장도 중요하다고 계속 말씀을 해주시는데 그 부분도 좀 보완을 하셨습니까?
1: 네, 물론입니다. 이번 상담의 중요한 포인트가 바로 그 부분인데요. 예전 보험은 암 진단비, 뇌 진단비, 심장 진단비만 있으면 사실 어느 정도 준비가 됐다고 봤는데요. 요즘은 치료 기술이 너무 많이 바뀌었잖아요. 신기술이 많이 생겨서 암 치료도 표적 항암, 면역 항암, 중입자 치료처럼 고액 치료가 많아졌고요. 혈관 질환도 그 치료 과정에서 큰 비중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비급여 암 주요 치료비 3천만 원, 순환계 질환 주요 치료비도 연간 1회씩 2천만 원을 받을 수 있도록 보완을 해드렸습니다.
0: 이렇게 보장이 많아지면 보험료가 많이 올라갈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3: 그렇게 보일 수도 있는데요. 월 납입 보험료는 기존과 비슷한 20만 원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지금 보험료가 아니라 앞으로 총 얼마를 더 내야 하는지잖아요. 네. 기존 보험은 갱신형이었기 때문에 질병 발병 확률이 올라가는 60대 중후반 이후에 보험료가 정말 많이 오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비갱신형 20년 납으로 바꿨는데요. 90세까지 산다고 가정을 하고 기존 갱신형 보험료가 앞으로 단 1원도 오르지 않는다라고 가정을 하더라도 최소 2천만 원 이상의 총 납입 보험료 절감 효과가 있었습니다.
0: 와, 그러니까 월 내는 보험료는 비싼데 앞으로 낼 총 보험료를 따져보니까 한 2천만 원씩이나 최소 네. 그것도 줄어든 거네요.
3: 네. 보험 리모델링은 무조건 월 보험료만 줄이는 게 아닌데요. 이번 사연처럼 월 보험료는 비슷하더라도 갱신형을 비갱신형으로 바꾸고 납입기간을 확정해두면 이렇게 노후의 불확실한 보험료 부담을 크게 줄일 수가 있습니다. 거기다 보장 범위는 오히려 넓어졌기 때문에 굉장히 실속 있는 조정이었습니다.
0: 진짜 갱신형과 비갱신형 이렇게 차이가 크구나 또 새삼 느끼게 되네요. 그러면 사연자님의 보험은 이렇게 정리가 됐고 아내분 보험 가입 내역도 살펴볼까요?
1: 네. 우리 배우자분은 69년생 주부님이셨고요. 현재 주택화재보험 2만 원대 그리고 1세대 실손보험이 24만 원대였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 사연자분의 배우자님은 요즘 2022년도에 난소암 진단 그리고 2번 수술 이력이 있으셨기 때문에 이분은 판단을 아주 신중하게 해야 했습니다.
0: 그렇겠네요. 그러니까 4년 전에 암 진단 받아서 수술하고 입원까지 하셨은 그런 이력이 있으니까. 근데 지금 이제 가입 중인 1세대 실손 같은 경우는 이제 보장은 좋은데 보험료는 비싸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다 알고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동안 실비 전환을 안 하셨네요.
3: 맞습니다. 배우자분은 실비를 전환하지 않고 1세대 실손을 그대로 유지하고 계셨는데요. 보험료가 말씀하신 대로 24만 원대로 다소 부담은 있었지만 난소암 치료 이력이 있는 상황에서는 섣불리 실손을 전환하거나 해지하면 절대 안 됩니다. 특히 암 치료 경험이 있는 분에게 오래된 실손은 굉장히 중요한 안전망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일단 이 상황은 유지가 맞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0: 조금 부담이 되더라도 그대로 가져가시는 게. 그럼 실비를 제외한 나머지 특약들은 어땠습니까?
1: 실비 외 나머지 특약들은 전부 5년 갱신형이었는데요. 사실 갱신형이라는 점만 보면 정리를

0: 하고 싶을 수도 있습니다.
1: 아니란 얘기인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2: 2027년, 그러니까 내년이 중요한데요. 내년이 되면 난소암으로 입원과 수술을 한 지 5년이 딱 되는 시점입니다.
1: 네네.
2: 그때가 되면 지금보다 훨씬 저렴한 유병자 보험 가입이 가능한데요. 그래서 배우자분은 지금은 일단 기존 실손과 갱신형 보장을 유지하되 내년에 갱신형 특약을 삭제하고 그리고 비갱신형으로 변경을 해드리기로 했습니다. 다만 주택화재보험은 2만 원대여서 만 원대로 줄여서 효율적으로 변경을 좀 해드렸습니다.
1: 네. 그러니까 이력이 있으신 분들은 한 5년은 지나야 그 사이에 이제 아무 일이 없이 5년은 지나야지 뭔가 새로 가입할 때 많이 유리해지는
0: 그렇죠. 네,
1: 그
0: 맞습니다.
1: 5년을 꼭 기억을 하셔야겠습니다. 자, 아드님이 두 분 계시다고 했는데 먼저 둘째 분이 이제 99년생 보장 어땠습니까?
2: 네. 자녀분은 기존 보험이 총 3건이었고 월 보험료는 약 20만 원 정도였습니다. 그중에 한 건은 실손보험이었고 또 한 건은 30년 납에 100세까지 보장되는 상품이었는데요. 그런데 문제는 심장 쪽 보장 범위가 좁았고 그리고 아까 말씀해 주신 현재 의료 트렌드에 맞는 암이나 뇌심장에 관련된 주요 출혈비가 없었고요. 또 상해 질병 그 1호종 수술비 같은 중요한 보장들도 빠져 있었습니다.
1: 어떻게 보면 필수에 가까운 보장들이 많이 좀 부족한 상황이네요.
0: 네. 우리 젊을수록 보험료가 저렴하기 때문에 오히려 보장을 제대로 잡아두는 게 중요합니다. 우리 99년생 자녀분은 20년 납 100세 보장으로 변경을 했고요.
1: 30세 납이에서 그렇죠. 20년 납으로 바꾸신 거예요.
0: 네. 바꿔드렸고요. 네. 또 거기에 암 진단비도 5천만 원, 또 보장 범위가 넓은 뇌와 심장 진단비 각각 2천만 원씩 심장 쪽은 뭐 부정맥까지 보장되도록 구성을 해드렸고요. 또 상해 질병 1에서 5종 수술비는 최대 1천만 원 그리고 항암 중입자 방사선 치료비는 5천만 원 그리고 비급여 암 주요 치료비 3천만 원 혈관 관련 보장인 순환계 질환 주요 치료비도 2천만 원까지 보완을 해드렸습니다. 네,
1: 궁금한 것은 30년 납을 이제 20년 납으로 바꾸신 건데 왜 그렇게 하신 이유가 있으실까요?
2: 일단 30년으로 했을 때하고 예. 20년 납으로 했을 때하고 동일한 보장을 구성했을 때 총내는 보험료가 있을 거잖아요.
1: 총액이.
2: 이걸 비교하면은 같은 보장이라고 하더라도 20년 납이 훨씬 더 저렴합니다. 일단은.
1: 네. 그래서 예, 그래도 다달이 나가는 게 그게 더 적을 거 아니에요. 30년 납이.
2: 적죠. 근데 예. 이분은 일단 내실 여력이 있는 상황이라서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20년 납으로 줄여서 하는 게 훨씬 더 유리한 상황이었어요.
1: 조금 더 여유가 있으면 10년 납으로 바꾸시는 것도 좋네요.
2: 그렇죠.
1: 근데 그런 상품 잘 없죠. 웬만하면 20년 이상이죠.
0: 납입 기간은 많이 비싸십니다.
2: 10년, 뭐 15년, 20년, 25년 이렇게 나가는 거니까 상황에 따라서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1: 네. 그럼 가장 중요한 보험료는 그래서 둘째 아드님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2: 이분도 이렇게 보장이 많아지면 보험료도 늘어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기존에는 약 20만 원 정도였는데 변경 후에는 15만 원대로 저정이 됐습니다. 더 중요한 건 기존 보험은 30년 납이었는데 새롭게 구성한 보험은 20년 납이었잖아요. 이렇게 월 보험료도 줄고 납입 기간도 10년이나 줄고 앞으로 내야 할 총 납입 보험료는 훨씬 줄었는데 보장은 훨씬 더 탄탄해진 겁니다. 다만 치아 상태가 조금 좋지 않아서 일단 치아 보험은 유지를 하기로 했습니다.
1: 네. 둘째 아드님 보장이었고요. 97년생 첫째 아드님은 어떠셨어요?
0: 네. 우리 97년생 자녀분도 사실 비슷했습니다. 기존 보험은 총 3건, 월 보험료는 약 22만 원 정도였는데요. 동생분과 마찬가지로 보장 범위가 좁고 요즘 필요한 주요 치료비와 수술비 보완이 사실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동생분과 동일한 방향으로 암 진단비, 뇌심장 진단비, 상해 질병 종 수술비, 항암 중입자 방사선, 비급여 암 주요 치료비, 순환계 질환 주요 치료비까지 해서 보완을 비슷하게 해드렸고요. 월 보험료는 22만 원대에서 17만 원대로 줄였습니다.
1: 정리를 해보면 이제 아버님은 갱신형에서 비갱신형으로 바꾸면서 총 납입 보험료를 크게 줄였고 어머니는 병력 때문에 기존의 실손과 보장을 일단 유지하시는 그런 쪽으로 그리고 두 아드님은 보험료를 줄이면서 보장은 훨씬 넓혔습니다.
2: 맞습니다. 이번 상담은 무조건 해지하거나 뭐 무조건 신규 가입이 아니라 아버지는 바꿔야 할 보험과 유지할 보험을 구분을 했고 어머니는 지금 바꾸면 오히려 문제가 될 수 있는 상황이라서 일단 기다리는 전략을 썼고요. 자녀분들은 젊고 건강할 때 보장을 제대로 잡아서 앞으로의 보험료 부담을 줄여드렸습니다. 이렇게 가족 리모델링 가족 리모델링은 이렇게 상황마다 답이 다른데요. 나이나 병력, 뭐 기존 실손, 납입 기간, 갱신 여부 등을 모두 따져봐야 합니다.
1: 네, 오늘은 이제 양천구에 사시는 4인

가족 사례를 통해서 갱신형 보험의 위험성 그리고 가족별 맞춤 리모델링의 중요성 짚어봤습니다. 들으셨겠지만 보험은 무조건 줄이는 거, 뭐 무조건 새로 가입하는 거 이런 거다뭐 한쪽이

0: 1번 우물정 0951번으로 상담이라고 두 글자 보내주시면 전문가와의 무료 상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노래 한 곡 들으면서 이제 소비자 민원실 준비할 텐데요. 모두가 별일 없이 사시는 게 최고겠죠. 장기하와 얼굴들 별일 없이 산다.
1: 네가 깜짝 놀랄 만한 얘기를 들려주마. 아마 절대로 기쁘게 듣지는 못할 거다. 뭐냐 하면

대충 팔고 불쾌해질 얘기를 들려주마. 오늘 밤 절대로 두 다리 쭉 뻗고 잠들진 못할 거다. 그게 뭐냐면

되지가 않을 거다. 그것만은 사실이 아니길 엄청 바랄 거다.

어려운 경제 용어에서부터 저축, 보험, 연금 등 일상에서 만나는 돈에 대한 궁금증을 샅샅이 파헤쳐보는 곳, 머니 특별시 소비자 민원실입니다. 소비자 민원실 첫 번째 민원입니다. 7802번이 문자 주셨는데요. 저는 58세 직장인입니다. 20년 전부터 변액연금을 꾸준히 납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 지인이 변액연금도 수익이 많이 나면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이 될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연금 상품은 세금 걱정 없는 줄 알았는데 정말 그런 건가요? 변액연금 수익이 많이 나면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이 되거나 세금을 더 내야 할 수도 있는지 궁금합니다.

0: 요즘 뭐 주식시장도 좋고 배당연금 수익률이 많이 올랐다는 분들도 계시는데 이게 이제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이 될수 있는지 여쭤보시는 거였어요?
1: 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0: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어요.
1: 네, 다만 모든 변액연금이 그런 것은 아닙니다. 많은 분들이 연금이라는 이름만 보고 세금이 전혀 없다고 생각하시는데 사실은 어떤 상품인지 또 어떻게 수령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0: 그렇군요. 자, 그럼 이쯤에서 등장하는 그 시간, 그것도 모르냐? 퀴즈 시간입니다.
2: 네, 그것도 모르냐 퀴즈 드리겠습니다. 연금저축과 변액연금보험은 둘다 연금 상품이기 때문에 세금 구조도 똑같다. 맞으면 O, 틀리면 X.
0: 이게 연금저축과 변액연금보험, 예. 똑같 지 않으니까 뭐 이렇게 세금 갖고 고민하지 않으실까요? 예, 네, X.
1: 오.
0: 네.
2: 문제의 답이 좀 있는 것
0: 아,
2: 같은데.
0: 늘 그렇습니다. 네.
2: 아, 그렇군요. 이 변액연금보험과 연금저축은 완전히 다른 상품인데요. 연금저축은 납입할 때 세액공제를 받는 대신에 나중에 연금을 받을 때 연금소득세를 내게 됩니다. 반면 변액연금보험은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운용 수익에 대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0: 네.
2: 문제는 많은 분들이 내가 가입한 상품이 연금저축인지 변액연금보험인지 정확히 모르고 계신다는 점입니다.
0: 앞서 이제 변액연금도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이 될수 있지만 모든 변액연금이 그렇진 않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럼 어떤 변액연금에 세금이 붙는 건가요?
1: 가장 중요한 것은 비과세 요건 충족 여부인데요. 변액연금보험은 일반적으로 10년 이상 유지하는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운영 수익에 대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중도 해지를 하거나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상태에서 목돈으로 인출하게 되면 수익 부분에 대해 세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 계약 형태나 가입 조건에 따라 예상하지 못한 세금 문제가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0: 10년 이상 유지하셔야 되는 건 기본이고, 계약 형태나 가입 조건에 따라서 또 붙을 수도 있다. 그럼 연금으로 나눠서 받으면 괜찮고, 목돈으로 이제 찾으면 문제가 될 수도 있다는 건가요?
2: 맞습니다. 실제로 많은 분들이 연금 개시 시점에 수익률만 보고 그 판단을 하시는데요. 같은 돈이라도 연금 형태로 나눠봤느냐, 아니면 일시금으로 찾느냐에 따라 세금 부담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투자 수익이 많이 발생한 계약일수록 수령 방식에 대한 검토가 꼭 필요합니다.
0: 예, 그러니까 변액연금은 수익이 얼마나 났는지만 볼게 아니라 어떤 방식으로 받느냐 이거를 잘 따져봐야겠네요.
1: 네, 맞습니다. 중요한 것은 얼마나 벌었느냐보다 어떻게 받느냐입니다. 연금은 가입할 때보다 받을 때가 사실 더 중요하다는 말이 있을 정도인데요. 연금 개시 시점에 아무 생각 없이 인출했다가 정말 예상치 못한 세금 문제를 겪는 사례도 있기 때문이죠.
0: 어쨌든 이렇게 나눠받는 게 유리하다. 세금적으로는 그렇게 정리하면 될까요?
2: 네.
0: 단순히. 그러면 연금을 받을 시기가 다가온 분들은 어떤 점을 좀 확인해야겠습니까?
2: 첫 번째로 내가 가입한 상품이 연금저축인지 변액연금보험인지 정확하게 확인을 하셔야 하고요.
0: 네.
2: 둘째,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고 있는지 점검을 해야 합니다. 셋째, 일시금으로 받을지 연금으로 받을지에 따라 세후 수령액이 얼마나 달라지는지도 한번 비교를 해보시는 게 좋습니다.
1: 연금은 가입보다 출구 전략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연금 수령을 앞두고 계신 분들은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서 본인에게 가장 유리한 수령 방법을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0: 정말 전문가와의 상담이 필요한 순간, 이 출구 전략 꼭 연금 저축이나 변액연금보험 같은 거 가입하신 분들은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오래 유지하는 것도 중요한데 어떻게 수령하느냐 중요하다는 거꼭 잊지 마시고요. 혼자 점검해보기 어렵다. 나도 전문가 조언이 좀 필요하다 싶으시면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이 되는 샵 0951번, 우물정 0951번으로 상담이라는 두 글자 보내주세요. 전문가와의 무료 상담 안내해드립니다. 자, 이제 두 번째 민원 만나봅니다. 8920번님. 안녕하세요. 저는 50대 남성입니다. 지난주 방송을 듣는데 종신보험은 해지해야 한다고 나오더라고요. 저도 15년 넘게 종신보험을 유지하고 있는데요. 이것도 해지를 해야 할까요? 해약 환급금이 꽤 쌓였던데 아내는 그냥 해지하고 한번 우리 주식에 투자해보자 하는데 정말 종신보험은 해지하는 게 답일까요? 라고. 지난주에 이제 종신보험에 대한 방송이 나간 뒤로 이거를 뭐 해지를 해야 되느냐, 유지를 해야 되느냐 정말 궁금해하들 하세요. 이분의 경우는 계속 가져가는 게 맞아요.

0: 될까요? 정리가 좀 필요할까요?
1: 일단 한 가지 먼저 말씀드릴 게 무조건 종신보험 자체가 나쁜 상품은 아닙니다. 문제는 내가 이 종신보험을 가입한 목적과 이 상품이 현재 내 상황에 맞냐 이건데요. 사망 부정이 필요한 가정이라면 종신보험이 좋은 선택일 수 있지만 은퇴가 가까워졌거나 자녀가 또 독립한 상황이라면 꼭 필요한 보장인지 다시 한번 점검해 볼 필요는 있습니다.
0: 근데 이게 참 왜 종신보험이 왜 자꾸 이렇게 문제 있는 보험처럼 비춰질까요?
2: 사실 그건 많은 분들이 종신보험을 저축 상품처럼 알고 가입했기 때문입니다. 종신보험은 기본적으로 저희가 늘 얘기하듯이 사망 보장을 위한 보험입니다. 그런데 과거에는 나중에 연금으로 쓸 수 있다, 또 목돈이 된다 이런 설명을 듣고 가입한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기대했던 것보다 수익률이 낮다 보니까 사실 실망하는 분들이 생긴 겁니다.
0: 그러면 종신보험을 그렇게 저축으로 오인을 하고 가입하신 분들은 뭐 지금이라도 해지하는 게 나을까요?
1: 꼭 그렇지는 않은데요. 예를 들어서 20년 납 기준으로 15년 이상 유지를 했고 해약 환급금이 많이 쌓인 계약은 해약보다는 감액 완납이나 연금 전환 같은 방법이 더 유리할 수도 있습니다. 반대로 보험료 부담이 크고 현재 감액 완납이 안 될 정도로 환급률도 낮고 또 총 납입 보험료 대비 사망 보장도 작다면 정리하는 것이 나을 수도 있습니다.
0: 네.
1: 중요한 건 무조건 유지도 아니고 무조건 해지도 아니라는 점입니다.
0: 네. 요즘 그 너튜브에도 보험 관련 영상이 정말 많잖아요.
2: 네.
0: 그런데 보면은 뭐 그냥 그 썸네일에 당장 해지 이 보험 손해 막 이렇게 자극적인 제목이 참 많아요.
2: 맞아요. 너튜브는 사실 이렇게 자극적인 제목이 많아야지 조회를 하게 되잖아요. 하지만 실제 상담에서는 뭐 고객님의 나이, 가족 구성, 소득, 보유 자산, 건강 상태를 모두 확인하고 판단을 해야 합니다. 그런 이상한 썸네일만 보고 하시면 안 되고
0: 예.
2: 같은 종신보험이라도 누구는 유지가 답이고 사실 누구는 정리가 답일 수가 있습니다.
0: 네.
2: 개인마다 다르죠.
0: 다르다는 거. 그러면 어떤 기준으로 좀 판단을 해볼까요?
1: 네, 종신보험을 평가할 때는 보험료만 보지 마시고 내가 지금까지 낸 금액 그리고 해약 환급금 그리고 사망보장 금액 마지막으로 현재 가족에게 필요한 보장이 무엇인지 함께 살펴보셔야 합니다. 무엇보다 그 너튜브 영상 한 편만 보고 해약하지 마시고 전문가 분들을 통해서 내약해하게 하면 손익부터 한번 파악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0: 예, 그럼 정리를 해서 올해 이제 우리 사연자처럼 유지한 종신보험에 대해서 고민하는 분들께 한 말씀 해주신다면.
2: 네. 종신보험은 무조건 좋은 보험도 그렇다고 무조건 나쁜 보험도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내 상황에 맞는 보험인지 확인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요. 특히 오랫동안 유지한 종신보험이라면 해약 전에 감액 완납이나 연금 전환 가능 여부까지 꼼꼼하게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0: 네. 종신보험은 말씀해 주셨듯이 이제 목적이 사망보장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자녀가 성인이냐, 아니면 아직 어리냐, 이게 되게 중요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자녀가 독립했거나 은퇴가 가까워졌다면 이제 보험료 부담과 필요성을 다시 따져봐야 하는데 다만 오랫동안 유지한 종신보험이라면 바로 그냥 해지하는 것은 좀 위험하고 해약 환급금이나 사망보장 금액 또 뭐 감액 완납 연금 전환 이런 가능성까지 함께 살피셔야 된다는 점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좀 전문가의 조언이 필요하다. 내 상황은 어떻게 판단해야 될지 모르겠다. 나름 좀 어떻게 해달라 하시는 분들은 50원의 이름 문자 메시지 우물정 0951번 샵 0951번으로 상담 두 글자 보내주시면은요. 저희가 방송 끝나고 바로 전문가와의 무료 상담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돈이 되는 정보 나눠주셨는데 다른 건 몰라도 이거 하나만은 꼭 기억하셔라. 원포인트 하나씩 짚어주세요.
1: 네. 보험 리모델링은 그 가정마다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정답이 같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전문가 상담을 통해서 자신에게 맞는 방향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판단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0: 네.
2: 네. 보험은 건강할 때. 지금 이 시간, 오늘이 가장 저렴한 나이라는 거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0: 예. 보험은 오늘이 이 순간 제일 싸다.
2: 네. 네.
0: 내일이면 또 올라간다.
2: 그럼요.
0: 네, 그렇습니다. 자, 오늘 좋은 말씀 들려주신 최정현 문화양 팀장님 감사하고요.
1: 네. 감사합니다.
0: 돈이 되는 라디오 머니 특별시 오늘 준비한 얘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우리 두 분이 월요일에 방송이 있어서 행복하다. 월요병 따위는 아이가 없다 이렇게 해주셨는데 그래서 성공했습니다. 김혜림의 행복한 날을 전해드리고 전 인사드릴게요.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0: TBS 캠페인.
1: 안녕하세요. 셰프 에드워드 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바쁜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2: 제가 들어드릴게요.
3: 여기 앉으세요.
1: May I help you? 모르는 사람끼리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모습을 보며 이게 대한민국이구나 생각했습니다.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0: 다가오는 여름, 햇빛이 점점 강해지면서 오존의 발생량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1: 오존은 대기오염과 햇빛이 만나 만들어지는 인체에 유해한 물질인데요. 대기 중 오존 농도가 높으면 호흡기에 치명적이며 폐와 심장에도 영향을 미쳐

0: 각종 질병을 불러올 수 있습니다. 식물의 성장을 억제해 생태계에도 피해를 줄 수 있죠.
1: 자가용보다는 대중교통을. 에어컨 사용은 조금만. 생활 속 작은 실천들로 대기오염도 줄이고 점점 강해지는 오존의 발생량도 줄입시다.

0: 비가 오면 옛 생각이 떠오르시나요? 마음이 촉촉해지시나요? 감사는 이제 그만. 비가 오면 이젠 이 세 가지를 떠올려주세요. 첫째, 제한 속도보다 20% 이상 속도를 줄여주세요. 둘째, 차간 거리를 평소보다 1.5배 이상 지켜주세요. 셋째, 제동 시에는 브레이크를 여러 번 나누어 밟습니다. 타이어 마모 상태를 미리 점검하고 공기압을 10% 정도 올려주는 것도 수막 현상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뒷길 안전운전, 생각보다 더 조심해도 괜찮습니다.
1: TBS 교통정보 1시 58분 정보센터입니다. 서울시는 강변북로 구리 쪽으로 가는데 동호대교를 조금 못 간 지점에서 4차로를 막고 작업을 하고 있고요. 더 가서 영동대교를 조금 못 간 지점 3차로에서는 고장난 승용차가 서 있어서 부근 2차 사고 위험이 있습니다. 성수대교부터 고장차 지점까지 속도 떨어지고요. 올림픽대로 공항 쪽으로는 성수대교를 조금 지난 지점 5차로에서 사고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진입로 부근이라 차로 변경에 유의를 해서 지나셔야겠고 그 밖에 도로는 일부 구간에서 정체 되는 가운데 곳곳에 작업과 돌발 상황이 계속됩니다. 동부간선도로 외곽 의정부 쪽으로는 중랑교를 조금 지난 지점 1차로에서 차선 긋는 작업을 하고 있어서 장안교부터 작업 지점까지 더딘 흐름이 이어집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31.5도, 습도는 32%입니다. TBS 정보센터였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허리케인 라디오 최강희 최강희입니다. 배우 유해진 씨가 외국 여행 갔다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외국 가면 진짜 인사를 많이 하잖아. 그때 느꼈던 게 내가 굿모닝의 기분이 아니었는데 상대가 굿모닝 하길래 나도 굿모닝 하다 보니까 나도 굿모닝이 되더라는 거야. 그리 특별할 것도 없는 일이지만 다시 생각해보면 신기한 일이죠. 단 한마디로 한 사람의 아침을 굿모닝으로 만들 수 있다면 내 말 한마디 한마디가 다른 사람의 인생에까지 영향을 끼칠 수도 있겠죠. 단순히 전해지는 말과 소리엔 감정을 건드리는 힘이 있습니다. 습도가 높아지면서 짜증지수도 덩달아 올라가고 있는데요. 굿모닝, 아니 굿 애프터눈 하다 보면 너도 나도 진짜 굿한 하루가 되지 않겠습니까? 6월 15일 월요일 시동 거셨습니까? 좋은 음악 고가랄 뉴스 연중 무휴 허리케인 라디오 출격! 청춘소년단 블루라곤

날 더운데 청춘소년단 블루라고 시원한 노래 듣고 왔습니다. 더워요. 지금 기온이 31.6도나 됩니다. 어제보다도 2도 올라가 있다고 그러던데 이번 일요일 날 21일 날이 아마 하지인 것 같은데요. 이제 본격적인 더위가 시작이 될것 같습니다. 예. 뭐 오늘 가장 눈에 띄는 뉴스 하면 미국과 이란 전쟁 사실상 종료가 됐다 이거죠. 주식시장도 지금 가파르게 오르고 있다고 하고요. 기름값도 좀 내리기 시작했고 원달러 환율도 좀 내리고 있다고 그래요. 하여튼 반가운 소식입니다. 미국 이스라엘과의 이란의 전쟁이 시작한 지 106일 만에 사실상 끝났습니다. 세계 에너지 물동량의 20% 단위는 호르무즈 해협도 개방을 했고요.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미국 동부 시간 기준으로 14일 오후 5시 30분쯤에 소셜미디어 트루스 소셜에 이렇게 글을 올렸어요. 이란 이슬람 공화국과의 합의가 지금 마무리됐다. Right now. 이란과의 합의가 지금 마무리됐다. 카젬 가리바바디 이란 외무차관도 TV 인터뷰를 통해서 미국과의 전쟁이 레바논을 포함한 모든 전선에서 영구적이고 즉각적인 종전이 선언됐다 이렇게 말을 했고요. 로이터, AFP 통신 등이 전 세계에 타전을 했습니다. 106일만. 네. 2월 기억으로는 2월 28일. 2월 마지막 날 시작이 됐었는데. 106일 만에 그나마 다행입니다. 근데 도대체 미국 트럼프가 얻은 건 뭔지 잘 모르겠어요. 네. 호르무즈 열었다 그러는데 아니 원래 호르무즈 열려 있었는데 그 난리를 치는 바람에 닫혔다가 그 안에 있는 우리 유조선들 좀 빨리 좀 나왔으면 합니다. 이제 이란하고 파키스탄 발표를 보면은요 종전 서명식이 19일 날 있대요. 이번 금요일 날 어디서? 스위스에서. 네. 트럼프 대통령도 추가로 올린 SNS 게시글에다가 19일 서명이 예정돼 있다 이렇게 확인을 했는데 트럼프 대통령은 원래 자신의 80살 생일이 어제 아닙니까? 6월 14일. 예. 이분이 이날 어제 이제 서명하겠다고 그랬는데 결국 합의 타결 사실만 발표를 했고요. 정식 서명식은 어제 못하고 이제 19일 날 금요일 날 하는 걸로 돼 있어요. 이 자리에 트럼프 대통령이 간다는 얘기도 있고 벤스 부통령이 간다는 얘기도 있고 두고 봐야 되겠죠. 중동 리스트가 이제 완화되면서 유가 하락됐죠. 환율도 1504원까지 내렸고 코스피는 5%대 상승해서 지금 지수가 8500 유지를 하고 있는데 현재는 8549래요. 8549. 예. 그리고 어제 6월 14일이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1946년 6월 14일 생인데 그 백악관의 앞뜰에다가 UFC 경기장 만들어가지고 지금 뉴스 계속 나오고 있는데 UFC 격투기 대회를 했잖아요. 완전 초현실적인 분위기입니다. 예. 그 환호와 비난이 미국 내에서도 있다는데 우리나라의 대통령이 청와대 앞뜰에다가 복싱장을 만들어 놓고 자기 생일날 그런 거 했다 그러면 아마 난리 났을 것 같아요. 우리나라엔 있을 수 없는 일인데, 미국엔 그랬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금 로마를 방문 중이죠. 예. 현지 시간 15일 날, 레오 14세 교황과 면담을 하게 됩니다. 이제 오늘 이제 면담을 하게 된다는 거죠. 이 대통령은 교황을 만나서 세계의 평화와 연대를 위해 힘을 보태겠다고 약속했고요. 한반도 평화에 대해서도 교황청에서 좀 관심 갖고 성원해 줄 것을 당부할 것으로 추측이 되고 있습니다. 가장 많이 제안이 그거 아닙니까? 교황의 북한 방문 좀 추천을 할 거라는 얘기죠. 그 다음에 눈에 띄는 뉴스는 그 노동계가 내년 최저임금 12,000원을 요구했습니다. 올해보다 16.3% 인상된 금액입니다. 젠슨황이 대만 들렀다, 우리 코리아는 들렀는데, 일본은 패싱했단 말이에요. 일본은 안 들고 그냥 가버렸어요. 그 일본을 이렇게 차지하는 거, 이거 예사롭지 않은 징후다, 이런 분석입니다. 일본 안에서는 AI 경쟁에서 일본이 소외될 것이다, 이런 위기감도 커지고 있다고 합니다. 자, 여기까지 뭐 눈에 띄는 뉴스 몇개 말씀드렸고, 뭐다 말씀드릴 수는 없고, 예.
노래 한 곡 듣고 나눔 선물 시작합니다. 돈가스 PD가 오늘은 어떤 퀴즈를 냈을지. 아, 그 축구 얘기를 안 했네. 예. 축구가 에콰도르하고 어디요? 크로 어디죠? 아프리카. 예. 거기 1-0으로 코트디바르 이겼지 않습니까? 에콰도르가 영어로 이퀘이터 적도잖아요. 이게 스페인 말로 에콰도르가 적도를 뜻한다. 그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자, 노래 한 곡 듣고 나눔 선물 시작하겠습니다. 최성원 제주도 푸른밤.

자, 돈가스 퀴즈입니다. 나눔 선물 시작할 겁니다. 50원 유료 문자 샵 0951 문자창 열어두시고요. 퀴즈 정답 먼저 적으시고 24가지 나눔 선물을 제가 소개해드릴 거니까 그중에 하나 고르시고 누구와 이 나눔 선물을 같이 하겠다 이렇게 짧게 세 가지를 적어서 샵 0951 문자로 보내주시면 저희가 추첨해서 당첨자를 발표하는 겁니다. 먼저 퀴즈인데 오늘 돈가스 PD가 오늘은 시사 상식과 관련된 북중미 월드컵과 관련된 퀴즈를 올려놨어요. 아까도 제가 노래 듣기 전에 잠깐 말씀드렸는데 오늘 아침에 그 에콰도르하고 코트디부아르 경기가 있었잖아요. 근데 희한하게도 골대만 세 번을 맞히는 그런 상황이 이 경기에서 일어났었습니다. 에콰도르가 이제 마지막에 코트디부아르한테 골을 먹어가지고 후반 거의 끝날 때쯤 보니까 코트디부아르가 그래가지고 1대0으로 이제 이겼는데 근데요 그 에콰도르라는 이 나라의 이름이 보니까 재밌더라고요. 에콰도르가 스페인어로 이거를 뜻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나라 이름이 이것 공화국이다 이렇게 되는 건데 자, 참 재밌습니다. 여기서 이것이 뭐냐 아, 이것 공화국이라는데 에콰도르가 이 영어로는 이퀘이터인데 스페인 말로는 에콰도르라고 하는데 위도 영도의 지구의 허리띠고 북반구와 남반구를 나누는 허리띠인데 자 이게 뭘까요? 예, 에콰도르의 나라 이름이 뭘까요? 스페인 말로 보기 두 개 올려놨네요. 1번 적도 2번 국도랍니다. 네. 적도냐 국도냐 에콰도르가 헷갈리시면 그냥 1번 쓰시는 거 알죠? 자 됐고요. 지금부터 24가지 나눔 선물을 쫙 소개합니다. 하나 마음에 드시는 거 적으시기 바랍니다. 분당 정자동 곱창 맛집 분당 양곱창의 2인분 인천 착한 농부의 목이버섯 1kg 파주시안과 쌀가밀의 오란다 세트 브라보 골프의 스크린 골프 4명 이용권 경기도 광주 송

청정동이나 행당동 먹어봐 뒷고기 2인분, 서울 가락시장 바다나라의 봄 도다리 새꼬시 보듬에 2인분, 냉장고 속에 장독대 당아리에 김치사각 항아리, 분당 야탑동 마켓사라드 샐러드, 인터넷 강의 재미로의 중학생 수강권, 경기도 하남시 공간의 한우국밥 전문점의 국밥 6인분, 포천시 예술정원의 3명 입장권, 화성 비봉면 은사골 본점의 매기 매운탕 2인분, 반만년 우리 홍삼 경기무역공사의 홍삼진액, 구리 스택동 양꼬치 양다리 걸치는 날 양고기 모듬 세트 3인분, 충남 당진 기지시 통통치킨의 파닭, 오리오리 전문점 봉오리 기지시점의 볶음탕, 인천 서구 배감 장수순대의 2인분, 용인 동백 코다리면과 점심 특선 2인분, 4주 28일에 변화 뉴질랜드 28데이즈의 건강보조식품, 남양주시 한음마을 한음골의 고기 모듬 세트, 이부스 볼륨의 인체 제대열 줄기세포로 만든 올인원 에센스, 다미래 주식회사의 맛있는 커큐민 골드, 고기 맛집 고깃집 왕건의 수제 소고기 왕만두, 일산 마두역 오킴스 피부과 선크림입니다. 네, 나눔 선물 보내주시는 청취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자, 샵 연고일로 1번 퀴즈 정답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에콰도르라는 나라가 스페인 말로 에콰도르가 뭔 뜻이냐? 1번 적도, 2번 국도. 모르시면 몇 번? 그냥 1번 적으세요. 그리고 24가지 선물 중에 하나 적으시고, 세 번째 누구하고 이 선물을 같이 하겠습니다. 세 가지를 적어서 지금부터 샵 0951로 문자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자, 노래 한 곡 듣고 와서 당첨자들 발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노래를 듣겠답니다. FC 트롯 퀸즈의 축구 응원곡, 서지오 가수의 여러분이 함께 취입한 노래입니다. 제목은 해보자. 듣고 오겠습니다.

스트레이키즈 여가수들이 부른 노래 해보자 듣고 왔습니다. 이 노래 사실 지난주에 월드컵 개최하던 날이든가 그 KBS 아침마당에 서지효 씨도 나오고 같이 뭐 요요미 가수도 같이 한 네 분 가수가 이 노래를 불렀던 거 기억이 납니다. 아 저희 서강대교의 단골 주인공인 서지효 씨가 그 젊은 30대 여자 가수들 틈에 껴가지고 아, 그 정말 노래 열심히 하더라고요. 1등까지 하면서. 네. 언제요? 저 우리 서강대교? 어? 다음 주에요? 바블 PD. 몰라요, 아직? 예. 네. 자, 지금 북중미 월드컵이 열리고 있지 않습니까? 멕시코, 미국, 캐나다 세 군데에서 열리는 건데 제가 군대 생활 말년이었는데 1983년. 뭐 여러분들 제 세대는 다 기억하시겠습니다만 멕시코 시티에서 세계 청소년 축구대회가 있었죠. 예. 그때 박종환 사단의 붉은 악마 군단이 뭐예요? 4강에 올랐던 거. 기억들 하시죠? 예. 근데 지금도 그렇습니다만 이게 시차 때문에 축구 중계를 항상 그 새벽에 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내무반장을 하고 파란 견장을 어깨에 차고 있었을 텐데 제가 중대장님한테 가서 건의를 했죠. 4시부터 저 오늘 새벽에 있는데요. 좀 애들 깨워가지고 좀 6시 기상 전에라도 좀 깨워서 축구 좀 보게 해주면 안 되겠습니까? 했더니 처음에 안 된다고 그러시다가 그래 해라 그래가지고 다 함께 그때는 오 필승 코리아 그런 게 없었으니까 그때는 뭐 축구 보면서 응원구호 대한민국 그런 거 없을 때였어요. 그때는 뭐라고 하면서 봤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요새 멕시코에서 월드컵 한다고 그러니까 83년 세계 청소년 축구 군대에 있을 때 봤던 기억이 나서 말씀을 드렸어요. 예, 여러분들도 아마 그런 추억, 세계 청소년 축구대, 예, 우리 붉은 악마라는 이름이 처음 생겼던 게 그때 아닙니까? 네, 선수들이 빨간 셔츠를 입고 나와가지고 세계를 놀라게 했었는데, 그때 멕시코도 이겼어요, 보니까. 여기 저 기사 찾아보니까, 박종환 사단은 83년 멕시코 대회에서 조별 리그 1차전에서는 스코틀랜드한테 0-2로 고배를 마셨지만 이어서 멕시코와 호주를 각각 2-1로 연파하고 8강에 오르고 나서 남미 강호 우루과이마저 신현호 등의 맹활약으로 2-1로 꺾어서 4강에 진출했다. 예, 4강 대단했었죠 그때. 예. 자, 축구 얘기까지 드렸고 지금부터 당첨자 알려드리겠습니다. 일단 에콰도르가 스페인 말로 뭐냐 나라의 뜻이 적도죠 적도. 예, 1번입니다. 예, 1번이 정답이에요. 적도. 첫 번째 당첨자는 새싹으로 8564번님이에요. 정답 1번이고요. 한우 국밥을 받고 싶습니다. 왜냐하면요 시골에 있는 아버님한테 보내드리고 싶어요. 여름이라 밥맛도 없다고 그러시네요. 좋습니다. 효자시네. 8564번님 아버님을 위해서 국밥을 원하셨습니다. 경기도 하남시 공간의 한우국밥 전문점의 한우국밥 6인분 보내드릴게요. 2203번님 네 당첨됐어요. 정답 1번 적도고요. 월곡동의 김만희 떡볶이 받고 싶습니다. 저는 창동의 정주식당에서 알바하고 있는데요. 사장님하고 같이 가서 먹고 싶네요. 네. 자, 2203님한테 서울 월곡동의 김만희 떡볶이 식사권을 보내드릴 테니까. 근데 오늘 왜 이거 안 적어 놨어? 김만희 떡볶이. 빼먹었어요? 오늘은? 예, 있는 건데 빼먹었다고? 예. 잘 좀 하자, 돈가스. 어? 자. 가서 드셔야 돼요, 2204님은. 네. 자, 이번에는 3014번님 당첨입니다. 정답은 적도고요. 일구 선생님, 정년 전에 자격증 몇 개 취득을 했는데 정년 후 취입을 하려고 보니까 자격증보다요, 이 나이 때문에 취업이 힘드네요. 저는 지금도 일하는 집사람이 좋아하는데 오란다 좀 받고 싶습니다. 정상화를 누구보다 바라는 청취자고요. 예, 고맙습니다. 예. 3014번님이 고민이 많으시군요. 자격증은 땄는데

0: 은퇴해가지고 이제 취직하려고 그랬더니 나이 때문에 아 옐로카드를 많이 받고 계시다고 하네. 3014번님한테 일단요 파주시 한과 쌀가밀에 오란다 강정세트 보내드릴 거예요. 자 3014번님을 전화로 연결을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1: 아유 안녕하세요.
0: 예 어느 동네 사세요?
1: 예, 이름은 말씀드릴 수 없고 수원입니다.
0: 수원에 예 좋습니다. 예. 네 날씨 어때요 지금 덥죠?
1: 진짜 덥네요.
0: 아, 되게 더워요 여기 상암동도. 예.
1: 이제 마음은 춥습니다.
0: 아니 저기 연식이 예. 마일리지가 어느 정도 되세요?
1: 아유 선생님보다 3살 어립니다.
0: 63 토끼시구나.
1: 네네. 아,
0: 은퇴 언제 했어요?
1: 예, 저, 한 전달, 그러니까 작년 11월에 했습니다.
0: 아, 작년 11월. 한 제 7개월 예. 되셨네.
1: 예, 7개월 돼서 한 두 달은 행복했는데.
0: 예.
1: 제가 자격증이 운전 쪽으로 한 3, 4개.
0: 뭐 했어요, 뭐?
1: 일단은 대형.
0: 일종 대형.
1: 그리고 지게차.
0: 지게.
1: 그리고 포크레인 있고요.
0: 어우, 중장비도 두 개나 하시네.
1: 그리고 또 심리 상담사.
0: 심리 상담사?
1: 예, 노인 심리 상담사라고 있어요.
0: 아, 이거는 왜 따셨어요? 노인 심리를.
1: 아, 왜냐면, 저희 어머니가 많이 고생하시다가 사고로 돌아가셨어요. 계단에서 네. 구르셔가지고.
0: 계단에 구르셔가지고.
1: 근데 그때 그 주변에 보니까, 그걸 못 이기는 가족들이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만약에 남편이 돌아가시면, 할머니, 할아버지가 들어가지만 할머니가 그걸 못 이겨내시는 분들이 있었고,
0: 아...
1: 그걸 보니까, 아, 그래서 여기저기 알아보니까 어르신들하고 상담을 하면, 그래서 제가 또 대학 때 전공이
0: 네.
1: 철학 쪽이었기 때문에.
0: 수학이요?
1: 철학이요,
0: 철학. 아, 철학, 예.
1: 예, 그래서 심리도, 아, 저런 분들하고 대화하면 괜찮겠다 싶어서 심리 땄어요.
0: 예. 근데, 그거 진짜... 아주 좋은 것 같은데? 국가에서 아, 자격증 주는 거예요? 국가 자격증?
1: 일반 자격증이에요. 그런데 그것도 취업이 된다고 해서 따긴 땄거든요.
0: 네.
1: 그랬더니, 나이부터 물어보세요.
0: 나이. 예. 네. 한번 쭉 얘기해 보세요.
1: 주택관리사.
0: 예. 네. 아니, 그러니까 나이. 심리상담사로 한번 일자리를 알아보려고 그랬더니 그쪽에서.
1: 알아보죠. 동사무소나.
0: 네.
1: 그 시민센터 쪽에 전화를 해서.
0: 예. 네.
1: 그 노인이나 어르신들 그 요양 쪽에 심리상담을 뽑으십니까? 그랬더니
0: 네.
1: 현재 지금 나이가 어떻게 되시냐 물어보더라고요.
0: 그거부터 물어보더라고요.
1: 그래요. 그래서 제가 경험이 있으시냐? 그래서 아니다. 뭐 어차피 제가 30, 40년 동안 일했던 게 뭐 사람들하고 상담하는 일을 했기 때문에
0: 네.
1: 뭐
0: 가능하다. 처음이지만
1: 가능하다 했더니
0: 아 그러니까 저 현직에서는 무슨 일을 하셨던 거예요?
1: 아, 그 카드계 쪽에서
0: 네.
1: 그 고객들 상담하는 그 교육 같은 걸 했었어요.
0: 그 상담이네, 똑같은. 네?
1: 그렇죠. 근데 뭐 그런 경험은 다 필요 없고 일단 나이 물어보고
0: 네.
1: 두 번째는 경험 있냐 물었는데 아니 경험 있으면 벌써 그걸 했죠.
0: 그러니까.
1: 근데
0: 그 좀 모순이 있네, 모순이야. 예.
1: 모순이 많습니다. 그것도 예. 뭐 지금 말하면 주택관리사 같은 것도 따놨고요.
0: 주택관리사.
1: 그리고 경비도 요즘에 자격증이 있어야 되는 거 아시죠?
0: 어떤 자격증이 있어야 합니까?
1: 그 아파트 경비나 건물 경비를 하려면 3일 동안 교육을 받습니다.
0: 아, 합숙교육 같은 거.
1: 그렇죠. 그거 따고 나서 했는데 보니까 좀 황당한 직종이 가끔씩 와요. 뭐 24시간 일하고 12시간 쉬고 또 24시간. 그러니까
0: 근무 여건이 너무 안 좋구나.
1: 그렇죠. 뭐 볼펜만 돌리다가.
0: 네.
1: 지금은 현재 일은 하고 있습니다.
0: 어떤 일하고 계세요?
1: 그냥 운전이 1톤짜리 아는 분이 그 뭘 하셔서.
0: 예.
1: 월급 조금 받고 배달하는 거예요.
0: 아, 그한 배달 일이에요. 1톤으로 1톤 배달 일을 네. 하고 계신다.
1: 두 달이었어요, 두 달.
0: 이제 두 달.
1: 다 경험이에요. 예. 지금 말씀드린 거 죄송하지만. 뭐 지게차 따느라 해서 다 따놨고
0: 예.
1: 포크레인 따놔서 다 따놨고 예. 대형 따놓고 버스 면허증도 따놨거든요 제가.
0: 예.
1: 그게 용달 면허도 따놓고 다 따놨는데 다 나이 아니면 경험이에요. 경험 있으십니까? 물어보 나이가 안 물어보면 경험 있으세요? 아 아닌데요.

0: 그러면 경험 1년 이상 되셔야 됩니다. 그 경험을 어디서 쌓아가지고 어떻게 일을 하냐고요.
1: 네. 버스 기사 하려면 이 처음에는 마을 버스를 먼저 해야 된다고 그러던데 제가 듣기로는.
0: 네, 마을 버스를 제가 알아봤는데요. 네. 너무 박해요.
1: 아, 봉급이.
0: 그리고 사고가 나지 않습니까?
1: 네.
0: 일반 버스는 사고가 나면은 회사에서 멀어지잖아요.
1: 예.
0: 마을 버스는 기스 사고 나도 운전자가 책임진 데가 많아요. 그러니까 뭐 경험도 없지.
1: 그래서 경험을 좀 쌓으려고 그러면 너무 여건이 안 좋고.
0: 너무 여건이 안 좋고요. 그래서 뭐 금액은 둘째치고 한 6, 7개월 놀다 보니까
1: 네.
0: 안 되겠어 싶어서 지인이 권유해가지고 1톤 트럭에 배달을 지금 하루 한 200km 정도 뛰거든요.
1: 아이고, 뭐를 배달하세요 주로?
0: 그러니까 인쇄물이에요, 인쇄물.
1: 인쇄물 200km지. 여기저기 이제 아마 저 배분하시는 일 하나 보다.
0: 그렇죠, 그렇죠. 근데
1: 그 1톤 들어가시면은 급여는 어때요?
0: 말씀 못 드릴 정도입니다.
1: 아, 그 정도고.
0: 예, 그냥 시급, 요즘에 시급이지 않습니까?
1: 예, 예.
0: 시급 따지시면 될 것 같아요.
1: 알았어요. 예, 이거.
0: 예, 근데 어차피 노는 것보다 노는 염불한다고.
1: 예.
0: 하긴 한데 조금 비참, 형님한테 말씀, 일구 형님한테는 죄송하지만. 사는 게 좀 비참하네요.
1: 예.
0: 아니 돈 필요해서 일하는 것도 있겠지만
1: 아니 돈이 필요하죠. 당장 사람이 살아가는데. 예.
0: 그렇죠. 근데 예.
1: 아니 근데 저도 말이죠. 여기 지금 2년 가까이 뭐 그냥
0: 알아요. 아니 이것도 아마 광핀이었을 겁니다.
1: 아이고.
0: 사무실에서 끝나면 무조건 차 틀면은 무조건
1: 예, TBS 트시고
0: 무조건 들었으니까
1: 예.
0: 다른 어? 방송들은
1: 예.
0: 지랄 났다고 비싼 얘기만 하더라고요. 뭐 해외여행 얘기하고
1: 아 우리 그런 거 없어.
0: 그런 거 없으니까 좋은 거예요. 진짜 본인 방송이 뭔지 예. 보여주세요.
1: 워낙 수원뿐이요?
0: 워낙 수원이에요. 바탕부터가.
1: 아, 태어난 고장도 수원이시고
0: 예예. 예.
1: 계속 수원을 바탕으로 해서 살아오셨나 봐.
0: 그렇죠.
1: 예. 어때요? 그러니까, 60 넘기니까.
0: 저기 형님한테는 죄송하지만
1: 예.
0: 누가 말하더라고요. 이제 뭐 지금 죽으려고 가는 길인데 건강하게 죽자고.
1: 뭐 이러니저러니 그래도 항상 우리가 하는 얘기가 건강이 최고다. 그래서 건강 수호를 위해서 어떤 운동 어떤 거 하세요?
0: 예, 건강은 자신 있는 게 뭐냐면요. 지금도 아무리 피곤해도
1: 예.
0: 집에 자전거 있지 않습니까? 자전거 있지
1: 않습니까? 실내 자전거?
0: 예, 그거 저기 그 재활용해서 주워왔거든요.
1: 예,
0: 전에.
1: 예.
0: 그거 무조건 30분.
1: 아, 그럼 땀이 흥건하겠네.
0: 푸시업 무조건 하루에 100개.
1: 푸시업 하루 100개 하신다고?
0: 예.
1: 오, 이거 뭐.
0: 아니, 안 쉬고 한 50개는 해요.
1: 오, 어깨가 뭐 단단하시겠네.
0: 그건 자신 있어요. 그러니까 아이고, 일을 그... 하죠.
1: 예. 그래요.
0: 근데 문제는 가면 갈수록 그러네요.
1: 그러니까 자꾸 놓지 마시고 트럭 다니시면서 여기저기 좀 알아보고 명함도 좀 돌리고 그러는 거지 뭐. 에?
0: 아니 어차피 유구 형님들이 버티시는데 저도 버텨야죠.
1: 아니 그러니까요. 예.
0: 알겠습니다.
1: 예.
0: 감사하고요.
1: 아 여기 아주 저 긍정적인 그 말씀 많이 해주시니까 지금 뭐 청취자분들 중에도 시리에 빠진 분들이 한두 분이시겠어요. 예.
0: 아 근데 그게 또... 잡는 일을 하더라도 움직여야 되겠더라고요.
1: 그니까, 그 얘기 좀 해보세요, 그래서. 힘들어도.
0: 뭐든지 해야 되겠다고요.
1: 뭐든지.
0: 그니까, 예, 저 6개월 정도 쉬고, 한 5개월 쉬고 나서.
1: 예.
0: 일한 지 두 달 됐는데, 5개월 쉬는 동안 한두 달은 행복했는데, 남이 보지부터는.
1: 예.
0: 누구 눈치를 안 봤던 사람이 남의 눈치를 보게 되더라고요.
1: 그죠.
0: 예, 예. 그런데, 움직이고 나니까. 예. 처음엔 창피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1: 이 트럭을 운전한 거에 대해서.
0: 예, 그리고, 뭐 이게 고속도로 같은 데 내리고 막 그러면 가족끼리 막 놀러 가는 것도 봄인데
1: 아, 휴게소 같은 데 들렸을 때
0: 그렇죠. 근데
1: 나는 이거 하고 있는데 저 사람들은 가족하고 놀러 가는데 나는 이렇게 하고
0: 그런데
1: 있구나.
0: 예전에 나도 그랬거든요. 잘 살았으니까.
1: 네.
0: 그러니까 창경이가 야 그래도 노는 것보다 낫다.
1: 그렇죠. 예.
0: 가끔 집에 일찍 가보면 그냥 아파트 주변에 내 또래 사람들이 여기서 담배 피는 거 보면.
1: 그렇죠.
0: 아유, 막말로 저 꼴보다 낫다.
1: 예, 예. 아니, 저도 똑같은 심정이에요, 사실. 예.
0: 아니, 나 그래도 예전부터, MBC 때부터 워낙에 시원생이 말씀 잘하셔가지고.
1: 아, 그때는 월급이 나올 때고. 아, 지금 없는데. 그러니까 저도 우리 저 밖에 PD들이 들으면 뭐라.

0: 힘내세요 그랬고요. 7761 청취자님은 그래도 다니는 것이 최고예요. 돈은 두 번째입니다.
1: 맞습니다.
0: 지금 저하고 청취자분이 했던 얘기를 다 똑같이 공감하시는 거야. 그죠?
1: 그러게요.
0: 돈은 두 번째고 나이 먹어서 어딘가에 붙어서 일하고 있다는 게 자체가 최고다. 이런 말씀하시는
1: 맞습니다.
0: 거예요. 또한 분만 4646님은 은퇴하면 포크레인, 지게차, 면허 획득하라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래요, 정말로?
1: 맞아요. 없습니다.
0: 그왜
1: 소용
0: 그렇지?
1: 없어요.
0: 나이 때문에?
1: 나이 때문이고 경험 있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경험. 근데 어떻게
0: 아니,
1: 직장
0: 그러면 그걸
1: 펜치만.
0: 따가지고 이거 따는데도 다돈 들고 그런 건데?
1: 그렇죠.
0: 저 운전학원에다 등록하면 그것도 몇십만 원인데?
1: 그렇죠. 꽤 나가죠. 근데 문제는 그게 앞뒤가 안 맞는 게요. 펜때만 평생 굴린 놈이 정년에면은 취업해 보려고 짜놨는데, 나이 먼저 물어보고 경험이냐 물어보는데 뭐 답이 없죠.
0: 아예 처음부터 이런 줄 알았으면 그런데다 괜히 돈 내비를 주지 않아도 됐을 텐데.
1: 그렇죠.
0: 그렇죠.
1: 운전면허 하나만 있으면 이렇게 1톤이라도 끌수 있잖아요.
0: 그러니까 말이에요. 일종 대형 따셨다 이거지?
1: 예, 버스 면허도 있습니다, 저.
0: 아니, 저도 일종 대형 면허 소지자예요.
1: 근데 그게
0: 저는
1: 필요
0: 일종 대형
1: 없더라고요.
0: 따라갔을 때 학원에 가면은 덤프트럭으로 연습하는 자로서 그랬더니 버스로 하더라니까, 그죠?
1: 예, 맞습니다, 버스요.
0: 야, 버스도 거의 뭐 아프리카 수출하기 직전에 중고 버스를 갖다 놓고 그거
1: 기아도
0: 한번
1: 안 들어가요.
0: 고발해야 돼, 뉴스로. 클러치.
1: 기아도 안
0: 아니,
1: 들어가요.
0: 요새 버스에 클러치를 달아놓고 시험장에서 돌아다니는 게 말이 됩니까, 그게? 예? 그 어마어마한 버스를. 아주 놀랬어.
1: 브레이크도
0: 하여튼,
1: 안될 때가 있어요.
0: 저도 하여튼 죽이똥 살똥해가지고 하여튼 합격했어. 저도 이제 면허에는 일정 대응을 갖고 있지. 아이고. 아,
1: 아이고,
0: 예지
1: 하여튼 건강하시고요.
0: 아빠님께서도, 잠깐만요.
1: 예.
0: 예지 아빠 청취자도 이렇게 문자를 보냈어. 토끼띠 형님 덕분에 저도 힘내서 일하겠습니다. 잠시 힘들다고 징징대던 제가 부끄럽네요. 거 봐요. 그죠? 우리 저 청취자님이 많은 다른 동료 청취자들한테 감동을 주고 있다니까.
1: 아유, 감사합니다.
0: 예, 뭐 이렇게
1: 저도
0: 살아나는 거지, 뭐 슬슬.
1: 어쨌든
0: 건강하시다니까.
1: 힘내야죠.
0: 아, 푸시업을 하루에 100번 하신다는 양반이 뭐 걱정할 게뭐 있어? 그렇게 건강한데. 네. 자, 그러면 여기에 파블로 PD가 오란다를 보내드린다 그랬어요. 파주시 한가
1: 예.
0: 쌀가밀에 오란다 세트 보내드릴 테니까 그 1톤 차에다 놓고 다니면서 졸릴 때좀 씹으세요.
1: 예, 그러려고요.
0: 그래요. 아유, 고맙습니다.
1: 아유, 감사합니다. 건강하십시오.
0: 예, 우리 수원의 청취자 화이팅 하십시오. 고맙습니다. 네. 노래 한곡 듣겠습니다. 아, 광표 가수입니다. 추억의 포장마차. 이분도 참, 여기 음식점 어디, 노원구 상계동에서 하신다 그랬나? 음식점 하면서 노래에 대한 열정을 잊지 않고, 예, 열심히 살아가는 분, 광표가 부릅니다. 추억의 포장마차.

술 한 잔 따라놓고 술잔에 키스하면. 아, 노래 좋아요. 광표의 추억의 포장마차. 옛날 뭐 추억의 포장마차 다 그랬죠. 뭐. 날씨 추울 때 딱 앉아가지고 어묵 하나 시켜놓고 소주 한 병 따라놓고 술잔에 키스하고. 아, 이런 노래 좋아, 저는. 네, 좋습니다. 자, 아까 그 수원 청취자님, 예, 이것저것 많은 돈 들이고 시간 들여가지고 자격증을 따놨는데 나이부터 묻으면서 취직 시켜줄 생각을 안 한다. 예, 푸념하셨는데 의외로 말이에요. 많은 분들이 공감을 많이 해주고 있어요. 언제 저 기회가 있으면 이런 이야기만 가지고 특집으로 한번 해봐도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서로 공감만 하는 것만 해도 대단한 거 아니겠습니까? 대책은 못 만든다 하더라도. 몇 분 더 소개해드릴게요. 공감 문자로. 2583님인데 60대는 그래도 희망이 있는 거예요. 70대 돼봐요. 진짜 희망 없습니다. 70 넘어서는 풀 뽑는 것도 합격하기 힘들어요. 예, 아이고, 아주 현실적인 그 문제 제기를 해주셨네요. 풀 뽑는 일도 70 넘으면 안 시켜준다 이런 얘기네. 예. 그 왜 그렇지? 예? 뭐 노인 일자리 뭐 늘린다고 맨날 뭐 새 정부나 들어서고, 아, 이번에도 뭐 지방자치 선거 있었습니다만 뭐 시장 군수 나오는 사람들이 아마 100이면 100 전부 다 노인 일자리 그 항목 안 쓴 사람 없을 거예요. 그죠? 아, 근데 막상 되고 나면 왜 이렇게 나이 먹었다고 말해요. 그러면 안 되지. 예? 아, 그, 하루에 푸시업을 100번이나 하는 사람인데, 예? 60 됐다고, 70 됐다고, 그냥 집에서 놀으라는 게 말이 되는 거예요, 그게. 예? 100세 시대 이게 뭔 말이냐고요. 예. 예, 사실 저도 그래요. 예. 어떻게 하다가 운이 좋아서 월급 출연료도 없이 이거 DJ는 합니다만, 저도 언젠가는 이걸 못하게 되겠죠. 그런 날이. 그래서, 사감동에 있는 피아노 학원 다니면서 취미로 늙어도 한번 피아노로만 취미로 한번 해보겠다 그러는데, 사실 그게 뭐 한다고 그래서 뭐 돈 버는 일도 아니고 그냥 이제 취미로만 하는 건데 막연하긴 합니다. 저도 사실 이거 안 하면 뭘 해야 될까? 그냥 대답이 질문만 해놓지 답변은 뭐 제 안에서 나오는 건 아니니까. 하여튼 하루하루 저는 열심히 산다고 생각을 하는데, 자, 좋습니다. 예. 오늘 편념들을 많이 해서 죄송합니다. 자, 2707님께서 나눔 선물 받으셔가지고, 아, 구리시 양꼬치 받으시고 거기 갔다 오셨나 봐. 사진 찍어서 올렸네요. 일구형님, 지난주 구리 스택동 양고기 모듬 세트 당첨 청취자예요. 덕분에 어머니 모시고 가서 즐겁고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왔습니다. 여기 사장님 정말 멋있어요. 양고기는 정말로 맛이 끝내주고요. 근처 사는 분들뿐만 아니라 멀리서도 굳이 여길 찾아와서 만족해 하시더라니까요. 어머니와의 행복한 추억을 만들어줘서 감사합니다. DBS의 조속한 정성화를 기원합니다. 고맙습니다. 자, 양꼬치 양다리 걸치는 날에 지금 식당 식탁 위에 양꼬치 위에

파란 그 가루가 뿌려졌는데 저게 뭘까? 예, 향신료겠죠, 향신료. 예, 꼬치도 있고요. 예. 여기 사감동에도 양꼬치구이집 있는데. 예. 아, 이거 예, 땡깁니다. 나눔 선물 양꼬치 사장님 듣고 계시나 모르겠네. 고마워요. 하여튼 이렇게 다른 청취자들 즐겁게 해줘서. 예. 자, 이번에는 당첨자입니다. 4721번님. 당첨됐어요. 정답 1번 적도고요. 더운 날씨 운전하는 남편한테 주고 싶어요. 시원한 음식 좀 받고 싶습니다. 4721님 아무래도 아내분이신 것 같아. 서울 가락시장 바다나라에 봄 도다리 세 꽃이 모둠해 2인 식사권 보내드리겠습니다. 가서 잘 드시고 오세요. 2285번님 당첨. 1번 적도가 정답이고요. 양고기 세트 저도 받고 싶어요. 왜냐? 9살짜리 아들이 너무 좋아해서 같이 먹을 겁니다. 어, 9살 애가 양고기의 맛을 드렸습니까? 야, 좋죠. 예. 양고기만 먹어야죠. 예. 옆에 무슨 뭐 파란 병 이런 거는 절대 근처 못 오게 하고. 2285번님한테 예, 구리시 수택동 양꼬치 양다리 걸치는 날에 양고기 모듬 세트 3인분 보내드릴 테니까 가서 잘 드세요. 아들 데리고 가서. 2993번님 당첨됐어요. 정답 1번 적도고요. 저는 용인 동백 코다리 명가 받고 싶어요. 왜냐? 업무에 지친 남편과 육아에 지친 저 둘이서 휴가 내고서 데이트 좀 하면서 동백의 코다리 먹고 싶습니다. 예, 2993님 부부를 위해서 용인 동백 코다리 명가에 점심 특선 2인 식사권 보내드릴 테니까 가서 맛있게 드시기 바랍니다. 9504번님 당첨됐어요. 반갑습니다. 19 선배님 가끔씩 뵈는데 처음으로 응원 문자를 드립니다. 늘 응원합니다. 정답은 1번으로 할래요. 예. 저한테 선배님이라고 호칭을 해주셨는데 예. 무슨 학교나 뭐 직장이나 뭐 그런 단계가 있는 건가? 보통 19 형 오빠 이렇게 해서 보내주시는데 예. 어쨌든 누군지 모르겠습니다만 9504 청취자님한테 냉장고 속에 장독대 당아리에 김치용 사각 항아리 보내드립니다. 잘 쓰세요. 2994번님은 네, 의견 문자를 아까 이 60, 70대에서 나이 때문에 취업하기 힘들다 그 인터뷰 듣고 공감 문자를 보내셨는데 이렇게 써서 보냈어요. 요즘 말입니다. 시니어들을 취직하려면은 국민 체력 100에 3등급을 받아야 한답니다. 어렵습니다. 아휴. 국민 체력 100이라는 게 뭔가 이게 국민 체력 100 예. 그런 게 있나 보죠. 알겠습니다. 아, 그 시니어한테는 시니어 맞는 그런 일과 체력이 좀 요구되면 그 정도면 뭐 되는 거 아닐까요? 아주 쉬운 일. 예. 그럼 뭐 시니어들을 어떻게 하라고? 그럼 어떻게 하란 말이야? 그러면. 예. 아 이게. 지금 파블로가 찾아가지 올렸는데 국민 체력 100이라는 게 이거라네요.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개인의 체력 상태를 과학적인 방법으로 측정 평가해서 운동 상담 및 처방을 해주는 대국민 체육복지 서비스다. 그러니까 체육진흥공단에 가서 체력 상태를 검사를 받나 보죠. 근데 거기서 또 3등급을 받아야지 그런 또 자격증을 요구하나 보죠. 예, 그런 게 있나 봐요. 예. 알겠습니다. 자, 2부 오늘 월요일 날이거든요. 여기까지 하고 예, 3부에 가수 나오는 시간 점심 먹고 디저트 쇼인데 오늘 가수가 누가 나오냐. 신유 씨 나옵니다. 아, 신유 씨 아주 멋진 사나이. 오랜만에 저도 뵐 것 같습니다. 신유 하면 고장난 벽시계 떠오르고 나는데 자, 이따 뵙는 걸로 하고 2부 끝곡은요. 자, 고장난 벽시계. 아, 그 나훈아 씨 원곡이지? 예, 네, 맞아 그래. 아, 그래 알아 나도. 근데 신유가 불렀다고. 어? 자, 2부 여기까지 하고요. 힘든 싱어 도전했던 가수 앞으로도 한동안 뒤로도 한동안 한동안이 부릅니다. 돌아오지 않는 사랑. 3부에 뵙겠습니다.

0: TBS 캠페인
1: TBS 연중 캠페인 아름다운 내일을 향해 동행합니다. 배우 메리 스트립은 무명 배우 시절 영화 킹콩의 오디션을 보러 갔다가 너무 못생겼다는 이유로 탈락했습니다. 심사위원들에게 그녀는 이렇게 얘기했죠. 너무 못생겼다고 생각하신다니 유감이네요. 하지만 그것도 그저 수천 개의 의견 중 하나일 뿐이라고 생각합니다. 못생겼다는 이유로 오디션에 탈락했던 메릴 스트립은 미국 아카데미상에 21번이나 후보에 오른 대배우가 됐습니다. 나를 깎아내리는 말도 그저 수많은 의견들 중 하나일 뿐이라는 생각. 인생 2막을 다시 시작하게 하는 힘이 됩니다. TBS 연중 캠페인 아름다운 내일을 향해 동행합니다는 100년의 약속 글로벌 금융판매 협찬입니다.
2: 단시간에 많은 비를 뿌리는 집중호우는 큰 피해를 가져올 수 있는데요. 가정에선 하수구나 배수구 등 집 주변을 미리 점검해 주시고 침수 위험이 있을 땐 전기기구 콘센트는 빼주세요. 운전 중 집중호우를 만나면 속도를 줄이고 물에 잠긴 도로를 피해 저단 기어로 운행해 주세요. 천둥이나 번개가 칠 때는 가까운 건물 안이나 낮은 곳으로 대피해 주시고 감전 위험이 있는 전신주나 가로등 근처에는 가지 마세요. 많은 인명피해와 재산피해를 낳는 집중호우. 철저한 대비만이 피해를 줄이는 방법입니다.

0: 전원을 틀어도
1: 아유 더워.
2: 더워.
1: 아유 왜 이렇게 덥냐.
2: 너무 덥네.
3: 왜 이렇게 더운 거야.
0: 무더위가 시작되는 7월은 온열질환 환자가 급증하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온열질환을 예방하기 위해 가장 더운 시간대인 낮 12시부터 5시는 외출을 자제하고 야외 활동 시에는 챙이 넓은 모자를 착용하세요. 틈틈이 마시는 물로 수분을 보충하는 것도 잊지 마세요. 충분한 수분 섭취와 그늘에서의 휴식. 온열질환을 예방하는 가장 쉬운 방법입니다.
4: TBS 교통정보 2시 58분 정보센터입니다. 서울시내 강변북로 구리 쪽으로 가는 길 곳곳에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원효대교를 조금 못 간 지점 1차로에서 또 동호대교 부근 4차로에서 더 가서 영동대교를 조금 못 간 지점 4차로에서는 각각 작업을 하고 있어서 작업 지점을 앞두고 정체되고 있고요. 올림픽대로 공항 쪽으로 가는 길은 한강대교를 조금 지난 지점 5차로에서 사고 처리를 하고 있어서 부근 차로 변경에 유의를 해서 지나셔야겠습니다. 또 신정로 서부 트럭 터미널에서 작동터널 방면으로 가는데 3차로는 도로 침하 현상이 있어서 부근 차단됐다는 점 참고하셔야겠고요. 서부간선도로는 도심 성산대교 쪽으로 가는데 오목교에서 양평교 부근까지 서행합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32.3도, 습도는 30%입니다. TBS 정보센터였습니다.

0: 스피커를 씹어먹는 박력과 흥분. 듣지 않고는 믿을 수 없는 소음. 라디오 역사 초유의 황금 같은 사나이. 그의 이름은?
1: 우리 사이에 동성명은 필요 없을 것 같은데.
0: 최일구의 허리케인 라디오.
2: 절찬리 방송 중.
3: 3부 첫 곡이에요. 진영이 부릅니다. 덥시 좋은 날 아싸.

네, 첫 곡으로 진영의 더없이 좋은 날 듣고 왔습니다. 네, 스튜디오 벽에 걸려있는 저 텔레비전 YTN에서요, 현장에 중계화면이 들어오고 있는데요. 뭐냐 하면은, 홍정도 중앙그룹 부회장이 지금 긴급 기자회견을 하고 있어요. 유동성 위기를 겪고 있는, 그러니까 돈이 없다는 거죠. 지금 JTBC. 여기 저, 바로 길 건너에 JTBC 있거든요. 네. 회생 절차를 신청했다고 홍정도 중앙그룹 부회장이 지금 회견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월드컵 중계권도 샀고 뭐 그래서 좀 무리했다는 이야기도 있고 그래 KBS만 조금 돈 보태가지고 같이 하는 거 아닙니까? 옛날 같으면은 뭐 지상파 3사는 당연히 그룹에 저 같이 들어가고 그랬었는데 이것도 이제 많이 바뀌고 있습니다. 예. 요즘 뭐 미디어 시장이 유튜브네, 넷플릭스네, 뭐, 사실 콘텐츠라는 게 뭐, 눈만 뜨면 다 그냥 곳곳에 널려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예, 광고 시장 파이는 한정되어 있는 거고, 예. 미디어라는 게 결국에는 기업이 그 광고밖에 더 있습니까? 거의 수입이라는 게. 예. 이제 대외 여건도 악화되고 그러니까 불가피한 선택이다. 홍정도 중앙그룹 부회장의 긴급 회견입니다. 예. 자, 이거, 파블로 PD가 소주 한잔하면 맨날 입버릇처럼 하는 게 저한테, 형님, 요즘요, 매스 미디어 시대는 가시오. 예. 그건 뭐가 오냐? 그랬더니, 내로우 미디어 시대가 온 거래요. 예. 대형, 예. 지상파, 어마어마한 그런 시대보다는 이제 작은 개인 미디어들이 뜨는 세상이 된 거다. 그래서, 쟤하고 저도 좀 유튜브를 좀 해보려고 그러는데 뭐 하려고 하면 이것도 다 돈 들어야 되고 아 참 쉬운 게 하나도 없더라고요. 예. 모르겠어요 저도. 예. 자 0340님께서 오랜만에 아니 처음으로 이 허리케인을 듣고 계셨나 봐 이렇게 문자를 보냈네. 매일같이 하는 거예요. 저는 이 허리케인 라디오 오늘 처음 듣는데요. 여긴 대전이에요. 예. 대전에서 지금 문자를 보내셨구나. 아, 이거 한 지 꽤 오래됐죠. 2017년 10월부터 했으니까 올 10월 되면, 넉 달 되면 이제 만 9년째 하는 거예요. 이거 만 9년째. 예. 자주 좀 들어주시고요. 홍보 좀 해주세요. 예. 그리고 나눔 선물 받으시고 가락시장 횟집을 다녀오신 4985님께서 후기를 보냈네요. 어제요, 가락시장 횟집 가서 너무 맛있게 먹고 왔습니다. 사장님도 잘해주고 가족 모두 행복한 주말을 보냈습니다. 지금은 집에서 텔레비전으로 시청, 아, 이 텔레비전 보고 계시구나. 사진, 아이고, 네. 전부 아기까지, 어린이까지 해가지고 다섯 분이 가셨네. 예. 아마 손녀 딸쯤 되는 것 같고, 예. 잘 다녀오셨네. 여기 뭐 전복, 그 다음에 전복 썰어 놓은 거 회, 물회 같은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연어, 뭐 광어 이런 쫙 쓸어 놓은 것도 보이고요. 매운탕도 있습니다. 미나리도 보이고. 어 이건 또 뭐야? 조개탕인가 봐요. 어 아주 푸짐하게 또 올라가 있고. 아니 이 어디 여기가 저기잖아요. 그 가락시장 바다나라에 봄도다리 새꽃이 모둠의 2인분인데 아니 이렇게 많이 저 주시면 고맙긴 합니다만 우리 바다나라 사장님 남는 거 없겠다. 아 고맙습니다. 예. 자 이번에는 1454번님 예 나눔 선물 당첨자입니다. 정답은 1번 적도입니다. 저도 오늘 에콰도르의 뜻을 처음 알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선크림을 신청해 봅니다. 왜냐하면 아기와 어린이집 하원하고 놀이터에서 같이 뛰노느라 피부가 저절로 익어가면서 깜댕이가 되고 있어요. 도움되겠죠? 아니 당연히 도움되죠. 아내도 아기와 같이 놀아줄 때 슥 발라주려고 합니다. 미리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하셨네. 1454님이 그러니까 아기가 그러니까 어린이집 하원하면 그 놀이터에 가서 같이 놀다가 이제 집으로 들어가는 거니까 그때 바르시면 딱 되겠네. 예. 오늘 같은 날은 정말 선크림 안 바르면 피부가 많이 상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1454님한테요. 일산 마두역의 오킴스 피부과 선크림 보내드릴 거예요. 예. 에콰도르라는 데가
제가 보니까 이 나라에 가면은요, 적도가 지나고 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 나라. 거기 표시가 이렇게 쫙 되어 있어요. 적도, 영도 이렇게 쫙 표시가. 예. 그 저쪽 태평양 쪽에 가면 그 섬이 있는데 옛날에 그 저 종의 기원 그 누구예요? 그 사람이 여행을 했다는 그 갈라파고스. 예? 군도가 거기죠. 그 갈라파고스 거북이. 그게 다 에콰도르령의 이제 그 나라니까. 예. 가봤냐고요? 가서 보지는 않고 그냥 보기만 했어요. KBS 걸어서 세계 속으로. 찰스 다인 종의 기원 쓴. 예. 찰스 다인 여기 머물렀다는 거야. 그래가지고 거북이. 자, 이제 잠시 후에 점심 먹고 디저트 쇼. 아줌마들의 프린스 왕자 가수 신유 씨가 나옵니다. 예, 유튜브로도 보실 수가 있고요. 자, 이제 31166님의 신청곡인데요. 이렇게 문자를 보냈어요. TBS도 BTS처럼 모두 다시 모여서 활짝 웃는 그날이 곧 올 거라 믿고 응원하겠습니다. 송대관의 쨍하고 했던 날 크게 한번 틀어주세요. 아유 제발 그랬으면요. TBS, BTS 어? 이거 뭐 조합만 이 좀 다르지? 똑같네? TBS, BTS 알파벳 들어가는 아이고 고맙긴 한데요. BTS까지는 저희가 어떻게 언감생심이고요. 예. 그래서 숨이나 쉴 수 있게 예. 입에 풀칠이나 할 수 있게 조금만 도와주시면 그거밖에 없이요. 예. 자 3116님 신청곡 나가고요. 송대관 쨍하고 해뜰 날 듣고 자 신유 씨 들어오라 그래. 예.

0: 온 국민이 사랑하는 명품 스타와 함께합니다. 디너쇼 아니죠? 점심 먹고 디저트쇼! 먼저 보조 MC계 개구쟁이 김태발입니다. 어서오세요.
1: 우리 함께 놀아요? 개구쟁이? 개구쟁이. 반갑습니다. 싱어송라이터 김태발.
0: 돈가스가 애칭을 적어놓은 거야?
1: 까불어서 그런가 봐요.
0: 돈가스가 그래도 애칭은 여러 가지 많이 갖다 붙여줘. 네? 날씨가 오늘 너무 더워.
1: 그러니까 무슨 초여름도 아니고 깊은 한여름에 들은 것 같은.
0: 초여름이지. 뭐가 네. 초여름이 아니야.
1: 30도니까요.
0: 초여름이야 지금.
1: 그래요? 그럼. 그런데 왜 이렇게 더 더워요 느낌은?
0: 이상고원.
1: 좀 자상하게 좀 해주세요 시작부터.
0: 얘도 요새 출연료를 안 받으니까 내가 뭐 얘기하면. 여보세요.
1: 뭐 보세요.
0: 나도 못 받아 이 사람아. 너만 못 받는 게 아니고 스트레스 그만 풀어.
1: 아무튼 누구 하나 건드려봐.
0: 자. 오늘도 특별한 선생님 아까 잠깐 예, 말씀드렸는데 그렇습니다. 김태발 씨 소개해 주세요.
1: 갑니다. 자, 어머님들의 영원한 프린스 대한민국 트로트계를 뒤흔든 독보적인 미성의 소유자 데뷔곡 잠자는 공주부터 시계바늘 꽃물까지 전 국민의 컬러링과 애창곡을 책임져온 트로트계의 아이고 황태자십니다. 최근 새로운 둥지에서 더 화려한 비상을 준비 중인 봐도 또 보고 싶은 남자 가수 와 이분을 영접할 줄이야 신유씨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2: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출연료 받는 신유입니다.
0: 무슨 출연료가 여기 안 줘.
2: 아, 안 줘요? 주제 아, 그러면 안 주면 안 받죠.
0: 여보세요. 지금 무슨 소리 하고 있어.
1: 아니 저를 일단 먹이려고 그런 건데요. 자기도 못 받는지 모른 거야.
0: 다른 데서 받는다. 아니 네. 요새 그 KBS TV에 네. 네. 그 뭐지 백투더 뮤직입니다. 백투더 네. 뮤직. 네. 여자 가수 그분이 누구지?
2: 아, 소찬희 선배님하고 소찬희 씨. 네. 네. 같이 이제 2MC로
0: 그거 저
2: 있습니다.
0: 이렇게 돌리다가 나오면은 찾아가면서 보지는 않고 네. 나이 먹어서 언제 그걸 찾아가면서 그쵸, 네. 돌리다가 보면은 끝까지 봐.
1: 아, 저는 찾아가서 감사합니다. 보는데 왜냐면 추억의 그 우리 때 그 추억의 음악들이 많이 나와서 그쵸, 네. 아 좋아하는 가수는 다 나오니까
0: 몇 시 하는데?
1: 그게 아니 라이브로 항상 재방송으로 하니까 라이브로 항상 해가지고 되게 좋더라고요. 네. 저희들은 준수 네. 프로예요.
0: 라이브로 재방송한다는 게 뭔 말이야?
1: 아니 그 촬영하신 거를 네. 재방송으로 보여준다고 그게 많이
2: 아 그렇죠 재방송으로는 많이 나옵니다.
0: 아
2: 나옵니다.
0: 여기 딴 예. 채널 곳곳에서
1: 그렇죠 그렇죠 예.
0: 그렇게 얘기하지 좋아. 라이브로 무슨 재방송을 해
1: 좋아 시작부터 왜 이러지?
2: 아니 근데 두 분 되게 언짢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출연료가 그렇게 많이 안 나오시나 봐요.
0: 신유 씨가 좀 주고 가라.
1: 지금 많이가 아니라 전혀 안 나옵니다.
0: 아니 근데 네. 제가 아까 신유 씨 고장난 벽시계.
2: 네네.
0: 그게 아. 시계 바늘이야 그게?
2: 예, 고장난
0: 내가 기억하고 있는 게
2: 벽시계는 네. 아마 저기 나훈아 선생님 곡이고요. 네, 저는 시계 바늘.
0: 시계 바늘. 예. 여기서 라이브로 그 노래 나는 왜 고장난 벽시계를 입는지 아니, 죄송합니다.
2: 아니요 헷갈리시는 분들이 예. 예, 그 출연료 못 받으신 분들이 종종 헷갈리세요.
0: 너 매기는 거냐? 신유 씨 나왔다고 문자 소개해봐.
1: 네, 구사 구하나님께서
0: 읽으려고 그랬더니 지워버려.
1: 잠깐만. 야, 출연료 안 준다고 이제 PD도 이제 문자 지우냐?
0: 완전히 매기네, 매겨.
1: 자, 일단 거,
0: 왜 PD도 너를 매기니? 어떡하냐?
1: 자, 일단 보이는 걸로 할게요. 네. 유튜브로 좋아좋아님께서 신유님 보려고 사무실에서 몰래 보이는 라디오로 보고 있습니다. 사계절 미모 제철인 우리 신유님. 오늘도 눈이 부시시네요.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0: 아이고 고맙습니다.
2: 감사합니다.
1: 구 0919님께서는 신유 왕자님 기다리고 있습니다.
0: 아, 그렇죠. 신유 씨한테는 그 캐릭터가 왕자야.
2: 아이고야.
0: 자, 몇 년 만에 지금 나온 것 같아? 1년 만에? 2년 만에 여기.
2: 한 1년 그죠? 1년 좀 넘은 것 같기도 하고요.
0: 일단 저 팬들한테 네. 인사. 정식으로.
2: 예,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이렇게 찾아뵙습니다. 신유입니다. 반갑습니다.
0: 네, 그래요? 다 했어요?
2: 네. 네.
0: 자, 그러면 파트 1 여기 써 있네. 근황 및 새로운 출발. 예. 네. 자, 1번 이번에, 질문.
1: 예, 일단
0: 1번 질문 해 봐. 예. 여기 써 있는 대로.
1: 내가 알아서 할게요. 일단 그 우리 신유 씨한테 첫 질문이 뭐냐면 이번에 소속사를 옮겼다고.
2: 예, 예.
1: 그래서 뭐 트롯 대가들을 포함한
0: 여보세요. 네. 그것만 하면 제가 이제 저 신유 씨가 얘기를 해야지.
1: 그러니까 예. 김현자 선배님 계시고.
0: 아니, 그것만 물어봐. 예, 예, 이번에 저희... 소속사를 옮겼어요. 그것만.
2: 초일에 회사로 옮겼고요. 그 네. 회사에 이제 김연자 선배님이 계시고 네. 또 후배 가수들도 뭐 황민호도 있고 뭐 홍지훈 씨도 있고 뭐
0: 강남스타일
2: 예 그래서 아주 좋은 회사로 예, 가서 열심히 지금 또 하고 있습니다.
0: 회사 이름이 뭐라고요?
2: 초이랩입니다. 초이랩.
0: CHY? 예, 초이랩. 최 씨예요?
2: 정확합니다.
0: 초이랩. 예, 초이랩이다.
2: 정확한.
0: 아, 네. 그렇구나. 또 질문.
1: 아, 2번 질문 해주시죠.
0: 아니야, 남았어.
2: 그냥 아예 제가 다 읽을까요? 그냥 그게 낫지 않아요?
0: 여기 써 있잖아. 회사 분위기는 어떤가요?
2: 아, 회사 분위기는 뭐 너무 좋고요. 네. 예, 아주 정말 회사 같습니다.
0: 아니, 제가 왜 이렇게 묻냐면. 네. 저 돈가스가 네. 작심하고 아마 대본을 썼나 봐. 나보고 아까 토크백 눌러가지고 네. 아 형님 저 써 있는 대로만 진행해 주시면 된다는 거야. 아 자신 있게 그렇지.
1: 아 애드립 안 됩니까?
0: 아 오늘? 내가 뭐 맨날 얘기하면 야 좀 대본 갖게 좀 쓸려면 써라 뭐 이러니까 뭐 날밤새고 썼대.
2: 근데 지금 계속 애드립으로 하신 거 아니에요? 써 있는데.
0: 아, 써 있잖아 거기 파트한 1번. 이번에 네. 소속사로 옮겨서, 자, 이번에, 네, 네. 이번 물어봐.
1: 근데 저희가 일단 그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네, 네. 신유 씨한테 좀 살짝 질문 드리고 싶은 게.
2: 아, 예.
1: 신유 씨를 이렇게 뵈면은 우리 일구행디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좀 외모도 잘생긴 데다가 좀 분위기가 차분
0: 있어 보이지. 네.
1: 그래서 그런데 혹시 제가 오늘 진행하면서 좀 많이 까불고 그래도 됩니까? 미리 사전에.
2: 아니 뭐 얘 지금처럼
0: 저 지금 그러고 예. 있어.
1: 아 그래요?
0: 어, 그렇게 어, 해놓고 뭘 물어봐. 알았어, 아니 왜 그걸 왜?
1: 아니 까불려고요 좀.
0: 전혀 무리가 아니에요. 신유씨는 예. 어? 저기 보조 MC의 개구쟁이보다 어려.
1: 알고 있습니다. 네. 네.
2: 좀 막대해 주세요.
0: 네. 그러니까 네. 막대해 달래잖아.
1: 알겠습니다. 네. 요즘에 이제 포털에 보면은 신유 씨를 이렇게 가끔 검색하는 분들 계시지 않습니까? 예, 예, 근데 예. 이게 뭐죠? 그룹 아이돌 그룹이랑 신유 씨랑 무슨 연관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2: 아 투어스의
0: TWS
2: 그 그룹 안에 그 멤버 중에 한 분이 이름이 네. 신유예요.
1: 에?
2: 굉장히
0: 동명이인이야.
2: 예, 굉장히 인기가 있는 친구들이고 그래서 이 친구가 또 이름이 신유라서 네. 제가 아주 그 친구의 덕을 많이 보고 있죠.
1: 아 그러니까 이제 아이돌을 찾으려고 신유를 검색했는데. 진짜 또 우리 신유 왕자님이 딱 나타나니까 예. 오, 이 삼촌은 누구야?
2: 그렇죠.
1: 어, 너무 좋다.
0: 같이 뜬다 이거. 그리고 어, 이 친구예요? 지금 뛰어올려는?
2: 맞아요, 맞아요.
0: TWS의 신유?
2: 네. 오, 투어스의 신유인데 이 친구도 너무 잘생겨서.
0: 어, 진짜. 네. 어렸을 때 내 모습을 누가 여기다 올려놨어?
1: 그 애드립 하지 말래잖아요. 아,
0: 나는 해도 돼. 너만 안 하면 돼.
2: 요즘 그런 말씀하시면 큰일 나요.
0: 아, 죄송합니다. 네. 죄송합니다.
1: 조심하셔야 돼요.
0: 아, 그냥 농담 한마디 한 거요. 네. 자, 또.
1: 아니, 그럼 그 친구한테 뭐 한마디라도 좀 이렇게 공중파를 이용해서 예. 좀 한마디 신유가 신유에게.
2: 아, 아니, 뭐, 열심히 하세요. 감사합니다. 내 이름을 널리 알려주셔서.
0: 이름이 네. 이제 신유니까. 나 신유. 응? 그지? 나 신유.
1: 형이기를 다행인 줄 아세요?
2: 지금. 근데 죄송한데 이거 지금 생방인 거죠?
1: 아, 생방이에요.
0: 그럼 생방이지 뭐 녹음이야 이게. 예, 예. TV로 다 보고 계셔 아니, 지금.
2: 지금 생방이죠.
0: 저 TV에 유튜브에 다 나가 지금. 예. 동접자가 적어서 그렇지.
1: 아니 워낙 본래 신유 씨가 예. 뭐 노래도 노래지만 또 진행도 그 잘해주시기 때문에 예. 사실 좀 별 걱정은 안 하는 게 신유 씨가 예. 저희가 좀 불필요할 때는 예. 알아서 좀 진행 좀 부탁드릴게요.
2: 알겠습니다. 저희가. 제가 틈틈이
1: 진행해 예. 주시죠. 예.
0: 그냥 신유 보고 지가 알아서 다 질문을 답변하고 방송 우리보다 더 잘하는 사람이잖아.
1: 그러니까요.
0: 예. 우리는 너 나가 있자 그냥.
2: 그냥 툭 던져주세요. 제가 알아서 하겠습니다.
0: 자, 3번 던져.
1: 자, MBN의 MBN의 그 최근에 뵌게 이제 무명전설.
2: 네, 맞습니다.
1: 거기서 이제

0: 그
1: 무명가왕
0: 아니 무명전설 무명전설에서 마스터로
1: 무명가왕이라고 써놨잖아.
2: 잘못 적은 거죠.
1: 그거 누가 이렇게 쓴 거야? 빰 돈가스야? 좀 잘 좀 해 이 사람아. 여기다 예. 현역가왕에다가 예. 빨간색으로 플러스 밴드로 그, 지우고서 예. 그 위에다 무명가왕이 써놨어. 그러니까
2: 무명전설하고 현역가왕하고 섞어놓은 것 같은데요.
1: 예. 예.
2: 무명전설입니다.
1: 무명전설이래잖아. 예. 그걸 무명가왕이라고 또 써놓은. 아, 나 쟤 때문에 하여튼.
0: 저번에 네. 이승훈, 아니 이승철, 신승훈 나올 때도요. 가수 섞어가지고 신승철이라고 그랬어요. 자, 아무튼 그 무명전설에서 마스터로 맹활약을 해주셨지 않습니까?
1: 네. 아, 신유 씨가.
0: 네. 네. 근데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우리 신유 씨가 노래할 때 자기가 누군가가 상대방이 보고 지켜보면서, 너 알았어. 너 거기, 그 부분 좋았어. 얼마나 잘하나 봐야지. 그럴 때가 있지 않습니까?
2: 아, 예. 아니, 뭐, 아, 되게 얼마나. 기대를 하죠. 네, 딱 나왔을 때 아 얼마나 잘할까 이런 기대를 하게 되죠.
0: 그러니까 이제 마스터로 하실 때는 그 후배들 볼 때는 네. 느낌이 또 다르실 것 같아요. 본인이
2: 그렇죠,
0: 때 말고.
2: 그렇죠. 예, 많이 다르고요. 그러니까 뭔가 이게 뭐 마스터 자리라고 거기서 뭔가 뭐 감투를 가지고 누굴 네. 지적하고 이러는 것이 아니라 그 자리는 그 나오신 분들을 응원해 주는 저희는
1: 그런 선배로서? 예,
2: 서포터를 선배로서. 하는 그런 자리이기 때문에.
1: 예, 서포트.
2: 예, 그래서 저희는 그렇게 응원을 하는 거죠. 그리고 또 정말 좀 안 좋은 버릇이나 안 좋은 것이 있다면 선배로서 또 얘기해 줄 수 있는
1: 따끔하게
2: 그, 예, 그런 자리가 또 아, 되기도 하고요. 예.
0: 그럼 오늘 진행을 또 많이 TV로도 하고 계시니까 그 진행 또 선배로서 보는 그 일구행디의 진행은 어디가 조금 따끔하게 필요할까요?
2: 아, 저는 독보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의 독보적인 진행이라고 생각하고요.
1: 얘기는 거야 지금?
2: 아니요. 영원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1: 아이, 네. 고마워. 아. 네. 아니 오늘 그리저라도 아까 2부에서 네. 수원에 있는 청취자하고 인터뷰를 하는데 네. 자격증을 대여섯 개를 따셨대. 그 돈 많이 들어가지고.
0: 와,
1: 근데 네. 이제 은퇴해가지고 60 넘어가지고
0: 네.
1: 그거 어떻게 취직 좀 하려고 그랬더니 나이부터 묻는다는 거 아니야.
0: 아이고.
1: 그러니까 지금 신유 씨가 네. 저한테 네. 뭐 오래 살 수 있다 그러니까 너무 고맙네.
2: 영원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1: 하여튼 여기 끝나면은 어떻게 소속사 이름이 뭐라고?
2: 초이랩입니다.
1: 거기 네. 가서 어떻게 뭐 경비라도 안 되냐 나? 거기?
2: 거기 오시면 너무 환영할 것 같은데.
1: 알았어.
0: 아니 초유랩이면 최 씨 아니에요 대표님이 혹시?
2: 그렇죠 최 씨.
0: 최일구.
2: 네네 같은 최 씨.
1: 알았어 그만하고 자 또 질문 드려.
0: 자 그런데 일단 그 무명전설 한 번 더 질문을 드릴게요. 네네. 노래 잘하는 그러니까 우리 신유 씨가 막 노래하던 때 그 친구분들 있지 않습니까 노래들. 그런데 요즘에 또 젊은 친구들을 이렇게 노래하는 거 보면은 노래 잘하는 후배들이 의외로 많죠.
2: 아 그럼요. 요즘은 뭐 노래 다 잘하는 것 같아요. 네, 다 잘하는 것 같고 얼만큼 개성이 있고 보이스 칼라가 독특하냐의 차이인 거지 노래들은 참 다 자기만의 그 색깔로 잘 하는 네. 것 같아요.
1: 가만히 있어봐. 아, 여기 유튜브 동접자가 네. 역시 프린스 신유네. 동접자가 지금 190. 예? 187, 190이야. 보통 뭐 50 들어오시잖아. 어? 대단하다, 신유 정말. 어, 진짜 트롯계 프린스. 이게 팬이 많으신
2: 더 들어오셨어야 되는데. 네.
1: 아, 이 정도면.
2: 한 1000대로 넘어갔어야 되는데.
1: 어마어마한 거야. 예. 자, 네. 또 밑에 있잖아. 저 질문 드려, 여기.
0: 아, 오늘 뭐 노시는 거예요?
2: 근데 죄송한데 생방 때 이렇게 좀 마가 떠도 되는.
1: 안 무슨 되죠. 마가 떠, 마가 뜨기는.
2: 많이 뜨는데.
1: 아이, 무슨 마가 떠. 네.
2: 불안해 죽겠어요.
1: 우리는 거칠어, 항상.
0: 자, 그리고
1: 여기 질문 드리려니까 네,
0: 우리 신유 씨가
1: 예. 저 질문
0: 지금 하고 있잖아요.
1: 불안해.
2: 하는 거야?
0: 예. 우리 신유 씨가 네. 일단 공연 계획이 있으세요.
1: 그렇지. 그거 물어보라고.
0: 자, 잠깐만요. 좀 리셋을 하고 가겠습니다. 신유 씨?
2: 예.
0: 신유 씨만 사과 말씀 드리고 처음부터 다시 리셋을 해 가지고 자, 헐. 헐. 큐. 자, 공연 소식이 있으십니다. 네. 근데 공연하는 거는 뭐 늘상 많이 하셔 가지고 걱정을 안 하는데 네. 이번에 공연은 좀 다르시네요.
2: 아, 이거는 제 공연이 아니라
0: 예.
2: 어떤 분의 공연에 게스트로 제가 이제 나가게 되는데 이분이 네. 이제 일본의 레전드 그 아이돌 1세대 아이돌이세요. 콘도 마사이코라고.
1: 네. 콘도?
2: 예.
1: 콘도 운영하시는 거야? 그건 아니고. 아, 예. 아 죄송합니다.
2: 예. 모르겠어요. 일본에서 하실지 모르겠어요.
1: 콘도 마사이코라 가지고 콘도 예. 이름인 줄 마사이코 콘도 그런 줄 알았더니
0: 좀 얘기 좀 해도 냅둬 봐요, 좀.
1: 야, 난 사회자니까 아무 때나 끼어들 수 있어. 나는 리베로야, 리베로.
2: 근데 이분이 그 노래가 참 유명한 노래가
1: 뭐 있어요?
2: 많아요. 우리 그 대한민국 국민들도 다 아는
1: 뭐?
2: 김기라긴이라고.
0: 어? 그 노래 부르는 사람이에요?
2: 그 노래 부르신 분.
1: 김기라긴이

0: 그렇게 하려고 그랬어 내가. 네. 네. 긴기라기니.
1: 정말 오늘 하루가 길다 진짜.
2: 아니 기네요.
0: 네, 그래가지고 긴기라기니다 뭐라고.
2: 아 그분이 네. 47년인가 9년 만에 아마 한국에서 콘서트를 하시는 걸 거예요.
0: 그래요?
2: 근데 그쪽에서 먼저 연락이 와주셔가지고
0: 신씨한테
2: 예, 저희 회사로 먼저 연락이 와주셔가지고 너무 감사하게 영광스럽게 생각하고 있죠.
0: 콘도 마사이코 씨가 언제 그런 공연을 하는 거예요?
2: 6월 27일일
0: 6월
2: 거예요.
0: 27일 예. 토요일 날이네. 예. 어디서 해요?
2: 어디서 하는지
0: 여기 써 있다. 예. 서울 용산 블루스퀘어에.
2: 네, 거기서 합니다. 예.
0: 용산 블루스퀘어가 저기 아닙니까? 왜 그 한남대교 이렇게 내려갈
1: 맞습니다.
0: 때.
1: 맞습니다. 예. 네? 맞습니다. 예, 예.
0: 거기 저 1호 터널인가?
1: 뮤지컬도
0: 내려다가 이태원 쪽 바라보면 있는 네. 건물 같아.
2: 그래서 이번에 준비를 참 많이 하셨대요. 오랜만에 또 한국에서 하는 공연이기도 하니까
0: 네.
2: 진짜 많은 준비를 했으니까 여러분들 좀 관심 많이 가져주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1: 그러면 우리 신유 씨가 그러면 그분 이제 마사히코님 공연할 때 예. 게스트로 들어가셔서
2: 예, 게스트로 들어가서 제 노래도 하고 같이 네. 듀엣곡도 하나
1: 오!
2: 그렇게 네.
1: 대박이네.
0: 듀엣곡은 어떤 곡을 해요?
2: 그 콘도 마사히코 씨
0: 노래고
2: 예,
0: 신유 씨는.
2: 저는 제 노래
0: 뭐뭐 할 거예요?
2: 글쎄요 아직 그 곡목은 예.
1: 아, 스포일러 스포일러
0: 아 그런 건 안내드린 게 나은 거 아니야? 예.
1: 자 저희가 사실 그 우리 신유 씨가 이렇게 또 힘든 걸음 해주셨는데 저희가 뭐 출연료도 못 드리는데도 불구하고 대박 선물을 우리 신유님께서 지금 갖고 오셨어요. 6월 27일 토요일 오후 5시 서울 용산 블루스퀘어에 있는 공연에 여기서 공연을 하는데 콘도 마사히코의 공연에 우와, 두 분도 아니에요. 열 분을 초대합니다. 열 분. 네. 1인당 두 장씩 해가지고, 저희가 지금부터요, 지금부터 문자로요, 신유 공연이라고 딱 써주세요. 신유 공연. 다른 거 다 필요 없고, 신유 공연 그러니까 해가지고.
0: 신유 공연 해야지, 콘도 이용권 주세요. 그러면 안 됩니다.
1: 그렇죠. 예. 네. 다섯 분께 총 추첨을 통해가지고 다섯 분께 공연 티켓 선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0: 다섯 분을 뽑아서 한 분당 두 장씩.
1: 그렇죠. 이것도 문자 모르신 분들이 계시니까.
0: 아, 이거 분위기 있어. 예. 토요일 날 오후 5시 그 남산 밑에 블루스퀘어.
2: 예.
0: 저도 옛날에 뭐 출판 기념회 한다고 그래서 밤에 한번 가본 적이 있었는데. 밤 야경하고 아주 좋은데요, 여기.
1: 자, 샵 0951. 샵 0951. 문자 쓰실 때 거기다가 전화번호 대신 샵 0951 해가지고 신유 공연 이렇게 부탁 좀 드릴게요.
0: 그래요. 자, 노래 한 곡 듣고 가자, 이제. 네. 라이브를 좀, 라이브로? 자, 물 한잔 예, 했어요, 신유 씨가.
2: 나쁜 남자.
0: 나쁜 남자. 아이, 나쁜 남자. 들어보겠습니다. 라이브입니다, 신유 씨.

0: 나쁜 일이야, 나쁜 일이야. 내가 다 해드리겠습니다. 아, 뭐, 절절하네, 절절해. 사연이. 그거 안아주지, 왜, 그게, 그냥 가, 그래. 예?
1: 아니, 너무 안아주면 또.
0: 안아달라는데 안아주고, 떠나, 안 떠나면 될 거 아니야. 아,
1: 야, 지금 마취가 덜 풀려가지고.
0: 아, 신유 씨가 아까 너무... 들어오면서 예. 오늘 치과 갔다 왔대. 예, 예, 예. 뭐야, 치과 치료 뭐, 뭐였어요? 예, 잇몸 치료였어요?
1: 여러 가지 오늘 뭐, 다 했는데 오늘 마취를 뭐, 좀 심하게 해가지고.
0: 아직 마일리지가 뭐, 임플란트 할 마일리지는 아니잖아요.
1: 예, 예. 예.
0: 잇몸 치료 같은 거였나 보네.
1: 그렇습니다.
2: 예. 오늘 신유 씨는 사실, 법적으로 지금 도핑 테스트 하면은 예. 약물 그게 나옵니다.
1: 예. 지금 검사하면 제대로 걸리죠.
2: 제대로 예. 걸립니다. 예. 금메달 아, 취소.
0: 신유 금메달 노래야.
2: 아니 그나저나요. 좋아, 좋아. 저 지금 솔직히 말해서 예. 제가 이제 노래하실 때 네. 좀 얍삽하게 네. 저도 문자를 보냈거든요. 신유 공연 이러면서
0: 끝자리가 몇 번인데.
2: 아 그래서 아니 문자를 이렇게 딱 하고 있는데 여기 프롬프트가 앞에 있지 않습니까? 네네네. 이렇게 보면서 야, 다 마감됐다. 지금 문자가 엄청 왔어요, 지금.
0: 오, 진짜?
2: 난리가 났네, 아니, 지금. 뭐,
1: 그럴만 해요. 왜냐면.
2: 아, 나 진짜.
0: 269명까지 와있어.
2: 우와. 와. 난리가 났네. 이걸
0: 대단하다.
2: 어떻게.
3: 대박이다.
2: 이걸 어떻게 추첨해요, 이거를. 네.
1: 정말.
0: 아니, 근데 그, 콘도 마사이.
1: 코. 마사이 콘도 마사이 코. 예.
0: 그분이 아까 보니까 64년생으로 돼 있네.
1: 네.
0: 근데. 라이브. 아이돌, 일본 아이돌 1세대?
1: 예, 그렇죠.
0: 우리로 치면은, 김태발 씨. 아이돌 1세대. 그러니까 보통. 예를 들면 어떤 가수요?
2: 아니, 그냥 보통 이제 저희 세대 63년생, 64년생 가수들로는 네. 뭐 이상우, 강산의 김광서, 아~ 소방차, 유고, 뭐.
1: 아, 그렇죠. 아이돌로 따지면 소방차,
2: 소방차 되겠어요?
1: 자급. 아마 그 정도는.
2: 신승훈.
1: 그렇죠.
2: 그 정도 될 것 같아요.
0: 근데 얼굴도 잘생기셨네요, 이분.
1: 아니, 제가 얼마 전에 같이 식사를 했는데요.
2: 오, 진짜?
1: 지금도 너무나 멋있으세요.
0: 예. 저 자켓도 아주 멋있는 자켓이고. 예. 어떻게 보면 저 진성 씨 비슷하게 생겼는데.
1: 아, 전혀 다릅니다.
0: 아이, 다른 거야?
1: 전혀 다른 거야?
0: 맞춰 줘라.
1: 예, 지금.
0: 어, 누구 닮았어? 얘기해봐.
1: 아니, 배우상이세요, 배우상.
0: 아니, 맞아요. 배우로 치면 누구? 한석규?
2: 뭐 최민수 씨, 최민석.
0: 최민식. 최민석이 뭐니?
2: 최민석 씨도 닮았고. 근데 신유 씨 같이 비슷해요, 같이 식사를 하셨다 그러는데 네. 혹시 식사 한끼 하셨어요?
1: 예, 한끼 그 스태프분들과 이제 저희 이제 게스트로 나와 준다고요. 또 식사 대접해 주셨어요.
2: 아, 뭘 좋아하시던가요, 혹시 저분은?
1: 아무래도 스시 아니겠습니까? 아. 예, 회 종류 좋아하시는 것 같고. 근데 한식도 잘 드시는 것 같은데요. 네.
2: 그렇구나. 자, 일단.
0: 근데 대화는 뭘로, 일본말로 해요?
1: 아, 통역이 좀 있고요. 아,
0: 통역이 있고.
1: 네, 제가 이제 일본어를 아주 네. 그냥 얕게.
0: 스코시.
1: 예, 스코시답게를 네. 하고 있기 네. 때문에.
0: 요새는, 네. 그거 말고, 아까 저 돈가스 가라는데.
1: 네.
0: 저 제미나이 있잖아요.
1: 네네.
0: 인공지능.
1: 네네.
0: 거기 동시 통역 기능을 누르고 놓고 하면은. 그 된다는데?
1: 그 요즘은 다 그렇게 되고요. 요즘 뭐 안경 하나로도 뭐 다 된다고. 뭐 그러더라고요.
0: 그러니까 앞으로는. 그 웨어러블 그게 이제 휴대폰이 아니라 안경이
1: 네 안경과 뭐 요새는 뭐
0: 무슨 AI 전문가세요?
1: 네? 아닙니다.
0: 전혀 몰라요. 빠졌어.
1: 자, 전혀 몰라요.
0: 그러면 자 벌써 이제 공연 티켓 마감이 됐습니다.

0: 문자 드리면서 어떤 PD가 뭐 금품을 요구하거나 그러면은 신고하시면
1: 뭐
0: 됩니다.
1: 주캡 계좌 그런 거 물어봐? 주캡 계좌
0: 그렇지요.
1: 물어봐?
0: 자, 무명전설에서 아주
1: 네.
0: 조회수가 엄청 많이 나왔던 노래입니다. 그 노래를 저희가 이제 AR로 준비를 해드렸는데, 신유 씨가 오늘
1: 네.
0: 또 치과 충치를 받고 오셔가지고,
1: 그렇지.
0: 또 잠깐 또
1: 네.
0: 숨쉴 시간을 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신유 씨의 님이여, 님이시여를 듣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1: 네.

0: 님이요, 님이시요. 네. 신유 씨 목소리 듣고 왔습니다. 네. 이 님이요, 님이시요가 이게 화제가 됐다고 그래요?
1: 예, 그 무명 전설에서 그 성리 씨하고 하루 씨하고 네. 이 노래를 선곡을 해서 네. 저와 셋이서 한 무대를 꾸몄었어요.
0: 아, 지금 이 장면에 예, 예. 저 PD들이 띄워놨는데 예. 신유 하놓고 가로수? 뭐야 저거? 뭐 아, 자막에?
1: 아, 아마 그건 가사일 겁니다. 아. 예.
2: 맞네. 예. 정지화면인데 가로수만 써 있는 거야. 예.
3: 가사 제목이었어. 가사, 가사.
0: 신유 너 그렇게 안 봤다네. 완전히 먹여버리네.
2: 아니 뭐.
0: 아니 형님은 못 볼 수도 있지 이 사람아. 그거를
1: 아니 제가 뭐라고 예? 말씀드리지 이걸 뭐 부재라 그래야 되나?
3: 그러니까 예. 일부 형님 그래도 옆자리 아니신 게 다행이에요. 찍을 뻔했어요. 예,
1: 옆자리 있었으면 좀 맞을 뻔했죠. 예.
0: 아, 이 저 남성이 세 분 다들 뭐 귀공자 예. 스타일 세 분 다. 예.
1: 그래서 무명전설에서 가장 화제성 있었던 친구들이라서
0: 이 친구들 신유 씨의 님이요 님이셔를 세 분이 같이 했던
1: 네, 같이 이제 중간에서 저는 아. 이제 조율해주는 역할 두 분이서 이제 대결을 하는 거죠. 아. 네.
0: 양쪽 좌우에 빨간 옷 입은 젊은 친구들이
1: 예, 대결을 하는.

0: 성리 하루도 가지고 가운데 신유 씨 하얀 옷 자켓을 입었는데 신유 씨는 중간에 있는 거고.
1: 네, 그렇습니다.
2: 그래서 화제가 됐다.
1: 그리고 저희가 이 무병 전설에서 뭐 마스터를 하시는 것도
0: 무명.
1: 알겠고.
0: 예. 무병이 아니고.
1: 무명.
0: 무병이라 그랬어.
3: 죄송한데 이거. 무병장수가 아니라요.
0: 그래. 너도 무병으로 들었지. 너 무병을 읽었다니까?
1: 무명이요.
0: 그래, 무명으로.
3: 무명,
0: 무명, 예. 무명전설. 예.
1: 무명전설에서 마스터 하시는 것도 이해를 하겠고, 뭐 이렇게 다 알겠는데, 뮤지컬, 전국 노래자랑 뮤지컬이라는 걸 하시고 계셔요?
3: 예, 지금 전국을 돌면서, 네. 예, 이제 전국 노래자랑이라는 그 뮤지컬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1: 이게 시간이 됩니까, 이게? 신유 씨가?
3: 이제 이 뮤지컬이 매일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뮤지컬은 한 달에 한두 번씩 전국을 돌면서 예, 하는 거라서 연습은 지금 한 두 달 정도 다 해놨고요. 예, 그래서 지금 한 두 군데 지금 벌써 돌았고요.
0: 네. 어디 갔다 왔어요? 지방 공연을. 두 군데 갔다
3: 왔어요. 함양.
0: 전남 함양.
3: 예, 뭐 하고 두세 군데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0: 무슨 내용이에요? 전국 노래자랑. 옛날에 무슨 영화도 했었는데 그거.
3: 그런 좀, 내용이 아니라요.
0: 그거 아니고.
3: 그 공무원의 그 얘기인데 네. 굉장히 코믹스러워요. 코믹이고요. 여러분들이 오셔서 그냥 계속 처음부터 끝까지 웃다 가실 수 있는.
0: 신유 씨는 무슨 역으로 나와요?
3: 저는 공무원 그.
0: 주인공이요? 아니면 주인공?
3: 주인공이죠. 감미연. 감미연 선배하고 같이 이제 주인공을 하고 있고요.
0: 네. 그 모범 공무원 뭐 이런 역할을
3: 그렇죠 하고 이제 주크박스 뮤지컬이라서 여러분들이 다 아는 노래들로 꾸며져 있어서 아마 오시면 너무나 즐거우실 겁니다.
0: 그 지역에 계신 분들은 했고 예. 그 여기다 써놨네. 저 PD들이 7월 31일 날은 군위 경북 군위에서 하고. 8월 13일 날은 전북 고창에서 하고 그래요.
3: 맞습니다. 네. 그 지역에 계신 분들은 꼭 와주셔서 예. 아주 예, 재밌게 그냥 즐기셨으면 좋겠습니다.
1: 그리고 뭐 귀에 익은 음악들 다 불러주시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3: 아, 그렇죠.
1: 네, 네. 네. 최고네. 네.
0: 그렇구나. 예. 자, 그 다음에 물어봐 또 5번.
3: 그냥 갈까요? 하기 싫으시면.
0: 아니야. 갑자기 마가 떴어. 여보세요. 보조 MC가 마 안 뜨게 옆에서 도와줘야지. 가만히,
1: 알겠습니다.
0: 형이 가만히 있다고 너까지 가만히 있으면 어떻게 해.
1: 아니, 본래, 아니, 우리 1구 앵커가 네. 마무리를 하셨죠. 아, 그렇구나. 네. 그러면 말입니다. 하고 들어가셔야
0: 돼요. 아니, 그러면 저 PD들도 그래. 네. 맞들 거 대비해서 바로바로 노래를 제공하고 뭐 그렇죠. 그래야지. 가만! 쟤들이 막아 또, 쟤들이.
3: 혹시, 네? 뭐 혹시 PD님들도 이게 뭔가 그, 출연 뭐 월급을 못 받죠.
0: 쟤들?
1: 저 사람들은 더 오래됐어요.
0: 저 사람들은 월급 받는 사람들인데 월급 끊어진 지 2년이 넘어.
3: 아이고야.
0: 자 노래 듣겠답니다. 신유가 이 노래는 알지. 일소 일소 일로 일로 그 노래 아니야 그죠?
3: 예. 정확하십니다.
0: 신유가 부릅니다. 일소 일소 일로 일로.

0: 자, 일소일소 일로일로 욕심내봐야 소용없잖아. 가지고 갈 거 하나 없는. 왜 비웃는 건지.
1: 멜로디 좀 하지 마. 아니,
2: 비웃는 게 아니라 너무 제 두 눈을 똑바로 보시면서 노래를 해주시길래 이걸 내가 어떻게 계속 봐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나 이제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0: 예. 출연료 못 받는다고 이렇게 원통해 하지 마라. 가지고 갈 거 하나 없대잖아.
2: 맞습니다. 어? 일소일소 하셔야죠.
1: 그렇죠. 예. 등 돌리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 6631님께서 날씨가 무척이나 덥습니다. 보고 싶은 우리 신유님, 어휴, TV루벤, 아, TV로 보시나봐요, 지금. 아, TV루벤이 네. 마음의 위로를 받습니다. 기타 치시며 눈을 지그시 감고 노래하시던 그 모습이 그립습니다. 신유 원장님, 건승하십시오.
2: 아, 감사합니다.
0: 찐 팬이신가 보다.
1: 9041님께서 안녕하세요. 그 오랜만에 그 라디오 듣는데, 어머나, 이게 웬 횡재입니까? 깍! 신유! 유치원, 아, 여자분이구나. 유치원 딸아이를 데리고, 함께 응원 다니던 그때가 생각이 납니다. 아이고. 지금은 그 딸이, 어머나, 미대 다니십니다. 미대. 미대를 다녀요.
2: 미대 나온 여자가 됐네요. 네, 네.
1: 세월이 참 빠릅니다. 근데, 신유님은 세월도 비켜가는 듯 합니다. 여전히 멋짐이 뿜뿜 합니다.
0: 아니, 신유 씨가 데뷔를 예. 몇 년도에, 얼마나 데뷔한지.
2: 제가 지금 20년 된.
0: 20년?
2: 네.
0: 나는 신유 씨 그러면 한 10년 정도밖에 안 된 줄 알았더니
2: 예, 한
0: 몇 살 때 데뷔했어요?
2: 제가 25인가 6인가
0: 그럼 너 45이야 그러면?
2: 그렇습니다.
1: 45.
0: 너 저 사람 한 30 중반 받는 45이에요?
2: 예. 벌써 세월이.
0: 아니, 그 문자를 봐봐. 신유가 처음 나올 때가 예. 딸애가 유치원 다닐 때인데 네. 그러면 5살이라고 쳐. 근데 미대 나왔대, 미대 다닌다는 거지?
2: 네.
0: 그러면 이제 22살 쳐. 어? 네. 그럼 벌써 17년, 20년. 거의 초기 팬이시네, 이분.
2: 그렇죠, 예. 네. 그래서.
0: 그렇게 오래됐구나.
2: 세월이 야속해요. 네.
0: 데뷔 19년 차라네.
1: 신유 씨가 세월이 야속하신데. 네. 우리는 어떻겠어요?
2: 원망스러우시겠죠. 세월이.
0: 우리?
2: 세월이 원망스러우시겠죠.
0: 왜 갑자기 그런 얘기라고 그러냐? 어? 슬퍼지게.
1: 네? 그러니까, 예.
2: 일소일소 하십시오.
0: 그래요. 알겠습니다. 일소일소, 일로일로. 네. 자, 그러면 이제 마무리해야 돼. 신유 씨. 네. 팬들한테 또 인사.
2: 네. 드디어 갈 때가 됐나요? 네.
1: 이제 보내드릴 겁니다. 네.
2: 예, 아유, 너무 감사하고. 오랜만에 네. 너무나 재밌게 또 그래요. 방송하고 가는 것 같고요. 네.
0: 여기 나오면 재밌죠, 여기.
2: 아, 저는 출연료 안 주셔도 되니까 가끔 한 번씩 불러주세요.
0: 알았어요.
2: 예.
0: 그 출연료 얘기는 자꾸 해. 없는 거 뻔히 알면서. 어?
2: 에이, 그래도 강조는 해야 될 것 같아가지고.
1: 그렇지. 예.
0: 알았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 하고, 자, 오늘 끝고. 신유 씨의 그 데뷔곡이래 이 노래가 시계바늘
1: 노래 네. 멜로디 아시죠?
0: 몰라
1: 시계 그다음 모르세요?
2: 바늘처럼 돌고 돌다가 고장난 벽시계만 하시
0: 고장난 벽시계만 내 자꾸 떠올라 네,
2: 그렇게 하겠습니다
0: 고장난 벽시계는
2: 그것도 음이 좀 많이 떨어지셨어
0: 야, 이 정도 가사만 알고 있어 대단한 거야 이 사람아 예. 자 그러면 신유의 데뷔곡 시계바늘 들으면서 다 같이 인사 신유 씨 고맙고
2: 감사합니다
0: 김태갈 씨도 고생했어요
1: 감사합니다
0: 야, 누가 최고다?
1: 우리가 최고다
0: 내일 뵙겠습니다 예.

0: TBS 캠페인
1: 서울의 새벽을 지키는 가게가 있습니다. 골목에 불을 끄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2: 누군가는 가게를 지키고 누군가는 방송을 지켰습니다.
1: 긴 시간 멈추지 않았던 TBS가 이제 처음으로 광고를 시작합니다.
2: 그 첫 번째는 시민 곁을 지켜온 작은 가게였으면 합니다.
1: 당신의 가게, 당신의 하루를 시민의 방송에 담겠습니다.
2: TBS 광고 1호 프로젝트
1: TBS
3: 노란불이네. 이럴 땐 빨리 가라는 신호.
4: 차량이 많은 교차로 꼬리물귀의 유혹에 넘어가진 않았나요? 도로교통법 25조에 따르면 교차로 진입 시 다른 차의 통행을 방해할 우려가 있을 때는 들어가서는 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요. 파란불의 교차로로 진입했어도 차량이 많아 가지 못하고 다른 차의 통행을 방해했다면 위법이 될 수 있습니다.
5: 꼬리물기는 나만을 생각하는 이기적인 행동입니다. 교통의 원활한 흐름을 위해 이기적인 마음은 접어두세요.

0: 숲속의 나무들이 일제히 낯을 씻고 환호하는 6월. 그런데 이 아름다운 햇빛에 숨겨진 무서운 비밀을 알고 계신가요? 피부노화의 주범, 배기가스를 분해해 2차 오염물질을 생성하는 자외선은 1년 중 6월에 가장 강합니다. 마스크로도 막을 수 없는 자외선. 태양을 피하기 위해서 자외선 차단제는 2시간에 한 번씩 발라주세요. 자외선이 가장 강한 오후 12시부터 2시까지는 외출을 자제해주세요. 꼼꼼한 자외선 차단. 내 몸의 건강을 지키는 비결입니다.
1: TBS 교통정보 3시 58분 정보센터입니다. 지난 5월 26일 서울 시내 서소문고가 차도 붕괴 사고로 인해서 현장 처리 작업이 현재 계속되고 있는데요. 그 때문에 서소문로 경찰청 교차로에서 서울 아리수본부 앞 삼거리 구간 양방면이 전면 통제되고 있다는 점 참고하셔야겠습니다. 그 밖에 도로들 계속해서 평소 월요일 이 시간 정도로 밀리고 있는데요. 시간이 갈수록 작업 구간은 조금씩 줄고 있습니다. 다만 신정로 서부 트럭 터미널에서 작동 터널 방면으로 가는데 3차로 도로 꺼짐 현상이 있어서 부근 차단됐고요. 분당 수서로는 수서나들목에서 복정교차로 사이 양방면 모두 하위 1개 차로 쪽에 고장난 승용차가 서 있습니다. 또 강변북로 잠실대교 부근에서는 양방면 일부 차로를 막고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31.2도입니다. TBS 정보센터였습니다.

0: TBS 4시의 발견. 안녕하세요. TBS 4시의 발견 격주 월요일마다 인사드립니다. 더 넘버스와 함께하는 공연에 뜨겁게 미치다. 저는 공연예술 도슨트로도 활동하는 아나운서 정현주입니다. 유튜브 채널 더 넘버스 코리아에서는 화제의 뮤지컬과 연극을 해당 배우와 함께 창작진 또는 제작진을 초대해 무대 안팎의 이야기를 입체적으로 나눠보고 있습니다. 오늘 방송에서는 문해 학습자들의 따뜻한 여정을 그린 화제의 창작 뮤지컬 오직의 재밌는 가시나드를 만나보실 수 있는데요. 현재 국립극장 하늘극장에서 직접 경험하실 수 있는 뮤지컬 오직의 재밌는 가시나들의 음악을 담당하신 김혜성 작곡가와 허순미, 강하나 배우를 모셔서 시끌벅적 유쾌하게 이야기를 나눠왔습니다. 공연예술 도슨트인 저 정현주와 최승현 뮤지컬 평론가 이정훈 마케터가 인터뷰에 함께 참여했는데요. 함께 해주신 김혜성 작곡가의 목소리부터 직접 들어보실까요?
1: 안녕하세요. 저는 뮤지컬 오직의 재미있는 가시나들에서 작곡, 음악감독을 맡은 김혜성이라고 합니다. 오!
2: 네, 안녕하세요. 저는 뮤지컬 오직의 재미있는 가시나들에서 귀여움과 사랑스러움을 담당하고 있는 팔복리문예학교 75세 김인순 역할을 맡은 허순미입니다. 반갑습니다.
0: 자, 이제 강하나 배우님 부탁드릴게요.
3: 아이고, 야, 내 목소리가 타나오네. 나는 문예학교 막내 72세 이분한 역할을 맡은 배우 강하나입니다. 반갑습니다.
0: 극한 걸음 해주셔서 정말 감사하고요. 정말 세 분을 이렇게 모실 수 있어서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4: 저희도 너무 기쁩니다.
0: 최승현 선생님께서 네. 이 뮤지컬의 원작이 되는 작품이 있다고 그러는데 네. 소개해 주시겠어요?
4: 김재환 감독님의 영화 칠곡 가시나들이라는 영화가 있고 그리고 책도 있습니다. 오직의 재밌게 나이듬. 이 두 개를 저는 또 다 보시는 걸 좀 추천을 드립니다. 이 작품하고 얼마나 가깝고 또 얼마나 다른지 그런 재미들도 있고요. 그리고 중요한 거는 경상북도 칠곡군 문예학교 다니는 할머니들의 실화를 바탕으로 하고 있는 작품입니다. 이 작품의 넘버를 잘 보시면 할머니들의 시 20편이 실제로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 넘버가 왜 이렇게 찡한가, 왜 이렇게 재밌는데 웃기고 왜 이렇게 우리를 울릴까라는 걸 생각해보면 사실은 이 작품 안에 할머니들의 진짜 이야기가 녹아있기 때문이다.
0: 그 진짜 이야기를 진짜 이렇게 젊은 분들이 할머니로 네. 분하셔서 네. 정말 또 연기를 너무 잘해주시고 또 곡도 잘 만들어주셨는데 그러면 우리 오직의 재밌는 가시나들 줄거리를 우리 이정훈 마케터께서 아슬아슬한 선까지 한번 부탁을 드려볼게요.
5: 늙으면 죽어야지를 입에 달고 사시지만 매일 아침 문예학교로 향하고 계시는 네 명의 할머니께서 계십니다. 가난과 시대적 배경 때문에 평생 글을 읽지 못하는 서름을 숨기며 살아온 이 할머니분들께서 7순이 훌쩍 넘은 나이에 한글을 배우기 시작하십니다. 연필만 잡으면 손이 덜덜덜 떨리고 돌아서면 까먹기 일쑤지만 난생 처음 경험하는 학교는 할머니들의 일상에 새로운 설렘을 선사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예산 삭감으로 문예학교가 폐지될 위기에 놓입니다. 선생님 가을은 학교를 지키기 위해서 시사 다큐 PD 석구에게 할머니들이 시 쓰는 모습을 세상에 알리자라고 제안을 합니다. 시를 아무나 쓰냐며 손사래치던 할머니들은 어느새 평범한 일상 속에서 보험을 찾기를 하듯 자신만의 언어로 투박하지만 진심 어린 시를 써 내려가면서 인생의 두 번째 봄을 맞이하게 됩니다.
3: 핵심을 콕콕 집어주시면서도 아 이거는 극장 와서 보셔야 돼. 재밌을 만큼 딱 꼬마게.
2: 뒤에 또 쓱쓱.
3: 맞아, 쓱쓱.
0: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 무엇보다도 이 김혜성 작곡가님을 꼭 우리 최승현 선생님께서 모셔야 한다. 네. 뮤지컬계의 산 증인이다, 이분. 이런 이야기를 하셔가지고 맞습니다. 궁금증이 너무 커졌습니다. 어떤 분이신지.
4: 한국 뮤지컬의 대학로 시대를 연 작곡가다. 그렇습니다.
0: 아, 네. 확 오네요.
4: 예, 이거예요. 그냥 저는 한마디로 그냥 이렇게 설명드리고 싶은데 그 이유가 뭐냐? 김종욱 찾기. 를 작곡하셨죠. 2004년. 제가 한때 이 김종국 찾기 CD를 너무 많이 들어가지고요. 차에서.
3: 장유정 감독님과 함께.
4: 그렇죠. 장유정 초반기 그 작품이 다 장유정 감독님하고 같이 네. 하신 작품들이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김종국 찾기 2004년. 그 다음에 오당신이 잠든 사이 2005년. 그 다음에 그 전에 송산영화라는 작품이 있었어요. 그때 키스미 타이거라는 작품 이름으로 바뀌었는데 이것도 이제 장유정 감독님이랑 같이 하신 작품이죠.
1: 김종국 찾기는 학교에서 만든 건 2004년이었지만 네. 이제 외부에서 공연이 된 건 2006년.
4: 네. 그 한창 이제 한국의 대학로 뮤지컬이 막 열리던 시절에 정말 메가톤급 히트작을 딱 만드신 딱 그런 분이십니다. 그 저희 예를 들면 김종국 찾기에 아직도 기억나는 게 있는데 뭐 넘버 다 외워요 저는. 근데 딱 그거 아 도처 덕선의 네. 외로운 각도 여기 그 다음에 콧날의 날카로운 지성
3: 저 이거는 하시려면 제대로 한번 불러줘.
4: 아니 제가 나중에
3: 아니 잘하셔가지고
4: 아니 우리 작곡가님이 그러면 한번 네
1: 아 저 덕선의 외로운 각도 아 저 콧날의 날카로운 지성 감정이 밤에 걸려버린 듯 가냘픈 심장이 멎어버린 듯 아니야 계속 할 수는 있지만
4: 그러니까 바로 이거죠. 아 진짜 아니 갑자기 배우로 변신하셨는데요.
3: 그러니까
2: 아니 근데 저희가 왜 배우로 데뷔를 안 하시냐고 그래요.
1: 아유 아니에요 그냥 네. 집구석에서 혼자 이렇게 뒤에서 근데 하는 게 제일 행복합니다.
4: 그 우리 작곡가님 특징이 인트로가 너무 재밌어요. 항상 모든 넘버의 인트로가 첫 시작을 터트리는 게 사실 작곡에서 전 되게 어렵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그게 항상 너무 딱 이렇게 각인되도록 멜로디를 만드시는 거예요. 지금 이 김종국 찾기에서도 바로 이런 시그니처가 딱 있잖아요.
3: 그런데 뭐 그게 오지게에도 지금
4: 그럼요 오지게에서도 정말 많은 넘버에서 이렇게 시그니처에 이렇게 앞에 나오는 그런 것들이 나오는데 그래서 이제 한예종을 졸업하셨고 예, 갑자기 제가 또 이렇게 또 조사해보면은 한예종을 졸업하셨고 네. 또 동국대학교에서 석박사 과정을
1: 맞아요
4: 예, 지금, 끝내셨나요?
1: 아니요 지금 5학기여서 아, 이제 5학기 논문만 이제. 남은 상황인데 아. 이 오지게 재밌는 가시나들을 2022년에 시작했거든요 저희가 그때만 해도 백수였어요. 집에서 놀고 있는 창작자였는데 이제 오지게 재밌는 가시나들을 하면서 공교롭게도 나도 배움이 이제부터 시작이다. 배우자. 그래서 이제 대학원에 20년 만에 입학을 해서 지금 열심히 공부하고 있는 만학도입니다.
3: 멋있다.
6: 멋지십니다.
4: 네. 그래서 공부하고 계시고.
3: 만학도가 쓴 만학도 이야기.
4: 그러네요. 진짜 이번에. 네. 2008년에 조광아 연출님이랑 같이 하셨던 소리도도.
1: 너무 봤죠. 사랑하는 작품이에요.
4: 너무 정말 좋은 작품이고요.
1: 묻혀있는 작품인데 누구라도 다시 하셨으면 그러니까. 좋겠습니다.
4: 정말 감동이 진짜 말도 못하는 소리도도. 그리고 심야식당. 2011년 맞아요.
1: 아미야 맞아요. 그렇죠.
4: 오차 직캐. 네, 오차 직캐 우리 시스터즈. 네, 이 넘버 제목.

0: 이게 오차스테 판타지죠. 아, 네. 네. 그래서 이제 그치 그치네 이거 네. 나오는 요 부분.
1: 그치 그치 그치네. 네. 그래서 영란적.
0: 그게 너무 재밌는. 그리고 또 라이브 우리 제작사 라이브하고는 총각리 아채가게 2012년 아, 이 작품을 아주 오랫동안 두 분 다 나오셨고요. 네. 그럼요. 그래서 네. 이제 해외 공연도 많이 다니시고 이렇게 해서 지금까지 인연이 쭉 이어져 내려오는 예, 그런 작업을 하셨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2: 네. 그 저희 김혜성 작곡가께서 저희 더 넘버스를 또 분석을 해주셔가지고 들어오실 때 초반이 너무 길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길 수밖에 없는 게
0: 그러니까요.
2: 긴 연역과 그리고 좋은 분들만 저희가 모시다 보니까 맞아요. 그분들을 그 이력을 살피는데 허투루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
1: 제 이력을 들어보니까 더 네. 듣고 싶네요. 그렇죠. 마이북 기네스도 안 네. 나왔고.
0: 그러니까.
1: 풍사자 완인이도 안 나왔고.
0: 그러니까. 어, 맞아. 풍사자 완인이. 올해 창작선신. 네. 2025년 창작선신 이제 선정작인데. 얼마 전에 또 공연을 또 끝내셨죠.
1: 맞아요. 네,
0: 노원에서 하시고 나서 그 다음에.
1: 여러분들의 맞아요. 애정과 사랑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정말 좋은 작품인데요. 네. 그런 좋은 작품들이 이제 묻히는 것이 참 가슴이 너무 아픕니다. 오. 창작자로서. 아. 소리도둑. 뭐 트롤의 아이, 푸른사자 완인이 같은 가족극을 제가 또 해봤는데 너무 어렵더라고요.
2: 맞아요.
1: 정말 어렵고 자꾸 사람들이 어린이 뮤지컬이야? 라고 생각하시는데 저희는 뭐 어린이가 본다고 해서 그걸 허투루 만들거나 유치하게 만들지 않거든요. 항상 최선을 다하고 너무 좋은 작품을 만들기 위해 창작진 배우님들 뭐 회사 정말 협력하여 선을 이루는 그런 네. 작업이기 때문에 정말 놓치지 마시고 그런 좋은 공연들을 많이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2: 그럼요. 네. 네. 자, 이정훈 마케터님께서 두 배우에 대한 소개를
3: 관객의 마음을 훔치는 두 보석 같은 배우님들을 모실 수 있어서 영광입니다. 네. 먼저 허승미 배우님은 네. 뮤지컬 BMB로 데뷔를 하셨어요. 네. 네. 특화한 가창력은 물론이고 무대 위에서 뿜어져 나오는 독보적인 인간미와 생활 연기의 달인이십니다. 뮤지컬 레드북, 아몬드, 또 오해영, 이블데드 등에서 맹활약을 하셨고 아, 네. 여러분들 다 아시는 빨래에서 억척스럽지만 따뜻한 시정엄마 역할을 맛깔나게 연기하시면서 네. 대학로를 대표하는 실력파 배우로 자리를 잡으셨습니다. 진짜로 빨래를 아직까지도 회전문을 돌고 있어서
2: 네.
3: 허승미 배우님을 저는 괜히 아는 사람 같은 거예요. 제가 너무 자주 뵈서.
4: 제가 또 많이 했어요.
3: 네, 진짜 오래 하셨고.
4: 연차로 거의 한 9년?
2: 9년 차.
4: 하고 있고, 27차 때는 이제 임신해서 이제 아기가 위험하다고 해서 이제 그 하차를 하고, 그 다음에 또 이제 29차 때는 아기가 4개월 때 이제 열혈사제로 드라마로 복귀를 하면서 이제 저를 지방 공연으로 불러주셔서 또 그때부터 다시 또 빨래를 지금까지 또 하고 있는 중이에요.
3: 아, 그리고 근데 가하나 배우님은
2: 네.
3: 10대 소녀의 풋풋함부터 산전수전 다 겪으신 80대 노인의 깊은 페이소스까지 완벽하게 표현해내시는 천의 얼굴을 가진 배우십니다. 오, 당신이 잠든 사이, 종의 기원, 반쪽이 정 등에서 다채로운 캐릭터로 활약을 하셨고요. 특히 백만송이 사랑에서는 격동의 세월을 버텨낸 함순의 역할을 해주셨고 아몬드에서는 윤재의 든든한 버팀목이신 할머니 역할을
2: 아몬드.
3: 예 해주셔서 맞아. 관객에게 깊은 울림을 주신 바 있습니다.
2: 강하나 배우님이 그러니까 정말 이렇게 보면 어리고 젊은
3: 그러니까 배우인데도
2: 할머니 역할로 가셨을 때는 진짜 이렇게 돌변하시는 게 있어요. 뭐 특별하게 할머니 역할을 위해서 연구하시는 것들이 있나요?
5: 수미 배우님도 네. 마찬가지겠지만 저희가 어릴 때부터 네. 이렇게 조금 나이가 있는 배역들을 많이 맡았어서 그때는 사실 겉으로 보이는 거에 조금 많이 치중이 돼서 뭐 목소리를 바꾼다거나 뭐 이렇게 좀 겉핥기식의 연기를 좀 많이 했다면 이제 배역 그러니까 나이가 들어가면서 또 비슷한 연령대 그 나이 든 노역들을 많이 하게 되니 보이는 것들이 있더라고요.
2: 그냥 어떤 것들이 보여요?
5: 뭐 사실 소리 이번에
2: 목소리.
5: 예, 오지게 재밌는 가시나들에서는 사실 저희가 소리를 바꾸지 않아요. 왜냐하면 할머니들 중에서도 굉장히 소녀같이 아직도 맞아. 너무 예쁜 어린
2: 그럼요,
5: 목소리라고
2: 그럼요.
5: 표현을 해야 되나? 그렇게 예쁜 나이 어린 소녀들 같은 목소리가 나시는 할머니들도 너무 많으시거든요. 그래서 사실 목소리를 바꾼다는 그거보다 보이는 그거보다 그분들의 그 뉘앙스, 그러니까 몸의 태라든지 아니면 뭐 시선 쓰시는 법 또 그분들의 호흡은 조금 이제 나이가 더 드시면 호흡이 조금 더 뒤로 가고

0: 가라앉으시고 하는 그런 부분들을 더 이렇게 관찰을 하고 이제 그거를 내가 어떻게 사용할 수 있을지를 더 많이 연구를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그분들의 마음을 좀 더 이해하고 뉘앙스를 좀 더 이해하고 하는 방법을 조금 많이 하려고 시도를 하는 편입니다.
1: 이분이 무대에서 어떻게 변신하시는지는 직접 한번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 앞서도 말씀을 드렸듯이 오직의 재밌는 가시나들이 탄생하는 데 있어서 좀 다양한 이야기들이 있는데 저는 김혜성 작곡가님께서 어떻게 처음 만나게 되셨어요?
2: 처음에 대표님의 연락을 받았는데
1: 라이브에
2: 제 주변에서 인생을 제일 재밌게 사는 사람이 누굴까 생각하다가 작곡가님께 연락을 드렸습니다.
1: 재밌게 사는 인생
2: 재밌게 사는 사람 그래서 이제 그때 너무 우울하던 시기를 제가 코로나 이제 시절에 보내고 있다가 아, 나 이제 다른 거 해야 되나 뭐 이런 생각을 해서 이제 가방도 만들고 뭐 이상한 일들을 많이 했어요. 그러던 차에 그 전화를 받고 참 인생은 재밌다. 누군가에겐 내가 또 되게 재밌게 사는 사람으로 보이는구나. 그래서 너무 일단 기분이 좋았고 또 제가 이제 그 와이키키 브라더스라는 뮤지컬을 뭐 준비했었다가 그게 이제 공연 막판에 이제 공연 바로 전에 엎어진 일이 있어요.
1: 아, 영화로 만났던 그 와이키키 브라더스.
2: 그거를 이제 그 뮤지컬로 이제 준비를 했었다가 막판에 연습 다 해놓고 이제 엎어진 그런 쓰라린 기억이 있는데 그때 들어갔던 곡 중에 제가 작사 작곡을 했던 트로트 곡이 있었어요. 그런 곡들이 너무 아까웠어요.
1: 혹시 조금만 들려주시면 안 돼요?
2: 그게 제

0: 있어요. 그러니 이제 트로트 곡들이 있었는데 제가 이제 곡이 너무 아까워서 그런 트로트 곡을 아 공연이 엎어졌어? 그렇다라면 더 쓸 거야. 그래서 이제 제가 한 200곡 정도를 제가 작사를 하고 작곡을 해서 이제 곡들이 굉장히 많이 생겼어요. 그래서 그 곡을 이렇게 돌리고 다녔어요. 그래서 이제 그 트로트 이사님이 연락을 주셔서 한혜진 선생님의 쭈까라도 음원이 그때 나왔던 거고 또 라이브의 강병원 대표님이 삶이 되게 지금은 너무 잘 나가시지만 이게 힘든 시절이 있으셨어요. 그렇죠. 그 곡들을 이렇게 바탕화면에 넣으시고 힘들 때마다 그 곡들을 들으셨대요. 그래서 이 작품을 이제 처음에 생각하셨을 때 어? 할머니 씨의 곡을 붙일 사람? 김혜성이다. 네, 그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야. 여러분들 인생이 힘들고 뭐가 잘 안 풀릴 때 너무 좌절만 하지 마시고 뭐라도 도전해보시기를 제가 추천드립니다. 모든 거를 한번 좀 후회하지 말고 지금 도전해보자. 이런 마음에서 네, 그런 일을 하던 중 이제 그것도 하나의 어떤 방편이죠. 그래서 트로트라는 것도 제가 워낙 또 뽕기도 있는 사람이고 트로트도
1: 강하시고 네네 있는 정보가 아니라 강하시고 네,
0: 제가, 네. 그래서 이제 한번 도전을 해봤는데 또 좋은 일로 이렇게 연결이 되어서 네. 어? 그렇다라면 내가 제일 즐거워하고 잘하는 건 이거구나. 그래서 너무 즐겁게 그 해부터 또 여러 공모에 도전하고 네,
2: 다 되셨잖아요. 또
0: 다 되진 않습니다. 떨어진 것도 있지만 네, 열심히 도전하는 거죠.
3: 근데 그렇게 해서 맡게 되셨는데 네. 사실 막상 그 할머니분들의 시를 딱 받으시면 받으셨을 때는 예. 이게 일반적인 가사가 아니잖아요.
0: 그렇죠.
3: 어떠셨어요? 실제로 이제 그걸 붙이셔야 되는데 실제.
0: 일단 저희가 창작진들이 제일 많이 고심했던 것은 거짓이 되면 안 된다.
3: 그렇지, 그렇지.
0: 정말 이건 다큐멘터리이기 때문에 이건 거짓이 되면 안 되고 할머니들께 폐가 되면 안 된다. 그리고 진짜 감동과 웃음은 사실 이 그 사실에 다 있거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걸 왜곡하지 말고 할머니들이 쓰신 시 그대로 토시 하나 건드리지 말자. 근데 그 시들이 굉장히 짧잖아요. 감동적이지만 너무 짧고 그리고 또 드라마가 되지 않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가장 많이 고민을 하고 배우들이랑도 그 지점을 얘기를 제일 많이 했던 겁니다. 근데 저희가 프리프로덕션이 꽤 길었어요. 쇼케이스도 준비하고 또 창작산실에도 나가고 그런 일련의 과정을 거치면서 많이 대화를 할 수 있었고 그래서 조금씩 다듬어서 정교하게 만들었던 것 같고 그래서 그 할머니들과 이제 이미 돌아가신 할머니들은 이제 못 오셨지만 가족분들이 와서 또 공연을 보시고
4: 당근분 할머니
0: 네, 네. 너무 또 좋아해 주시고 그래서 보람을 굉장히 느꼈습니다. 네.
1: 가만히 보니까 시가 참 많다. 여기도 시, 저기도 시, 시가 천지 삐까리다. 라는 이게 그대로 또 넘버에 그렇죠. 들어가 있고. 네.

0: 우리 인수 할머니가 또 그 뭐죠 그거 있잖아요. 예, 삶이 아, 그대를 속인 네. 이거 한번. 네.
1: 이 시연은 제가 실제로 공연 때 이제 하는 대사예요. 삶이 그대를 속일지라도 슬퍼하거나 노하지 말라. 괴로운 날들 참고 견디면 기쁨의 날이 오리니.
2: 엄마, 우리 인순이.
0: 맞아. 우리도 분할 할머니의 대사 가운데도 노래로 만들어진 게 있죠. 그 시 가운데.
3: 가장 중요한 가시나라는 그치. 저희 제목에도 아, 들어가 있잖아요. 네. 근데 가시나가 사실 경상도 방언으로 여자 아이를 조금 낮춰서
0: 그렇죠.
3: 네. 네. 그런 네. 말이라고 알고 있는데 그 가시나가 저희 작품에서는 다르게 쓰이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 가시나의 의미를 시로 써주셨어요. 우리는 가시나 가장 시작하기 좋은 나이. 가장 시작하기 좋은 나이 그래서 가시나
4: 맞아요.
3: 그리고 가장 시를 쓰기 좋은 나이에서 가시나
5: 주의적인 거죠.
0: 맞아요, 맞아요.
3: 그래서 오지게 재밌는 가시나가 이런 뜻입니다.
0: 네.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그러니까 우리 흔히 말하는 진정성이라는 표현 자체가 조금 너무 좀 상투적이긴 하지만 할머니들의 삶이 그대로 녹여져 있는 그 시어를 가지고 곡을 만드시고 또 이런 탁월한 배우들께서 지금 무대 위에서 이걸 연기를 하시다 보니까 최승현 선생님도 말씀하시고 우리 이정우님도 말씀하셨지만 가면 이상하게 웃고 있는데 눈물 나고
5: 맞아요.
0: 눈물이 나다가도 갑자기 또 막 뒤로 뒤집어지면서 웃고 이러고 있는 저희를 보게 되더라고요.
3: 맞아요.
0: 그게 아마 말씀하셨던 이제 거짓이 되면 안 된다라는 그 명제가 딱 맞아 떨어져서 맞습니다. 그랬던 것 같아요.
5: 네, 맞아요. 근데 이제 이런 그 저희의 느낌이 음악하고 너무 딱 결부가 되거든요. 사실 우리 아까도 제가 잠깐 말씀드렸는데 우리 작곡가님의 음악이 멜로디가 참 잘 기억될 수 있도록 항상 쓰세요. 네, 듣고 있으면 시가 천지 빛깔이다 이거잖아요. 벌써 그냥 딱 그냥 바로 꽂힙니다.
0: 바로 아니 그러니까 그냥 자꾸 조금씩 하지 말고 제대로 해보자고. 아니 작곡가님이 이렇게 지금 해주시는데
3: 우리가 따라하지
6: 여기 도시 저기 도시 가마이 보이까 시가 참 많다.
5: 맞아. 작곡가님의 이런 잘 기억될 수 있는 이 멜로디가 딱 붙으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 좋고요. 저한테는 바로바로 귀에 꽂히는 그런 넘버들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한편으로는 이런 생각도 좀 해봤어요. 할머니들이 이걸 불러야 되기 때문에 막 유려하게 막 뭐 가창력을 뽑는다거나 이런 식의 멜로디로는 좀 어렵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있었고 그래서 작곡가님이 만드실 때 어떠한 각도로 접근하셨을지 네, 이런 게 저는 좀 궁금해졌습니다.
2: 우리 뭐 할머니들이 부르니까 할머니가 계속 뭐 이렇게 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저희 그 처음에 쇼케이스 준비했을 때 초연 멤버가 이제 강하나 배우, 우리 허순미 배우, 또 김아영 배우, 또 하은주 배우. 또 이지숙 배우, 안재영 배우 이렇게 배우들이 또 너무 좋았고 그 배우들과 일주일간 정말 깔깔깔깔 웃으면서 재밌게 써서 영란 할머니는 아영이를 생각하면서 썼고 인수는 순미에 맞는 곡을 썼고 또 분한이는 하나에 맞는 곡을 썼고 이 배우들을 생각하면서 썼어요.
1: 음역대도
2: 맞아요. 음역대
1: 정말 세심하게 이렇게
2: 그래서 그냥 저와 그 총각내야책가게부터 너무 오랫동안 해온 배우들이라 우리는 그냥 눈빛만 봐도 알 수 있는 친구들이기 때문에 정말 깔깔깔깔 웃으면서 너무 재밌게 그 자리에서 바로바로 썼던 것 같아요.
0: 나 지금 잠깐 전염됐는데 눈빛만 봐도 할 때 노래 부르고 싶었어.
5: 그러니까
6: 눈빛만 봐도 알 수 있잖아.
0: 그 허순미 배우님은 어떠셨어요? 그 첫사랑이란 넘버 딱 받으셨을 때
1: 맨 처음에 첫사랑 넘버를 이렇게 딱 악보를 보고 이렇게 부르는데 눈물이 너무 나는 거예요. 근데 뭐 사랑이라카이 부끄럽다 내 사랑이 뭔지도 모르고 살았다. 근데 젊을 때는 좀에 사랑해주되 그래도 뽀뽀는 안 해봤다 거짓말 하고 나서 이제 막 까르르 까르르 하고 오빠 교회 오빠 나오고 이제 막 연기하는데 그때부터 막 마음이 이상한 거예요. 코흘링의 동생 등이 없고 그때부터 이제 저의 마음이 약간 좀 일렁일렁 하더라고요. 그러다가 이제 첫사랑 오빠가 매일 이 시간에 사실은 내일 이 시간에 여기서 어떤 너라고 하는데 저는 너무 떨려가지고 제가 잘못 알아듣고 매일 이 시간에 이어서 만나자고 근데 첫사랑 오빠가
2: 그래
1: 매일 그리고 이제 간단 말이죠. 근데 그랬던 그 오빠가 어떻게 내 인생을 알고 이렇게 시를 썼을까? 뭐 그 그리워하고 지금은 그 오빠가 없는데 그러면서
2: 시는 풀시킨 쓰셨어요. 네.
0: 네. 그 오빠가 쓰신 게 아니라
5: 풀시킨 쓰셨는데
0: 예수님도 그렇게 생각했을 수 있지.
1: 그렇죠. 그래서 네. 그 장면을 할 때 또 제가 또 신혼 초기였고 또 이제 뱃속에 또 아기도 있었고 이러니까 그 여러 가지 복합적인 그 감정이 호르몬의 노예였거든요.
5: 아, 너무 이해합니다. 네, 네, 네, 그럼요.
1: 그러다 보니까 이게 막 복합적인 감정이 막 들어오면서 이제 이 배우를 생각을 해야 되는데 저희 남편을 생각하게 되고 그다음에 이제 곧 태어날 아이도 생각하게 되고 이제 그 여러 가지 그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 감정들이 제 이 마음에서 막 소용돌이를 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이렇게 이렇게 지금도 하면서도 너무 눈물이 나요. 오빠가 이제 가고 혼자 남겨졌을 때 그 노래를 이제 부르고 그 상상 속에 있던 그 오빠가 다시 나와서 듀엣을 하잖아요.
5: 네, 그렇죠.
1: 근데 그때 좀 많이 이렇게 마음이 울컥울컥 하는 것 같아요. 아직도.
5: 객석에서는 그 장면이 너무 아름다워요. 정말.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러고 바로 감성 파괴가 되죠. 이거 화상이 말이야. 이렇게 되고 뒤에 다른 할머니들이 저 봐라 저 꼬시려고 저거 막 이러잖아요. 계속 이렇게 네, 셋이서 네. 이런 게 너무 적절하게 수위 조절이 되는 거예요. 정말 재밌습니다.
0: 자 그러면 네. 우리 이쯤에서 넘버 한 곡을 듣고 얘기를 좀 나눠보면 좋을 것 같은데 지금 첫사랑 얘기하셨지만 일단 저는 강렬한 음악 하면 화상이 좀 떠오르는데 네. 우리 화상아 할 때 그 화상인 거잖아요. 이 네. 곡에 대해서 좀 우리 김혜성 작곡가께서 어떤 곡인지 좀 소개해 주시겠습니까?
2: 화상. 집에 한 분씩은 있죠. 네. 그 부분을 이제 생각하면서 이제 할머니들이 얘기하는 곡이고요. 이거는 듣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0: 알겠습니다.
2: 음악 큐.
4: 술 감독님이요. 눈치 챙겨서. 화상 생각하니까네. 소주가 확 땡기네!

0: 듣고 왔습니다. 이 화상이 말 그대로 이 화상화 할 때 그 화상인데 이거 작곡할 때는 좀 어떤 느낌으로 작곡을 하셨을까요?
1: 제가 좀 원체 조울증이 있어요. 한없이 너무 행복하고 좋을 때도 있고 분노에 치밀었을 때도 있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창작하기 너무 좋은
2: 멘탈. 네.
1: 그래서 되게 조울증을 즐기면서 46년째 살고 있고요. 그냥 대본에 그냥 그 순간 몰입 집중을 되게 잘하고요. 그 상황 그냥 가사에 입각해서 열심히 했습니다. 네.
0: 그것도 역시 할머니들의 시 속에서, 할머니들의 이야기에서 가지고 온.
2: 그, 저희 얘기가 이제 할머니들이 글을 배우시면서 소소한 일상에서 본인들의 시를 보물찾기 하듯이 찾으시는 그런 내용이잖아요.
0: 네.
2: 근데 이제 이분한이라는 할머니는 자기 이름에서 시를 발견하는 할머니예요. 분한, 분하다. 에 분한이거든요.
0: 아~
2: 네, 분하다. 근데 사실 분하다. 정말 분해 하면은 이 그 두 글자 세 글자에서 느껴지는 그 감정들이 어떤 건지 다
0: 그쵸 이게 네네. 분노로 이글이글하는 아유 아쉽다.
2: 네, 이게 그 그냥 화보다는 더 묵은 그런 감정들 같아요. 굉장히 아래에 이렇게 묵혀져 있는. 저희 때는 상상하기 힘든 어떤 그런 에피소드 중에 하나긴 했어요.
0: 그렇죠. 남아선호 사상이 너무 심각했던 시기에.
2: 그 시기에 너무 이제 아들을 너무 귀하게 가지고 싶으셔서 계속 자식을 낳으셨는데 딸만 계속 낳다 보니 이 딸의 이름을 아우 또 딸 만나서 분하니까 넌 분하니야 라고 지으신 거거든요. 사실 그래서 이분을 표현을 할 때 이 할머니를 표현을 할 때 뭔가 겉으로 막 내가 너무 이 분한 이거를 가지고 있어야 되겠다라기보다 요거를 하나 딛고 일어선 그런 모습을 조금 더 많이 보여드리면 마지막에 우리 분한 할머니의 얘기가 쫙 펼쳐졌을 때 많은 분들이 내 세대에 겪진 않았어도 왜냐면 요즘 세대들은
0: 그렇죠.
2: 네, 잘 모를 수 있으니까 겪지 않았어도 이거에 대해 같이 공감하고 이 할머니를 응원하고 이 시를 찾은 거야 진짜로 진심으로 기뻐하실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조금 연기를 하고 있습니다.
0: 네. 그 주점이 조금 놀라웠던 게 지금 시대와 지금 시기와 맞지 않는 상황도 너무 설득력 있게 다가왔었거든요.
3: 넘버를 잘 보면 전 되게 재밌는 게 그러니까 안타까움과 내지름이 다 있다. 이 넘버에. 왜냐하면 밴드 사운드가 이렇게 나오거든요. 넘버에 보면. 근데 그게 강하진 않은데 밴드 사운드를 이렇게 뭔가 토로하는 느낌. 이게 있어요. 근데 부르실 때는 그거를 다 밴드식으로 뭔가 락식으로 부르시는 않으세요. 그 두 개가 싹 되게 교묘하게 결합이 돼서 지금 말씀하신 그 지점. 그게 딱 보여지는 거예요. 넘버에서. 그래서 전 넘버도 항상 너무 재밌습니다.
0: 오지게 재밌는 가시나들은 사실 저에게는 이게 조금 우려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 작품을 보기 전에는 왜냐하면 제가 문해학습자들하고의 관계가 직접적인 관계는 아니지만 유네스코가 정한 문해학습의 날, 문해의 날이라는 게 있어요. 매년 9월 8일인데 그 즈음에 저희가 국가적으로 공식 행사를 진행을 하는데 제가 그 첫 행사부터 웬만하면 빠지지 않고 계속 진행을 하게 되는데 실제 문해학습자들을 모셔서 행사를 하고 그분들이 쓴 시와 그 시화전 그리고 뭐 편지 이런 거를 공개하고 실제 할머니들의 이야기를 저는 어찌됐든 직접 본 거잖아요. 근데 이제 이게 뮤지컬로 제작이 된다고 하는데 어떻게 만들어질까? 자칫 우리 흔히 말하는 게 감정팔이가 되면 어떡하지? 약간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이게 웬걸 초연을 놓쳤는데 재연 총첫을 보고 또 제작사에서 또 이렇게 프레스콜 요청을 해주셔서 가서 이제 두 차례를 본 거잖아요. 제가 진짜 프레스콜 마치면서 이분들께 진짜 허리 깊이 숙여서 인사드렸어요. 너무 감사하다. 그러니까 창작도 제대로 너무 완벽하게 잘해주셨고 무대 위에서 관객들이랑 진짜 진심으로 교감하면서 이렇게 놀아주시는 모습이 제 걱정은 걱정 따위는 너나 걱정해.
3: 걱정 따위는
0: 걱정 따위는 날려버려. 정말 잘 만들었어요. 만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했었어요.
2: 배우들이 이제 처음에 아예 이제 쇼케이스부터 같이 했었으니까 저희가 배우들끼리도 모여서 정말 많이 한 얘기가 우리가 할머니들의 인생과 삶을 너무 가볍게 가져가지 말고 대신 또 자 준비하시고 우리 지금부터 할머니들의 굉장히 깊은 사연을 여러분들께 슬프게 전할 거예요를 지향하고
0: 맞아요.
2: 정말 이분들의 그 정말 소중하고 보물 같은 빛나는 순간들을 우리는 있는 그대로. 전달을 해서 더하지도 말고 덜지도 말고 딱 우리가 할 수 있는 그 진정성만 딱 넣어서 왜냐면 사실 이 굉장히 살아계셨던 진짜 할머님들의 사연이어가지고 이분들의 명예를 훼손하면 당연히 안 되는 거고 이분들의 그 진정성이나 삶을 부정해서도 당연히 안 되는 거고 하니까 엄청 조심스러워야 된다고 배우들끼리 또 얘기를 정말 많이 했어요.
4: 네. 실제로 문예학교를 가셔서 워크숍도 하셨다고 그렇게
5: 초연 때
2: 정말 너무 좋았어요.
5: 맞아요. 와. 진짜 너무 좋아가지고
3: 어떤 게 그렇게 좋으셨어요? 좀 나눠주세요.
2: 할머니들의 수업 네, 저희는 그냥 가서 정말 같이 이렇게 할머니들 수업하는 거를 참관만 했을 뿐인데 진짜 외할머니, 친할머니 집에 놀러온 손녀들, 딸내미들 같이 그렇게 대해주시는 거예요. 처음 본 저희들을. 그리고 정말 그 가사에도 있잖아요. 낙엽만 굴러가도 까르르르.
0: 맞아요.
2: 진짜로 그러시는 거예요.
5: 그러다가 정말 그 문예학교 안에서 수업을 막 하는데 앞에 선생님은 이제 계셔서 막 수업을 진행하고 계시고 또 정말 이분한 할머니 같은 할머니 한 분이
0: 미스커피랑
5: 커피포트를 이렇게 꽂아가지고 막 이렇게 제조하고 계시는 거예요.
0: 즐겁게.
5: 근데 이제 뭐 이거 좀 도와달라고 그래서 네네네 그래서 도와주시고 날라요 그래서 네네네 그래서 막 날라주시는데 막 수업 시작할게요 하시는데 또 여기서 할머니분들이 막 한 사람 두 사람 세 사람 집단 독백을 개인 독백을 막 하시는 거예요. 근데 앞에 계시는 그 선생님이 그 할머니들의 질문들을 저희는 아무것도 막 못 알아들어서 막 어리둥절한데 그 대답을 막 하시는
0: 집단 독백에 대해서 하나하나 호응해 주시는 거야.
2: 그러면서 수업을 진행을 하시는 거예요.
5: 그러면서 너무 집중이 또 안 된다 싶으면 자 일렬로 줄을 앉아보세요. 왜 일렬로 앉으라고 하지? 자 이게 돌아가면서 이제 마사지 시간
0: 이렇게
5: 그러다가 또 이제 엽서 하나씩 나눠주시면서 옆에 짝꿍한테 편지 쓰라고. 그 편지가 아직도 집에 이렇게
2: 저도
5: 있어요.
2: 붙여놓고 했는데 진짜 그래서 너무 감사하고 좋고 그리고 저희가 처음 온다고 또 그날 초콜릿을 또 인원수대로 또 사오셔가지고 근데 이것도 자 이렇게 주신 게 아니라 이만큼 쌓아놓고 가져가라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런 것까지도 너무 저희가 맞아 이런 지점의 할머니들을 우리가 맞아. 연기를 하려고 했었지 그래야 밖에서 봤을 때 더 감동적이고 더 행복해 보이고 하겠지라는 그런 것들을 정말 많이 배우고 보고 듣고 왔습니다. 정말 너무 좋았어요.
0: 근데 이 또 작품을 관통하는 게 또 좋은 시란 말이에요. 근데 이제 좋은 시란 뭔가라고 또 생각을 해봤을 때 작품 속에서 답이 있더라고요. 그냥 일상에서 너의 모든 순간이 시가 될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시는데 그 시의 효용 이런 것도 좀 궁금해졌어요.
3: 근데 어떻게 보면 시의 효용이라는 말 자체가 약간 아이러니예요. 그 이제 이런 분이 계십니다. 영문학자 해럴드 블룸이라는 분이 계시는데 이분이 뭐라고 하셨냐면
0: 우리 블룸 씨.
3: 네, 시의 효용은 시가 지극히 무용하다는 데서 찾을 수 있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0: 쓸모없는 데서 찾을 수 있다.
3: 그러니까 그 얘기 뭐냐면 실생활에서 뭐 돈을 벌거나 뭐 이런 어떤 프랙티컬 어떤 지점에서의 시는 사실 무용한 것이다 라는 것이죠. 관계가 없다 그런 것과. 근데 이건 제가 봤을 때는 실제 삶의 유용한 영역에서 활용되지 않는다는 의미를 되게 아이러니하게 드러낸 것 같아요. 오히려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시라는 것은 결국 우리가 그러니까 인간다움 지금 우리가 사는 삶에서 인간다움 그리고 인간성 이것이 무엇인가를 질문하는 그리고 이것이 사실 지금 우리 시대에서 가장 중요한 질문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지금 사실 우리 너무 시대가 빨리 변하잖아요. 그리고 앞으로 인간이 소멸할 수도 있고요. 하루하루 근본적으로 소멸을 향해 가고 있고 지금 시대는 사실 인간이 어떻게 보면은 정말 더 우리보다 성능이 좋은 로봇이 나오면 하나 쓸모없는 존재를 그냥 전락할 수도 있고 그것이 되게 빨리 올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의 지금 태제가 뭐냐면 과연 인간을 인간답게 만드는 요소가 무엇일까? 감정일까? 아니면 인식일까? 어떤 몸의 반응일까? 이런 거를 과학적으로 연구하고 있단 말이죠. 근데 이게 예술도 그렇고 인문학도 그렇고 연극도 그렇고 모두가 지금 이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때 이런 시대 신은 사실은 무용해 보이지만 굉장히 유용하다. 왜 그러냐면 인간이 무엇인가, 인간성이 무엇인가, 혹은 인간적인 모먼트가 무엇인가를 사유할 수 있게 하는 그런 어떤 도구가 될 수 있다. 그래서 저는 이 작품에서 시가 넘버가 되고 시를 할머니들의 사연에서 찾았다는 거 이것이 너무 훌륭하고요. 저는 그래서 초현대 총찻을 보고 가슴이 진짜 뛰었어요. 야, 이런 컨셉은 너무 지금 이 시대에 그러니까 시가 무용하지만 너무 이용할 수 있는 것들을 잘 드러낼 수 있는 도구다라고 생각했거든요.
0: 지금 네. 네. 박수가 돌로 나오는 해석인데
1: 감탄을 부르는
0: 네. 네. 근데 우리 최승현 선생님의 저 조금 어려워 보이지만 알 것만

0: 그래서 정말 한 회도 놓치고 싶지가 않고 무대에서 항상 같이 그들을 보면서 울고 네. 웃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 저와 같은 마음을 보시는 분들은 다 이해하실 거라 생각하고 정말 많은 분들이 좀 극장에 오셔서 직접 이거를 직관하셨으면 좋겠는데 이제 이 공연을 좀 알리고 싶어서 이렇게 뭐 어디든 불러주시면 알릴 의향이 있고 정말 많은 분들이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그런 지점을 좀 극장에 오셔서 확인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1: 진짜 확인이 가능한 그런 작품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넘버 한 곡 더 들어볼게요. 이번에 공부라는 제목의 곡을 좀 준비해봤는데 공부 어떻게 시작하는 거죠? 제가 좀 약간 아른아른한데
2: 아 요게 이제 저희 가장 첫 넘버예요.
1: 처음에 나온데
3: 라디오 부스에서
2: 할머니들이 가서 자 우리가 배운 거 한번 보여드릴까요? 라고 하면 이제 우리 영란 반장님의 외침으로
0: 다 늙어 공부할라카이
2: 하면 이제 음악이 시작이네요.
4: 보고 돌아서 이사 보고 눈뜨면 또 이사 본다

0: 네, 지금 여러분께서는 뮤지컬 오지게 재밌는 가시나들의 김혜성 작곡가 겸 수인 그리고 허수미 강하나 배우님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이 작품 근데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뭔가 이렇게 꽉 채워진 것 같으면서도 관객들이 이렇게 비집고 들어갈 요소들이 저는 굉장히 많다라는 좀 생각이 들었고 정말 교감이 잘 되는데 네. 저만 그런 건 아니죠. 다들 그러셨던 거죠.
1: 저는 네. 그것이 공연의 네. 그냥 메커니즘이라고 생각해요.
0: 들의 막 그런 느낌들이 배우들한테도 고스란히 갈 것 같은 그런 느낌인데 실제 무대에서는 어떠세요? 그런 관객들의 반응을 좀 느끼시는지.
2: 저희가 그 노래 중간에 객석으로 내려가서 첫 통을 많이 하기도 하고 하는데 이제 특히 마지막 부분에 내려가서 관객분들을 직접 만나는 그 노래가 있어요. 소풍 노래 중간에.
0: 네네.
2: 근데 정말 온 힘으로 저희가 사실은 연기를 하고 있는 배우인 것이잖아요. 네. 근데 맞아. 저희를 정말 그냥 할머니로 생각하셔서 그 지금 85분간의 그 할머니의 삶을 온몸으로 응원을 하고 계시는 그 순간들을 저희가 매회 만나고 있어요.
0: 그러니까 분한 네. 할머니를 보는 거지.
2: 네.
0: 그렇죠. 관객들을.
2: 네.
0: 그래서 할머니 보시고.
2: 제가 가서 웃고 뭐 우리 허수미 배우 가서 웃고 사탕도 나눠주고 하면 그냥 그 할머니한테 받는 그 감정으로 저희 손을 꼭 잡아주시고 막 눈물을 흘리시고 하니까 아 이분들이 진짜 이 할머니들의 삶을 최선을 다해서 응원을 하고 계시는구나. 아, 마음을 맞아요. 정말 많이 주고 계시는구나. 근데 그런 순간들을 만날 때 저희도 너무 너무 정말 행복하게 공연을
0: 네.
2: 정말 힘들기도 한데
0: 힘들기도
2: 많이 힘들고
0: 그렇죠, 그렇죠.
2: 힘들기도 한데 그런 순간들이 있어서 저희도 너무 더 즐겁게 공연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0: 그와 일맥상통하는 아이디가 저희 질문을 주신 분 가운데 계신데 아이디 자체가 엄마 보고플 때마다 오지게 마을 방문 중. 이라는 아이디가 있었어요. 네, 그 느낌 그대로.
2: 네,
0: 그러니까 그렇게 만나셨다는 그런 분들이 지금 많으신 거예요. 엄마 보고플 때마다 오지게 마을 방문 중. 그런 아이디를 쓰셨어요.
1: 그렇죠.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그래서 분명 삭신이 쑤시던 할머니였는데 분한의 과거가 나오면 내 나이 7살 하는 순간 정말 무대 위에 꼬마아이가 있었다. 너무 신기하다. 그리고 그래서 75살의 노인일 때와 7살 어린아이일 때 차이를 어떻게 연기를 하시나 이 차이를.
0: 그 질문이 있었어요.
1: 이게 있어요. 신체적이나 대사톤에서 가장 신경 쓰시는 부분이 무엇일지 궁금하다. 그러니까 할머니로 있다가 그냥 갑자기 또 아이가
0: 7살로 갔다가
1: 너무 신기하다는 거예요. 관객분이.
2: 이름은 이분한이라는 노래와 그 호레이가 물어갈련이라는 노래가 이렇게 붙어있어요.
1: 그쵸.
2: 그래서 여기는 7살 분한이었다가 여기는 다시 72세 현재의 이분한 할머니로 돌아오는 건데 그 안에서 할머니가 정서를 어린아이로 쓰고 또 이제 어쨌든 그 사용하는 몸의 태도 아이와 할머니는 조금 다르잖아요. 호흡도 마찬가지.

0: 하고 그걸로 한번 해결을 해보자 라고 해서 그 방법을 이제 많이 공부를 해가지고 했는데 사실 제일 큰 것 같아요. 몸도 사실은 바뀌고 사실 목소리도 아이처럼 쓰려고 네. 하는 부분도 있긴 한데 왜냐면 제가 지금 너무 7살이 많이 멀어져가지고 많이 멀어졌습니다.
1: 사실상
0: 네네네 7살이랑 많이 멀어졌기 때문에 네. 그 아이들이 관찰을 했을 때 아이들이 하는 그 발성이나 이런 거를 조금 따라하려고도 하는데 제일 큰 건 호흡인 것 같아요. 아. 그러니까 아이들은 언제든지 부르면 튀어나갈 수 있게 호흡이 좀 앞에 이렇게 붙어 있거든요. 누구야? 하네야? 하면 이렇게 팍 튀어나갈 수 있는데 할머니나 조금 이제 예, 연세가 좀 있으신 분들은 조금 호흡이 뒤쪽으로 가 있는 제가 관찰했을 때는 아, 네. 그런 부분에 차가는
2: 직관을 타시네.
3: 그루브 있게.
0: 예.
1: 그런 그게 그루브였군요.
0: 그런 것들을 조금 더 많이 고민을 해서 사용하는 것 같아요.
1: 네네네. 네, 네. 그 팬분들께서 디테일하게 질문을 주신 것이 있는데 순미 인순이 너무 너무 귀여워요. 라고 하시면서
2: 사랑스러워요.
1: 진짜 사랑스러워요. 은행 가셨을 때 네. 박자에 맞춰서 머리랑 엉덩이를 끌적거리시던데
0: 진짜 디테일하게 보신 거예요.
1: 다른 인순 배우들은 안 하더라고요. 혹시 개인적으로 추가하신 디테일인가요? 저도 인순이란 캐릭터 너무 귀엽고 사랑스럽게 느껴졌어요.
4: 네. 일단 그 곡을 영감 보고 있어라는 곡을 너무 너무 이렇게 지키는 나이들 막 이것처럼 너무 너무 잘 만들어 주신 거예요. 악보를 이렇게 보시면 뭐 악보를 그 악보의 그 느낌을 뭐 이렇게 그 분석하는 힘은 없지만 능력은 없지만 그냥 그 감독님이 그 곡을 써주신 그 곡 안에서의 흐름은 너무나도 이제 제가 잘 느낄 수가 있겠더라고요. 띵딴 띵딴딴 딴딴딴딴딴 뭐 이런 그 예비박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걸 좀 살려줬으면 좋겠다라고 이제 요청을 하신 거예요. 근데 그 박자 안에 그 좀 뭘 채워줬으면 좋겠어라고 얘를 하시니까 그래서 정말 은행에 갔을 때 그 두려워하는 발동작 그다음에 그 손가락에 반창고나 손목에 깁스를 하고 갈까? 아 아니야 부끄러워 5만 국리 다 했어. 아 근데 왜 엉덩이가 막 왜 간지럽지? 그런 저만의
2: 본인의 해석.
4: 네. 근데 또 요즘에는 또 이게 바꾸는 재미가 있어서
1: 우리 인순 할머니의 그 이야기를 조금만 전해드리면 이 문해학습자들이 겪는 그 아픔이라는 게 그러니까 평생을 정말 삶을 지혜롭게 잘 살아내시고 경험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글자를 모르신다는 것 때문에 너무 불안하게 사신 거예요. 은행을 가셔도 내가 공무를 볼 수 없는 사람이 되고 아이 학교 뭐 그러니까 이를테면 손자에게 동화책을 읽어줄 수 없는 그렇죠. 이제 그런 것들을 되게 잘 이렇게 이야기 속에 그러나 너무 그분들의 삶이 희화화되지 않게끔 잘 그려내신 게 진짜 최고의 작품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들게 하더라고요. 네. 안동 공연 지금 예정돼 있다고 하시는데 네네. 안동과 지금 우리 배경이 되는 팔복리 가상의 마을이지만 칠곡은 가깝잖아요.
4: 네.
1: 이 또 사투리 또 네이티브들이 많이 들으실 텐데 사투리 연기 어렵지 않으세요 혹시?
4: 어려웠어요.
1: 아니 어떻게 다 경상도 출신들은 아니시잖아요.
4: 네, 네.
0: 그렇습니다.
1: 우리 강나라 배우님 어떠시나요?
0: 저는 사실 전라도
1: 전라도 아이고야 이 굉장히 이국어를 배우시는 듯한 느낌이었을 것 같은데 어렵지 않으셨어요?
0: 저희가 할 수 있는 방법은 많이 듣고 많이 뱉어보는 방법밖에 없는데 너무 다행인 거는 강정호 배우님도 그렇고 지철 배우님도 경상도 출신인
1: 것 같아요. 네. 주변에 선생님들이 많으셨고요.
2: 네. 들렸어요,
0: 그리고 이제 군한 더블인 이예지 배우님은 경산 출신인데 경산이 칠곡이랑 엄청
4: 가까워요.
1: 네이티브가 계셨구나.
0: 네. 예지 배우님도 그렇고 아영님도 그렇고 그래가지고 이제 주변에 이제 사투리를 경상도 사투리를 하실 수 있는 네이티브님들이 많이 계셔서
1: 네네네.
0: 아직도 어허. 저희가 하면 옆에서 틀린 거를 가만히 듣고 계시다가 한번 해주세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거 듣고 다시 체크하고 사실은 분장실 가면 거의 다 사투리로 대화를 하고 있어가지고 아직도
4: 네, 그 분장실 그렇게. 들어가는 순간 그냥 팔복리 문의학교로
0: 언니 오셨어요가 아니라 행예
4: 행예
0: 행예 그래서 뭐 미려 배우님 뭐 이렇게 마이크 차세요 막 미려햄 다 이렇게 아영햄 마이크 차시랍니다 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가지고
4: 갑시다 막 이러고
1: 갑시다
0: 그렇습니다. 저희도 모르게 저런 사투리가 나올 때가 있어가지고
2: 맞아요.
0: 대사가 길어지면 점점

0: 점점 어딘지 정체 모를
1: 전주도 아니고 전라도 아니고
2: 그래서 한번 저희가 이제 런을 돌 때 처음부터 끝까지 그냥 쭉 가는데 처음 본 대사가 이렇게 있으니까 저희도 모르게 전라도 말로 이렇게 나온 거예요. 네, 공개하니. 네. 그러니까 이제 영란 언니가 얘는 전라도에서 시집 온 컨셉으로
0: 그래 인수이랑 분한이는 전라도에서 오래 살다 시집 왔지.
3: 내가 하면 할수록 이 메시지가 좀 내 마음에 좀 묵직하게 남더라는 그런 감정들이 있으세요? 어떠세요?
4: 저는 뭐 저의 가치관과 철학과 너무나 맞는 작품을 만나서 그리고 또 적시적소에 만난 것 같아요. 또 제가 삶에 있어서
3: 이 삶이 그대로 속일지라도
4: 늘 세상이 속이는 게 아니라 인생이란 힘든 거죠. 누구에게나. 근데 그거를 내가 힘들어 하고 살 것이냐, 힘들지만 또 도전해보고 즐겨보자 이렇게 살 것이냐, 내가 배우면서 살 것이냐, 뭐 이거는 본인의 선택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저의 인생에서 아주 중요한 과도기에 너무나 좋은 작품을 만난 것 같고 그게 참 잘 맞아떨어진 것 같고 정말 너무 소중하고 사랑스러운 장면이고 한신 공들여 만들었고 우리 배우님들이 진심을 다해서 연기하니까 여러분들 꼭 보러 와주시길.
3: 놓치시면 후회할 작품입니다. 진짜 정말 우리 두 분 배우님께는 또 그렇게 질문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떤 위로를 받았다?
5: 올해 특히 더 딱 저한테 다가왔던 거는 배움에는 때가 없다. 지금이 가장 맞아. 시작하기 좋은 나이. 지금 더 미루지 말고 이제 배울 고 싶은 것이 있으면 일단 한번 시도를 해보자. 그리고 정말 나에게 안 맞을 수 있는 일이고 또 이게 나와 어울리지 않는 거라면 그때 또 다른 거에 도전을 해보자. 이런 것들이 올해 더 크게 들어왔던 것 같아요.
2: 사실 저라는 사람은 목표를 되게 중요시하는 사람이었는데 오직의 공연을 하면서 초연 때부터 좀 삶의 방식이 좀 많이 바뀐 것 같아요. 과정이 이렇게 아름다운 거였구나. 과정이 참 목표보다 과정이 더 중요한 거였구나라를 많이 깨닫는 요즘이에요. 그래서 너무 감사하게 공연하고 있어요.
6: 지금 우리 현장에 보면 웰메이드 플레이라는 용어가 있어요. 치밀한 플롯, 논리적인 구조, 기승전결이 명확한 완결성을 갖춘 작품, 이런 의미로 이제 시작이 됐고 그렇게 지금 우리도 인식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이런 개념에 미쳐보면 오직에는 이 작품은 사실 아니죠. 네, 그러니까 웰메이드 어떤 치밀한 구성과 어떤 이런 플롯의 힘으로 가는 작품이 아니라 오히려 장면별로 에피소드 구성으로 돼 있어요. 근데 이게 저는 이 작품의 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헐거운 구조인 거예요. 헐거운 구조. 그래서 이 작품의 이 구조 때문에 관객이 이 공연 안으로 이렇게 탁탁 들어갈 수 있어요. 근데 그게 그냥 단순히 정서적인 개입이라기보다는 이런 몸의 에너지적인 개입이 있는 거죠. 다 같이 할머니들의 삶을 반짝반짝하게 비추면서 자기 삶도 비출 수 있다. 이런 결국에 이렇게 주체적인 행동으로 갈 수 있도록 공연이 이렇게 좀 헐겁게 구조를 만들어놨는데 그 점이 저는 오히려 굉장히 이 작품의 핵심이고 킥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7: 제가 사실 이제 극을 보고 나면 관극 일지를 나름대로 남기거든요. 참 고운 작품이다. 이야기도 곱고 무대 위에 흐르는 시들도 곱고 넘버도 곱고 무엇보다 할머니들의 수줍은 웃음이 참 곱다. 서로 의지하며 글을 배우고 시를 쓰고 함께 웃어가며 인생의 마지막 장을 오지게 재밌게 써내려가는 유쾌하고도 따뜻한 가시나들 이라고 썼어요. 너무 재밌는 극이고 뮤지컬을 경험해보시지 못한 분들도 1회 장벽도 없이 너무너무 편하게 재밌게 감동을 받으시면서 즐기실 수 있는 극입니다. 꼭 관람하시길 추천드립니다.
3: 네. 그러니까 저는 이 공연, 뭐 연극, 뭐 뮤지컬 이런 것들이 우리로 하여금 경험하게 하는 것들은 진짜 이게 저희가 아무리 말로 떠들어도 실제 가서 보지 않으면 느낄 수가 없으시니까 한 번만 저를 믿고 다녀오세요. 진짜 제발.
4: 입문작으로 정말 좋은
3: 그렇죠. 첫 입문작으로 오지게 재밌는 가시나들을 강추하면서 자 가시기 전에 그 넘버 안 들어볼 수 없잖아요. 오지게 재밌는 가시나들. 네, 이 넘버를 저희가 남겨드리고 이제 인사를 나누려고 합니다. 더 넘버스와 함께하는 공연에 뜨겁게 미치다와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0: KBS 캠페인
1: 안녕하세요. 셰프 에드워드 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바쁜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2: 제가 들어드릴게요.
3: 여기 앉으세요.
1: May I help you? 모르는 사람끼리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모습을 보며 이게 대한민국이구나 생각했습니다.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4: 어우, 잠깐 주차한 건데 차 안이 왜 이렇게 더워. 아, 사우나가 따로 없네.
5: 폭염이 기승을 부리는 여름, 실외에 주차된 자동차는 단 10분 만에 약 20도가 올라가고요. 외부 기온에 따라 최대 90도까지 올라갈 수 있습니다. 차 안에는 폭발 위험이 있는 일회용 가스라이터나 휴대전화 배터리, 캔음료 등은 절대 두시면 안 되고요. 부득이하게 실외에 장시간 주차해야 할 때는 창 유리를 살짝 열어두거나 햇빛 차단막을 치는 것이 좋습니다. 차 안에 무심코 방치한 인화성 물질, 안전을 위협하는 시한폭탄이 될 수 있습니다.

0: 고온 다습해지기 시작하는 6월은 식중독균이 증식하기 쉬운 계절입니다. 충분히 가열하지 않은 음식이나 높은 온도에 방치돼 상한 음식을 먹어 식중독 증상이 나타날 때에는 음식물 섭취를 제한하고 수분을 보충합니다. 이온음료나 소금물, 설탕물은 오케이. 우유나 주스는 삼가세요. 식중독에 걸려 발생하는 구토와 설사는 독소를 배출하는 자연스러운 과정이므로 지사제나 항구토제는 오히려 증상을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여름철 식중독 예방을 위해 익혀서 드세요. 깨끗하게 보관하세요. 오래 두지 말고 건강하게 드세요.
1: TBS 교통정보 4시 58분 정보센터입니다. 먼저 조금 전 오후 4시 기준으로 서울 전 권역에 오존주의보가 내려졌습니다. 그 밖에 인천 동남부와 서부권, 또 경기 중부권과 충남 서산시에도 오존주의보가 발효 중인데요. 노약자분들은 되도록 외출은 자제하시고 건강관리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한편 서울시내 도로에는 1시간 사이 정체 구간이 전반적으로 늘었는데요. 올림픽대로 하남 쪽으로 가는 길입니다. 가양대교를 조금 지난 지점 4차로 쪽에서 승용차 관련한 사고를 처리하고 있는데 방화대교부터 사고 지점까지 속도 떨어집니다. 더 가서 영동대교를 조금 못 간 지점 5차로에는 고장난 승합차가 서 있어서 부근 2차 사고 위험이 있다는 점 도로 이용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29.4도, 습도는 39%입니다. TBS 정보센터였습니다.

0: 나선홍의 닥터스.
1: 우리는 흔히 여행을 좋아한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어쩌면 우리가 좋아하는 건 여행보다 그 안에서 만나는 낯섦인지도 모르겠어요. 처음 보는 골목, 처음 듣는 소리, 처음 맡아보는 향기, 이런 낯선 경험을 만날 때마다 우리 뇌는 새로운 자극을 받고요. 조금 더 활발하게 움직인다고 하죠. 그런데 꼭 멀리 떠나야만 새로운 세상을 만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매일 걷던 길에서 골목 하나를 바꿔보고 늘 지나치던 풍경 앞에서 잠시 걸음을 늦추는 것만으로도 뇌는 충분히 즐거워진다고 합니다. 매일 오후 5시 익숙함에서 한 걸음 벗어나 건강 앞으로 성큼 다가서는 시간, 전문의가 함께하는 100세시대, 여러분의 건강 파트너 나선홍의 닥터스 진료 시작합니다.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아나운서 나선홍입니다. 이 방송은 TBS FM 유튜브 채널, 또 TBS 홈페이지, TBS 앱으로 보실 수 있겠습니다. 시민의 방송 TBS 아니고요. TBS FM 유튜브 채널로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전문의가 함께하는 100세 시대, 여러분의 건강 파트너 나선홍의 닥터스. 오늘 진료 과목은요, 신경과입니다. 그 가운데서도 두통과 어지럼증에 관해서 집중 탐구, 그리고 여러분의 상담 문자 기다리도록 하겠습니다. 두통과 어지럼증 정말 많이들 또 힘들어하시는 분들 계시는데 오늘 신경과 관련해서 저희가 집중 상담을 해드리니까요. 문자 많이 많이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그 전에 오늘도 어김없이 정답은 떠먹여주고 오답은 피식하게 만들어드리는 친절한 퀴즈죠. 닥터스 퀴즈 먼저 드리고 갑니다. 눈을 감고 한 발로 서보라고 하면 생각보다 쉽지 않은데요. 우리가 넘어지지 않고 똑바로 서 있을 수 있는 것은 눈과 귀, 근육 등이 함께 작용을 해서 의학적으로는 평형감각이라고도 불리는 이것을 유지하기 때문입니다. 어지럼증이 생기면 가장 먼저 영향을 받기도 하는 이 능력. 이 능력은 다음 중 무엇일까요? 1번 현실감각, 2번 이인삼각, 3번 균형감각, 4번 사상누각. 네, 각자로 끝나는 정답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1번 현실감각, 2번 이인삼각, 3번 균형감각, 4번 사상누각. 네, 정답 아시는 분들은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샵의 0951번, TBS 7 무료입니다. 정답 보내주신 분들 가운데 추첨을 통해서 웰빙플러스에서 생유산균, 주방용품의 명가 주식회사 K-노블에서 후라이팬을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Yeah. 아, 오늘은 가수 이름을, 네, 각으로 끝나는, 아, 이게 뭘까 했는데, 설마 이분이 나올 줄 몰랐네요. 허각입니다. 행복한 날을.

0: 여러분은 지금 전문의가 함께하는 건강상담 프로그램 100세시대 당신의 건강 파트너 나선홍 아나운서의 닥터스를 듣고 계십니다. 방송 중 궁금한 점이 있거나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은 단문 50원, 장문은 100원의 유료 문자 샵 0951, 샵 0951번으로 참여해주세요.
1: 길을 잃었을 때 가장 필요한 건 뭘까요? 지도일까요? 나침반일까요? 사실 우리 몸에도 길을 잃는 순간이 있죠. 머리가 아픈데 이유를 모르겠고 세상이 빙글빙글 도는데 원인을 찾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필요한 거 바로 몸이 보내는 신호를 읽어주는 건강 내비게이션일 겁니다. 나선홍의 닥터스. 오늘은요. 두통과 어지럼증이라는 복잡한 길 위에서 정확한 방향을 찾아주실 분 모셨습니다. 환자의 뇌건강을 길 안내하듯 설명해 주시는 내비게이션 신경과 장민욱 원장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원장님.
2: 네, 안녕하십니까. 네, 네, 멋진 소개 감사합니다.
1: 아닙니다. 저희 작가님이 네. 네, 1박 2일에 걸쳐서 대본을 아주 잘 써주신 것 같습니다.
2: 네, TBS 교통방송에 아주 어울리는 네, 네, 좋은 그렇죠. 소개네요.
1: 그 뇌비게이션이에요. 네,
2: 그렇습니다.
1: 그렇습니다. 네. 벌써 이제 세 번째 그렇죠. 출연이신데 어느 순간 마치 그 친정집에 오시는 것 같아요.
2: 아, 그럼요. 너무 네. 편안한데 네. 택시기사님들이 이 방송

0: 청출을 되게 많이 하시라고요.
1: 아, 그러세요?
0: TBS 보고 내
1: 네.
0: 머리가 아파서 왔다.
1: 아,
0: 네, 그 어지러움증을 좀 해결해 달라.
1: 아, 그 기사님들 오세요?
0: 네. 이 방송을 이야. 직접 듣고 정말 멀리서부터 찾아오시는 분들도 네네네. 있었고요. 요 근처 환자 내려주러, 아, 저 손님 내려주러 왔다가 네네. 잠깐 와봤다.
1: 아.
0: 내가 평소 계속 뭐 허리도 아프고 목도 아팠는데.
1: 아, 정말요?
0: 치료하고 싶다. 아마 요 방송 청취하시고 저를 알게 되신 분들.
1: 아, 정말 보람 있네요.
0: 아, 그럼요.
1: 네, 그렇습니다. 네,
0: 저희 병원 매출에 굉장히 좋은 영향을 끼쳐주셔서 감사합니다.
1: 아유, 고맙습니다. 네, 네. 이렇게 좀, 근처에 가시면 한 번쯤 네. 이렇게 들러서
0: 네.
1: 꼭 그 저 진료 아니더라도 원장님 얼굴이라도 한번 뵙고 가는 것도 네. 참 괜찮을 것 같습니다.
0: 네. 네. 오시는 분들 제가 아주 친절하게 네. 건강 상담해드리고 있습니다.
1: 아이, 그럼요. 감사합니다. 네. 자, 설명을 정말 쉽게 해주는 의사라고 환자분들이 원장님을 많이 이렇게
0: 아우,
1: 이야기들을 해주십니다.
0: 네. 네.
1: 최근에 진료실에서 가장 많이 네. 들으시는 어떤 질문이 있다면 어떤 걸까요?
0: 연령대별로 좀 다른데요.
1: 네.
0: 젊은 분들은 요즘 집중력 떨어지는 것 때문에 많이 오세요. 머리에 안개가 낀 것 같다. 뭐 그리고 머리가 멈춘 것 같다 이런 네네. 표현하시는 분들도 많고요. 아무래도 이제 저희들 같은 중년에 해당되시는 분들은 갑자기 쓰러질까 봐 걱정돼서 오시고요. 뭐 뒷목이 짜르르하면서 이렇게 아픈데 갑자기 네네. 다 쓰러지는 거 아니냐. 그리고 이제 70대 이후의 어르신들은 다 치매 걱정하고 오시는 겁니다.
1: 아, 그렇군요.
0: 네. 네. 우리 나이 또래가 이렇게 한 40대, 50대 정도에 해당하시는 분들이 가장 네. 좀 쓰러질까 봐 걱정하는 것 때문에 가장 많이 오시는 것 같아요.
1: 아. 그 쓰러질까봐 걱정한다는 게 지금 오늘도 이제 저희가 두통과
0: 그렇죠.
1: 어지럼증 관련해서 네. 좀 이제 네. 원장님과 상담을 많이 해드릴 네. 건데 어떤 경우에 그런 생각을 갖게 될까요?
0: 전에 겪지 않았던 두통.
1: 아.
0: 그리고 어지러움증이 보통 이제 어지러우면 이비인후과를 가게 되는데
1: 그렇죠.
0: 이비인후과에 가서 전정신경계에 대한 검사를 많이 합니다. 이것저것 눈에 고글 같은 걸 씌워놓고 그런데 검사를 해도 뚜렷한 원인이 안 나오면
1: 네.
0: 이제 불안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1: 그
0: 의사가 해답을 빨리 줘야 되는데
1: 네.
0: 검사는 정상입니다라고 얘기하고는 간단하게 이제 약 처방만 하고 환자가 돌아왔을 때 느껴지는 불안감이 있거든요.
1: 네네.
0: 그러면 조금 더 친절하게 왜 그런 일이 생겼었는지 그리고 왜 검사는 정상이었는지
1: 네.
0: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리면
1: 네네.
0: 굳이 저희 병원까지 안 오실 텐데.
1: 아, 근데 이제 그 어지럼증 관련해서 최근에 네. 좀 환자분들이
0: 늘어나고 있어요.
1: 늘어나는 추세가
0: 굉장히 많습니다.
1: 왜 그렇다고?
0: 근데 보십니까? 스트레스가 많아서 그렇고요.
1: 아, 스트레스.
0: 그리고 휴대폰 사용량이 너무 많아지는 게 문제인 것 같아요.
1: 아, 이 스마트폰도 영향이 있을까요?
0: 그렇습니다. 이 작은 화면 속에서 시선을 고정시킨 채로 한 자세를 오랫동안 유지하잖아요.
1: 아.
0: 심지어 오늘 중학교 학생이 다녀갔는데
1: 네.
0: 잠이 그렇게 많지 않아서 하루에 한 5시간 정도만 자면 충분하대요. 근데
1: 네.
0: 잠들기 1시간 전부터 침대에 누워서 유튜브 시청을 하고 아침에 일어나서 2시간 동안 유튜브를 시청한다는 거예요.
1: 2시간 동안.
0: 그러니까 새벽형 인간인데
1: 네.
0: 학교는 8시 40분까지 가면 되니까 6시쯤 일어나서 2시간 동안
1: 너무 길게 보다가
0: 가는 거예요.
1: 네네.
0: 학교를. 그러니까 안 어지러울 수가 없죠.
1: 아.
0: 계속 그 좁은 화면을 이렇게 보고 있어요. 우리 차 타고 이동할 때 핸드폰 하면 굉장히 어지럽고 멀미나잖아요.
1: 어지럽고 멀미나죠.
0: 네. 그런 반응이 일상생활 중에 고착화되는 겁니다.
1: 네.
0: 휴대폰 사용량 조금만 줄이시면 좋을 것 같아요.
1: 그렇군요.
0: 네.
1: 자, 그리고 이제 요즘에 뭐 아까 치매 말씀도 해 주셨는데
0: 네.
1: 뇌 건강이 화두고
0: 그렇죠.
1: 여전히 뇌는 또 우리에게 미지의 영역이라고
0: 네.
1: 볼 수 있을 텐데 어떻습니까? 이 환자분들의 뇌 건강 길잡이가 되기 위해서 새롭게 연구하거나
0: 네.
1: 원장님께서 혹시 관심을 갖고 계시는 어떤 분야가 있다면 소개해 주실까요?
0: 제가 대학에 있을 때 그래도 세계적인 학술지에 논문을 많이 썼어요.
1: 네.
0: 50여 편 정도의 논문을 발표를 했는데 대부분은 뇌졸중과 관련된 논문이었거든요.
1: 아, 네.
0: 근데 이제 개원한 지 제가 4년 차가 됐는데요. 개원하고도 지금까지 4편의 아주 국제학술지 논문을 썼는데 그게 전부 다 치매와 관련된 거였습니다. 제 연구 분야가 완전히 바뀐 거죠.
1: 네네.
0: 그게 개원을 해서 환자분들과 직접 맞닿아 있는 진료실 현장을 보니까 환자분들이 제일 궁금해하는 게 결국 노년기 뇌건강이더라고요.
1: 아, 그렇죠.
0: 그래서 어떤 환자분들한테 치매가 잘 걸리는지 그리고 우리가 먹고 있는 약에 의한 영향들은 없는지
1: 네.
0: 건강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해서 먹었던 어떤 약 예를 들면은 올해 2월 달에 제가 발표했던 논문인데요. 골다공증의 대표적인 치료제로 알려진 비스포스포네이트라는 약이 있습니다. 아마 골다공증 겪으시는 분들 열에 8분 정도는 이 약을 드시고 계실 텐데요.
1: 네.
0: 이 약을 복용하고 있는 환자분들 중에 특정 환자군에서 치매 발병률이 높은 역학적 특성을 발견해서 발표한 바가 있었고
1: 네.
0: 이런 분들이 일상생활 중에서 뭘 조심해야 치매에 걸리지 않을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을 요즘 많이 연구하고 있습니다.
1: 네네. 전에 나오셔서 이제 치매에 관련해서
0: 네.
1: 약물에 의한 치매
0: 많았죠.
1: 아, 이게 네. 상당히 좀 늘어나고 있다 이제 그런 말씀도 해주셨는데 네,
0: 대부분은 이제 수면제 관련한 문제 때문에 네, 또 네. 또는 요즘 워낙 스트레스가 높은 시대다 보니까 특히 여성분들이 항불안제 신경안정제 계통을 많이 먹다가 여기에 또 의존적 경향이 생기고
1: 네.
0: 낮 시간, 주간 시간 동안에 뇌를 빠릿하게 돌리질 못하니까 뇌는 많이 쓰면 쓸수록 기초 체력이 좋아지거든요.
1: 아,
0: 근데 이런 기초 체력이 떨어지게 되는 거예요. 네. 자꾸 신경 안정제를 복용하고 네. 항불안제를 먹음으로써. 근데 물론 심각한 우울증을 앓거나 불안장애, 공황장애 앓으신 분 당연히 약을 드셔야겠지만
1: 네.
0: 적절한 수준을 지키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환자분들이 너무 의존적 경향이 생기지 않게
1: 네.
0: 의사들도 조금 더 세심하게 진료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1: 그렇군요. 네. 자, 오늘 나선홍의 닥터스 신경과 전문의 장민욱 원장님과 함께 두통과 어지럼증 주제로 상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머리가 자주 아픈데 병원에 가야 할까요? 어지러워서 넘어질 뻔했는데도 괜찮은 걸까요? 부모님이 자꾸 어지럽다고 하시는데 걱정됩니다. 이런 궁금증.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드는 샵 0951번 TBS 앱은 무료입니다. 네. 자, 오늘 두통 관련해서 말이죠, 원장님.
0: 네. 네.
1: 두통도 이제 위치에 따라서 이게 원인이 다르다고 하던데요.
0: 그렇죠. 다릅니다.
1: 관자놀이가 아픈 두통, 아니면 뒷목부터 올라오는 두통,
0: 네.
1: 또 눈 주변이 찌르는 듯 아픈 두통.
0: 네.
1: 이게 다 다르죠.
0: 지금 이제 환절기에 갑자기 날씨가 더워졌잖아요.
1: 네.
0: 요 며칠 사이에 이 눈을 찌르는 듯한 통증이 생긴다는 환자분들이 많이 오고 계시는데
1: 네.
0: 이거는 3차 신경성 두통일 가능성이
1: 3차
0: 높습니다.
1: 신경성 두통.
0: 네. 3차 신경은 이제 뇌 안쪽 깊숙한 곳에서 귀 앞쪽에 있는 작은 구멍을 통해서 나오고요.
1: 네.
0: 이게 눈을 비롯해서 얼굴 전체의 감각을 담당하는데 이게 환절기에 영향을 받아요.
1: 아, 그래요?
0: 네, 이 3차 신경이 자율하더라고요. 이럴 때 우리의 바이오리듬이 변하면서 자율신경계가 크게 변하는 두통의 대표적인 군발두통이라는 게 있는데 이 눈알이 정말 빠져나갈 것 같은
1: 아.
0: 눈알을 큰 대송곳으로 확 후벼 파는 것 같은 통증이 느껴진다고 표현하고
1: 정말 고통스럽겠네요.
0: 이게 이제 우리가 의학계에서 통증 지표라는 걸 0점에서부터 10점까지 점수를 매기는데
1: 네네.
0: 단연코 1등 10점을 항상 매기게 되는 절대적인 통증의 왕이라고 부를 수 있을 만한 두통이 바로 군발두통이거든요.
1: 군발두통이요.
0: 이게 이제 눈을 찌르는 듯한 통증이 생기면은 이거 환절기에 군발두통 생기는 거 아닌가? 3차 신경성 두통 생기는 거 아닌가? 생각해 보실 수 있고요.
1: 네.
0: 그다음에 이제 양쪽 관자놀이가 조이듯이 아플 때에는 이거 대부분은 스트레스성 긴장형 두통입니다.
1: 아.
0: 그런데 이제 강도가 너무 높을 때 막 구역구토감이 같이 네. 생기면서 이 긴장형 두통이 생기면은 일반적인 신경과 전문의가 아닌 다른 의원에서는 혹시 뇌출혈의 전조일 수도 있다 이렇게
1: 전조 증상일 수 있다.
0: 네, 맞습니다. 그렇게 해서 신경과로 많이 오지만 사실은 이 가볍게 이학적 검사를 해보면은 요 관자놀이 주변에 심한 압통점이 있다는 걸 발견할 수가 있어요.
1: 아, 그래요?
0: 그래서 제가 이제 살살살 이렇게 환자분들 관자놀이 주변을 만져보면은 아, 거기가 아프다고 이렇게 딱 표현하실 때
1: 그러면 다행인 거 아닙니까?
0: 맞습니다. 그러면 네네. 아유 다행입니다. 이게 근육성 두통이다.
1: 아.
0: 긴장형 두통입니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요.
1: 네.
0: 뒷골 쪽이 많이 아프다. 이거는 거의 열에 아홉 분 정도는 어깨라든지 목덜미 쪽에 있는 근육이 많이 뭉치면서 발생하는 경추성 두통이거나
1: 아.
0: 후두신경통일 가능성이 많은데
1: 네.
0: 이 후두신경통은 굉장히 짜릿하게 통증이 오거든요. 그래서 짜르르 짜르르 하면서 전기가 흘러 올라가는 것 같이
1: 네.
0: 목에서부터 정수리까지 쫙 타고 올라간다. 이렇게 표현을 많이 합니다.
1: 아, 그렇군요.
0: 그래서 아픈 부위, 아픈 특성에 따라서 저희들이 얘기만 한 2, 3분만 들어봐도 진단명이 네. 딱 나오죠.
1: 아, 근데 이제 일반 우리 그 듣는 청취자분들은 아 이게 두통이 좀 심하면 이게 네. 걱정부터 되거든요.
0: 그렇죠.
1: 그냥 동네에 가까운 병원에 가는 게 맞는지
0: 네.
1: 아니면 큰 병원을 가봐야 되는지
0: 구분하기가 좀
1: 네, 어렵죠.
0: 어렵죠. 막상 그냥 많이 아프기만 해서 가는 것이 맞는
1: 네.
0: 건지. 근데 많이 아프기만 해도 가시는 게 맞아요.
1: 그렇죠.
0: 저희가 견딜 수 있는 통증의 한계를 예를 들어 10점 만점이라고 한다면 산모들의 출산의 고통을 보통 9점에서 9.5점 주거든요.
1: 네.
0: 그러니까 10점이 이제 군발두통 같은 게 10점인데
1: 아.
0: 대개 이 통증 지표에서 8점 이상에 해당되는 두통이 갑작스럽게 찾아온다면 반드시 병원을 찾으라고 권고합니다.
1: 네네.
0: 8점 이상의 두통은 웬만해선 잘 안 나와요. 뭐 군발두통 같은 아주 특징적인 두통에서 나오지만 내가 늘 군발두통 겪었던 사람이 아닌데 갑자기 8점 이상의 두통이 찾아온다? 그럼 빨리 병원에 가서 기본적으로 CT라도 찍어봐야 되는 겁니다.
1: 네.
0: 그런 걸 요즘은 CT 찍는 비용이 이렇게 비싸지 않거든요. 2,
1: 네.
0: 3만 원 정도면 촬영이 가능하고 촬영해서 특별히 문제가 안 나오면은 그러면 안심하고 다른 두통

0: 공은 아닐까? 군발두통일까? 편두통일까? 이런 것들을 감별하게 되는 거거든요.
1: 네.
0: 일단은 강도가 높으면 병원을 좀 찾아오셨으면 좋겠습니다.
1: 네. 일단 뭐 조금이라도 증상이 있으시면
0: 네.
1: 빨리 병원을 가보시는 게
0: 맞습니다.
1: 네, 낫겠죠.
0: 네.
1: 자, 이제 두통과 어지럼증 오해와 진실 시간을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OX 팻말이 지금 원장님
0: 네,
1: 앞에 있는데
0: 네,
1: 오랜만에 또 네. 들어보시는데요. 네. 자, 제가 드리는 질문에 원장님께서 일단 OX로 답을 해 주시고요. 대답은 네. 다 끝난 후에 듣도록 하겠습니다.
0: 알겠습니다.
1: 자, 첫 번째 질문입니다. 네. 어지럼증이 있을 때는 무조건 누워서 쉬는 게 좋다. 맞으면 O, 틀리면 X.
0: 네, 정답은 X입니다.
1: 아, X군요. 네. 자, 두 번째입니다. 진통제를 자주 먹으면 오히려 두통이 심해질 수 있다. 맞으면 O, 틀리면 X.
0: 요건 맞으면 예, O.
1: 네.
0: 정답입니다.
1: 네, O.
0: 네.
1: 자, 세 번째입니다. 어지럼증과 함께 말이 어눌해지거나 한쪽 팔다리 힘이 빠지면 응급 상황일 수 있다. 맞으면 O, 틀리면 X.
0: 그렇죠. 응급 상황입니다.
1: 네. 네. 자, 네 번째입니다. 지금까지 없던 새로운 두통이 갑자기 생겼다면 진료를 받아야 한다. 맞으면 O, 틀리면 X.
0: 반드시 병원에 오셔서 네. 사진도 찍어보셔야
1: 됩니다.
0: 네.
1: 자, 마지막 다섯 번째. 검사 결과가 정상인데도 두통과 어지럼증은 계속될 수 있다. 맞으면 O, 틀리면 X.
0: 조금 어려운데 네. 일단은 O 하겠습니다.
1: 오, 네. 이렇게 해서 다섯 가지 질문을 드렸습니다.
0: 네.
1: 네. 자, 어지럼증과 두통 관련해서 오늘 상담을 해드리기 때문에 OX 퀴즈로 우리가 이게 맞는지 틀리는지 네, 장민욱 원장님께 여쭤봤는데 자, 첫 번째.
0: 네.
1: 어지럼증이 있을 때는 무조건 누워서 쉬는 게 좋다. X 그러셨어요. 그러면
0: 그렇죠.
1: 무조건 누워있으면 안 된다는 그런
0: 어지러우면 일단은 누워서 쉬려고 하시잖아요.
1: 네.
0: 극심한 회전형 어지러움증이 느껴진다. 우리가 어릴 때 코끼리 코 잡고 술래 잡기 할 때 빙글빙글 돌다가
1: 빙글빙글
0: 딱 멈췄죠.
1: 돌죠.
0: 열 바퀴 정도 돌고 딱 쓰면 막 돌죠 세상에.
1: 네네.
0: 그런 식으로 도는 것을 회전형 어지러움증이라고 하는데요.
1: 네.
0: 자, 회전형 어지러움증이 느껴지시면 일단은
1: 네.
0: 3, 4분 정도 누워서 쉬어보시는 건 맞아요. 근데 3, 4분 정도 가만히 정말 최고로 편한 자세로 누워서 쉬어봤는데도 가라앉지 않는다면 빨리 병원을 가셔야 되고요.
1: 네.
0: 그다음에는 비회전형 어지러움증. 아, 그렇게까지 도는 것 같지는 않은데
1: 네.
0: 중심을 잘 잡기가 어렵고 울렁울렁하면서 배멀미하는 것 같이 어지럽다거나
1: 네네.
0: 이렇게 좀 비특이적인 비회전형 어지럼증이 있으면은 역시 병원을 빨리 찾아가셔야 됩니다. 이거는
1: 네.
0: 단순한 문제가 아니라 뇌의 문제일 수도 있거든요.
1: 아, 그렇군요.
0: 그래서 실제로 뇌졸중 환자분들이 초기 증상으로 어지러움증을 겪을 때에는
1: 네.
0: 극심한 회전형 어지러움증이 아니에요. 대개는 뭔가 기분 나쁘게 어지러웠다.
1: 네네.
0: 배를 타고 있는 것 같이 울렁거렸고 마치 세상이 한 30도 정도 기울어져 있는 것처럼 내 몸이 한쪽으로 쏠렸다.
1: 네.
0: 이런 식으로 느낍니다.
1: 아.
0: 그래서 어지러움증이라도 그런 방식이라면 빨리 병원을 오셔야 됩니다. 그럼 저희들이 신경학적 검사라는 걸 하거든요.
1: 네.
0: 신경학적 검사 결과를 보면은 이분이 뇌가 망가져서 그런 건지 아니면 그냥 단순 어지러움증인지 금방 구분해낼 수 있습니다.
1: 아.
0: 그래서 조금이라도 의심이 되면 저희가 이제 MRI 촬영을 권고하게 되죠.
1: 네네. 이런 경우에 이제 보통 그 이석증 뭐 이런 거
0: 맞습니다.
1: 말씀하시잖아요.
0: 그렇죠.
1: 그래서 이비인후과를 먼저
0: 많이 보내주세요.
1: 아, 그렇군요.
0: 검사들을 비교적 뭐 좀 보지지 않고
1: 네.
0: 환자는 계속 어지러움증을 호소하고 있으면은 이게 신경계 문제일 수 있다. 뇌신경계 문제일 수 있으니까 어디서 신경과로 가보셔라. 이렇게
1: 네네네.
0: 의뢰서를 많이 작성해 주시죠. 근데 그 전정신경계 검사를 해보면 대개는 이제 고글을 쓰고 눈동자의 움직임을 감지하는 거거든요.
1: 네.
0: 근데 우리 몸은 항상 움직이는 방향의 반대쪽으로 눈동자가 움직이게 돼 있어요. 예를 들어서 갑자기 우리 MC님의 뒤에 가가지고 고개를 오른쪽으로 30도 딱 돌리면은
1: 네.
0: 눈동자가 왼쪽으로 30도 딱 움직입니다.
1: 아,
0: 순간적으로.
1: 아, 지금.
0: 자동차를 타고 비포장도로를 달려도
1: 네.
0: 덜덜덜덜덜 하면서 막 고개가 움직이면서 다 가도 그래도 내 눈동자는 그거에 맞춰서 사물에 나의 시선을 고정시킬 수 있거든요.
1: 아, 그렇군요.
0: 막 흔들리는 그 굉장히 빠른 움직임 속에서 그거에 맞춰서 반대 방향으로 눈동자가 계속 움직여주는 거예요.
1: 네네.
0: 그게 우리 몸이 어지럽지 않게 만들어주는 이 전정, 안구, 반사라는 게 일어나야 되는데 이석증, 메니에르병, 전정신경염 많이 들어보셨을
1: 네네.
0: 거예요. 이런 병들이 바로 이 전정, 안구, 반사가 망가지거든요.
1: 아.
0: 그러니까 곡을 씌워놓고 눈동자의 움직임을 보면
1: 네.
0: 전정, 안구, 반사가 얼마나 망가져 있는지 저희들이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1: 아, 그렇군요.
0: 그걸 비디오로 다 녹화하면서 기록하고
1: 네.
0: 눈동자가 어느 방향으로 움직이는지 였는지를 다 그 진폭을 다 기록하게 돼 있거든요.
1: 네.
0: 그런 진폭이 어떻게 나왔는지 그 그래프만 봐도 이거는 이석증이야,
1: 네.
0: 이거는 전정신경염이야 하는 걸 어느 정도 구분해낼
1: 네.
0: 수 있죠.
1: 거기서 이제 이석증 이제 그 판단을 받으시면은 바로 거기서 이제 치료하시면 되고
0: 그렇죠.
1: 이게 아닌 것 같습니다.

0: 신경과로 빨리 가보십시오. 그러면 신경과를.
1: 맞습니다. 네. 그럼 신경학적 검사를 통해서 MRI를 찍을지 결정을 하게 되죠.
0: 아, 그렇군요. 네. 아까 그 이제 MRI 검사 지금 말씀하셨는데 네. 이 두통 환자 가운데 실제로 MRI 검사까지 필요한 경우는 얼마나
1: 큰지는
0: 됩니까?
1: 않습니다.
0: 아, 흔치는 않습니다.
1: 제가 이제 외래에서 환자분들 뵈면은 한 30명 중에 1명 정도. 네, 한 3%, 3, 4% 정도의 비율로 네. MRI 촬영을 권고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0: 아, 그렇군요.
1: 근데 환자분들이 본인이 궁금해하고 네. 본인이 더 불안해서 찍기를 아. 원하실 때가 있어요. 네. 제가 환자분들 오시면 아 이거는 굳이 MRI를 찍으실 필요가 없습니다.
0: 너무 그래도 저는 MRI를 좀 찍어보고 네, 싶어요. 그렇죠. 뭐 이런 분들 계시죠.
1: 네, 그렇게 하면은 그러면 이제 굳이 제가 핑계를 좀 찾아드리기도 하죠. 아, 아 네, 맞습니다. 그러면 환자분께서 이렇게 또 오랫동안 두통으로 고생하셨으니까 네. 한 번쯤 혈관도 찾아보는 게 또 저희들의 임무 아니겠습니까? 하면서 또 찍어드리기도 하고
0: 그렇군요.
1: 그렇습니다. 네네. 네. 또 어떤 보험 처리라든지 아, 이런 부분에서도 또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0: 그렇군요.
1: 환자분들이 그런 식의 뉘앙스를 좀 보이시면 제가 먼저 알아서 말씀을 드리죠.
0: 네,
1: 아유, 많이 불안하실 텐데 이럴 때는 한번 검사 통해서 확인해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0: 네. 역시 나침반 역할을 해주시네요.
1: 네, 네, 그게 좋은 의사죠.
0: 네, 그렇습니다. 자, 두 번째 진통제를 자주 먹으면 오히려 두통이 심해질 수 있다. 오 그러셨어요.
1: 네.
0: 머리가 아프면 진통제를 먹게 되는데
1: 한 달에 진통제 복용 횟수가 네. 열흘이 넘어가게 되면 이게 경고신호가 뜬 겁니다.
0: 아, 그렇군요.
1: 하루에 보통 진통제 먹게 되면 두세 번 먹게 되거든요. 네. 머리 아프면은. 근데 두세 번씩 먹는 진통제가 열흘 넘게 이어지고 있다? 또는 뭐 3, 4일씩 이렇게 먹는데 총합이 열흘이 넘어간다 하면은 네. 약물 중독에 된 아. 약물 과용 두통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0: 열흘 이상 먹게 되면은 이 두통약이 어떤 효능이 좀 떨어질까요?
1: 떨어지죠. 아, 네. 그렇군요. 진통제 계속 먹으면 내성이 생기거든요.
0: 네네.
1: 그러면 통증에 대한 예민함도 심해지고요. 웬만큼 약 먹어서 잘 안 듣습니다. 그럼 점점 더 약 먹는 횟수가 많아지는데요. 한 달에 열흘 이상 드시는 분들 두세 달 지나면 이제는 거의 매일 먹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굉장한 큰 경고 신호가 뜬 거니까
0: 네네.
1: 이때 빨리 병원을 찾아서 어떻게 해야 진통제를 끊을 수 있는지 상의를 받으셔야죠.
0: 아, 그렇군요.
1: 진통제 말고 다른 종류의 신경통약이라든지 근육이완제라든지 이런 약을 통해서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두통이 많이 있습니다.
0: 네. 그런 경우 있잖아요. 아, 집에 있을 때는 두통 때문에 너무 힘들었는데 선생님 앞에만 딱 갔다 하면은 두통이 사라지는 네. 그런 경우 있잖아요.
1: 아유, 원장님 만나면 예. 두통이 좋아졌어요.
0: 이런 경우는 어떻게 좀 뭐 증명이라고 해야 되나요?
1: 그 불안함 때문에 네네. 두통이 더 심해지는 거거든요. 네. 스트레스 받으면 콜티졸 호르몬이 많이 나옵니다. 아. 근육의 긴장도가 올라가게 되죠.
0: 네.
1: 당장 튀어나갈 수 있는 전투 자세를 취할 수 있는 에너지를 만들어주는 거거든요.
0: 네.
1: 근데 이게 목덜미 쪽이나 어깨 쪽 근육엔 쥐약이에요.
0: 아.
1: 이런 스트레스 많이 받으면 목 뒤를 이렇게 확 부여잡기도 하잖아요.
0: 네네.
1: 그게 정말 순간적으로 어떤 특정 근육들이 확 쥐가 나듯이 움츠러들어서 그러는데요. 이런 것 때문에 두통이 무척 심해집니다.
0: 네.
1: 근데 이제 병원에 와서 장민욱 원장의 얼굴을 딱 보면 안심하고
0: 편안해지는 거죠.
1: 네. 네. 제가 지금 이 자리에 와서 이제 우리 MC님 얼굴을 딱 보면서 푸근하게 이렇게
0: 아, 정말이에요?
1: 말이 술술 나오는 것도 비싼 원리 아니겠습니까?
0: 네, 감사합니다, 원장님. 네. 네, 네. 자, 세 번째. 아, 그래서 말씀인데 네. 두통 일기라는 네. 걸 쓰면 좀 도움이 됩니까?
1: 그럼요. 너무 도움이 되죠.
0: 아.
1: 두통학교에서 무료로 앱도 배포하고 있으니까
0: 아,
1: 한번
0: 그래요?
1: 사용해 보십시오.
0: 아, 네네.
1: 두통 일기 쓰다 보면은 아, 내가 두통이 왜 생기는지 원인이 거기서 딱 나올 때가 있습니다.
0: 아, 그렇군요.
1: 네.
0: 앱이 있어요?
1: 네. 두통학교에서 아. 두통 일기라는 앱이
0: 한번
1: 있습니다.
0: 한번 검색해 보시기 바랍니다.
1: 좋겠습니다.
0: 자, 그리고 세 번째, 어지럼증과 함께 말이 어눌해지거나 한쪽 팔다리에 힘이 빠지면 응급 상황일 수 있다. 오, 그러셨어요.
1: 그렇죠. 한쪽 네. 팔다리라는 말이 중요한데요.
0: 네.
1: 누구나 심하게 어지러움을 겪고 뭐 배멀미, 차멀미만 해도 사실 전신에 힘이 빠지는 건 다 네. 마찬가지인데 한쪽 방향으로만 빠진다. 이건 좀 이상하잖아요. 그냥 전체적으로 녹초가 돼서 빠지는 거면 그럴 수 있다고 치지만
0: 그렇죠.
1: 한쪽 방향으로 빠진다면 반대쪽 뇌에 문제가 있다는 거죠.
0: 아.
1: 그 반대쪽 뇌에 문제 때문에 어지러움증도 생기고 힘도 빠지는 거니까
0: 네네.
1: 이건 정말 초응급 상황이라고 할 수 있고요. 이런 증상이 생기면은 뭐 3, 4분 누워 있을 것도 없어요. 그냥
0: 네.
1: 바로 119 불러서 병원 가시면
0: 바로 됩니다. 가셔야 되겠죠.
1: 한쪽에 팔다리에 힘이 빠졌고 어지러워요라는 말만 들어도
0: 네.
1: 119 대원이 바로 일단은 그 자리에 앉아서 쉬고 계십시오. 저희들이
0: 네.
1: 바로 출동하겠습니다라고
0: 이럴 경우에 119를 불러야 되는데 그냥 택시를 타고 가시면 안 되죠.
1: 안 됩니다.
0: 네, 안 됩니다.
1: 네, 택시보다는 119가 아무래도 빠르죠.
0: 그렇죠.
1: 지금 서울 시내에서 119가 현장까지 당도하는 시간이
0: 네.
1: 7, 8분 안에 당도가 돼요.
0: 그렇군요.
1: 네, 그러니까 굉장한 교통체증이 있어도 요즘은 다 이렇게 많이 피해 주시잖아요.
0: 네, 골든타임을 놓치지
1: 그렇습니다.
0: 않아야 된다. 이제 그런 네, 말씀 좀 드리고
1: 맞습니다.
0: 싶었고요. 네. 자, 그리고 우리 가족들이 꼭 기억하고 있어야 될 어떤 뇌졸중 전조 어떤 신호 경고 신호
1: 네.

0: 이런 게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1: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편측화된 위압감.
0: 한쪽.
1: 한쪽 팔다리에. 네. 그리고 얼굴이 돌아가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왼쪽 팔다리에 힘이 빠졌는데 얼굴은 오른쪽으로 돌아갈 수도 있어요.
0: 아, 그래요?
1: 얼굴까지 같은 방향일 수는 없습니다. 같은 방향이면 이제 저희들이 더 진단하기 쉽지만 반대 네. 방향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편측 마비가 오거나 네. 안면 마비가 오거나.
0: 안면 마비.
1: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구음 장애, 언어 장애가 오거나
0: 말이 어눌해지는
1: 말이 어눌해지는 것 또는 네네. 단어가 막 어버버버하면서 안 나오게 되는 것 이 세 가지 정도 기억하시면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0: 네네.
1: 거기다가 오늘 이제 우리 주제가 섞여 있으니까 전에 겪지 않았던 이제 극심한 두통
0: 네.
1: 또는 균형 장애 중에서도 비회전형 균형 장애가 있을 때
0: 비회전형
1: 그렇죠. 네네. 이럴 때는 반드시 119를 빨리 불러서 골든타임
0: 안에 구토 증상이 있고 이런 거죠.
1: 그렇습니다.
0: 네네. 네. 자 그리고 지금까지 없던 새로운 두통이 갑자기 생겼다면
1: 네.
0: 진료를 받아야 한다. 오,
1: 그렇죠.
0: 그러셨어요.
1: 네.
0: 지금까지 없던 새로운 두통이란 어떤 걸까요?
1: 예전부터 내가 늘 두통을 겪어왔던 환자라면
0: 네.
1: 뭐 이번에 찾아온 두통이라고 별반 다를 바는 없겠죠. 그런데 나는 항상 4점, 5점 정도의 그냥 중등도 정도의 두통을 겪어왔는데 갑자기 8점이 됐다.
0: 네.
1: 이러면 뇌혈관이 혹시 터진 건 아닐까 반드시 검진이 필요하고요.
0: 아, 그렇죠.
1: 또는 나는 항상 뒷골 쪽이 그냥 늘 뻐근하게 조금씩 아팠었는데 갑자기 눈알이 빠질 것 같이 아프는 두통이 찾아왔다.
0: 네.
1: 이렇다면 뇌혈관이 갑자기 수축하는 어떤 특정 증후군이라든지 아니면 조금 전에 설명드린 군발 두통 같은 것은 아닌지 이건 단순한 진통제 먹어서 집에서 해결하실 수 있는 수준이 아니거든요.
0: 네.
1: 그래서 꼭 병원에 오셔서 진단을 받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양상이 변했을 때 강도가 변했을 때 둘 다 해당이 되겠습니다.
0: 네. 그 두통 중에서도 이제 그런 분들 있잖아요.
1: 네.
0: 갑자기 머리가 정말 그전에 없었던
1: 그렇죠. 아주 터져나갈 것
0: 같은 터져나갈 것 같은
1: 그렇게
0: 두통.
1: 표현을 많이 하시는데요.
0: 네네네.
1: 이런 경우라면 뇌동맥 꽈리가 터지면서 발생하는 지주막하 출혈의 전조일 수도 있습니다.
0: 아, 그렇군요.
1: 뇌동맥 꽈리라는 것은 뇌 혈관의 한쪽 끝부분이 이렇게 네. 살짝 부풀어 오르면서 그 혈관에서 부풀어 오른 곳에서 아주 소량의 출혈이 일어나는 경우가 있어요.
0: 네.
1: 살짝 터졌다 막히고 터졌다 막히고 하는 반복될 때 그런 것들을 저희들은 이제 미세 출혈이라고 하는데 이 미세 출혈이 반복될 때 극심한 두통을 겪게 됩니다.
0: 네.
1: 그러다가 2, 3일 정도 안에 갑자기 이게 확 완전히 뚝방에 터지듯이 댐이 무너지듯이 완벽하게 터지면서 지주막하 출혈을 급격하게 만들고 생명을 위협하게 되죠.
0: 네.
1: 아, 며칠 전부터 계속 머리가 아프다고 했었는데
0: 네.
1: 어느 날 갑자기 부고가 있었다. 이런 소식을 접하는 경우가
0: 네.
1: 아마 가끔 있으실 거예요. 제가 굉장히 자주 가는 그 공업사 자동차 공업사가 네. 있었어요. 실비로 이렇게 싸게 해주는 네, 공업사 전 주로 가는데 거기 되게 젊은 분이 계셨거든요. 저보다 조금 연배가 아래쪽이셨는데
0: 네.
1: 40대 초반에 근데 어느 날 그분이 돌아가셨다는 이야기를 들은 거예요. 그래서 그 사장님도 엄청 이제 당황하시고
0: 네,
1: 그랬었는데 알고 봤더니 그분이 뇌동맥 꽈리가 조금씩 터지는 건데 머리가 아프다고 한 일주일 전부터 계속 얘기를 했었대요.
0: 아이고. 근데 그때 이미 전조증상 네. 계속 나왔던 거고.
1: 맞습니다. 진료를 그때 하셨더라면
0: 네.
1: 제가 한 6개월 만에 자 점검 좀 받으러 갔더니 그 분이 안 계시길래
0: 가족분들께서 좀 잘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아요.
1: 그렇죠.
0: 네.
1: 저 사람이 그렇게 머리 아프다고 늘 얘기하던 사람이 아닌데.
0: 네. 평소에 예를 들어 네. 고혈압이라든가
1: 맞습니다.
0: 뭐 당뇨라든가
1: 네.
0: 이런
1: 있으면은 네. 더 눈에 불을 켜고 봐야죠.
0: 그렇죠.
1: 그리고 그러니까 아예 나이 들어서 그렇겠지. 아 요즘 신경 쓰는 일 많아서 그렇겠지. 그냥 단순히 이렇게
0: 대부분 이런 있습니다. 분들이 또 이제 아유 그 약 먹으면 나을 거예요. 이러고 만다는 게 참
1: 병원의 문턱이 너무 높아서 그렇기도
0: 네네.
1: 하고 삶이 너무 바쁘니까 병원 갈 시간이 없어 그렇기도 하겠지만
0: 네.
1: 내가 새로운 종류의 두통을 겪고 있다면 꼭 병원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0: 그렇습니다. 네. 자 그리고. 그 MRI하고 MRA는 어떻게 다른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1: 그렇죠. 두통 심한 병원 가면 무조건 검사를 하게 돼. 뇌 조직의 변화가 있는가 보는 게 이제 MRI죠. 뭐 뇌
0: 조명 혈관
1: 영상.
0: 아,
1: 그렇습니다.
0: 자기 공명 영상은 MRI고요.
1: 맞습니다.
0: 네. 이 정도 우리 청취자분들 알고 계시면은
1: 네. 네.
0: 많이
1: 어디 가서 이제 좀 유식하게. 네. 의사 선생님께서
0: 그거는 MRA를 그렇죠. 찍어야지.
1: 자기 공명 혈관 영상 찍어 주세요.
0: 네.
1: 이렇게 얘기하면 이제
0: 그렇게
1: 깜짝 놀라죠.
0: 네, 그렇습니다. 네. 자, 장민호 관장님과 함께 오늘 두통과 어지럼증 여러분의 상담 문자 계속 받고 있습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샵에 0951번, TBS 앱은 무료입니다. 지금 많이 지금 보내주고 계시는데 잠시 전하는 말씀 듣고요. 2부 친절한 진료실에서 본격적인 문자 상담 해드리겠습니다.
2: TBS 캠

0: 캠페인
1: TBS 연중 캠페인 아름다운 내일을 향해 동행합니다. 배우 메리 스트립은 무명 배우 시절 영화 킹콩의 오디션을 보러 갔다가 너무 못생겼다는 이유로 탈락했습니다. 심사위원들에게 그녀는 이렇게 얘기했죠. 너무 못생겼다고 생각하신다니 유감이네요. 하지만 그것도 그저 수천 개의 의견 중 하나일 뿐이라고 생각합니다. 못생겼다는 이유로 오디션에 탈락했던 메릴 스트립은 미국 아카데미상에 21번이나 후보에 오른 대배우가 됐습니다. 나를 깎아내리는 말도 그저 수많은 의견들 중 하나일 뿐이라는 생각. 인생 2막을 다시 시작하게 하는 힘이 됩니다. TBS 연중 캠페인 아름다운 내일을 향해 동행합니다는 100년의 약속 글로벌 금융판매 협찬입니다.

0: 여러분은 지금 전문의가 함께하는 건강상담 프로그램 100세시대 당신의 건강 파트너 나선홍 아나운서의 닥터스를 듣고 계십니다. 방송 중 궁금한 점이 있거나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은 단문 50원, 장문은 0951번으로 참여해주세요.
1: 나선홍의 닥터스, 오늘은 길을 잃은 환자의 등대 역할을 자처하고 계시는 뇌 주치의이시죠. 신경과 전문의 장민욱 원장님 모시고 두통과 어지럼증에 대한 유쾌한 해답을 찾아보고 있습니다. 네. 아, 이 장 원장님하고 있을 때는 네. 마치 제가 충무로에 있는 것 같습니다. 배우 유지태 씨 얘기를
2: 아유, 왜 그러세요? 네,
1: 하신 분들이 많이 계세요.
2: 아우, 네, 고맙습니다. 네. 아유, 감사합니다.
1: 아니, 2775번님이 네. 생방 맞나요? 그러셨는데, 아이, 그럼요.
2: 그렇죠. 지금 생방이죠. 지금, 네. 네. 제가 그런데, 오늘 하루 종일 네. 진료 보다가 네. 불이 나게 뛰어왔죠.
1: 아, 감사합니다.
2: 네, 생방하려고. 네,
1: 오늘은 이제 생방인데 저희가 스페셜로 나가는 날이 있거든요.
2: 아, 그렇군요.
1: 이 방송이 또 이제
2: 제방으로
1: 네. 스페셜로 나가는 날은 네. 제방. 네, 그렇게 네. 알고 계십니다.
2: MC님의 목소리가 얼마나 좋으면 제방을 자꾸 틀겠습니까?
1: 아, 네, 그런, 네, 그렇게 정리하는 걸로 하죠.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친절한 진료실 본격적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통과 어지럼증 주제로 말씀 나눠보고 있습니다. 머리가 자주 아픈데 병원에 가야 할까요? 어지러워서 넘어질 뻔 했는데 괜찮은 걸까요? 부모님이 자꾸 어지럽다고 하시는데 걱정됩니다. 이런 문자.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샵의 0951번입니다. 자, 9327번이며 원장님 저는 퇴근 무렵만 되면 머리가 조여오는 느낌이 납니다. 아, 네. 주말에는 괜찮은데 평일에만 심한데 네. 편두통인지 스트레스 때문인지 궁금합니다. 그러셨어요.
2: 오후에 심해지면 네. 오후에 퇴근할 무렵 심해지면은 백발백중 스트레스성 아. 근육 긴장형 두통입니다.
1: 아, 스트레스성.
2: 예, 대개 혈관성 두통으로 분류하는 편두통 같은 경우는 네. 아주 밤늦은 시간이라든지 주로는 아침에 머리가 많이 아픕니다. 이때가 혈관의 변화가 심하거든요.
1: 네네.
2: 근데 오후에 머리가 주로 아픈 것, 그러니까 한 3, 4시쯤 지나면서부터 퇴근할 무렵까지 머리가 많이 아픕니다.
1: 네.
2: 특히 집에 가서 좀 쉴라 치면은 그때부터 머리가 아프신 분들이 있는데 이런 분들이 전형적인 스트레스성 두통입니다.
1: 네.
2: 한참 바쁘게 일을 하고 있는 일상생활 중에는 두통을 잘 못 느끼다가 일상생활이 어느 정도 마무리될 때쯤에 두통을 느끼게 되는 게 특징이고요. 네. 편두통은 일상생활 중에 두통이 심해집니다. 그래서 뭔가 일을 하려고 그러면 그때 막 머리가 아파요. 집에서 아침밥을 차리려고 그러면 어머니께서 머리가 많이 아프시다고
1: 아,
2: 하고
1: 예.
2: 이제 그렇죠. 회사에 가서 일 좀 하려고 하면은 데스크에 앉아서 컴퓨터 키면 머리가 이제 아프고
1: 머리가 아프기 시작하고.
2: 그것은 이제 편두통일 가능성이 높은 거죠.
1: 네.
2: 오히려 스트레스성 두통은 스트레스를

0: 올려주면서 네네. 목을 뒤쪽으로 젖혀주는 스트레칭
1: 참,
0: 해보시고요.
1: 이 스마트폰이 참 여러 가지. 네. 네, 어제 맞습니다. 어제 그 영상을 제가 봤습니다.
0: 아, 네, 그렇군요.
1: 자, 그렇습니다. 아, 좀 달리기.
0: 그렇습니다.
1: 이런 거.
0: 정말 네. 좋습니다.
1: 짧게라도 좀 해보시면 네. 좋을 것 같습니다.
0: 저는 뭐 서울 따릉이를 좀 타보시는 것도 아, 좋을 따릉이를. 거라고 생각합니다.
1: 네, 좋습니다. 네. 자, 그리고 1453번님 네. 59년생이고요. 최근 들어서 엎드렸다 일어서고 머리를 움직이고 나면 어지럼증이 생깁니다. 야. 저는 나름 운동도 많이 하는 편입니다. 네. 그러셨어요.
0: 네, 엎드렸다 네. 일어날 때 발생하는 어지럼증. 네. 자율신경장애에 의한 어지럼증이고요. 아. 지금 현재 환자분의 연세가 이제 50대 후반, 60을 바라보시고 계시는데 네. 이때가 혈관의 탄력이 많이 떨어지는 시기입니다. 대사성 질환도 많이 생기고 고지혈증이나 고혈압도 이때쯤에 많이 새로 시작되는데 네. 혈관의 탄력이 떨어질 이때쯤이 누워있을 때는 혈압이 정상인데 일어나면 혈압이 떨어지거든요. 아. 혈관의 탄력이 좋으면 일어났을 때 혈관들이 쫙 수축해주면서 머리로 가는 피를 쫙 밀어 올려주는데 네네. 혈관의 탄력이 떨어지면은 다리 쪽으로 피가 쏠리게 되면서 뇌로 가는 피가 부족해지니까 기립성 저혈압이라는 자율신경장애가 발생합니다. 아. 이런 것들이 이제 원인이 될 수 있는데 네. 일상생활 중에서 우리가 앉아있다가 일어나기도 하고 쪼그려 있다가 네. 일어나기도 하고요.
1: 그렇죠.
0: 또 누워있다 일어나기도 하는데 이런 체위의 변을 더 가중시키는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1: 네네.
0: 처음에는 누워있다가 또는 엎드려있다가 쪼그려 앉아있다가 일어날 때만 어지러웠던 분들이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서 그냥 일상생활 중에서 고개만 돌려도 어지럽다.
1: 아, 그래요?
0: 신발끈 묶으려고 잠깐 고개 좀 숙였는데 어지럽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1: 네네.
0: 그래서 만성화되어 있다면은 단순히 고개를 움직이는 것만으로도 어지러움이 찾아올 수 있고요. 초기에는 그냥 급격한 체위의 변동이 일어날 때만 어지러움증이 생깁니다.
1: 네.
0: 그러니까 자율신경계 질환 때문에 발생하는 어지러움증이다라고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
1: 네. 이런 분들은 어떻게 좀 치료를 받아야 돼요.
0: 제일 좋은 방법은 대개 이런 환자분들의 약 절반 정도가 수분 섭취를 많이 하는 것만으로도 좋아집니다.
1: 아, 물을 좀 많이 마시는
0: 그렇습니다.
1: 거예요?
0: 그렇습니다. 탈수를 예방하는 게 좋은데요.
1: 네네.
0: 지금 기온이 굉장히 덥더라고요.
1: 네.
0: 오늘 여기 이렇게 오는데
1: 어우.
0: 제 바깥의 온도를 보니까 32도가 넘어가고
1: 그러게요.
0: 아스팔트 위의 온도는 36도까지 네네. 올라가 있는 것을 봤는데
1: 깜짝 놀랐습니다.
0: 네. 이럴 때 탈수가 굉장히 심해지고요. 하루 종일 숨만 쉬고 있는 것만으로도 지금 옆에 가지고 계신 그 물병 있죠.
1: 네네.
0: 그게 300cc 정도 되는 물병인데.
1: 작은 물병입니다.
0: 그걸로 3, 4병 정도의 땀이 증발합니다.
1: 아.
0: 그냥 숨만 쉬고 있어도 없어져요. 그만큼.
1: 네네.
0: 근데 그만큼 물을 드시는 분들이 또 별로 없습니다. 그럼 최소한 저런 작은 페트병으로 3, 4병 이상은 네. 기본적으로 먹어줘야 되거든요.
1: 아.
0: 근데 그 정도를 마시지 않는 분들이 이런 기립성 저혈압을 또 많이 겪습니다.
1: 그렇군요.
0: 그래서 수분 섭취를 조금만 더 많이 해주시기를 간곡하게 말씀드리고 두
1: 네.
0: 번째로는 코어 근육과 하체 근육을 단련시킬 수 있는 운동을 근력 운동이죠. 이거는
1: 네네.
0: 아까 제가 이제 유산소를 말씀드렸지만 이런 어지럼증이 있을 때 체위 변경에 의한 어지럼증이 있을 때는 코어 근육을 발달시킬 수 있는 것. 그러니까 뭐 복근.
1: 스쿼트나.
0: 뭐 아, 너무 좋습니다.
1: 아.
0: 스쿼트 정말 최고의 운동이죠.
1: 네네네.
0: 스쿼트. 그다음에 까치발 들면서 종아리 근육 키우는 것들. 이런 것들이 어지러움증을 예방하는데 좋은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1: 야.
0: 스쿼트 정말
1: 처방전까지 다 내려주셨네요.
0: 네.
1: 물을 좋죠. 좀 많이 드시고.
0: 그렇습니다.
1: 네, 스쿼트. 그다음에
0: 최고죠.
1: 발 뒤꿈치 들고.
0: 네네네.
1: 이 정도는 뭐 일상에서 쉽게 할 수 있는 거죠.
0: 그럼요.
1: 네.
0: 네. 뭐 지하철 타고 출퇴근하시는 분들
1: 네.
0: 놀면 뭐 합니까? 네. 이렇게
1: 놀면 뭐 합니까?
0: 네. 뒤꿈치라도 사. 그래서 아침에만 좀 50개 스쿼트를 하죠.
1: 네.
0: 자전거 타고 출근합니다.
1: 아시니까요.
0: 어지러움증 생길 일이 없습니다.
1: 이야, 부럽습니다. 네. 우리 자원 때 후반 남자인데요.
0: 네.
1: 앉았다 일어날 때 확 어지럼증이 올 때가 있어요.
0: 비슷한 케이스네요.
1: 건강검진에는 정상인데 어떤 BTS 같으세요? 이렇게. 중년.
0: 아우, 저를 치료해 주신 분이군요, 이분이.
1: 네, 순간 약간 어지럼증이
0: 네.
1: 오네요.
0: 감사합니다. 네. 너무
1: 중년
0: 감사합니다.
1: 중년 BTS.
0: 네. 집에 가서 네. 집사람한테 자랑해야겠네요.
1: 아, 야, 좋아하시겠네요. 네, 네. 자, 그렇습니다. 또 많은 분들이 또 제 네. 옆에 중년 BTS와 함께 하는 네. 이렇게 부러울 수가 없네요. 네.
0: 아유, 살다 살다 또 BTS라는 말까지.
1: 아, 네. 부럽습니다.
0: 네, 감사합니다.
1: 자, 그리고 2775번님이
0: 네.
1: 저는 자주는 아니지만
0: 네.
1: 머리 윗부분이 바늘로 찌르는 느낌이 있는데 왜일까요? 머리도 네, 가끔 네, 아프다 네. 맙니다. 네. 이러셨어요.

0: 야, 오늘도 이런 분이 한 분 오셨었거든요.
1: 아, 그래?
0: 머리 위를 송곳으로 이렇게 찌르는 것 같다. 따끔따끔 하면서 막 아프다고 하셨는데, 사실은 이제 검사를 하기도 전에 바로 후두신경통이라고 진단을 해드렸어요.
1: 후두신경통.
0: 네. 네. 뒤통수신경통 혹은 후두신경통이라고 하는데,
1: 네.
0: 이런 경우라면 혹시 목빗근 쪽이 많이 뭉쳐있지 않은지 만져보시면
1: 좋을
0: 것 같아요. 목 뒤쪽에? 네. 목빗근이라는 게 이 귀 뒤에 볼록 튀어나온 요 그 뼈가 있어요.
1: 아, 있네요.
0: 예, 그 뼈에서부터 출발해가지고 이렇게 앞쪽으로 쇄골까지 와서 붙는 겁니다.
1: 아.
0: 그래서 고개를 같은 방향으로 회전시켜주는 근육인데요.
1: 네네.
0: 요 근육의 피로감이 높으면 여기 살살 만져보면 찌릿해야 되는 거 아니냐 하는데 이 후두신경이 끝나는 지점이 정수리예요.
1: 아, 그렇군요.
0: 그래서 정수리부터 쫙 타고 내려가는 것 같이 짜릿짜릿한 통증이 생길 수도 있고요.
1: 네네.
0: 요 근육 말고 머리를 같은 방향으로 이렇게 꺾어주는 머리 널판근이라는 근육도 우리 이렇게 목 잡아보면 뒤에 큰 근육 있잖아요.
1: 네.
0: 네. 그 근육의 피로감이 뭉쳐도 비슷하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1: 요거는 중간중간 좀 풀어주면
0: 너무 좋죠.
1: 좋아집니까?
0: 네. 너무 세게 주무르진 마시고요.
1: 네.
0: 예, 좀 가볍게 이렇게 해서 혼자서 슬슬 만져주시는 것도 좋고 반대편 손을 좀 넘겨가지고 이렇게 좀 쓸어주시는 방식도 좋습니다.
1: 네.
0: 여성분들 같은 경우는 제가 부드러운 아로마 마사지 한번 받아보시라고 권고도 드리고요. 남성분들은 조금 민망하잖아요. 가서 마사지 받는다는 게
1: 스스로.
0: 좀 풀어주시고 좀 사우나 같은 데 가셔가지고
1: 남성분들도 받으셔도
0: 될 그런가요?
1: 아, BTS가
0: 저는 좀 거기 가서 이렇게 누워있는 게 좀 민망하더라고요.
1: 아,
0: 그래서 네. 그렇게 가서 좀 풀어보시고 운동하시는 것도 좋고요. 반신욕 집에서 하실 수 있으면은 한 10분 정도 반신욕 해보시면
1: 10분
0: 좋습니다.
1: 정도.
0: 네. 근데 그것도 10분, 15분 넘어가면 근육이 좀 노곤해지면서 더 지치거든요.
1: 네.
0: 그래서 이런 반신욕 해보시고 근데 이렇게 내가 근육을 풀어보려고 노력을 해봤는데도 계속 저리거나 찌르는 듯한 통증이 있으면은 병원에 오셔서 전문의약품으로 된 약

0: 0951번 TV7 무료입니다. 4815번님 가끔 눈이 많이 피곤할 때 안구 뒤쪽에 두통인지 네, 안통인지 네, 네. 구분이 잘 안 가는 통증이 느껴지는데요. 네. 이럴 때 뒷골도 뻐근하고 하거든요. 눈이 아프면 머리도 아픈가요? 그러셨어요.
1: 눈동자를 움직여주는 근육이 이 외안근이라는 근육이 여기 붙어 있습니다. 여섯 개의 근육으로 되어 있습니다. 눈동자를 좌우 상하로 움직여주고 회전하는 역할까지 해주는데 네. 이 근육이 발생학적으로 엄마 뱃속에서 있을 때 뒤통수에 있는 후두하근이라는 근육과 동시에 발생을 합니다. 아.

0: 그래서 아 내가 요즘 목이 좀 많이 뭉쳤구나 이렇게 먼저 한번 의심을 해보시고요. 네. 그게 아니라면은 아까 말씀드렸던 3차 신경성 두통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강도가 아주 높게 발전할 수 있는 만큼 네. 일단은 목을 한번 좀 풀어보시고 목 쪽의 근육 긴장도 풀려면 뭐 스트레칭도 좋지만 사실 잠자는 자세가 중요하거든요. 네. 베개를 좀 바꿔보시고 또 나한테 편안한 베개 똑바로 누워서 잘 주무시는 습관 이런 네. 것들을 잘 길러보시고 그렇게 했는데도 별다른 효과가 없고 효능이 없다. 그러면 병원에 오셔서 네. 이 3차 신경성 자율신경성 두통은 아닌지 감별을 좀 받아보시면 좋겠습니다.
1: 네, 그렇군요. 아, 이런 그 다 연결이 돼 있는 거라 신경이.
0: 신기하죠.
1: 네, 신기합니다. 네. 네. 네. 그래서 중간중간 이게 목 이런 마사지 같은 거.
0: 네.
1: 그리고 그 왜 집에서 혼자 할 수 있는
0: 아 자가 마사지 기구요.
1: 폼롤러 같은 거 있잖아요.
0: 아 근데 그거 너무 센 게 많더라고요.
1: 아니, 폼롤러 왜 이렇게 해서 동그란?
0: 네. 그래서 좀 살살 좀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목침이나 폼롤러 이제 사용하시는데 폼롤러 너무 그 직경이 얇은 걸 쓰시면은 네. 너무 압력이 많이 이게 가해지기 때문에 안 되고요. 네. 조금 큰 거,
1: 큰 거 두꺼운
0: 이용해서 거. 네 그렇게 해서 압력을 좀 분산시킬 수 있는 방식으로 목을 네. 좀 이렇게 돌려가면서 폼롤러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 네. 자, 그리고 2037번님, 선생님 간혹 가다가 가운데 뒷목과 머리 붙은 부분, 바로 위쪽에 콕콕 쑤시는 경우가 있는데, 하루 종일 그런 게 아니라 몇 분 간격으로 몇 번 그러다 사라지거든요. 한 달에 한 번도 아니고 서너 달에 한 번 정도요.
0: 어쩌다 한 번씩.
1: 네네네. 이게 뇌 이상 신호일까요? 그러셨어요?
0: 근데 이게 강도가 굉장히 중요한데 네. 지금 요 신호는 일반적이진 않아요. 머리의 한 가운데 아주 특정 부위에 통증이 생긴다고 지적을 하신 거거든요. 네네. 대개는 그냥 넓게 이쪽 그냥 뒷골이 아파요. 뒷머리가 아파요.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는데 한 가운데 네. 뇌하, 머리하고 접히는 그 딱 그 가운데 부분이 아프다고 하신 거라서 네네. 이런 경우라면은 두 가지 가능성이 있을 것 같은데요. 일단은 첫 번째로는 경추의 불안정성 때문에 그러니까 근육보다는 경추 그 자체 문제가 있어서 네. 생기는 경추성 두통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아. 이것은 이제 엑스레이 정도만 찍어봐도 감별이 좀 가능할 것 같고요.
1: 네.
0: 두 번째가 사실 중요한데 이게 혈관성 두통의 전조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뒷골 쪽으로 이제 올라가는 두통이 그 혈관이 척추 혈관이 있거든요.
1: 네.
0: 이 척추 동맥에 문제가 생기는 것은 아닌지 한 번쯤 감별을 해볼 필요가 있죠.
1: 네.
0: 서너 달에 한 번씩 겪는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게 몇 년 정도 되었는지도 저희들 좀 따져봐야 될 문제고 강도가 얼마나 높은지도 봐야 될 문제입니다. 또한 이것이 꽤 강도 높게 찾아오면서 구역 구토감,
1: 네.
0: 약간 속이 메스껍고 토할 것 같은 느낌이 있다면은 이거는 좀 응급적인 상황일 수도 있습니다.
1: 좀 위험할 수 있는 그런
0: 상황. 네, 그래서 문자 주신 분에 해당되는 사연일지 모르겠으나 네. 혹시 비슷한 증상을 겪는 청취자분들 중에서 강도가 높고
1: 네.
0: 아주 특정 부위 정말 딱 집어서 얘기할 수 있는 특정 부위에 강도가 높게 찾아오면서 구역 구토감이 있다. 그러면 빨리 골든타임을 놓치기 전에 병원으로 오셔야 됩니다.
1: 네, 그렇죠.
0: 네.
1: 이게 뭐 순간적으로 그러다가 일시적이면 괜찮은데
0: 네.
1: 주기적으로 이런 증상이 반복해서 나타난다면
0: 네.
1: 꼭
0: 빨리 병원을 찾아보시죠.
1: 상담을 받아보셔야 되겠죠.
0: 맞습니다.
1: 네,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6116번님이
0: 네.
1: 앉아있다 일어나면 가끔 어지러움이 일어나 아까 뭐 똑같은
0: 그렇죠. 기립성 저하
1: 얼굴에 눈 입주에 경련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0: 아.
1: 마그네슘 부족이라고 하여 복용을 네. 하고 있는데 다른 검사를 받아봐야 할까요? 그러셨어요.
0: 아마 신경과 의사가 아니면 대답하기 어려운 부분일 텐데요.
1: 아.
0: 자, 기립성 저혈압이 나타날 때 말 그대로 기립했는데 저혈압이 나타난 거잖아요.
1: 네.
0: 그럼 피가 부족하죠. 이 피가 부족한 것을 내 몸이 어떻게든 채워주기 위해서 심장이 빨리 뜁니다.
1: 아.
0: 그럼 심박이 상당히 증가를 하게 되는데
1: 네네.
0: 혈압은 한 15에서 20 이상 떨어지게 되고요. 심박수는 20% 이상 증가하게 되는데
1: 네.
0: 이것을 기립성 빈맥 증후군이라고 합니다. 이 기립성 빈맥 증후군이 있을 때 우리 뒤통수 쪽에서 나오는 안면 신경이
1: 네.
0: 손의 동맥이라고 하는 동맥이랑 살짝 이렇게 겹쳐지면서 지나가는데
1: 아.
0: 빈맥이 심하게 발생하면은
1: 네.
0: 이 동맥이 안면 신경을 건드려요.
1: 아, 그래요?
0: 그러면 안면 쪽에 경련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1: 아, 그렇군요.
0: 네, 그래서 지금 환자분께서 질문 주신 분께서 겪고 계시는 건
1: 네.
0: 기립성 저혈압과 기립성 빈맥 증후군을 동시에 갖고 있으면서 이 빈맥 때문에 안면 신경이 자극을 받아서 발생하는
1: 네.
0: 안면 신경 압박 증후군이라는 병명입니다.
1: 아.
0: 그래서 안면 신경 압박 증후군을 감별하기 위해서는 MRA를 한번
1: MRA를.
0: 촬영해 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1: 네, 네. MRA는 아까 그 혈관까지
0: 들여다 보는 겁니다.
1: 네.
0: 혈관이 진짜
1: 꼭, 네. 꼭 검사를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0: 네.
1: 벌써 시간이 1분밖에 안 남았네요.
0: 네.
1: 자, 오늘 닥터스 퀴즈 정답은요. 균형 감각이었습니다. 균형 감각.
0: 사상 누각 아니었고.
1: 아, 그렇습니다. 네. 2인 삼각 아니고요. 2인 삼각은 참 저도 몰랐네요. 뭔지. 네.

0: 운동회 때 하는 거라고 합니다. 네. 유산균 받으실 분 1530번 5353 1453번님 후라이팬 받으실 분 2805번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네. 후라이팬 받으신 분 부럽네요. 네.
0: 오랜만에 나오셔서 네. 아주 순식간에 마치 네. 토네이도처럼 네. 이렇게 상담을 해주셨어요.
1: 감사합니다. 그래도 네. 굉장히 여기 나갔다 오면요. 네. 굉장히 저 스스로도 힐링이 좀 되는 것 같아요.
0: 아, 저도 이제 뭔가 네. 진료를 받은 것 같아요. 아, 네. 방송이 아닌 진료를 한 시간 동안 받은 것 같은 그런 네. 느낌이에요.
1: 진료실도 항상 이렇게 유쾌하게 하기 위해서 네, 노력하겠습니다.
0: 네. 아, 좋습니다. 네. 자, 오늘도 친절한 길 안내 뇌건강 살펴주신 내비게이션 신경과 장민욱 원장님과 함께했습니다. 원장님 감사합니다.
1: 고맙습니다. 네.
0: 저는 내일 오후 5시 다시 인사드리죠. 나선홍의 닥터스.

0: 퀴즈입니다. 의사는?
1: 의원.
0: 한의사는?
1: 한의원.
0: 그렇다면 약국은 어떨까요? 약사와 한약사, 면허도 다르고 약도 전혀 다르지만 쉽게 구별하기는 어렵죠. 상담받는 전문가가 누구인지 아는 것, 국민의 당연한 권리이자 안전상식인데요.
1: 약사는 약국, 한약사는 한약국. 안심하고 선택할 수 있도록 이제는 명확히 구분돼야 합니다.
0: 국민의 안전한 의약품 복용, 대한약사회가 함께합니다.
2: 고속도로에서 사고로 멈춰선 승용차를 뒤따르던 화물차가 들이받아 한
3: 이번에도 2차 사고가 난
4: 교통사고 발생 시 2차 사고를 예방하려 이동합니다. 차량 뒤쪽에는 사고와 고장을 알리는 대피하세요. 2차 사고 예방.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5: 어어. 그러니까 내 말이 맞다니까.
6: 저기요. 통화 목소리 좀 줄일 수 없어요. 너무 시끄러워요.
5: 아, 네. 죄송합니다.
4: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대중교통. 매너를 지키지 않는 일부 사람들 때문에 불쾌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7: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는 가급적 통화는 삼가고 불가피하게 통화를 해야 한다면 목소리는 낮춰주세요. 동영상 시청이나 노래 감상을 할 때는 이어폰을 이용해 주시고 특히 지하철에선 다른 사람을 밀치지 말고 내릴 사람들이 모두 하차한 후 승차해 주세요.
4: 상대방의 입장이 되어 생각한다면 대중교통 매너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8: TBS 교통정보
9: 5시 58분 정보센터입니다. 서울 전 권역과 인천과 경기 일부 지역에 현재 오존주의보가 내려져 있습니다. 건강관리에 유의하시기 바라고요. 서울 시내 도로에는 계속해서 월요일 퇴근길 정체가 길게 이어지는 가운데 돌발 상황이 있습니다. 화곡로, 화곡역에서 화곡로 입구 쪽으로 가는데 3차로에서 버스 관련한 사고를 처리하고 있고요. 올림픽대로 공항 쪽으로는 반포 주공아파트 부근 4차로 쪽에 고장난 화물차가 서 있어서 부근 2차 사고 위험이 있습니다. 동호대교 부터 고장차 지점 지나 가양대교까지 긴 구간에서 더딘 흐름 이어지고요. 나란히 가는 강변북로 일산 쪽으로는 동작대교부터 가양대교까지 그래도 1시간 전보다는 정체 길이가 조금은 줄었습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28.8도, 습도는 46%입니다. TBS 정보센터였습니다.

0: FM 95.1MHz 시민의 방송 TBS에서 6시를 알려드립니다.
1: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0: TBS 캠페인
1: 안녕하세요. 셰프 에드워드 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바쁜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2: 제가 들어드릴게요.
3: 여기 앉으세요.

0: 하십시오. 모르는 사람끼리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모습을 보며 이게 대한민국이구나 생각했습니다.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1: 다가오는 여름, 햇빛이 점점 강해지면서 오존의 발생량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2: 오존은 대기오염과 햇빛이 만나 만들어지는 인체에 유해한 물질인데요. 대기 중 오존 농도가 높으면 호흡기에 치명적이며 폐와 심장에도 영향을 미쳐 각종 질병을 불러올 수 있습니다. 식물의 성장을 억제해 생태계에도 피해를 줄 수 있죠.
1: 자가용보다는 대중교통을, 에어컨 사용은 조금만. 생활 속 작은 실천들로 대기오염도 줄이고 점점 강해지는 오존의 발생량도 줄입시다.

0: 비가 오면 옛 생각이 떠오르시나요? 마음이 촉촉해지시나요? 감사는 이제 그만. 비가 오면 이젠 이 세 가지를 떠올려주세요. 첫째, 제한 속도보다 20% 이상 속도를 줄여주세요. 둘째, 차간 거리를 평소보다 1.5배 이상 지켜주세요. 셋째, 제동 시에는 브레이크를 여러 번 나누어 밟습니다. 타이어 마모 상태를 미리 점검하고 공기압을 10% 정도 올려주는 것도 수막 현상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뒷길 안전운전, 생각보다 더 조심해도 괜찮습니다.
1: TBS 교통정보 6시 58분 정보센터입니다. 먼저 기상청에 따르면 오늘 오후 6시 18분경 필리핀 마티 남동쪽 104km 해역에 리히터 규모 6.2의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1시간 사이 전반적인 도로의 정체 길이는 줄었습니다. 다만 돌발 상황에는 좀 유의하셔야겠는데요. 서울시내 한강대로 서울역광장에서 서울역 방면으로 가는 길 버스와 택시 관련한 사고가 있는 걸로 보입니다. 교차로 부근이라 일대로 혼잡하고요. 그 때문에 서소문로 일대가 혼잡하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서소문로 경찰청 교차로에서 서울 아리스본부와 참거리 구간 양방면은 지난 5월 26일에 있던 서소문 고가차도 붕괴사고 처리가 계속되면서 전면 통제되고 있습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28도, 습도는 51%입니다. TBS 정보센터였습니다.

0: FM 95.1MHz 시민의 방송 TBS에서 7시를 알려드립니다.
1: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다시 혼자인 걸 알고 나면 마치 기다리고 있던 너처럼 problems I know I know 짐을 덜고 싶지 않은 당신 그럼 난 말을 줄이며 하고 싶은 얘기를 뒤로 미루고 어느샌가 관심이 없어 보이며

0: TBS 캠페인
1: 어려운 시간에도 서울의 골목은 살아있습니다.
0: 그리고 TBS도 시민 곁을 지키고 있습니다.
1: 이제 TBS가 처음으로 상업 광고를 시작합니다.
0: 그 첫 번째는 크고 유명한 브랜드가 아니라 오늘도 자기 자리를 지키는 시민들의 가게였으면 합니다.
1: 당신의 가게와 사업 이야기 TBS가 함께 소개하겠습니다.
0: TBS 광고 1호 프로젝트
1: 시민과 함께 다시 TBS

0: 단시간에 많은 비를 뿌리는 집중호우는 큰 피해를 가져올 수 있는데요. 가정에선 하수구나 배수구 등 집 주변을 미리 점검해 주시고 침수 위험이 있을 땐 전기기구 콘센트는 빼주세요. 운전 중 집중호우를 만나면 속도를 줄이고 물에 잠긴 도로를 피해 저단 기어로 운행해 주세요. 천둥이나 번개가 칠 때는 가까운 건물 안이나 낮은 곳으로 대피해 주시고 감전 위험이 있는 전신주나 가로등 근처에는 가지 마세요. 많은 인명피해와 재산피해를 낳는 집중호우. 철저한 대비만이 피해를 줄이는 방법입니다.
1: 아무리 부채질을 해봐도 선풍기를 세게 틀어도 에어컨을 틀어도
2: 아유 더워.
3: 아유
2: 왜 이렇게 덥냐.
3: 너무 덥네.
1: 무더위가 시작되는 7월은 온열질환 환자가 급증하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온열질환을 예방하기 위해 가장 더운 시간대인 낮 12시부터 5시는 외출을 자제하고 야외활동 시에는 챙이 넓은 모자를 착용하세요. 틈틈이 마시는 물로 수분을 보충하는 것도 잊지 마세요. 충분한 수분 섭취와 그늘에서의 휴식. 온열질환을 예방하는 가장 쉬운 방법입니다.
4: TBS 교통정보 7시 58분 정보센터입니다. 오늘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일대로는 가끔 구름이 많은 가운데 낮 동안 햇볕이 더해지면서 낮 기온이 대부분 지역에서 30도 이상으로 올라 평년보다 높았습니다. 서울을 포함한 경기도에는 올해 들어 가장 높은 일 최고 기온을 기록한 곳이 많은데요. 내일도 대체로 맑다가 오후부터 가끔 구름이 많겠습니다. 내일도 꽤 덥겠고 또 당분간 기온이 평년보다 2에서 5도가량 높겠으니까 건강관리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한편 서울 시내 도로 흐름은 1시간 사이 부쩍 좋아졌습니다. 내부순환로 성수 쪽으로 가는데 홍제램프 조금 지난 지점 3차로에 있던 사고 처리도 끝나면서 양방면 모두 대체로 수월하게 이동합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26.7도, 습도는 53%입니다. TBS 정보센터였습니다.

0: FM 95.1MHz 시민의 방송 TBS에서 8시를 알려드립니다.
1: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0: KBS 교통과 생활정보입니다. 먼저 공사 소식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서울시내 국회대로 홍익병원 사거리 일대로는 작업으로 인해 일부 통제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경인 1자차도 왕복 4개 차로 중 양방면 각 1개 차로씩 총 2개 차로가 통제되는데요. 이 통제는 공사 완료시까지 이어지고 그 때문에 화곡 고가차도에서 경인 1자차도 입구까지 병목 정체된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아파트 화재 시 국민행동 요령을 안내해드립니다. 화재 시 우선 집에 있는 사람에게 알리고 상황에 따라 대응하시고요. 우리 집 화재로 대피가 가능한 경우는 계단을 이용해 낮은 자세로 지상이나 옥상 등 안전한 장소로 대피하며 이때 출입문을 반드시 닫고 엘리베이터는 타지 않습니다. 우리 집 화재로 대피가 어려운 경우는 대피 공간으로 이동하여 대피하고 대피 공간이 없는 경우 화염이나 연기로부터 멀리 이동해 문을 닫고 젖은 수건 등으로 틈새를 막고 119 신고 후 구조 요청을 합니다. 다른 집 화재 시 우리 집으로 화염이나 연기가 들어오지 않는 경우는 세대 내에 대기하면서 창문을 닫고 119에 신고 후 안내 방송에 따라 행동하시고요. 다른 집 화재 시 우리 집으로 화염이나 연기가 들어오는 경우는 복도 계단에 화염 연기가 없어 대피가 가능한 경우는 신속하게 대피하고 대피가 어려운 경우는 구조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행정안전부와 소방청에서 알려드렸습니다.
1: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0: TBS 캠페인
1: 안녕하세요. 셰프 에드워드 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바쁜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2: 제가 들어드릴게요.
3: 여기 앉으세요.
1: May I help you? 모르는 사람끼리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모습을 보며 이게 대한민국이구나 생각했습니다.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4: 어휴, 노란불이네. 이럴 땐 빨리 가라는 신호.

0: 차량이 많은 교차로 꼬리물귀의 유혹에 넘어가진 않았나요? 도로교통법 25조에 따르면 교차로 진입 시 다른 차의 통행을 방해할 우려가 있을 때는 들어가서는 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요. 파란불의 교차로로 진입했어도 차량이 많아 가지 못하고 다른 차의 통행을 방해했다면 위법이 될 수 있습니다.
1: 꼬리물기는 나만을 생각하는 이기적인 행동입니다. 교통의 원활한 흐름을 위해 이기적인 마음은 접어두세요.

숲속의 나무들이 일제히 낯을 씻고 환호하는 6월. 그런데 이 아름다운 햇빛에 숨겨진 무서운 비밀을 알고 계신가요? 피부노화의 주범, 배기가스를 분해해 2차 오염물질을 생성하는 자외선은 1년 중 6월에 가장 강합니다. 마스크로도 막을 수 없는 자외선. 태양을 피하기 위해서 자외선 차단제는 2시간에 한 번씩 발라주세요. 자외선이 가장 강한 오후 12시부터 2시까지는 외출을 자제해주세요. 꼼꼼한 자외선 차단. 내 몸의 건강을 지키는 비결입니다.

0: FM 95.1MHz 시민의 방송 TBS에서 9시를 알려드립니다.
1: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0: TBS 교통과 생활정보입니다. 먼저 공사 소식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서울시내 탄천동로가 도로개선 사업으로 인해 잠실 유수지공원에서 종합운동장 교차로 사이 양방면이 전면 통제되고 있습니다. 이 통제는 오는 9월 30일까지 계속될 예정이니까요. 해당 도로 이용하셨던 분들은 백제 고분로나 송파대로 등으로 미리 우회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다중이용시설 화재 예방 및 대응 행동요령을 알려드립니다. 시설 책임자는 평소 소방시설의 정상 작동 상태를 수시로 점검하고 화재가 발생한 경우 신속한 신고와 화재 사실을 알리는 안내 방송을 실시하고 어린이, 노약자 등 신속한 대피가 어려운 사람을 우선 대피시킨 후 미처 대피하지 못한 사람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대피할 때는 출입문을 닫고 엘리베이터에 탑승하지 않도록 하고 시설 이용자는 신속하게 건물 밖으로 대피합니다. 대피 시에는 젖은 수건 등을 활용하여 코와 입을 막고 연기보다 낮은 자세로 출입문 방향으로 신속히 이동해야 합니다. 대피하지 못한 경우는 창문 등 외부에서 쉽게 보이는 곳에서 구조를 요청하고 내부로 연기가 들어오지 않도록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행정안전부와 소방청에서 알려드렸습니다.
1: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0: TBS 캠페인
1: 어우, 잠깐 주차한 건데 차니 왜 이렇게 더워? 아, 사우나가 따로 없네.
2: 폭염이 기승을 부리는 여름. 실외에 주차된 자동차는 단 10분 만에 약 20도가 올라가고요. 외부 기온에 따라 최대 90도까지 올라갈 수 있습니다. 차 안에는 폭발 위험이 있는 일회용 가스라이터나 휴대전화 배터리, 캐름료 등은 절대 두시면 안 되고요. 부득이하게 실외에 장시간 주차해야 할 때는 창유리를 살짝 열어두거나 햇빛 차단막을 치는 것이 좋습니다. 차 안에 무심코 방치한 인화성 물질, 안전을 위협하는 시한폭탄이 될 수 있습니다.

고온 다습해지기 시작하는 6월은 식중독균이 증식하기 쉬운 계절입니다. 충분히 가열하지 않은 음식이나 높은 온도에 방치돼 상한 음식을 먹어 식중독 증상이 나타날 때에는 음식물 섭취를 제한하고 수분을 보충합니다. 이온음료나 소금물, 설탕물은 오케이. 우유나 주스는 삼가세요. 식중독에 걸려 발생하는 구토와 설사는 독소를 배출하는 자연스러운 과정이므로 지사제나 항구토제는 오히려 증상을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여름철 식중독 예방을 위해 익혀서 드세요. 깨끗하게 보관하세요. 오래 두지 말고 건강하게 드세요.

FM 95.1MHz 시민의 방송 TBS에서 10시를 알려드립니다.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0: TBS 교통과 생활정보입니다. 먼저 공사 소식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서울시내 탄천동로가 도로개선 사업으로 인해 잠실 유수지공원에서 종합운동장 교차로 사이 양방면이 전면 통제되고 있습니다. 이 통제는 오는 9월 30일까지 계속될 예정이니까요. 해당 도로 이용하셨던 분들은 백제 고분로나 송파대로 등으로 미리 우회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다중이용 시설 화재 예방 및 대응 행동 요령을 알려드립니다. 시설 책임자는 평소 소방시설의 정상 작동 상태를 수시로 점검하고 화재가 발생한 경우 신속한 신고와 화재 사실을 알리는 안내 방송을 실시하고 어린이, 노약자 등 신속한 대피가 어려운 사람을 우선 대피시킨 후 미처 대피하지 못한 사람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대피할 때는 출입문을 닫고 엘리베이터에 탑승하지 않도록 하고 시설 이용자는 신속하게 건물 밖으로 대피합니다. 대피 시에는 젖은 수건 등을 활용하여 코와 입을 막고 연기보다 낮은 자세로 출입문 방향으로 신속히 이동해야 합니다. 대피하지 못한 경우는 창문 등 외부에서 쉽게 보이는 곳에서 구조를 요청하고 내부로 연기가 들어오지 않도록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행정안전부와 소방청에서 알려드렸습니다.
1: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0: TBS 캠페인
1: 안녕하세요. 셰프 에드워드 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바쁜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2: 제가 들어드릴게요.
3: 여기 앉으세요.
1: May I help you? 모르는 사람끼리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모습을 보며 이게 대한민국이구나 생각했습니다.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4: 고속도로에서 사고로 멈춰선 승용차를 뒤따르던 화물차가 들이받아
5: 이번에도 2차 사고가 나면서 피해를 키웠습니다.
6: 도로 위의 고장이나 교통사고 발생 시 신속하고 정확한 조치를 취하지 못한다면 2차 사고로 인한 치사율은 일반 사고에 비해 5배나 더 높습니다. 교통사고 발생 시 2차 사고를 예방하려면 사고 즉시 비상등을 켜고 안전한 곳으로 이동합니다. 차량 뒤쪽에는 사고와 고장을 알리는 삼각대를 설치해주세요. 여의치 않은 경우 보닛이나 트렁크를 열어서 문제가 있음을 알리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모든 조치가 끝난 후에는 도로 밖으로 대피하세요. 2차 사고 예방,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7: 그러니까 내 말이 맞다니까.
8: 저기요, 통화 목소리 좀 줄일 수 없어요? 너무 시끄러워요.
7: 아, 네, 죄송합니다.
9: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대중교통, 매너를 지키지 않는 일부 사람들 때문에 불쾌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10: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는 가급적 통화는 삼가고 불가피하게 통화를 해야 한다면 목소리는 낮춰주세요. 동영상 시청이나 노래 감상을 할 때는 이어폰을 이용해 주시고 특히 지하철에선 다른 사람을 밀치지 말고 내릴 사람들이 모두 하차한 후 승차해 주세요.
9: 상대방의 입장이 되어 생각한다면 대중교통 매너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0: FM 95.1MHz 시민의 방송 TBS에서 11시를 알려드립니다.
1: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0: 뉴스 교통과 생활정보입니다. 다중이용 시설 화재 예방 및 대응 행동 요령을 알려드립니다. 시설 책임자는 평소 소방시설의 정상 작동 상태를 수시로 점검하고 화재가 발생한 경우 신속한 신고와 화재 사실을 알리는 안내 방송을 실시하고 어린이, 노약자 등 신속한 대피가 어려운 사람을 우선 대피시킨 후 미처 대피하지 못한 사람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대피할 때는 출입문을 닫고 엘리베이터에 탑승하지 않도록 하고 시설 이용자는 신속하게 건물 밖으로 대피합니다. 대피 시에는 젖은 수건 등을 활용하여 코와 입을 막고 연기보다 낮은 자세로 출입문 방향으로 신속히 이동해야 합니다. 대피하지 못한 경우는 창문 등 외부에서 쉽게 보이는 곳에서 구조를 요청하고 내부로 연기가 들어오지 않도록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행정안전부와 소방청에서 알려드렸습니다.
1: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0: TBS 캠페인 다가오는 여름 햇빛이 점점 강해지면서 오존의 발생량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1: 오존은 대기오염과 햇빛이 만나 만들어지는 인체에 유해한 물질인데요. 대기 중 오존 농도가 높으면 호흡기에 치명적이며 폐와 심장에도 영향을 미쳐 각종 질병을 불러올 수 있습니다. 식물의 성장을 억제해 생태계에도 피해를 줄 수 있죠.
0: 자가용보다는 대중교통을, 에어컨 사용은 조금만. 생활 속 작은 실천들로 대기오염도 줄이고 점점 강해지는 오존의 발생량도 줄입시다.

비가 오면 옛 생각이 떠오르시나요? 마음이 촉촉해지시나요? 감사는 이제 그만. 비가 오면 이젠 이 세 가지를 떠올려주세요. 첫째, 제한 속도보다 20% 이상 속도를 줄여주세요. 둘째, 차간 거리를 평소보다 1.5배 이상 지켜주세요. 셋째, 제동 시에는 브레이크를 여러 번 나누어 밟습니다. 타이어 마모 상태를 미리 점검하고 공기압을 10% 정도 올려주는 것도 수막 현상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뒷길 안전운전, 생각보다 더 조심해도 괜찮습니다.

뛰어다닐 수 있는 운동장과 공 하나만 있으면 누구나 할 수 있다는 장점을 지닌 축구는 19세기 후반에 이미 세계 각국에서 협회가 조직되고 국제 경기를 열 정도로 대중적인 스포츠가 되어갑니다. 이제서야 국가 간 경기를 위해 통일된 규칙이 필요함을 알게 되겠지요. 권순우의 새벽 공감입니다.

Deep Purple, Smoke Underwater. 제가 지금 3일째 금요일, 월요일, 화요일 지금 계속 그 월드컵 기념으로 축구 역사와 축구 얘기를 계속 하고 있는데요. 제작진에서도 저한테 축구 얘기를 했으면 좀 첫 곡은 뭐 예를 들면 뭐 오 필승 코리아 뭐 이런 거를 좀 틀으면서 분위기를 띄워야 되는 게 아니냐 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많이 듣잖아요, 여러분들. 요새 뭐 낮에 뭐 라디오 들으면 거의 막 그런 월드컵 축구에 관련된 노래들이 뭐 많이들 나오니까 저희 뭐 락 음악 전문 프로그램에서는 그냥 저희의 음악을 듣죠. 축구 관련된 노래는 낮에 많이 들으셨을 거라고 제가 감히 추측을 한번 해봤습니다. TBS 앱이나 50원의 유료 문자 샵 0951로 사연도 많이 보내주시고요. 선물 드립니다. 피부재건 솔루션 더마리본에서 화장품, 완벽한 방음 와니 컴퍼니 방음 부스에서 커피 쿠폰, 환경문제에 관심을 가져주세요. 파랑주택 135에서 친환경 세트, 답답한 발을 시원하게 미고가에서 뿌리는 푸스킨을 드립니다. 도움 주시는 분들 모두 고마워요.

0: Can't stop the spirits when I need you. This life is more than just a read-through.
1: Eagles, Hotel California. Can't stop. 이 노래는 레드와 칠리페퍼스였습니다. 5742번님. 호텔 캘리포니아 부탁합니다. 그런데 꼭 라이브로 들려주세요.

쓰셨거든요. 근데 왜 라이브로 들어야 되는지는 안 쓰셨어요. 혹시 그 언플러그드 그 MTV 언플러그드를 말씀하신 게 아닌가 싶은데, 근데 저는 이 버전의 라이브가 참 좋아서 들어봤습니다. 4256번님, 여름엔 오싹한 퇴마록 읽으심. 나 그거 읽다 잠들었는데 꿈에 바다 마녀 같은 내 목피를 이제 꼼짝없이 죽는구나. 뭐 이런 내용을 써주셨거든요. 그리고 7007번님, 저는 악몽 꿔요. 주식 때문에. 뭐 이런 걸 써주셨는데, 아, 왜 갑자기 무슨 꿈 얘기를 이렇게 하시나. 그래서 이 사연 온 날짜를 보니까 제가 그날 오프닝에 꿈 얘기를 했는데 그 꿈이 아니잖아요. 아, 참. 그 오늘 하루를 열심히 사는 것만 해도 우리들의 꿈의 절반은 이런 게 아니냐, 뭐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이분들, 재밌자고 이렇게 보내주신 것 같습니다. 이분들은 진짜로 꿈 얘기를, 자다가 이제 꾸는 꿈 얘기를 해주셨네. 아무튼, 이런 재밌고 그런 사연 너무너무 고마워요. 0511번님이 예전에 권디 웃음소리가 참 좋아요. 많이 웃어주세요라고 해서 제가 좀 당황했던 사연이 있었는데, 이런 사연들 덕분에 제가 진짜 웃게 되네요. 아, 고맙습니다.

서바이버, 아이 오브 더 타이거 들으셨습니다. 7373번님, 권순우의 새벽 공감 출석합니다. 이렇게 한 줄 보내주셨는데, 이분은 거의 하루도 안 빼놓고 아무 내용 없이 권순우의 새벽 공감 출석합니다. 이렇게 늘 보내주고 계세요. 이런 분들의 그 한 줄 메시지가 참 저희한테는 큰 위로가 됩니다. 6556번님도 TBS의 정상화를 바랍니다라고 하면서 오랜만에 권순우 밴드 못 살겠네 듣고 싶어요라고 제목을 적어주셨어요. 그렇다면 이분은 저희 권순우 밴드를 아시는 분이겠네요. 아니면 저도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좀 저를 좋아해 주시는 팬분들이 좀 계시거든요. 이분들 중에 한 분이실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한번 들어볼까요? 저희 권순우 밴드의 데뷔곡입니다. 30년 전 데뷔곡 못 살겠네 듣겠습니다.

0: TBS 캠페인
1: 오늘도 안전하게 미세먼지 이렇게 대처해 주세요. 미세먼지에는 여러 오염물질이 섞여 있어 오랫동안 노출되면 다양한 질환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외출은 최대한 자제하고 불가피한 경우 마스크, 안경, 모자 등을 착용해 주세요. 기저질환이 있는 경우 증상 완화제를 반드시 소지하세요. 외출 후 손 씻기, 세안, 양치를 꼼꼼하게 해주시고 외출 후 집에 들어오기 전에 옷을 털어주세요. 미세먼지가 많은 날에는 자연환기를 피하고 실내 오염도가 높을 때는 공기 오염도를 확인해 자연환기를 해주세요.

메탈리카, Seek and Destroy. 9942번님의 신청곡으로 들었고요. 이어서 지미 핸드릭스, Purple Haze 두 곡 들으셨습니다. 8913번님 안녕하세요. 아까 빛과 소금 노래가 너무 반가워서 늦은 감이 있지만 문자 보냅니다. 요 며칠 애청자로서 마음이 아프고 힘들었는데 앞으로도 응원합니다. 힘내셨으면 좋겠습니다. TBS 구성원분들 모두 모두 화이팅입니다. 이렇게 응원의 문자를 주셨습니다. 8913번님 정말 꾸준하게 저희에게 많은 응원의 문자 계속 보내주고 계시죠. 너무너무 고마워요. 그리고 스키드로우의 A10 라이프 5200번님께서 신청을 해주시면서 서울에서는 멀리 살고 있지만 늘 TBS를 응원하는 여인네입니다. 이렇게 써주셨습니다. 여인네. 네. 그러면서 스키드로우의 A10 라이프 신청해 주셨네요.

스키드로우 ATN 라이프 이어서 보스턴 모아덴어 필링 두 곡 이어서 들으셨습니다. 4256번님께서 이렇게 보내주셨어요. 다잉 영 들려주실 거지요. 2년 전에 장애인 남편인 나를 만나 고생만 하다 저 세상으로 간 내 아내 이희원 씨 생각에 잠이 늦게 든답니다. 케니지 연주곡 버전도 좋습니다. 오늘 밤도 그렇게 많이 외롭지 않습니다. 권순우의 새벽 공감 덕분입니다. 이렇게 보내시면서 시를 한 편 보내셨네요. 정지용 시인의 스톡홀름을 담다 해서 발췌를 해오셨는데 한번 천천히 한번 읽어볼게요. 그리워 당신의 동구스레한 어깨가 그리워 거기에 내 머리를 대이면 언제든지 먼 따뜻한 바다 울음이 들려오더니 아 아무리 기다려도 못 오실 님을 따뜻하고 먹먹한 사연을 이렇게 보내주셨습니다. 4256번님 힘내시고 고마워요. 오늘 마지막 곡 신청해 주신 다잉영 저희 락 전문 프로그램에서는 좀 좀처럼 듣기가 어려운데 오늘 사연이 너무 묵묵해서 케니지 연주곡 버전으로 다잉영 들으시면서 오늘 방송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을 공감합니다. 모두 고마워요.

0: TBS 캠페인
1: 단시간에 많은 비를 뿌리는 집중호우는 큰 피해를 가져올 수 있는데요. 가정에선 하수구나 배수구 등 집 주변을 미리 점검해 주시고 침수 위험이 있을 땐 전기기구 콘센트는 빼주세요. 운전 중 집중호우를 만나면 속도를 줄이고 물에 잠긴 도로를 피해 저단 기어로 운행해 주세요. 천둥이나 번개가 칠 때는 가까운 건물 안이나 낮은 곳으로 대피해 주시고 감전 위험이 있는 전신주나 가로등 근처에는 가지 마세요. 많은 인명피해와 재산피해를 낳는 집중호우. 철저한 대비만이 피해를 줄이는 방법입니다.

0: 아무리 부채질을 해봐도 선풍기를 세게 틀어도 에어컨을 틀어도
1: 아유 더워.
2: 더워.
1: 왜 이렇게 덥냐.
3: 너무 왜 이렇게 더운 거야.
0: 무더위가 시작되는 7월은 온열질환 환자가 급증하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온열질환을 예방하기 위해 가장 더운 시간대인 낮 12시부터 5시는 외출을 자제하고 야외 활동 시에는 챙이 넓은 모자를 착용하세요. 틈틈이 마시는 물로 수분을 보충하는 것도 잊지 마세요. 충분한 수분 섭취와 그늘에서의 휴식. 온열질환을 예방하는 가장 쉬운 방법입니다.

0: FM 95.1MHz 시민의 방송 TBS에서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1: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0: 안녕하세요. 셰프 에드워드 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바쁜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1: 제가 들어드릴게요.
2: 여기 앉으세요.
0: May I help you? 모르는 사람끼리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모습을 보며 이게 대한민국이구나 생각했습니다.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3: 어휴, 노란불이네. 이럴 땐 빨리 가라는 신호.
4: 차량이 많은 교차로 꼬리물귀의 유혹에 넘어가진 않았나요? 도로교통법 25조에 따르면 교차로 진입 시 다른 차의 통행을 방해할 우려가 있을 때는 들어가서는 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요. 파란불의 교차로로 진입했어도 차량이 많아 가지 못하고 다른 차의 통행을 방해했다면 위법이 될 수 있습니다.
5: 꼬리물기는 나만을 생각하는 이기적인 행동입니다. 교통의 원활한 흐름을 위해 이기적인 마음은 접어두세요.

숲속의 나무들이 일제히 낯을 씻고 환호하는 6월. 그런데 이 아름다운 햇빛에 숨겨진 무서운 비밀을 알고 계신가요? 피부노화의 주범, 배기가스를 분해해 2차 오염물질을 생성하는 자외선은 1년 중 6월에 가장 강합니다. 마스크로도 막을 수 없는 자외선. 태양을 피하기 위해서 자외선 차단제는 2시간에 한 번씩 발라주세요. 자외선이 가장 강한 오후 12시부터 2시까지는 외출을 자제해주세요. 꼼꼼한 자외선 차단. 내 몸의 건강을 지키는 비결입니다.

0: FM 95.1MHz 시민의 방송 TBS에서 2시를 알려드립니다.
1: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0: TBS 캠페인
1: 어우, 잠깐 주차한 건데 차 안이 왜 이렇게 더워? 아, 사우나가 따로 없네.
0: 폭염이 기승을 부리는 여름. 실외에 주차된 자동차는 단 10분 만에 약 20도가 올라가고요. 외부 기온에 따라 최대 90도까지 올라갈 수 있습니다. 차 안에는 폭발 위험이 있는 일회용 가스라이터나 휴대전화 배터리, 캔음료 등은 절대 두시면 안 되고요. 부득이하게 실외에 장시간 주차해야 할 때는 창유리를 살짝 열어두거나 햇빛 차단막을 치는 것이 좋습니다. 차 안에 무심코 방치한 인화성 물질, 안전을 위협하는 시한폭탄이 될 수 있습니다.

고온 다습해지기 시작하는 6월은 식중독균이 증식하기 쉬운 계절입니다. 충분히 가열하지 않은 음식이나 높은 온도에 방치돼 상한 음식을 먹어 식중독 증상이 나타날 때에는 음식물 섭취를 제한하고 수분을 보충합니다. 이온음료나 소금물, 설탕물은 오케이. 우유나 주스는 삼가세요. 식중독에 걸려 발생하는 구토와 설사는 독소를 배출하는 자연스러운 과정이므로 지사제나 항구토제는 오히려 증상을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여름철 식중독 예방을 위해 익혀서 드세요. 깨끗하게 보관하세요. 오래 두지 말고 건강하게 드세요.

0: FM 95.1MHz 시민의 방송 TBS에서 3시를 알려드립니다.
1: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0: TBS 캠페인
1: 고속도로에서 사고로 멈춰선 승용차를 뒤따르던 화물차가 들이받아
2: 이번에도 2차 사고가 나면서 피해를 키웠습니다.
3: 도로 위의 고장이나 교통사고 발생 시 신속하고 정확한 조치를 취하지 못한다면 2차 사고로 인한 치사율은 일반 사고에 비해 5배나 더 높습니다. 교통사고 발생 시 2차 사고를 예방하려면 사고 즉시 비상등을 켜고 안전한 곳으로 이동합니다. 차량 뒤쪽에는 사고와 고장을 알리는 삼각대를 설치해주세요. 여의치 않은 경우 보닛이나 트렁크를 열어서 문제가 있음을 알리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모든 조치가 끝난 후에는 도로 밖으로 대피하세요. 2차 사고 예방,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4: 그러니까 내 말이 맞다니까.
5: 저기요, 통화 목소리 좀 줄일 수 없어요? 너무 시끄러워요.
4: 아, 네, 죄송합니다.
6: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대중교통, 매너를 지키지 않는 일부 사람들 때문에 불쾌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7: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는 가급적 통화는 삼가고 불가피하게 통화를 해야 한다면 목소리는 낮춰주세요. 동영상 시청이나 노래 감상을 할 때는 이어폰을 이용해 주시고 특히 지하철에선 다른 사람을 밀치지 말고 내릴 사람들이 모두 하차한 후 승차해 주세요.
6: 상대방의 입장이 되어 생각한다면 대중교통 매너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0: TBS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호출부 HLST, 대한민국 수도권의 대표 방송 TBS입니다. TBS는 FM 95.1MHz, 출력 5kW로서 서울을 비롯한 경기, 인천, 그리고 충청 일부 지역에서 방송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TBS는 24시간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TBS는 재미있고 유익한 품격 있는 방송으로 시민의 삶을 풍요롭게 하고 문화가 있는 수도권 생활 공동체를 만들고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TBS는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 심의규정을 준수합니다. TBS 라디오의 편성 책임자는 라디오 제작본부장 주용진입니다. 오늘도 TBS와 함께 희망찬 하루를 여시길 바랍니다.
1: 는 편향된 정보 전달이 아닌 누구에게나 공정한 공익 실현을 위해 걸어왔습니다. TBS는 사회 갈등을 조장하는 지역주의와 집단 이기주의를 배제하고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의 권익을 보호하며 시민의 삶을 향상시키는 데 앞장서왔습니다. 이제 TBS는 TBS에게 부여된 사회적 책임을 막중히 여기며 투철한 윤리의식과 사명감으로 시민 여러분의 내일을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단시간에 많은 비를 뿌리는 집중호우는 큰 피해를 가져올 수 있는데요. 가정에선 하수구나 배수구 등 집 주변을 미리 점검해 주시고 침수 위험이 있을 땐 전기기구 콘센트는 빼주세요. 운전 중 집중호우를 만나면 속도를 줄이고 물에 잠긴 도로를 피해 저단 기어로 운행해 주세요. 천둥이나 번개가 칠 때는 가까운 건물 안이나 낮은 곳으로 대피해 주시고 감전 위험이 있는 전신주나 가로등 근처에는 가지 마세요.

0: FM 95.1MHz 시민의 방송 TBS에서 5시를 알려드립니다.
1: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아직 모르는 하루 해가 저물 때쯤 울리는 친구들의 전화 나오라고 하루 산 얘기 회사 얘기 새로 만난 여자들 데이트 얘기 웃긴 얘기 지나치는 여자들 바라보기 TV에 나오는 스포츠 경기에 목숨을 걸고 덤벼들면서 밥값 내기 시간이 가는 줄도 모른 채 떠들다 지쳐서 돌아오니 이런 어느새 새벽 2시 찾아야겠지 친구들이 오늘 했던 얘기 떠올리면 자꾸 웃음이 나와 웃으면서 누워있으면 잠이

0: TBS 캠페인.
1: 안녕하세요. 셰프 에드워드 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바쁜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2: 제가 들어드릴게요.
3: 여기 앉으세요.
1: May I help you? 모르는 사람끼리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모습을 보며 이게 대한민국이구나 생각했습니다.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4: 아무리 부채질을 해봐도 선풍기를 세게 틀어도 에어컨을 틀어도
5: 아유 더워.
6: 더워.
5: 왜 이렇게 덥냐.
6: 아유,
5: 너무
6: 덥네. 왜 이렇게 더운 거야.
4: 무더위가 시작되는 7월은 온열질환 환자가 급증하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온열질환을 예방하기 위해 가장 더운 시간대인 낮 12시부터 5시는 외출을 자제하고 야외 활동 시에는 챙이 넓은 모자를 착용하세요. 틈틈이 마시는 물로 수분을 보충하는 것도 잊지 마세요. 충분한 수분 섭취와 그늘에서의 휴식. 온열질환을 예방하는 가장 쉬운 방법입니다.

0: 노란 불이네. 이럴 땐 빨리 가라는 신호.
1: 차량이 많은 교차로, 꼬리물귀의 유혹에 넘어가진 않았나요? 도로교통법 25조에 따르면 교차로 진입 시 다른 차의 통행을 방해할 우려가 있을 때는 들어가서는 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요. 파란불의 교차로로 진입했어도 차량이 많아 가지 못하고 다른 차의 통행을 방해했다면 위법이 될 수 있습니다.
2: 꼬리물기는 나만을 생각하는 이기적인 행동입니다. 교통의 원활한 흐름을 위해 이기적인 마음은 접어두세요.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살아

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0: TBS 캠페인
1: 서울의 새벽을 지키는 가게가 있습니다. 골목에 불을 끄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2: 누군가는 가게를 지키고 누군가는 방송을 지켰습니다.
1: 긴 시간 멈추지 않았던 TBS가 이제 처음으로 광고를 시작합니다.
2: 그 첫 번째는 시민 곁을 지켜온 작은 가게였으면 합니다.
1: 당신의 가게, 당신의 하루를 시민의 방송에 담겠습니다.
2: TBS 광고 1호 프로젝트.
1: 시민과 함께 다시 TBS.
3: 숲속의 나무들이 일제히 낯을 씻고 환호하는 6월. 그런데 이 아름다운 햇빛에 숨겨진 무서운 비밀을 알고 계신가요? 피부노아의 주범, 배기가스를 분해해 2차 오염물질을 생성하는 자외선은 1년 중 6월에 가장 강합니다. 마스크로도 막을 수 없는 자외선. 태양을 피하기 위해서 자외선 차단제는 2시간에 한 번씩 발라주세요. 자외선이 가장 강한 오후 12시부터 2시까지는 외출을 자제해주세요. 꼼꼼한 자외선 차단. 내 몸의 건강을 지키는 비결입니다.
4: 어우, 잠깐 주차한 건데 차 안이 왜 이렇게 더워? 아, 사우나가 따로 없네.
5: 폭염이 기승을 부리는 여름. 실외에 주차된 자동차는 단 10분 만에 약 20도가 올라가고요. 외부 기온에 따라 최대 90도까지 올라갈 수 있습니다. 차 안에는 폭발 위험이 있는 일회용 가스라이터나 휴대전화 배터리, 캔음료 등은 절대 두시면 안 되고요. 부득이하게 실외에 장시간 주차해야 할 때는 창유리를 살짝 열어두거나 햇빛 차단막을 치는 것이 좋습니다. 차 안에 무심코 방치한 인화성 물질, 안전을 위협하는 시한폭탄이 될 수 있습니다.
6: TBS 교통정보.
7: 6시 58분 TBS 정보센터입니다. 오늘 덥습니다. 맑은 하늘에 볕이 강하게 내리쬐면서 기온이 빠르게 오르겠습니다. 오늘 서울 한낮에 33도까지 올라서 올해 들어 가장 덥겠고요. 당분간 30도를 웃도는 한여름 더위는 계속될 전망입니다. 이렇게 낮 기온이 빠르게 오르면서 대기가 불안정합니다. 곳곳에 소나기가 내리겠습니다. 한편 서울 시내는 군데군데 출근길 정체가 시작됐습니다. 강변북로 구리 쪽으로는 방화대교에서 동작대교 사이가 정체고요. 올림픽대로 한남 방면 행주대교에서 가양대교까지 또 여의도 부근 각각 정체입니다. 분당 수서로가 청담대교 쪽으로 북정 나들목에서 탄천 1교까지 정체고요. 경부고속도로 서울 쪽으로 달래내 부근부터 반포 사이 9km 구간은 정체입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22.4도입니다.

0: FM 95.1MHz 시민의 방송 TBS에서 7시를 알려드립니다.
1: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0: 고온 다습해지기 시작하는 6월은 식중독균이 증식하기 쉬운 계절입니다. 충분히 가열하지 않은 음식이나 높은 온도에 방치돼 상한 음식을 먹어 식중독 증상이 나타날 때에는 음식물 섭취를 제한하고 수분을 보충합니다. 이온음료나 소금물, 설탕물은 오케이. 우유나 주스는 삼가세요. 식중독에 걸려 발생하는 구토와 설사는 독소를 배출하는 자연스러운 과정이므로 지사제나 항구토제는 오히려 증상을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여름철 식중독 예방을 위해 익혀서 드세요. 깨끗하게 보관하세요. 오래 두지 말고 건강하게 드세요.
1: 고속도로에서 사고로 멈춰선 승용차를 뒤따르던 화물차가 들이받아 한
2: 이번에도 2차 사고가 나면서 피해를 키웠습니다.
3: 도로 위의 고장이나 교통사고 발생 시 신속하고 정확한 조치를 취하지 못한다면 2차 사고로 인한 치사율은 일반 사고에 비해 5배나 더 높습니다. 교통사고 발생 시 2차 사고를 예방하려면 사고 즉시 비상등을 켜고 안전한 곳으로 이동합니다. 차량 뒤쪽에는 사고와 고장을 알리는 삼각대를 설치해주세요. 여의치 않은 경우 보닛이나 트렁크를 열어서 문제가 있음을 알리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모든 조치가 끝난 후에는 도로 밖으로 대피하세요. 2차 사고 예방,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4: TBS 교통정보
0: 7시 58분 TBS 정보센터입니다. 오늘은 이번 여름 더위가 최고조에 달하겠습니다. 한낮에는 33도까지 오르겠고요. 이번 주말과 휴일까지 30도를 웃돌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지금 서울 시내 올림픽대로가 한남 방면으로 행주대교에서 월드컵 대교 사이 또 여의도 부근 속도 줄어 있고요. 이후로 반포대교 조금 못간 지점 1차로에는 사고 있습니다. 사고 처리 작업하고 있기 때문에 뒤로 잠시 속도 줄인다는 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강변북로도 구리 쪽으로는 방화대교에서 반포대교 사이 이후로도 성수동 주변 각각 속도가 줄어 있고요. 동부간선도로가 성수 방면으로 도봉터널 중간 지점부터 월계 1교까지 또 월릉교에서 중랑교 이후로도 군자교에서 용비교까지 밀립니다. TBS 정보센터였습니다.

0: FM 95.1MHz 시민의 방송 TBS에서 8시를 알려드립니다.
1: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2: Hey, Em, it's Paul. I was listening to the album. Good luck. You're on your own.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0: TBS 캠페인
1: 안녕하세요. 셰프 에드워드 데이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바쁜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2: 제가 들어드릴게요.
3: 여기 앉으세요.
1: May I help you? 모르는 사람끼리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모습을 보며 이게 대한민국이구나 생각했습니다.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4: 어어 그러니까 내 말이 맞다니까.
5: 저기요. 통화 목소리 좀 줄일 수 없어요. 너무 시끄러워요.
4: 아, 네. 죄송합니다.
5: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대중교통. 매너를 지키지 않는 일부 사람들 때문에 불쾌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6: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는 가급적 통화는 삼가고 불가피하게 통화를 해야 한다면 목소리는 낮춰주세요. 동영상 시청이나 노래 감상을 할 때는 이어폰을 이용해 주시고 특히 지하철에선 다른 사람을 밀치지 말고 내릴 사람들이 모두 하차한 후 승차해 주세요.
5: 상대방의 입장이 되어 생각한다면 대중교통

0: 다가오는 여름, 햇빛이 점점 강해지면서 오존의 발생량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1: 오존은 대기오염과 햇빛이 만나 만들어지는 인체에 유해한 물질인데요. 대기 중 오존 농도가 높으면 호흡기에 치명적이며 폐와 심장에도 영향을 미쳐 각종 질병을 불러올 수 있습니다. 식물의 성장을 억제해 생태계에도 피해를 줄 수 있죠.
0: 자가용보다는 대중교통을, 에어컨 사용은 조금만. 생활 속 작은 실천들로 대기오염도 줄이고 점점 강해지는 오존의 발생량도 줄입시다.
2: TBS 교통정보
3: 8시 58분 TBS 정보센터입니다. 먼저 행정안전부에서 알려드립니다. 올여름 평균 기온이 평년보다 높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온열질환 피해 예방을 위해서 기상상황을 수시로 확인하고요. 더울 때는 야외활동을 삼가주시기 바랍니다. 또 불가피한 야외작업이나 활동 시에는 모자와 양산을 이용해 주시고요. 그늘에서 휴식 그리고 충분한 물을 섭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혼자 사는 가족과 이웃의 안전도 살펴보시기 당부드립니다. 한편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 일산에서 판교 방면으로 소래터널 부근에는 승용차 사고 있어서 뒤로 2km 정도 정체고요. 구리에서 판교 방면으로 서하남 분기점 부근 1차로에도 사고 있습니다. 이 구간 통행량도 많아서 서하남에서 송파 사이 7km 구간 정체입니다. 분당 수서로 성담대교 쪽으로 탄천일교 조금 지난 지점도 사고 있습니다.

돈이 되는 라디오 머니 특별시. 합리적인 소비 생활을 위한 우리 집 가정경제 솔루션 돈이 되는 라디오 머니 특별시. 안녕하세요, 송정혜입니다. 월요일이 사라졌다 라는 제목의 영화가 있습니다. 월, 화, 수, 목, 금, 토, 일 이렇게 요일의 이름을 가진 일곱 자매 중에 월요일이 갑자기 사라지면서 벌어지는 이야기인데요. 뭐 영화 내용도 내용이지만 많은 분들이 이 월요일이 사라졌다는 제목을 좋아하시더라고요. 사실 일요일 밤만 되면 아니 뭐 오후, 오전부터 누구나 특히 직장인이라면 한 번쯤 바라게 되죠. 아, 월요일이 통째로 사라져버렸으면 좋겠다 하고요. 근데 문제는 월요일이 사라진다고 해서 고통이 해결되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월요일이 아니면 화요일, 화요일이 아니면 수요일, 그렇게 이름만 바뀌었을 뿐 결국 한 주의 시작에 주는 무게는 그대로일 테니까요. 어찌 보면 사람들의 환영을 받지 못하는 월요일이 그동안 그 어려운 자리에서 묵묵하게 버텨주고 있었다는 그런 생각도 드네요. 우리를 다시 움직이게 하는 기특한 월요일, 돈이 되는 라디오 머니 특별시 시작합니다.

많이 되는 라디오 머니특별시 우리 집 재무상황 점검부터 일상에서 벌어지는 소비생활에 대한 고민도 나누고요. 또 알아두면 유용한 경제 꿀팁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방송은 유튜브에서 보이는 라디오로 보실 수 있습니다. TBS 시민의 방송 채널로 들어오시면 되겠고요. 여러분들의 사연은 언제나 환영합니다. 경제상식이나 저축, 뭐 보험, 재무설계 등 모든 고민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드는 우물정 0951번 샵 0951번으로 보내주세요. 그리고 상담 원하시면 상담이라고 두 글자 주시면 전문가와의 무료 상담 받으실 수 있습니다.